0: 안 돼! 이브라, 어디 가는 거야? 부스터 팩트야, 저 녀석을 잡아야 해!
1: 네, 대장!
0: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럴 시간에 가서 다이노스터를 잡아와!
2: 무슨 일이지?
3: 루시오! 지탄도!
4: 엄마! 아빠! 지원을 요청해야겠어! 얘들아! 산사우리오 타워로 와줘! 당장!
5: 경치가 무척 좋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고 싶진 않았는데...
6: 도움이 필요하다고?
3: 어서 확대를 시작하자!
1: 좋아! 메타트로! 사단업체 시작!

0: 난 시민들을 보호할게.
1: 야, 부탁해, 치트누. 여기 있으라고?
2: 조심히.
0: 이발! 기간 또 빅테쿠스! 우리 부모님을 풀어줘!

0: 충전! 메탄의 적 킥대!
1: 반격 끝났어! 세미!
2: 윙쉴드 작동!
1: 저팔의 멈출 방법이 필요해!
3: 그거라면 쉽지! 메타 스테고 캐논! 발사!
2: 끝내볼까?

0: 안녕, 꼬마야. 안심해. 이제 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으세요?
1: 그럼, 이 귀염둥이 녀석이 우릴 보호해줬거든.
2: 그뿐만이 아니라 산사우리오 풍경을 모두 보여줬단다. 하지만 이제 남은 관광은 땅에서 하고 싶구나. 어?
0: 자석공룡 모노니쿠스를 막아라!
3: 어? 얘들아, 나왔어.
4: 치툰드, 학교에서 캠핑이라니 기대되지?
3: 당연하지. 어제 잠도 잘 못 잤어. 루시오는 세상 모르고 잤지만. 잠깐, 루시오는 어딨지?

0: 루시오? 캠핑은 오늘 하룻밤만 한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니지?
1: 아는데 준비는 철저할수록 좋잖아. 오늘 엄청나게 재밌을 거야.
2: 와, 산사우리오 중학교에서 신호가 잡히고 있군. 코어를 찾았어. 오늘 밤에 애들이 없을 때 다시 오자고. 코어를 손에 넣어야 해.
3: 백스헌터가 딱 맞는 공룡을 보내줬으니까 분명 성공할 거예요.
4: 이 얘기는 무시무시한 전설 속 인물에 대한 건데 그 이름은 펑키 제임스.
3: 펑키 누구?
4: 바로 이게 펑키 제임스야.
5: 와, 과학실 한쪽 구석에 세워진 해골 모형 말이야?
4: 맞아, 그게 제임스야. 전설에 따르면 밤 12시가 되면 아무도 없는 과학실에서 이상한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해골 제임스가 움직이는 거지.
6: 그래서? 기어가?
4: 아니, 춤을 춰.
7: 자, 여러분, 이제 그만 잘 시간이에요.
8: 선생님, 너무해요.
5: 이제 겨우 시작인데요.
9: 물 떠자면 안 돼요?
7: 그건 곤란해. 선생님은 학교 순찰을 돌 거니까 다시 왔을 땐 아기처럼 고운이 자고 있도록 해요. 알았죠?
9: 놀고 싶은데.
10: 맞아, 나도 또 놀고 맞아. 싶다.
11: 아, 얘기가 재밌어지던 참인데 자야 한다니.
1: 그게 재밌어? 난 밤새 못 자게 생겼다고.
4: 이제 곧 밤 12시가 되는데 전설이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오지 않을래?
1: 좋아, 가볼래.
3: 그럼 다녀와. 난 빠질게.
1: 알았어.
3: 얘들아, 좀 천천히 가.
0: 걱정 마, 제이민. 우리가 계속 네 옆에 붙어있을 거니까.
3: 진정해, 제이민. 전설일 뿐이야. 제임스가 춤을 추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12: 그래, 맞아. 무서워할 거 없다니까.
3: 쉬.
1: 이상한 음악이 들릴 거라고 했는데. 그럼 전설이 진짜였단 말이야?
3: 안 돼, 가지마, 루시오.
12: 뭐가 보이는데?
9: 말도 안 돼.
1: 매니폴드 선생님?
7: 너희들 안 자고 여기서 뭐 하는 거니?
1: 제임스가 진짜로 춤을 추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길래 그래서 와본 거예요.
7: 음악은 선생님이 튼 거란다. 밤엔 학교가 너무 조용하잖니. 그래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 그리고 해골 모양이 춤을 춘다는 게 말이 안 되잖니?
3: 전설에 따르면 춤을 춘대요.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7: 따라오렴. 전설일 뿐이란 걸 확인해 줄게.
3: 펑키 제임스다.
1: 춤을 추진 않는데?
7: 봤지? 여기 춤추는 해골 모형은 없어. 이제 그만 텐트로 돌아가렴.
1: 전설이 진짜였잖아.
7: 어? 뭐? 이건 말도 안 돼. 해골 모형이 정말 춤을 추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잡았다.
1: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늘에 날고 있어. 어디서 보아? 이 힘은 대체 뭐지? 붉은빛 빨려가고 있어.

개구리가 나!

0: 갈게.
1: 학교 밖으로 유인해야 돼. 살려.
2: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다이노스타 출동!

0: 라이노스터 변신! 자! 선생님은 내가 구할게! 죽었다! 아, 큰일 날 뻔했네요.
1: 다이노스터!
0: 맞아요! 꽉 잡아요! 스미너클로! 됐다! 도망쳐!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크기도 커졌잖아! 다이노 모빌스가 서둘러자!
2: 혼자 이렇게 반가울 수가!
1: 어쩌다! 세상에! 내가 다이노 모빌을 타는 날이 올 줄이야!
3: 이단 합체 시작!
0: 넥터 본투이! 비행 준비 완료!

0: 넥터 볼트 에로! 아! 스테고 헬머! 스매시! 가까이 다가가기가 힘들어! 넥터 볼트 에로!
1: 조심할 수가 없어! 아!
2: 루시오, 제이미! 침착해!
3: 스테고 헬머!
0: 녀석을 유해잡게! 지팀들 조심해! 여기 사이! 갔다! 예! 예! 가까이 가서 공격할게! 와! 제어가 안 돼!
4: 어떡하지?
5: 내가 보기에 저 거대 차속괴물은 전자석을 이용하고 있어요. 금속으로 된 건 다 끌어당기는 거죠?
0: 저희 장비는 다 금속인데 그럼 어떻게 싸우죠?
5: 다른 자석을 이용하면 괴물을 물리칠 수 있어요. 같은 극끼리는 서로를 밀어내니까요.
6: 그렇다면 방법이 있어요. 스테고트론 마그네틱 해머!

0: 이제 괜찮아.
1: 퀀텀 코어도 찾았어. 이건 내가 작년에 과학실

0: 그래서 잃어버린 신기한 강물이네요. 휴가 때 해변에서 발견했던 건데 어디로 갔나 궁금했거든요.
1: 그 광물이 제임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임스가 움직인 거고요.
2: 아, 괜찮으시다면 그 광물은 저희가 보관해도 될까요? 그게 저희 임무거든요.
0: 오, 다이노스터의 임무라면 그래야죠. 춤추는 해골이라니. 어쩌다 내가 그런 얘기를 믿었을까?
3: 지금까지 스티븐의 기묘하고 이상한 이야기 채널이었습니다.

0: 이어서 자이언트 팽 TV가 방송됩니다.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2: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1: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3: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4: 제가 왜 여기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5: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4: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5: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6: 영혼 좀 담아줄래? 와,
7: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8: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9: 아닐 수도 있어.
7: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9: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10: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11: 의자가 둥글둥글해.
12: 언니야? 신기한데?
11: 뭐지? 여기 앉으면
12: 신기하다. 여기 앉은 것 같은데?
1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캠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100.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Let's go. Do.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아싸마. 아싸마 싸마. 너무 진짜 너무 더워. 아, 더워. 제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대구를 왔어요, 대구를.

0: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1: 폭석이 대비도 하고 좀 시원하게 여름 나는 법 좀 배우고 가자.
0: 시원하게 나는 법을 왜 대구에서 배우냐고요?
1: 근데 우리 대구 출신 정은이가 이 정도는 더운 것도 아니래.
2: 지금 하나도 안 더워요. 대구는 이제 나가면 기분이 일단 나빠져요. 성격이 안 좋아질 정도로.
0: 저기요, 저 지금 녹아요.
2: 아,
0: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2: 그래 보여.
1: 생규, 그럼 우리 여기 얼마나 더운지 한번 현장 검증 한번 해볼까요?
0: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안 믿을 것 같아요. 대구가 더운지. 그래서 제가 직접 얼마나 더운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대구의 더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삼겹살과 막창인데요. 대구는 불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불입니까. 자, 태형광으로 제가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0: 냄새 난다! 냄새 나! 오! 고기 냄새 나! 고기 익는 냄새가 나!
1: 어? 펭수! 베이컨보다 너 온도가 더 높은데?
0: 그러니까 지금 뇌가 익고 있다고! 아, 어, this is hot wing. But, don't bite. 왜 안 있는지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구 사람이십니까?
1: 응?
0: 대구 사람이십니까?
1: 네.
0: 아, 제가요. 지금 대구 와가지고.
1: 펭수 사투리 조금 이상한 것 같아.
0: 제가 뭐가 이상해요? 제 대구 토박인데. 은박지만 있으면 네. 고기 딱 구워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안 있습니까?
1: 지금은 더운 것도 아니라가지고 안 익어요.
0: 지금 안 덥다고요?
1: 지금 완전 선선한 날씨.
0: 대구가 엄청 덥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선캡도 쓰고 이렇게 왔거든요.
1: 네.
0: 저기 대구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합니까?
1: 이 정도 날씨면 헤딩까지 가능하죠.
0: 아, 진짜 여기 대구 사람들 좀 보니까 허세가 좀 있네요.
1: 아, 좀 있어요. 까우가 좀 있어.
0: 아, 근데 지금 이 날씨에 패딩도 가능하다?
1: 네.
0: 와, 진짜 신기하네. 그럼 한여름에 그럼 보통 뭐 드세요?
1: 매운 음식?
0: 그럼 막 불닭볶음면 이런 것도?
1: 그거 기본으로 먹죠.
0: 아. 이야, 덥부심을 넘어서 또 맵부심까지. 자, 여러분. 또 대구 하면 또 이제 그 미식의 또 도시 아니겠습니까? 여기 현지분들 따라서 매운 음식 먹으러 가볼게요. 아, 더워. 아, 더워 죽겠어. 아니, 저거는 뭐야? 아니, 뭐가 나와요, 저기서. 뭐야? 이런 것도 처음 보니, 이거? 어, 잠깐만, 또 품받아요. 바람.

0: 잠깐 옆에 앉아도 될까요? 그 날씨가 더운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1: 더위 식히고 있었어요.
0: 아, 이거 시원하라고 틀어주는 거예요?
1: 네, 더워서 나오는 거예요.
2: 보니까 팬도 지금 차갑게 식었어.
0: 나 지금 식었어?
2: 파랗게 식었어.
0: 왜냐면 나도 모르게 들어온 순간 더운 걸 까먹었어. 이게 다 좋긴 한데요.
1: 네.
0: 좀 뭔가 이렇게 칙칙하지 않아요? 잠깐만, 소리가, 잠시만요. 저 이렇게 하면 앞이 안 보이거든요? 아니, 칙칙하잖아요.
1: 촉촉한데?
0: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소리 낀 거 봐요.
1: 약간. 뽀송뽀송한데?
0: 일단 답정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러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더워요?
1: 아, 35도? 36도? 내가 원래 더위를 안 타.
0: 대구 사람들 다 자기들 더위 안 탄다고 한다더라. 누나 진짜 이제 앞이 안 보이거든? 자, 이거 좀 닦아주시겠어요? 근데 지금 습하잖아. 아니,
1: 진짜 안 습해.
0: 아니야.
1: 땀이 안 나, 나는.
0: 지금 땀이 아니라 젖었다고.
1: 나 진짜 괜찮다니까.
0: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야?
1: 이제 갈 거야.
0: 오스페. 까마나. 오야, 유연하네. 아, 지금 팽하 해주는 것 같은데요? 팽하. 어머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름이 뭔가요?
3: 아, 이름은 김서안이요.
0: 서안아, 미안하다.
4: 나와.
5: 네.
0: 어머, 귀여워라. 감사합니다. 근데 안 더우세요?
5: 네, 괜찮아요. 올해는 너무 시원한 여름이에요.
0: 아, 올해는 시원한 네. 여름입니까?
5: 네, 40도가 되어야지. 아, 이제 여름이 왔구나. 그럴 거예요.
0: 40도 정도 되면 좀 어떻습니까? 그 대구가.
5: 신발이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렇게 땅에. 붙을 때도 있어요.
0: 왜 붙어요?
5: 여기 고무가 녹아서.
0: 고무가 녹아?
5: 지금 유럽처럼 이렇게 붙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안 시켜야 돼요.
0: 아, 말을 시키면 안 되고.
5: 네. 그리고 웃는 얼굴로 다녀야 돼요. 가식적으로. 무조건 긍정만. 무조건 괜찮다. 괜찮다.
0: 아, 그래서 저기서도 계속 괜찮다고.
1: 진짜 괜찮다니까.
0: 난 지금 괜찮다.
5: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0: 여름도 지나가고, 네. 여름이 지나가고, 곧 가을이 찾아오리라.
5: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0: 근데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으냐.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0: 고마워. 진짜 배고픈다.
6: 어머, 저 먼저 가자. 어머,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우와. 날라오시길래 전 쉰 줄 알았어요. 뭐 여름에도 이렇게 자주 달리세요 원래?
7: 아, 원래 여름에 달려야지만 또 그 맛이에요.
0: 무슨 맛이에요 도대체가? 무슨 맛이에요? 몇 도까지 달릴 수 있어요?
7: 한 37도까지 달려봤어요.
0: 37도에 달리셨다고요?
7: 네, 37도. 그러니까 자기 체온 36.5도잖아요. 그거 밑은 시원하다.
0: 자기 온도보다 밑은 시원하다.
7: 네, 체온보다 아래면 시원하고 위면은 덥다.
0: 아, 그래서 뭔가 37도 정도 돼야 이제 여름이 찾아왔고 나는군요.
7: 그쵸.
0: 자, 그러면은
7: 한번 뛸까요?
0: 이 더위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뛰어! 야! 안 돼. 나 안 돼. 저는 장흥동 출신이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커튼. 야, 여긴 것 같습니다. 안녕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야, 안녕하세요. 이야, 반가워요. 오, 이야. 아, 농구부예요?
8: 네.
0: 파이팅!
8: 네.
9: 와, 진짜 잘생겼어요.
0: 사장님, 여기 뭐 먹으면 돼요?
10: 보통 맛이 김치 정도, 5단계가 제일 매운맛.
0: 5단계?
10: 예.
0: 근데 그러면 대구 사람들은 5단계 먹어요?
10: 5단계까지는 매니아층 정도.
0: 그럼 여기 5단계 먹은 사람 없어요?

0: 나요?
1: 왜요?
0: 오! 오! 어, 안 먹습니까?
2: 저희 대구 사람 다 먹습니다.
0: 아, 대구 사람은 오단지 먹습니까?
3: 식당에까지.
0: 이야, 대박인 게. 그럼 저도 오단지 하나 주세요.
4: 진짜로.
0: 제가 진짜로. 대구의 맛을 느껴봐야 되겠다.
4: 진짜로?
0: 예, 예.
4: 오단지 콜.
0: 콜, 콜. 오단지 가시죠.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지금 방금 오셨나요?
5: 네, 네, 저 방금 왔어요.
0: 오, 대구 분이세요?
5: 네,
6: 네, 대구 사람.
0: 아, 그러면 저기 그 뭐 시키셨어요?
5: 메뉴판에 없는 거긴 한데 저희 15단계로 주문을 해놓긴 했어요.
0: 아, 매운 거를 잘 드세요?
5: 저희는 약간 잘 먹는다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좀 태어났기 때문에.
0: 아, DNA가 약간, 자체가?
5: 네, 그쵸, 그쵸.
0: 대구 DNA가 있군요.
5: 네, 네.
0: 아, 근데 또 이래놓고서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5: 아, 한번 같이 드셔보실래요?
6: 같이 먹을래요?
0: 어, 잠깐만, 우리 이거 어때? 그 매운 거 잘 드신다고 했으니까 누가 더 빨리 먹나 대결해서.
5: 대결.
0: 만약에 우리 대구 분들이 이긴다 그러면 제가 사겠습니다.
6: 와, 우리 많이 물낀다.
0: 아, 저희도 장난 아니거든요.
5: 네, 네, 네.
0: 그럼 2대2로 팀전합시다.
6: 어, 2대2?
0: 이슬로 PD 나와.
6: 나 매운 거 진짜 못 먹는다.
0: 자기가 안 되는 걸 왜 나한테 시키시죠? 자, 라면 뭐 드십니까?
6: 신라면 해놨나.
0: 아, 이거 동석 안 되겠는데 이거.
6: 지금 나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지금.
0: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일단은 저희 팀원이 그 결정됐고요. 일단 나오면은 제가 한번 맛 좀 보겠습니다. 대결하기 전에. 이야, 이거 뭐야?
7: 대박입니다.
6: 냄새가.
0: 아, 근데 별로 안 매운 것 같아. 잠깐만요. 저 그냥 시식 한 번만 할게요.
5: 아, 네.
0: 예, 예, 예. 아니, 저 이거 너무 큰 거 말고, 그래도 우리가 게임이니까.
6: 매워?
0: 진짜로, 진짜 하얀 매워요. 진짜로 하얀 맵고, 제가 먹으면 이게 형평성이 어느 할까? 제가 저 말고 다른 친구 할게요. 아시겠죠?
6: 어디가? 형수, 우리 준비됐어.
0: 됐습니까? 일산 준비 완료.
5: 대구.
8: 준비 완료.
5: 아까 됐습니다.
0: 아까 됐고. 네. 자, 좋습니다. 자, 일선 자신 있습니까?
6: 우리는 맵부심 대신에 먹부심. 그치. 먹부심으로 갈게.
0: 맵든 안 맵든 우리는 먹는다. 자, 그러면 대구. 대구 한번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5: 저희는 뭐 빨리 먹는 것도 막 빨리 먹는 건데 대구답게 플레이하겠습니다.
6: 어, 일단 뭐 넣고 시작할까요?
0: 넣고 시작할까요? 이야, 오! 자, 그러면 준비가 된 것 같으니 매운 갈비찜 빨리 먹기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시작! 자, 과연, 오, 자, 일단 넣었습니다. 뭐야! 대구는 헌칫을 가요. 적절하게 잘 안 가요. 지금 약간 손을 떨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5: 심은 근데 이거 5단계 맞아요?
0: 아.
5: 5단계 아닌 것 같은데.
0: 자, 1선 보겠습니다. 자, 역시! 역시, 피안색. 야, 뭐예요, 이 사람? 이거 산적 아니에요, 산적?
9: 오, 잠깐
10: 먹습니다.
9: 어?
10: 빨리 먹어.
0: 자,
10: 이거 넣어라, 빨리.
0: 야, 지금 빨리 먹으라고 지금 다치고 있어요. 저 많이 더우십니까, 지금?
11: 이 머리카락 조금만 덮어.
0: 자, 덮부심조차 포기해버렸습니다.
6: 우리 라스타님.
0: 잠시만요. 여기 소스까지 먹으란 말 아닌데요. 자, 경기 끝이 났습니다.
12: 5분 46초.
0: 자, 5분 46초 만에 혼자 갈비찜을 소스까지 긁어먹은 1선팀의 승리!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어느 정도 드셨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11: 뭐 고추만 빼면은 뭐...
0: 아, 그래도 다 먹어드셨네요,
11: 소스,
0: 거의.
11: 소스밖에 없어요, 소스밖에.
0: 그러니까 고추를 왜 넣으셔가지고. 자, 제가 봤을 때 고추만 안 넣었어도 거의 비등비등했거든요. 또 이렇게 또 밥도 먹었으면은 또 이제 나가서 조금 이제 걸어 다니고 또 데이트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다음 스케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이제 서울 사람들 그렇게 안 부르는데 시내. 흔히 말하는 시내.
0: 아, 시내? 네.
5: 동성로에 가서 많이 해요.
13: 대학생 때 알바했던 데가 있거든요.
0: 어, 네네.
13: 거기가 실내에 있는 놀이기구가 이렇게 착 있는.
0: 놀이기구가 있다고? 실내?
13: 놀이기구가 실내에 있어.
0: 시원합니까?
13: 시원하죠.
0: 끝내줘요. 자, 일단 지셨잖아요.
13: 네.
0: 저희를 사주실래요? 아니면 가이드를 해주실래요?
13: 아,
5: 자, 가이드도 하고 저희가 사드리기도 할게요. 대구 사람의 인심은 이제 대구 사람. 멀리서 오셨으니까
0: 어디까지 가는 거야? 대구의 친절함 저희가 받고 맛있게 먹고 가이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관람차 뭐가 써 있어? 노래방이다. 오 진짜 노래방 있어.
1: 노래방 있다니까 진짜로 있어요.
0: 오 자 들어왔는데요. 아니 에어컨이 나오네 진짜로. 야 시원해 시원해.
1: 정수리 어때요?
0: 아니 정수리가 차갑고 여기 노래방이 있어.
1: 혹시 노래 잘 불러요?
0: 아 저는 저 가수예요.
1: 역시 연습생 출신 다르네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럼 한번 노래 한번 뽑아주실 수 있나요?
1: 노래요?
0: 네.
1: 아 말만 하세요.
0: 오 자 한번 시작해주세요. 지저스 무스.

0: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자, 여기 서비스요. 봄이라고 불러. 아, 이게 가자. 추석이 데뷔하려다가 이러다 죽겠어요. 미치, 여기 뭐 하는 거지? 여기 파티인데, 지금? 저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1: 아, 저희 지금 대학교 친구들 치킨 먹으러 왔어요.
0: 저 잠깐 여기 앉아도 돼요?
1: 아, 네!
0: 감사합니다. 근데, 더운데 왜 굳이 밖에서 드시는 거예요?
1: 아, 또, 대구는 낭만의 도시니까.
0: 이야! 더위도 낭만이다. 뜨거울수록 낭만이다.
1: 또 대구하면 치킨, 치킨하면 대구잖아요, 또.
0: 아니,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치킨하면 대구예요?
1: 와, 좀 서운하네, 이거.
0: 와. 왜요?
1: 도치치킨이랑 땅치킨, 이런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또 대구에서 만들어져가지고.
0: 아, 진짜로? 그건 몰랐어요.
1: 아, 좀 서운한데, 이거.
0: 아, 그래갖고 여기서 치맥 페스티벌을 하는구나. 오.
1: 또 대구하면 치킨, 치킨하면 대구잖아요, 또.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치킨 앤 맥주. 치킨 앤 맥주.
0: 치킨 앤 맥주. 어, 지금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2: 어디요?
0: 지금 방금 하신 노래가 뭐예요?
2: 노래요? 노래.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니 주민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대한민국의 여름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응원의 메시지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3: 예, 대표니까 이상 없다. 화이팅.
0: 뭐야?
4: 화이팅.
0: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예. 여름을 잘 나시라고 예. 응원의 메시지.
3: 예. 예. 대표니까. 이상 없다! 영원히! 화이팅!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3: 대프리카! 이상 없다! 영원히!
0: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름! 못 피하면 그냥 즐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 딴 거 없습니다. 대프리카! 대구로 오세요! 그럼 저는 이 열 개의 낭만을 즐기러 떠나갔습니다. 화이팅! 오! 다음 편! 캠프에 똥이 추가되면 바로 똥 캠프! 와우! 제대로 준비했으니까 다들 기대하시죠. 좋습니다.
5: 형에서 근데 똥 캠프 해본 적 한 번도 없지?
0: 아, 이거예요!
5: 이거예요! 애초에 송캠프가 아니네, 이거.
6: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7: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미래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3: 적성교육.
2: 아이돌 원더걸스에서 엄마가 된 선혜 씨가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네, 딸 셋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야, 선혜 씨, 뭐 예전에 진짜 뭐 우리 네네. 그 텔미 또 댄스 정말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안 따라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헬픔이라면서요.
4: 지금은 네. 뭐, 네, 헬픔이, 뭐, 늘 헬픔이죠. 아이 셋 키우면서 네, 부족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5: 사실 이제 그 부모가 되면은 우리가 뭔가 더 알아가야 되고 또 모르면은 아이들한테 뭔가를 더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2: 이제 엄마가 되었어도 사실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5: 맞아요.
2: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6: 네. 저기, 근데 네네. 지금 조금 목소리 좀 낮아야 되지 않을까요?
2: 왜요, 왜요?
6: 아니, 목소리 너무 크면 안 돼요, 이 주제에.
2: 왜요?
5: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속삭여요?
2: 왜요? 오늘 주제가 뭔데? 어? 나 이게 목소리 작게 해야 돼요?
6: 아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7: 맞습니다. 그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편하게 이렇게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8: 그런데 뭐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뭐 부끄럽거나 숨길 그렇죠. 이유가 없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네.
2: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상 크게 말하진 않아요. 자, 더더욱 남자들이 있으면 더 그런데 자, 과연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9: 이거 과다 출혈로 죽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조퇴를 한 적이 있는데
10: 꾀병 아니냐? 일부러 수업 빠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6: 생리통 이런 거 다 알지만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잖아요.
2: 월경을 하면 키가 안 큰다.
11: 자, 이번 달 주인공 지성.
12: 어머, 이번 달은 나야? 그렇다면 해. 출발합니다.
13: 아빠, 나 오늘 처음으로 월경했어.
5: 우리 딸 축하해, 진짜. 드디어 우리 딸이 여자가 됐다.
2: 자, 오늘의 주제, 월경 숨기지 않아도 괜찮아, 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월경이라는 말보다 생리? 요 말이 좀 더 익숙해요.
6: 근데 이거 생리라도 잘 안 하잖아요.
2: 생리도 말하죠.
6: 마법?
2: 마법.
6: 무슨 마법이에요?
2: 매직이라고 했어. 손님 오셨다고. 어? 네, 손님 오셨다고도 했었어.
5: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그날. 네, 그날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저는 무슨 항상 이 여자분들이 무슨 약속 잡고 그날
2: 어. 나 그날이야 어. 나 그날이야
5: 그러니까
4: 약간 딸기 약간 좀 예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네, 친구 그런 친구들도 있다.
7: 아, 딸기가 왔어요.
6: 빨간날 있죠.
2: 어, 빨간날 있어. 네. 네, 사실은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 이야기를 나눠 보면 다 돌려말하고 있어요, 그죠?
8: 맞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생리라는 그런 말이 의학적으로는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표현

0: 표현하자고 하면 월경이라는 단어가 제일 정확한 말입니다.
1: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정확하게 그 표현을, 단어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2: 저희 큰애가 지금 중1이에요. 네, 그래서 벌써 이제 사실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좀 늦은 편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어릴 때부터 같은 여자고 엄마니까 좀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3: 진짜 저도 보이지 않게 아이들이 엄마가 왜 갑자기 왜 피가 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이 다른 나라도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쓰나요?
4: 그럼요. 독일에서 딸기 추간이라든지 뭐 호주에서 이번 달그 시기 왔다. 뭐 영어로 하면 period이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솔직히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3: 그냥
4: 호주에서.
3: 쓰는 단어구나.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월경을 생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걸까요?
1: 네, 아마도 일본식 한자어의 영향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본어에도 월경과 생리라는 말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생리라고 해요. 그 일본에서도 그건 아마 좀 생리가 이렇게 넓고 모호하니까 월경이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달걸이, 또 몸의 것, 몸것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생리가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달마다 이게 겪는 일이라는 의미에서는 월경이 더 정확한 명칭이죠.
5: 사실 저는 이제 어릴 때뭐 이제 그 월경 하면 이 파란색 물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3: 이게 TV 광고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TV 광고에서
5: 맞아요.
4: 그거
3: 약간
4: 아니에요?
3: 파란 물 나오
4: 생리대로가
3: 수렵다며.
4: 그거
3: 맞아요.
1: 얼마 전까지 대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애들 많았어요.
4: 진짜요?
1: 네.
4: 그런 광고 보면 또 외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 그리고 뭐 진짜 같이 있으면 나 올맞어 뭐 이런
3: 나도 들었어요.
5: 나도 이거
2: 표현들도
5: 들었어요.
2: 되게 많이
3: 맞아요.
2: 했었는데 사실은 아니겠지만.
0: 네, 맞아요. 이런 걸 이제 월경 동기화, 뭐, 이렇게 표현을
2: 동기화.
0: 하는데, 사실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여자의 생리주기가 21일에서 35일 차이, 그 정도로 이렇게 개인차들이 좀 있는데요. 월경을 한 일주일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겹치는 시기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옮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의학적인 근거는 없죠. 생리가 절대 옮거나 이러는 건 아니다.
3: 야, 근데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거 보면 다들 뭐 쉬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1: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월경을 좀 부정하고 좀 위험하고 더러운 것 이렇게 쉬쉬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양에서는 월경 중인 여자가 포도밭 지나거나 그러면 와인이 씌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민족은 이제 초경을 하는 소녀는, 그러니까 월경하는 소녀는 자기네 부족에서 좀 멀리 외딴 집 같은 거를 지어놓고 거기에 며칠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뭐 제사 지낼 때, 이럴 때는 월경하는 여자들은 얼씬도 못하게 했었죠.
3: 그래서 좀더 이렇게 숨기게 되고 말하는 걸좀 쉬쉬하게 되고 그랬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6: 성숙한 여성의 자궁에서 출혈되는 생리 현상.
7: 한 달에 한번 아기 집이 허물어지는 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8: 피가 나는 거?
9: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만들어지는데 정자를 못 만나서 그게 피가
0: 잘하는
9: 몸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5: 애들이 그래도 뭔가 많이 아는데요?
0: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네요.
1: 성교육을 통해서
0: 수업을 잘 들은 아이들.

0: 솔직히 처음엔 진짜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1: 진짜요?
0: 왜 내 몸에서 이런 게 나오지 싶었고요.
2: 그렇죠.
0: 양이 저는... 조금 많이 나와서 이거 과다 출혈로 죽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3: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래도 엄마가 뭐 축하한다라고 해주셔서
4: 많이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3: 나쁜 게 아니라고 아들이.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0: 배를 쥐어짜듯이 아프고 허리도 뻐근하게 아파요.
3: 누가 막 찌르는
4: 월경통이 있어.
0: 긴 나를 막대기로 찌르는 느낌.
5: 조금 불쌍해 보였어요.
0: 좀 많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 살짝 안쓰러웠던 느낌이 들었어요.

0: 생리 양이 심하거나 생리통이 심할 때는 완전 짜증나긴 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조퇴를 한 적이 있는데 남자애들이 자꾸 왜 가냐고 해가지고 그냥 배 아파서 간다라고 말한 적 있어요.
1: 억대는 있어서 좋다는 왜 그렇게 아프냐 그게 누가 그렇게 아픈데라고 하면서 이해 못해주면서 앞에서 막 좀 듣기 싫은 말 할 때가 있어.
0: 남자애들이 왜 여자한테만 그런 특권을 주냐라는 남자애들도 있고.
2: 남학생들 뭐라고?
1: 부럽다.
0: 맞아요, 부럽다 많이 하긴 해요.
1: 니들도 아파라.
3: 겪어 보라고. 그래, 니들도 아파라.
4: 꾀병이라고 생각했어요.
5: 진짜 꾀병 아니냐? 내가 수업 빠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했었어요.
3: 모르니까.
6: 몰라요, 진짜.
7: 모르죠, 모르죠.
2: 월경에 대해서 남자도 알아야 할까요?
0: 저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기초적인 거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8: 혹시 친구가 갑자기 아프면은 도와줘야 되니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월경에 대한 잘 도와주고 배려도 해줄 수 있으니까.
9: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다고 하면은 아내가 약간 힘들 때 월경을 모르면 잘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요.
5: 그때 엄마가 예민하셔가지고 그때 엄마 배를 마사지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10: 조금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3: 남자아이들도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알고 있어요.
11: 야, 아이들은 너무 떨떨해요. 네. 그 솔직히 아직 윌리엄 벤틀리 저렇게 잘 모를 텐데 솔직히 윌리엄하고 벤틀리 아직도 축구는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전혀 몰라요.
1: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으신?
11: 월경 대한 얘기는 해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직도.
1: 아빠랑 아들이라서 그럴 수 있어.
3: 그럴 수 있죠.
11: 그런 것도 예.
1: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시작을 제 기억엔 했는데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어요.
3: 놀래서.
11: 그럼 아이들 활동할 때 좀 불편하지 않았어요?
1: 근데 다행히 월경통은 없어서 예, 진짜 뭐 편하게 좀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매월 찾아오는 이벤트라는 거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어릴 때부터도 춤 연습도 많이 하고 해서 항상 이제 체육 시간에 좀 신경 쓰이고 예, 그런 그렇죠. 게 좀 그래도 다행히 제가 이제 여중을 다녀서 그런 거는 조금 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남녀공학 다니는 친구들은 조금 더 불편하겠네요. 네.
12: 그러니까
1: 네.
12: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뭐 관심이 없다보다도 그냥 아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누나들이 그렇게 하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리대 심부름만 했지.
3: 그치.
12: 그걸 언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 집에 항상 짜증이 가득한 집.
3: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왜냐면 누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기가 매달 겹치지 않으면 골고루 돌아가면서 짜증을 낼 수 있어요.
1: 한 달 내내.
3: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요.
11: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아빠 입장에서. 애들한테 말할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월경 해보지 모르니까. 않았으니까.
3: 모르니까.
11: 솔직히 남자들은 지금 성인 입장에서 뭐 생리통 이런 거 다 알지만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실은 겪어보지 않으면 뭐 그걸 또 100% 이해할 수는 없는 건데 굳이 이거 남자애들도 꼭 알아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13: 당연히 알아야죠. 이 세상은 남자랑 여자가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니까 세상의 반이 남자, 여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직장 동료, 뭐 나중에 연인, 부부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어울려서 살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운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이해해준다면 더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3: 그럼 만약에 윌리엄이 친구 이제 옷에 묻은 걸 봤어요. 그러면은?
11: 일단 절대 야 피 얘가 안 된다고 가르쳐줘야 돼.
12: 진짜 그렇게 하면 최악이야.
3: 진짜 트라우마 생겨.
12: 안 돼.
3: 여자 쪽 입장에서는 트라우마 생겨.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도 조심한다고 하지만 이게 갑자기 흘러나와서 묻었는데 그걸 제발 누가 안 보길 바라는데 누가 이제 딱 얘기를 했을 때.
1: 그렇죠.
3: 그건 정말.
1: 그럼 이제 딸 엄마들은 너무 고맙죠.
11: 차라리 거기 조용히 가서 켜덕 좀 빌려줄까?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되게 멋있는 친구 될 수 있잖아요.
12: 맞아요.
14: 뒤에 뭐가 묻었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0: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만 듣게. 개만 듣게. 그게 이제 모른 척 지나가면 계속 그런 실수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배려는 뭐 정말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사생활 존중에 대한 매너라고 생각해요.
1: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 여성이 조금 힘들어 보이면 그냥 너 지금 생리 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2: 떼놓고?
1: 아니, 떼놓고 물어보거든요. 이게 약간 뭐 걱정해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반대적으로 약간 이 삐고 있는 그 정도 될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이게 신뢰 있는 관계면 충분히 물어볼 그럼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0: 그럼요.
1: 아, 지금 네. 생리 중이요? 아 그렇게 그럼 내 태도가 또 달라지잖아요.
3: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이게 서로 이렇게 예, 좋은 것 같아요.
4: 근데 이거를 좀 타이밍을 좀 잘 맞춰야지. 안 그러면은 갑자기 아, 뭔 소리야?
0: 아니, 어조인 것 같아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생리 중이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뭐 어디 불편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생리 중이야. 뭐 또 그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왠지 좀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그걸로 왜 자기가 빠져나가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죠.
3: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왜 묻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뿐인지 정말 알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몽정고사였다면 이번에는 월경고사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월경을 하면 키가 안 큰다. 자 OX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 둘, 셋! 자, 정답을, 어?
4: 좀 나뉘어.
3: 정규 씨랑 저랑만 네. 오를 들었고, 나머지 분들 다 X를 두셨어요.
5: 저도 학교에서 이제 배웠었던 기억이랑 이제 제 경험담을 보면, 2차 이렇게
3: 2차 성징.
5: 성징이 오면서부터 이제 좀 느려진다라는 거는 있었지만, 그래도 저도 그 이후부터도 계속 키가
3: 컸어요.
5: 컸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느려지는 것 같긴 한데, 안 크는 것 같진 않아서. 또 많이 크더라고요.
4: 저는, 그러니까 그 같은 맥락이긴 한데, 2차 성징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월경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조금 크는 게 좀 더딘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제 부모들 단톡방 이런 데서도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1: 아니 월경 시작하면 키가 안 큰다고 하면 그럼 다들 요즘 초등학생 때 오잖아요.
4: 그러네.
1: 그럼 성인들은 다 키가 클 정도 돼야 되잖아요.
4: 그러네.
3: 생리를 빨리 하면 키가 좀 덜 크지 않나? 네. 성조숙증 때문에 오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0: 빨리 하신 엄마들이 성조숙증을 걱정하는 이유가 초경하면 키가 안 큰다라고.
3: 맞아요.
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정답은 뭐죠?
6: 정답은 X입니다. 평균적으로 월경 시작 나이가 만 11.7세 정도인데 이게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월경 전의 성장 속도는 1년에 4에서 5cm 정도예요. 초경을 시작한 이후에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지만 한 5에서 7cm 정도 더 성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경을 했다고 해서 성장판이 닫히고 더 이상 성장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0: 저만 해도 초경 이후에 계속 자랐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보통 그 11살, 12살 이때가 쑥쑥 자랄 때이기는 해요. 근데 초경하고 나면 좀 천천히 자라죠. 천천히 자라지만 그 한 만 15세, 16세 정도면 계속 좀 자란다, 더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나 운동 습관, 또 줄넘기 이런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꾸준히 운동해주면 더 좋습니다.
3: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월경통이 없는 사람은 건강하다. 하나, 둘, 셋!
1: 그냥 있어도 약간 티가 안 내는 편인데, 근데 월경통이 없으면 건강하다, 건강 안 하다, 이거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우리 엄마도 그렇고, 다른 여성들은 월경통 있었는데, 그럼 다들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 80 넘었는데.
4: 아니, 그러니까 그치. 뭔가 미세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월경통이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없으면 건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3: 자, 정답은 뭐죠?
0: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월경통이 없다고 모두 건강한 건 아니고, 월경통이 또 좀 있다고 해서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증상인 병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통증뿐만 아니라 왜 양이 너무 많지 않은가, 혹은 또 왜 너무 적지 않은가, 주기가 너무 길거나 너무 건너뛰거나 이것도 다 체크를 좀 하는 게 좋죠.
3: 선혜 씨는 어때요? 좀 생리통이 있었어요?
5: 저는 전혀 없었어요. 어릴 때는.

0: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진짜 생리통이 심했었어요. 예, 월경통이 너무 심해서 항상 매달 한 번씩은 양호실을 가거나 조퇴를 하거나 그 기억이 되게 예, 강하게 있는데 그래서 항상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예, 그랬는데 제가 임신을 하고 그 월경통이 너무 심하게 생긴 거.
1: 아이 낳고 출산하고?
0: 네.
1: 그죠?
0: 그래서 저처럼 되는 경우가
1: 없다가 생긴 거네?
0: 예,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처럼
1: 네.
0: 아예 없었는데 생기신 경우 아니면 있었는데 완화되신 경우. 저는 반대 케이스여가지고.
2: 반대로, 아이고.
3: 대체로 이제 아기 낳고 나면 자궁 그 주변이 늘었다가 줄기 때문에 생리통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생리통이 심한 경우는 병원 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이고, 참, 없던 게또 생기면 더좀 짜증이 나긴 할 텐데, 하나를 더 낳아보시면 어때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쵸?
0: 제가 일단
1: 기발하죠?
4: 이게 이제 출산이 여성의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많이 주지만 사실 정말 전신적으로 굉장한 리모델링이기는 해요. 그래서 변화가 출산 전후로 여성의 몸이 전체적으로, 전신적으로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거죠, 정말로. 네.
1: 자, 마지막 질문. 한번 월경할 때 나오는 월경혈은 종이컵 한 컵 정도의 사이즈다. 하나, 둘, 셋.
5: 아니, 잠깐만. 그 종이컵은, 종이컵은 양은 어느 정도 돼요?
0: 120ml입니다.
5: 예?
4: 150에서 뭐, 150에서 200 정도 사이?
3: 120ml 정도?
0: 120ml.
1: 그쵸?
4: 네.
1: 굉장히 이 정도 될것 같아, 갑자기.
5: 아니.
1: 이 정도 됐는데? 사람마다 다를까? 난이 정도 된다고 봐요.
4: 네, 사람마다 다를 수
1: 있죠. 아, 그래요?
4: 있죠.
1: 정답이 뭐죠, 그럼?
4: 정답은 X입니다. 평균 한 5일 정도 월경 기간이 있어요. 이때 한 주기에 20에서 60ml 정도, 평균 35ml 정도라고 해요. 이게 요구르트로 치면 반병 정도가 되는 거고, 이게 80ml 이상 한 시간에 이렇게 막 이 정도로 나오게 되면 이제 생리대를 한 시간마다 갈아줘야 될 정도거든요. 이 정도로 양이 많다고 하면 월경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몸이 되게 힘들고 어지럽고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병원 검진을 꼭 받아봐야 되겠죠.
3: 그리고 보통 때도 여자들이 보면 양이 처음에 좀 많았다가 나중에 점점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평균하면 저 정도 양이 된다는 거예요.
6: 아, 평균하면.
1: 네. 야, 우리가 진짜 이게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또 알게 되네요. 자, 오늘 퀴즈를 풀면서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고 궁금한 게 또 많긴 했었는데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요, 바로 월경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입니다.
7: 요즘 내 몸이 자꾸 어떤 신호를 보낸다.
8: 짜잔, 나 월경. 조만간 나랑 만날 것 같은데. 띠링, 첫 번째 시그널.
6: 시그널이 있구나.
8: 몸속에 에스트로겐이 열이를 시작하면
1: 여성들에게는 호르몬이죠.
6: 네.
8: 몽글 몽글 가슴이 자랄 준비를 해.
7: 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모모리가 생기기 시작했어.
8: 축하해, 성장 레벨업. 띠링, 두 번째 시그널. 영차 영차. 이제 겨드랑이랑 음부에도 쏙쏙쏙 털을 밀어내면
7: 털.
6: 우와.
7: 이게 언제 생겼지? 진짜 어느 날 갑자기 털이 뿅?
8: 놀라긴, 다들 오는 손님이야. 자, 이 시그널이 뜨면 진짜라고. 출발! 동기물 발사! 슈! 초경 카운트 다운 시작!
7: 엄마, 속옷에 뭐가 묻었어.
3: 분비물이 나오면 노랗게 묻으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한다는 표시예요.
6: 그렇구나.
3: 네.
8: 나 진짜 간다? 준비됐지?
7: 근데 너 왜 매달 와?
8: 몸에서 매달 호출한다니까.
7: 저게 다 뭐야?
8: 놀랐지? 다 난자야.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있었던 친구들. 지금은 난포기, 초승달 모드. 자, 이번 달 주인공, 기상.
7: 어머,
3: 지금 난소 안에 다 저러고 있는 거야.
7: 난포, 출발합니다.
4: 곧 태어나요.
8: 난자가 밖으로 나오는 걸 배란이라고 해. 매달 한 명씩 출동. 나도 다음 단계로 변신. 레벨업!

0: 자궁 난자 출발했음. 손님 맞이 준비 부탁.
1: 몸속에도 단톡방이 있어?
0: 응. 답장도 엄청 빨라. 그럼 자궁은 알겠습니다 하고 완전 풀가동. 폭신폭신 쿠션 까는 중. 혹시 아기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하루, 이틀, 사흘.
1: 근데 아기가 안 생기면?
0: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신해. 이번 달 미션 종료. 폭신폭신 쿠션은 깨끗하게 정리해서 밖으로. 그게 바로 월경 슈르르르.
1: 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 준비하는 거구나.
0: 정답. 매달 깨끗하게 리셋. 그러니까 나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왔다는 건 몸이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 다음 달에도 잊지 말고 만나.
2: 네, 가슴, 몽우리, 뭐 채무, 분비물까지 월경이 나오기 전까지 몸에서는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3: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뭐 청소년들은 타인의 시선에 일단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심리학에서 이걸 이제 상상 속 청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보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거든요. 이때 부모님이 미리 몸의 변화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아, 부모님이 말했던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떠올리게 돼서 좀 더 빨리 안정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경 전에 부모님들이 또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얘기가 아이들이 굉장히 좀 감정이 좀 불안정해지고 짜증이나 화가 좀 많고 그러더니 얘가 초경을 했어요.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네. 그런 아이의 변화를 부모님이 좀 잘 캐치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우리 선예 씨는 첫째 아기가 지금 중학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뭐 신호가 있어요.
4: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변화가 사실 제일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엄마 나 왜 이렇게 갑자기 짜증이 나지? 뭐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지? 뭐 이런 정도로 뭔가 이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상하다는 식으로 이제 먼저 얘기를 해줘서 아, 이제 뭔가 호르몬의 변화가 이제 이 아이 시작이 됐구나.
2: 자, 공부는 제대로 했고 근데 이게 실전이 또 다르잖아요.
4: 저 다 이해는 했는데 이제 내 몸에서 이제 실제로 그치. 일어났을 때 느끼는
2: 거 귀엽진 않아요, 사실은. 몸에서는 느낌이 좀 다르니까.
5: 근데 실전에서 이거 머리가 하얘지는 게 문제예요.
6: 맞아요. 저는 지난번에 이 생리대 사기 미션 좀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전 쉽지 않습니다.
2: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전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월경 딱 기다려. 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초경을 알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선혜 씨가 딸 역할을 하는 거고 정규 씨는 아빠예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한번 두 분이서 네. 상황극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아빠, 나 오늘 처음으로 월경했어.
2: 울지 알았어. 울지 알았어. 또 울지 알았어.
5: 우리 딸 축하해, 진짜. 드디어 우리 딸이 여자가 됐다. 여러분, 우리 딸이 여자가 됐어.
4: 뭐야, 그럼 난 전에 여자가 아니었던 거야?
2: 이 말 익숙해. 이 말 익숙해요.
3: 선희 씨 말처럼, 아, 나는 그러면 그전엔 진짜 여자가 아니었냐. 아니면 그러네. 또 월경 끝나고 나면은 여자가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실 수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몸가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이제 많이 하는데.
2: 맞아, 우리 때는 그랬어요.
3: 어른들이 이제 축하의 의미나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의 뜻은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안하거나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초경을 알려오면 그 사실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고 축하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너무 많은 당부나 말을 덧붙이지는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축하하려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잖아요.
2: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재도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능하시겠죠?
6: 그럼요, 그럼요.
2: 네. 자, 시작합니다.
4: 아빠, 나 오늘 처음으로 월경한 것 같아.
6: 아, 진짜? 많이 놀랬겠다.
4: 근데 피 같기도 한데 까매. 좀 무서워, 그래서.
6: 무서워? 나도 무서운데. 아니, 나도 무서운데,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근데 놀랄 수 있어. 근데 아빠도, 아빠 겪어본 게 아니니까 아빠도 좀 알아보고 나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
4: 근데 아빠, 나 이거 진짜

0: 안 하고 싶어. 귀찮아.
1: 근데 그게 사실은 아빠가 알기로 이게 지금 너가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 그런 단계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귀찮고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네 몸이 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네가 좀 너 몸 스스로를 좀 이렇게 잘 가꿔주고 더 사랑해주면 좋을 것 같아.
0: 완전 모범답안이 아닐까. 훨씬 정말 안심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근데 우리 선희 딸이 아빠 초경했는데 피가 까매요. 까매. 이건데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2: 그렇죠. 보통 이제 초경은 좀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뭐 조금 나왔는데 왜 아주 작게 나오니까 처음에 제대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묻는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천천히 나오는 피는 아무래도 산화되기 때문에 좀 색깔이 초콜릿색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때 이 피가 어떤 때는 맑지만 어떤 때는 좀 끈적끈적한 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처음에 초경을 했을 때 자기가 똥 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꽤 많이 있어요.
0: 모르니까.
2: 예, 이렇게 묻은 게 피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정상입니다.
0: 자, 아들이 월경이 뭐야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쌤 씨가 아빠고 정규 씨가 아들 역할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죠.
1: 아빠, 월경이 뭐야? 달 보는 거야?
3: 그거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1: 왜 이렇게 더듬거려, 아빠? 왜 그러는 거야?
3: 아니, 엄마가 훨씬 또 잘 알겠는데.
0: 잠깐만, 쌤 씨. 남자애도 알아야 한다고. 에? 모범하잖아, 모범 아빠. 에?
3: 지금 자신감이 없어, 우리 어머니.
0: 오늘따라 긴장 많이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4: 진짜 모르셔서
3: 당황하셨어요. 아, 예. 연기예요, 연기. 나쁜 예시 위해서
1: 연기. 대배우야.
3: 연기예요.
0: 연기 말고 진짜로 좀 잘해볼 수 있겠어요?
3: 아, 그럼요.
0: 두 번째 시도 다시 가볼게요. 네.
1: 아빠, 월경이 뭐야? 달구경 하는 거야?
3: 월경은 여자 몸이 건강하게 이게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이야. 한 달에 한 번 몸이 준비했다고 이렇게 정리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0: 어머, 뭐야. 갑자기 쏙쏙 나오는데요? 아까는 엄마 찾고 그러더니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3: 예. 네. 안녕하세요. 샘 해밀턴입니다.
5: 아, 네, 맞습니다.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월경하면 몸이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가 혹은 누군가가 오늘은 좀 쉬거나 집에 가겠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태도로 좀 길러 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 아들들한테 아버지가 얘기해 줄 때는 좀 왜 배려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죠. 또 아버지가 먼저 엄마가 월경할 때 이럴 때 뭐 생리대를 좀 사다 주신다든지 왜 좀 마사지를 도와주신다든지 따뜻한 차를 좀 갖다 주신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아, 월경하면 여자들한테 저렇게 해줘야 되는구나를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자, 여기까지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준비가 필요하겠죠. 월경 용품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4: 맞아요. 네, 종류가 요즘은 워낙 많으니까
0: 그렇죠.
4: 저도 이제 또 딸들이 많아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또 아이들한테 꼭 알려줘야 되는 주의사항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2: 네, 월경용품이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어요. 다양하게. 우리 때는 일회용 생리대를 주로 쓰고 대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월경용품은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하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걸로 나눠지는데요. 생리대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일회용이에요. 그리고 다회용은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어서 쓰고 나서 빨아서 또 말리고 삶아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체내 삽입형 이렇게 몸속에 넣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월경 컵하고 탐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탐폰 있죠. 그래서 탐폰이나 이 월경 컵은 왜 양이 많은 날은 좀 자주 갈아줘야 되고 갈아주는 주기를 좀 신경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어른들인데도 몰랐어.
1: 사실 저는 이 탐폰은 사실은 아예 처음 봤어요.
3: 아, 진짜요? 네,
1: 지금 아예.
0: 아 그래요?
1: 아예
0: 처음 봤어요.
3: 근데 네. 이것도 지금 템폰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보면 특수 부대에서 이렇게 작전 나갔을 때 군인들은 가지고 다녀요.
1: 오?
3: 이렇게 총 맞거나 이렇게 치열하기 위해서 네. 이 흡수력 너무 좋으니까.
1: 아...
3: 근데 그것도 이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생리대도 흡수력 좋으니까 네, 특별히 방송 쪽에서 일한 땀 많은 사람들은
1: 그렇죠.
3: 겨드랑이에 붙이는 경우는 그 옷 안에
1: 아...
3: 여기 이렇게 땀 많을 때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0: 다 젖은

0: 하잖아요. 옷 안에서 붙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쌤 씨는
0: 아니 저 아닙니다.
1: 자 이렇게 용품까지 미리 챙겨도 막상 이제 그 순간이 오면 부모도 아이도 처음이라서 당황을 하기 마련이죠. 자 그렇다면 진짜 초경이 시작된 날 부모는 어떻게 맞이해주면 좋을까요?
2: 소희 엄마랑 같이 할래? 내 소희가 한번 넣어볼까? 얘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응? 아빠 전화 온다. 어 여보.
3: 어 너 필요한 거 없어?
2: 어 케이크.
4: 케이크.
5: 케이크?
4: 오.
5: 샀지.
2: 샀어? 어 알겠어. 빨리 와.
6: 아빠가 케이크 사면 좀 행복할 것 같아. 어. 아빠들 마음.
7: 항상 아기로만 생각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성장한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 축하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8: 미국에서 좀 유래된 파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도 많이 찾아보고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게 뭘까 해가지고 이제 키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4: 아, 아버지 아이디어가 좋으시네.
1: 정전기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예요?
8: 엄마도 완성했어.
2: 나. 언니야?
8: 언니 전화 왔어.
9: 언니야?
2: 어, 보현아.
8: 엄마 어디야?
2: 엄마 밖인데.
8: 나 지금 집 거의 다 왔어.
2: 집에 벌써 다 왔어?
1: 어, 서 들어야 돼요. 다 왔어. 서 들어야 돼요.
2: 어.
4: 빨리 가.
2: 늦었어. 집 앞이래.

0: 축하한다.
1: 우리지요. 보현아, 첫 월경 축하해.
2: 박수!
3: 박수!
4: 박수! 이거 뭐야?
1: 좋아?
0: 괜찮아? 마음에 들어?
4: 이게 다 뭐야?
5: 이거 열어볼까? 응. 엄마가 준비해봤어.
4: 진짜 뭐야? 이거 생리대랑 파우치랑 이게 뭐야? 팩까지 완전 대박이에요. 센스 완전 대박.
1: 사랑하는 우리 딸 보현이에게. 우리 딸 보현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 걸 축하해. 처음이라 낯설고 조금은 걱정되고 어색하겠지만 우리 보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첫 신호야. 다시 한번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열게 된 걸 축하하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우리 딸.
0: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6: 너무 대견하잖아. 컸어.
1: 맞아, 맞아.
6: 아기가.
4: 처음에 제가 초경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키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저한테 엄청 좋은 뜻으로 다가오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파티를 하고 나서 이게 축하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래도 이제 월경이라는 게 저한테 나쁜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좋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 보현이한테 그 당시에 바로 축하를 해줬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와서라도 이렇게 파티를 해줘서 우리 보현이한테 이제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는 그 인식을 우리 보현이한테 개선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7: 근데 진짜 저는 딸 엄마라 그런지 울컥하게 되는데 뭐 정규 씨나 네. 지금 선희 씨도 다.
1: 맞아요.
7: 네, 너무
2: 그러니까. 네,
6: 딸 엄마들의 네.
7: 이입이 돼서. 네. 선희 씨는 곧 이제 경험을 할 텐데 미리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8: 일단은 축하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까 저런 이벤트도 좀 해주고 온 가족이 이 이벤트를 되게 우리가 되게 축하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줄 것 같고 키트. 네, 키트 준비를 빨리 해줄 것 같아요. 네, 되게 소중하게 그거를 또 기억할 것 같아서 네, 잘 스스로 준비할 수 있지 않나.

0: 솔직히 남자가 뭐 멍청할 때 뭐 추가할 일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굳이 이렇게 뭐 펌핑해 주는 게 그렇게 그냥 신경 안 써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크게 추가하면 오히려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인가? 이렇게 좀 또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혹여 축하할 일이 맞나요, 아닌가요?
2: 일단 축하할 일은 맞죠. 다만 초경을 조용히 축하받고 싶은 아이도 있고 좀 더 이벤트스럽게 축하받고 싶은 아이도 있겠죠. 그리고 저도 쌤님 말에 정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태도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해주는 그 태도와 마음 그 자체, 그 첫 반응의 톤이 아이에겐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시끌벅적하게 이벤트는 했지만 막상 아이가 아플 때 따뜻하지 못하다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덤덤하게 그리고 고맙다는 것, 마음을 좀 잘 전달해준다면 아이도 그 마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초경 파티는 어떻게 보면 아이의 성적 자기결정권 혹은 신체 자율권하고 연결된 부분이고 또 그 아이의 성향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막 부모가 너무 좋다고 해서 막 저렇게 파티해주면 아이는 되게 불편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 오빠나 뭐 아빠랑 알리지 말라고 좀 아쉬운 거예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는. 그래서 그래도 여인국에 이제 입성을 했는데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가서 그 은반지 하나씩 만들어서 꼈어요.
1: 꽃이든 편지든 반지든 아무것도 하지 않든 아이의 마음을 먼저 묻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가장 첫 반응인 것 같습니다.
4: 만약에 이제 그 애한테 꽃을 딱 줬는데 꽃 싫어! 그럼 그냥 이제 저 혼자 들고 있어요.
1: 들고 이렇게 꽃을 든 남자. 예.
0: 그러면 그것은 엄마한테 가는 걸로.
1: 아, 좋다.
4: 엄마한테.
1: 그 월경을 시작하면 또 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산부인과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도 아이들은 물론 이제 어머니, 부모님도 산부인과를 낯설어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부담을 조금 덜 수가 있을까요?
2: 산부인과도 역시 그렇지만 뭐 다른 과들도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치과도 스케일링 하러 1년에 한 번씩 간다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성 건강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알려주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게 좀 인식을 심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냥 어차피 뭐 전문가한테 가는 거니까 필요하면 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솔직히 초경은 한 이유로 근데 꼭 뭐 가야 되는 신호가 있을까요?
2: 일단 첫 번째로는 월경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로도 조절이 잘 안 될 때입니다. 그리고 출혈량 자체도 너무 과다해서 한 시간마다 패드를 갈 정도로 덩어리 혈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주기가 불규칙해서 그게 너무 길게 지속되고 뭐 예를 들면 일주일 막 10일 이상 너무 오래 가거나 혹은 반대로 주기 자체가 3개월 이상으로 너무 길게 불규칙하거나 이럴 때이고 뭐 만 15세까지도 초경이 없거나 가슴 발달하고 3년 지나도 초경이 없거나 혹은 뭐 음부가 간지럽고 아프고 따갑고 이런 통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방문을 해야 되겠죠.
5: 저도 항상 궁금했던 게 주기가 좀 특히 이제 초경하고 처음에는 좀 많이 다르니까 그게 좀 들쭉날쭉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일반적인 건가요?
3: 그래서 내가 며칠 만에 주기를 하느냐를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주기가 불규칙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지난달에 3일 날 했는데 왜 오늘은 뭐 1일 날 하지? 뭐 30일 날 하지? 왜 이렇게 빨라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기가 30일이 아니면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몸이 자기 리듬을 찾는 과정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좀 봐주는 게 좋고 처음에 막 그 불규칙하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1: 주기가 이제 자리를 잡았다 해도 매달 찾아오는 월경통, 사실 저는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것도 같아요.
0: 그 우리 아내는 심할 때 진통제를 먹는데 아플 때마다 먹어도 괜찮은 건지 그거는 고민됐거든요.
2: 맞습니다. 이 진통제를 뭐 너무 이렇게 약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통제를 너무 아끼거나 안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복용량을 잘 지켜서 복용하면 해가 없기 때문에 복용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그리고 그 통증이 줄어드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좋아지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3: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0: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원인이 있는데 진통제로 자꾸 누르면 그게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습니다.
1: 그래서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2: 네. 자, 마지막으로 초경을 시작한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습관이 있을까요?
0: 네, 그 수첩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접 월경 주기 기록을 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언제 제일 많이 나오고 언제 제일 뭐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런 것들 좀 하면 자기 주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2: 자, 월경 숨기지 않아도 괜찮아. 숨기긴 왜 숨겨?
3: 뭐 여지는 월경, 남지는 멍정. 다들 성별하면서 한 번씩 난 뭐지 하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한 거 아니고요. 그냥 몸이 업데이트 중입니다. 이런 거요.
4: 맞습니다. 아이들이 숨기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게 생각보다 쉬운 말인데 또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먼저 편해져야 하는 것 같아요.
1: 너무 지금 이 타이밍에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4: 맞아, 맞아.
1: 시간이었어요. 저희 큰아이의 초경을 잘 준비해 줄수 있는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아이가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게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성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그리고 또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 관리를 잘한다는 그런 어떤 효능감 같은 것이 생기면 훨씬 더 자기 몸이나 인생 관리에 긍정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2: 자, 마법 같은 그날, 노노노노노! 월경! 숨겨?
6: 안 숨겨!
2: 자, 숨기지 말고, 피하지 말고, 우리,
6: 성경을 해요!
2: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점자와 남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저기, 은경아, 너 좋아.
7: 내가 너가지! 아니, 내가 너가지!
2: 아니, 너무 야해.
8: 대박이다.
2: 너무 야해.
8: 어머.
9: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
8: 무슨 소리야, 그게. 남자친구 뭔 소리야.
3: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이 메시지도 제일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5: 모른 척 하는 건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1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날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3: 네.
1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3: 와.
1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3: 어떻게?
1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1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6: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날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0: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2: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3: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5: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6: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9: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 옛날에 하던 솜씨가 있던데 하대.
11: 여기서 60년 했어요.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담글 수 있는.
12: 저희가 꼬대지 하고 있으니까.
13: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14: 이거 실화야?
15: 에이, AI 같은데.
1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2: 아빠, 고개 조금만.

0: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한식의 대가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더운 여름의 찰떡인 한식 한상. 여름이면 찾게 되는 시원한 물김치. 오이로 만들어 시원함이 두 배. 고춧가루 액젓 없어도 깊은 맛 가득한 오이 물김치부터 흔한 두부구이가 아니다. 아삭한 채소볶음을 올려먹는 건강만점 두부구이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5: 안녕하세요. 체육비의 아들 광희입니다.
6: 안녕하세요. 이재김입니다.
5: 야, 선생님. 뭔가 오랜만에 봬요.
6: 네, 반갑습니다.
5: 이것도 잘 부탁드릴게요.
6: 네.
5: 오이를 새콤하게 익혀 먹으면 더운 여름도 시원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신선한 맛도 좋은 오이 물김치. 재료를 한번 볼까요?
6: 네. 우선 오이는 백오이로 준비하시고요.
5: 네.
6: 또 오이를 절임하는 소금과
5: 네.
6: 또 물김치의 맛을 돋궈줄
5: 네.
6: 향채소를 준비했습니다.
5: 그리고 선생님,
6: 네.
5: 이 김치하면 고춧가루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다른 양념으로 해주시네요.
6: 네. 고춧가루는 특유의 그 매콤함과 또 텁텁함도 있잖아요.
5: 예.
6: 근데 이제 배를 갈아서 넣은 시원한 국물로
5: 네.
6: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김치를 만들 예정입니다.
5: 오.
6: 그래서 배를 갈아 만든 즙과
5: 네.
6: 그리고 매실청, 소금, 생수만 있으면 되니까 너무 간단하죠.
5: 아, 그렇죠.
6: 네.
5: 이 재료만 보면 물김치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름 제철 오이로 깔끔하게 개운하게 만드는 물김치 한번 만들어 볼까요?
6: 네.
5: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선생님 먼저 오이
6: 네.
5: 물김치 오이를 손질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6: 네.
5: 오이는 보기만 해도 뭔가 시원해지는
6: 맞아요.
5: 기분이에요.
6: 맞아요. 제철 또 그 식재료잖아요.
5: 네.
6: 그래서 이 오이는 우선 이제 그 소금에
5: 네.
6: 깨끗하게 이렇게 비벼서 씻어 주셔야 하는 게 좋고요.
5: 네.
6: 진짜 오늘 오이 물김치는요. 깨끗하고 맑고 시원하고 여기에 참외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리고
5: 네.
6: 김치 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5: 맞아요.
6: 여러 가지 양념 뭐 갈아야 되고 막 이러는데
5: 네.
6: 그런 거 없이 오늘은 재료만 있으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오이가 저는 이렇게 지금 가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
5: 네.
6: 요새 오이들이 좀 굵더라고요.
5: 맞아요,
6: 그래서
5: 맞아요.
6: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4등분을 하시면 되는데
5: 네.
6: 만약에 이렇게 굵다 그러면
5: 네.
6: 반 갈라서 6등분을 하시면 더 좋아요.
5: 6등분을
6: 굵으니까.
5: 하면. 네, 네, 너무 두꺼우면.
6: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반을 갈랐어요. 굵지 않아서.
5: 네.
6: 네.
5: 오이 향 너무 좋네요, 선생님.
6: 그러니까요. 오이는 비타민C도 많고
5: 네.
6: 또 무엇보다도 아삭아삭한 맛도 있고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5: 맞아요.
6: 네. 지금 이렇게 오이를 썰었는데
5: 네.
6: 이 오이를 저는 그냥 안 하고요.
5: 네.
6: 여기 씨를 이렇게 도려낼 거예요. 이렇게.
5: 아무래도 뭐 함께 먹으면 좋지만 이게 식감이.
6: 그렇죠.
5: 예.
6: 빨리 물르잖아요. 물김치라서.
5: 맞아요.
6: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5: 네.
6: 한 이렇게 2cm 정도. 왜냐하면
5: 네.
6: 물김치잖아요.
5: 네.
6: 한 입에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써시는 게 좋으니까.
5: 맞아요.
6: 이렇게 써시면 돼요. 네.
5: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네. 종들이 썰어놨는데요.
6: 네.
5: 한 몇 개 분량을 저희가.
6: 5개 분량이에요.
5: 5개 분량.
6: 네. 오이 5개 분량의 소금은 2큰술이에요.
5: 2큰술.
6: 그래서 2큰술을 네. 제가 이렇게 해서
5: 계량을 해놓으셨죠?
6: 네, 계량 다 해놔서. 근데 이제 이렇게 버무리려고 그러면
5: 네.
6: 빨리 잘 안 녹아서
5: 네.
6: 물을 이렇게 한 이렇게 두 번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이 소금이 빨리 녹아서 빨리 절여지니까 네, 골고루
5: 이것도,
6: 이렇게.
5: 예, 이것도 노하우죠. 네. 비결이고요.
6: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만 절이시면 되는데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뒤섞여주시면 고루 잘 절여지니까 네. 그러니까 뭐 소금을 풀지 않고 그냥 소금에 이렇게 해서 바로 절이시면 됩니다.
5: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네. 10분 정도 이렇게 절여놨던 오이가 있는데요. 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6: 네. 이거는 바로 한 거라 쌩쌩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약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배추절인 것처럼 폭 절여지면 네. 맛이 없지요.
5: 맞아요.
6: 국물을 드셔야 되는 거라서.
5: 수분이 어느 정도 네. 포함이 돼 있고 네. 그렇지만 네. 조금 식감도 더 좋아지.
6: 네.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물기를 네. 안 씻어요. 오, 씻지 않고 예. 그냥 이렇게 물기만 빼주시면 됩니다.
5: 굉장히 간단하네요.
6: 네네. 이렇게 해서 씻지 않고 그대로.
5: 네.
6: 요거 이제 물기를 좀
5: 완벽하게 빼기
6: 빼질
5: 위해서.
6: 동안에 다른 부재료 썰 동안에만 네. 놔두시면 물기가 빠져요.
5: 받쳐놓을까요,
6: 네.
5: 그러면?
6: 네. 네. 우선 여기에 무가 있습니다.
5: 네.
6: 무는 그냥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좀 짧게 무채를 길게 안 썰으셔도 돼요.
5: 네.
6: 그래서 무는 이렇게 해서 채를 썰어주시고요.
5: 이 무에 또 식감도 굉장히
6: 그렇지요,
5: 좋고.
6: 그렇죠. 무가 네,
5: 여름,
6: 시원한 맛이
5: 여름 무는 어떤 맛이 나죠, 선생님?
6: 그러니까 여름 무는 물론 가을 무처럼 그렇게 이렇게 시원한 맛은 좀 덜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무가 들어가야 맛있으니까
5: 맞아요, 맞아요.
6: 네, 이렇게 해서 무채를 이렇게 썰겠습니다.
5: 물김치에 네. 꼭 무가 들어가야 돼요.
6: 네, 그래야 좀 시원한 맛이 있어요.
5: 네. 네.
6: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저는 여름에는 국 같은 거 끓여도 잘 안 먹게 돼서 국 대신에 이렇게 물김치 네. 이렇게 한 그릇 딱 떠서 먹으면 좋더라고요.
5: 국찌개 네. 필요 없을 정도로.
6: 그리고요, 요거 다 익은 다음에 예? 국수 마리로 해서 드시면 예? 정말 깔끔하고 담백한
5: 네,
6: 재료가 이제. 지금 무채 썰었고요.
5: 네.
6: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양파.
5: 네.
6: 양파도 채 썰을 텐데 우선 이렇게 뿌리 쪽은 좀 제거를 해주셔야
5: 네.
6: 이제 가다가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5: 네. 네.
6: 이거는 반 잘라서 썰으셔도 되는데요. 무 이제 길잖아요. 네. 반 자를 거예요.
5: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길이랑 크기를 맞춰주는 것
6: 네네.
5: 같아요.
6: 네. 이렇게 해서.
5: 물론 오이만 들어가도 맛있지만
6: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5: 들어가면
6: 맞아요.
5: 누가.
6: 네. 아 이제 뭐 광희 씨 이제 음식을 네. 너무 잘하셔서 뭐가 더 들어가면 맛도 좋아지는 것도 다 아시고
5: 아무래도 네. 또 옆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선생님.
6: 네. 그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양파도 조금 짧게 오이가 길지 않으니까.
5: 네. 네.
6: 그다음에요. 여기에
5: 네.
6: 요거는 참외예요.
5: 아, 그러게요.
6: 네.
5: 사실 물김치에 참외 들어간 거 처음 봤어요.
6: 제철이잖아요.
5: 네.
6: 근데 이 참외가
5: 예.
6: 달잖아요.
5: 맞아요.
6: 달콤하고 이거 반 잘랐는데
5: 네.
6: 씨는 이렇게 해서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5: 아무래도 깔끔해야 하니까.
6: 네. 이제 껍질을 벗겨서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 참외도 저는 이제 베이킹소다에다가
5: 예.
6: 담가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래도 껍질째 들어가야 빛깔이 참 예뻐요.
5: 또르소름한
6: 색깔이 나서
5: 예.
6: 그래서 저희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5: 예.
6: 네, 껍질째 하겠습니다.
5: 이런 팁도 감사합니다.
6: 네, 여기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한 번 더 자르시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5: 예.
6: 오이가 그렇게
5: 두껍지 않습니까?
6: 네, 요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5: 아니, 중간중간 이것도, 이렇게 참외가
6: 네.
5: 들어가면
6: 네.
5: 화끈한 맛도 나고 좋겠어요.
6: 네, 이렇게 해서 참외도 예. 넣어주시면 됩니다.
5: 또 제철이니까요, 그렇죠?
6: 그러니까 제철이니까 집에 요즘에 참외들 다 있으시잖아요.
5: 네,
6: 남으시면 뭐 반 개든 한 개든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5: 벌써 향이 향긋하네요, 그렇죠?
6: 네, 오늘은 네. 참외가 큰 거라서 반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5: 네. 네. 자, 이렇게
6: 참외가 이제, 좀 작으면 하나 네. 넣으셔도 되고 네.
5: 자, 이번에는 뭘 썰어볼까요?
6: 네, 여기에 이제 부추하고
5: 네.
6: 왜냐하면 우리 오이소박이 담을 때도 부추 들어가잖아요.
5: 맞아요.
6: 이 부추가 들어가야 또 이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5: 네.
6: 지금 요즘에 지금 실파 나오는 거가 조금 굵어서
5: 네.
6: 굵은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갈릅니다. 가느다란 거는 그냥 하셔도 되는데
5: 네, 반으로 네. 한번 갈라볼게요.
6: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오이 정도의 길이로 맞춰서 써시면 되죠.
5: 네.
6: 이것도 한 2cm로 네. 짧게 써시면 돼요.
5: 짧게 짧게.
6: 네. 네.
5: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또 우리 김치 국물을 만들어 가야
6: 네네.
5: 되는데 사실 김치 국물 뭐 이제 믹서기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액젓도 들어가고.
6: 그렇죠. 보통 김치 담으실 때는 예. 거기에 여러 가지

0: 풀도 써야 되고 막그 재료 갈고 다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오늘 요 밴을 반개 정도를 이렇게 갈아서
1: 지분해서
0: 즙을
1: 예.
0: 짜니까 한 4분의 3컵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물은 1리터
1: 네.
0: 지금 5컵입니다.
1: 네.
0: 여기에 배즙 4분의 3컵이 들어갔어요. 네.
1: 달큰하고, 너무 달진 않겠지만, 달큰한 맛을 좀 내주겠어요.
0: 네네.
1: 살짝에.
0: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매실청이 들어가는데
1: 네.
0: 저는 쓰는데 매실청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1: 가감하시면 될것
0: 네.
1: 같습니다.
0: 뭐 설탕을 조금
1: 예.
0: 넣으시든지 배즙을 조금 더 넣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여기에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1: 오,
0: 그래서
1: 간을 하는 게
0: 여기에
1: 소금이 끝이네요.
0: 예, 끝이에요. 그래서
1: 와.
0: 깔끔하게 여기 물김치라서
1: 예.
0: 적국 들어가고 이렇지 않고 예,
1: 오.
0: 고춧가루 이런 거안 들어가고요.
1: 예.
0: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1: 물론 고춧가루 넣어서 먹을 때 맛있을 때가 있지만
0: 네,
1: 오늘 요리는 간단하게 해서 먹는 거라
0: 그렇죠. 네,
1: 그 집집마다 이제 김치의 또 염도를 좀 다르게 하시기 때문에
0: 예. 그러니까
1: 가감하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
1: 네.
0: 이제 레시피대로
1: 예.
0: 하시면은 거의 맞으니까 그렇게
1: 네.
0: 하시고요. 네. 이제 통에다가 재료 다 넣으시면 끝이에요.
1: 이제요?
0: 네. 네.
1: 와.
0: 이렇게 통에다가. 네. 오일을
1: 예.
0: 지금 아까 물기 이렇게 빼시고
1: 네.
0: 안 헹군다 그랬어요.
1: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1: 여기 간이 또돼 있네요.
0: 그럼요.
1: 예.
0: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양파, 무채,
1: 예.
0: 양파채,
1: 네.
0: 그다음에 참외, 부추 이렇게
1: 예.
0: 다 들어갑니다. 네.
1: 아주 그냥 형형색색 그냥 예쁘네요.
0: 네. 네,
1: 자.
0: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마늘,
1: 마늘 넣고.
0: 홍고추까지 넣으시면 돼요.
1: 이렇게 해서 살짝 기적여 주는 거죠.
0: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다
1: 섞이게끔.
0: 섞인 다음에 지금 금방 만든 이 김치 국물만 부으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
1: 이렇게
0: 그러니까,
1: 물김치 끝나는
0: 네,
1: 거예요?
0: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죠?
1: 자,
0: 네.
1: 선생님, 이 상태로
0: 네.
1: 어느 정도 어떻게 숙성을 해야 맛있게
0: 아,
1: 먹을 수 있을까요?
0: 지금 이제 아침에 담으면 오후쯤에 넣으셔야 돼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김치는, 모든 김치는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0: 언제 숙성을 시켜서 언제 냉장고에다 넣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1: 네네.
0: 예, 한몇 시간 정도
1: 예?
0: 이제 두셨다가 이제
1: 시원하게.
0: 네, 넣으시면 됩니다.
1: 자, 선생님,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1: 아, 정말 금세 만들었는데.
0: 이제 지금 드시면은
1: 네.
0: 그냥 싱싱한 오이와
1: 네.
0: 그 맛인데, 이게 이제 숙성이 되면 진짜,
1: 진한 맛이 나겠죠?
0: 아,
1: 깊은 맛이.
0: 네. 맛이 나죠, 여기에.
1: 정말 국물도 깨끗하고.
0: 참외까지, 네,
1: 예.
0: 들어갔어요.
1: 너무 맛있겠어요. 예.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시원한 오이 물김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오이 물김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이는 4등분한 뒤 씨를 제거한 후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오이에 소금, 물을 넣고 10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무는 나박 썬뒤채 썰고 양파는 채썬뒤 반으로 썰어줍니다. 참외는 씨를 제거하고 4등분한 뒤 얇게 슬라이스해 주세요. 쪽파, 부추는 짤막하게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물에 배즙, 매실청, 소금을 섞어 김치 국물을 만들어 주세요. 밀폐 용기에 오이를 담은 뒤 손질한 채소, 편 썬 마늘, 송송 썬 홍고추를 담고 김치 국물을 부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오이 물김치는 실온에 반나절 숙성한 뒤 냉장 보관하면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오이 물김치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0: 네.
1: 반찬이 없는 날 효자 노릇하는 게이 두부구이인데요. 가성비 넘치는 두부를 폼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0: 네. 보통 이제 두부는 그냥 구워서도 그냥 양념장에서만 찍어 드시는데,
1: 네.
0: 오늘 이게 반찬 고민할 때 가장 만만한 게 바로 이 두부잖아요. 이
1: 맞아요.
0: 두부를 부침용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1: 네.
0: 이제 부치실 때좀 부셔지지 않으니까.
1: 네.
0: 그리고 이제 두부만 하시는 것보다는
1: 네.
0: 이렇게 애호박이라든지 버섯
1: 네.
0: 또는 파프리카 이런 것들도 같이 볶아서 좀 얹어주면
1: 네.
0: 훨씬 더 두부 요리가 영양도 좋고 풍성해집니다. 양념 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양조 간장에다가
1: 네.
0: 저는 국간장도 조금 더 넣어서 칼칼한 맛을 주고요.

0: 네. 뭐 고춧가루, 깨소, 금 마늘, 참기름 뭐 이 정도의 양념만 있으면 되니까 주재료는 두부만 준비하시면 되지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두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네. 오늘 두부는 어떻게 썰면 될까요?
0: 네, 두부는 지금 300g 이게 한 모인데요. 네. 항상 두부를 보시면 부침용이 있고 찌개용이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두부를 이제 구울 거니까 네. 아무래도 단단한 두부가 좋으니까 네. 네, 그래서 부침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네.
0: 두부를 이제 작게 썰으면 한 입 크기로는 좋은데 지지시려면은 좀 너무 작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해서 4등분을 했어요. 300g을.
1: 네. 지금은.
0: 이렇게 해서 네. 식구가 더 많으면은 네. 더 두부를 넣으시면 더 사용하시면 되는데
1: 네.
0: 보통 2인분은 두부 한 모면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0: 여기에 소금을 좀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소금을 약간. 뿌려주는 이유는 뭔가요?
0: 왜냐하면 밑간도 하면서 네. 그래도 조금 다른 두부보다는 좀 단단하지만
1: 네.
0: 그래도 좀 수분을 더 좀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잠시 놔두고 다른 거 다 준비할 동안에
1: 예?
0: 이 두부에 이제 수분을 더 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잠시 두부를 두고 네. 다른 재료도 한번 썰어볼까요?
0: 네, 이거는 집에 요즘에 애호박들 다 있으시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자투리 채소들.
0: 네네. 예. 그래서 자투리 채소들 중에 꼭 요 재료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1: 네.
0: 어느 거든지 네. 이렇게 쓰면 채를 썰겠습니다. 그래서 채 썰어서 볶아주면 두부만 드시면은 뭐 단백질은 충분하지만
1: 예.
0: 다른 부재료들의 그 이제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니까
1: 네.
0: 여기에 이런 버섯과 채소가 들어가면
1: 예.
0: 비타민 무기질이 충분히 또 많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두부의 단백질에 그래서 영양도 훨씬 더 좋고
1: 네.
0: 또 맛도 있고 맞아요. 지금 요 재료는 같이 볶아서 두부 위에 얹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1: 이 붉은 크기인데요?
0: 네, 붉은 색깔은 지금 파프리카인데
1: 네.
0: 파프리카 없으시면은 당근을 써오셔도 되고요.
1: 네.
0: 홍고추 써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여름에는 채소들이 풍성하니까
1: 네.
0: 어느 걸 쓰셔도 되니까 지금 호박, 그다음에 파프리카
1: 네.
0: 없으면 당근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불린 표고버섯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 불린 표고버섯도 가는 거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조금 너무 큰 거여서 두꺼워서 제가 한번 포를 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요것도 반을 잘라서.
1: 이 불린 표고는
0: 네.
1: 이 마른 표고는 참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그게 두면.
0: 그렇죠. 이건 이제 불려서 깨끗하게 씻어서 불리면
1: 예.
0: 육수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1: 맞아요.
0: 이 버섯이 쫀득쫀득하니 맛있잖아요.
1: 식감도 좋고, 향도
0: 맞아요.
1: 좋고.
0: 네. 그다음에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끝이에요.
1: 와.
0: 네.
1: 그쵸?
0: 양념장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1: 네.
0: 이건 이제 부재료 먼저 쓸게요.
1: 될까요?
0: 대파.
1: 네.
0: 이제 다지는 것도 요새 여름에 일이시니까 그냥
1: 네.
0: 파가 굵으면 한 번 정도만 갈르셔서
1: 네.
0: 그냥 이렇게 송송 썰으세요. 이렇게 곱지 않고 조금 이렇게 큼직큼직해도
1: 네.
0: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네, 지금 대파,
1: 네.
0: 그다음에 홍고추, 그다음에 풋고추인데
1: 네.
0: 또 요즘에는 또 매콤한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청양고추 특히. 저는 청양고추는 익히는 건 괜찮은데 생으로는 굉장히 맵던데.
1: 맞아요.
0: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풋고추 대신에 청양고추 써셔도 괜찮습니다.
1: 네, 기호에 따라 네. 넣으시고요.
0: 그럼요. 네. 여기에 우리 양조간장,
1: 네.
0: 뭐 진간장도 괜찮습니다.
1: 네.
0: 네. 여기에 두 스푼 정도 넣고요.
1: 네.
0: 국간장 있지요.
1: 네.
0: 직간장이 들어가면 좀 약간 칼칼한 맛이 있어서 요거 한 스푼 정도 넣습니다.
1: 섞어서.
0: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조금 덜 짜고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조간장으로만 쓰셔도 돼요.
1: 네.
0: 그다음에 여기에 다진 마늘
1: 네.
0: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깨소금 들어가고요.
1: 깨소금 들어가고 네. 고소하게.
0: 네. 그리고 요거는 네. 참기름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요거는 고춧가루고요.
1: 네.
0: 네. 그다음에 요거는 매실청입니다.
1: 네. 매실청도 정말 여러 가지 요리에 다양하게
0: 네,
1: 쓰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네. 저는 이제 설탕 대신에
1: 네.
0: 이제 단맛을 이제 매실청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1: 네. 네. 자연의 단맛으로.
0: 네네. 이렇게 해서
1: 네.
0: 양념장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1: 네.
0: 이제 두부 아까 소금에다 절여놓은 거.
1: 네. 네. 이렇게 준비가 끝났어요.
0: 네,
1: 준비가.
0: 맞아요. 예.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구워볼까요?
0: 네.
1: 예.
0: 여기에 지금 식용유 좀 넣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기름을 조금 넣어주면,
1: 네.
0: 이제 들기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기름으로만 지지셔도 괜찮아요.
1: 오.
0: 그럼 훨씬 더 구수합니다.
1: 그렇죠.
0: 여기에.
1: 자, 물기를 저희가 또 빼놨고요.
0: 네.
1: 오늘은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저희가.
0: 네.

0: 이제 드실 때는 물론 이게 잘라주시면 되지만 예.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자르셔서 예. 이제 지지셔도 되는데
1: 손이 많이 가요.
0: 손이 그렇죠? 많이 가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오늘 두부는 제가 예. 겉바속촉의 두부로 예. 만들 거거든요.

0: 이거는 샘플에다 하셔도 괜찮아요.
1: 예.
0: 왜냐면 두부는 날재료가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겉에만 바삭바삭거리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돌려주시면 돼요.
1: 두부의 네. 그 고소한 향이라고
0: 그러니까요.
1: 해야 되나요?
0: 네. 근데 기름에 들기름에 지졌으니까
1: 예.
0: 더 고소하지요.
1: 네. 야.
0: 네. 지금 다 됐어요.
1: 예.
0: 지금 바삭바삭거려 보이죠?
1: 맞아요.
0: 네. 이렇게.
1: 근데 얼핏 보면 치즈 같기도 하고.
0: 네. 그렇죠. 겉에는 이제 바삭하지만 속은 또
1: 예,
0: 아주 부드럽고.

0: 더 노릇노릇하게 지져도 더 좋아요.
1: 예.
0: 가족들에게. 이 기름 아깝지 않아요?
1: 예.
0: 제가 조금 아까 넉넉히 넣었잖아요.
1: 예.
0: 여기에 이거를 넣어서 이제 볶을 거예요.
1: 아.
0: 네. 그래서 버섯.

0: 이럴 때 냉장고를 비우셔야 돼요.
1: 맞아요. 네.
2: 닭도 향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1: 네. 이렇게 해서.
0: 초보의 향이 좋네.
1: 네, 맞아요. 여기는 굳이 고기를 안 넣으셔도 예.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기 때문에 예. 예, 그냥 채소, 버섯만 넣으셔도 되고
0: 담백하게, 그렇죠?
1: 네, 버섯도 뭐 다양한 버섯 어느 거든지 괜찮습니다. 네.
0: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재료를 다 조리해봤고요.
1: 네. 이제 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0: 먼저 담아볼까요?
1: 네. 여기다 양념장 끼얹어주시고 그다음에 위에 베이비채소 얹으셔도 예? 그래도 볼품 있거든요.
0: 그렇죠. 예.
1: 근데 저는 여기에 들어가면 훨씬 맛있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0: 밖에서 먹는 두부
1: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채소를 예. 이렇게 넣어주세요.
0: 사실 별거 아닌데, 그렇죠?
1: 그러니까요. 네.
0: 분위기 이렇게 달라요. 뭐.
1: 네. 요 야채 남는 거 가운데다 넣으셔도 됩니다. 네. 같이 또 드시면 되니까
0: 네.
1: 네. 여기에 양념장을 이렇게 얹어주세요. 네. 이 양념장은 좀 넉넉히 만드는 거니까 네. 박으면서 넣으시면 돼요. 너무 짜지 않게
0: 네. 네.
1: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여기에 뭐 김은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0: 네.
1: 김도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주시면
0: 배비채소까지
1: 네
0: 이야
1: 이거 딱 사진 찍어서
0: SNS 올려도 좋고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근사한 두부구이가 완성됐습니다.
3: 두부구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부는 4등분한 뒤 소금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두부에 소금을 뿌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단단해져요. 애호박, 빨간 파프리카, 불린 표고버섯은 채 썰어줍니다. 대파, 홍고추, 풋고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양조간장, 국간장,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고춧가루, 매실청을 넣고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식용유, 들기름을 두른 뒤 물기 제거한 두부를 넣어 돌려가며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팬에 손질한 채소, 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두부를 담은 뒤 볶은 채소, 양념장을 얹고 김가루, 어린잎 채소를 올리면 두부구이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복숭아가 들어간

0: 특제 비빔장에 슥슥 비벼먹는 비빔국수부터 당면 대신 감자를 채 썰어 식감도 잡고 맛도 잡는 감자 잡채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1: 상당 마릿이 양수, 편수, 프라이팬까지 다양한 구성. 실속냄비 4종 모두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양수, 편수, 프라이팬까지 다양한 구성. 실속냄비 4종 모두 증정.
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 탄, 이가탄.
5: This is the way you left me. 파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No hope, no love, no glory. 사진 찍는 평범한 40대가 여행하는 법.

0: 파키스탄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탄의 연속.
1: 우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파키스탄을 어느 때나 와도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봄, 여름, 가을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2: 안 더워요? No hot? Hot, yeah.
1: You speak English?
2: No?
1: Come on.
2: 자, one, two, eight.
0: 사진 한 장으로 인연을 만들고 친구가 됩니다.
2: You happy?
1: I'm happy too.
3: 아, 이게 뒤집어 가면서.
0: 파키스탄 도로엔 예술품이 달립니다.
2: 호랑이, 사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 와.
4: So why you change about the horse?
5: 왜 그랬지?
0: 볼수록 알고 싶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파키스탄 사람들의 일상.
2: 아이는 아이들대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냥 이 종교는 뭐 특별하게 대단하기보다는 이 삶에서 항상 이렇게 묻어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0: 사진으로 훔치는 파키스탄의 일상. 직항이 없습니다. 태국을 거쳐 파키스탄까지 10시간을 날아갔습니다. 1947년 인도에서 분리 독립하여 생긴 세계 최초의 이슬람 공화국 파키스탄. 첫 여정은 페샤워르로 떠납니다. 탁실라는 페샤워르로 가는 길목으로 화려하게 꾸민 트럭들이 도로를 달립니다. 말 그대로 달리는 예술품, 트럭 아트입니다. 10번 넘게 파키스탄을 여행한 저도 이곳은 처음입니다.
2: 파키스탄이 원래 트럭이 좀 화려하기로 유명한데 여기 지금 그런 트럭이 굉장히 많거든요. See you, driver. Hello.
0: 화려한 색상에 톡톡 튀는 장식품들. 똑같이 장식한 트럭은 한 대도 없습니다.
2: 이게 완충 역할을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예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보충해주는, 보완해주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가나부.
6: 키는 많이 없네.
2: 아, 멋있습니다.
0: 탁실라 최대 규모. 평범한 트럭이 예술품으로 변신하는 곳을 찾아가 봅니다.
2: 와, 여기 더 많아요, 진짜. 도대체 몇 대인지 모를 정도로. 와.
0: 페샤와르의 길목 탁실라는 간다라 미술의 발상지이자 고대 실크로드의 길목으로 예로부터 교통과 상업이 발달했죠. 오늘날에도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0: 굉장히 화려하네요, 진짜.
1: 외관에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트럭 아트. 1920년대부터 시작돼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키스탄의 문화가 됐죠. 그림을 그린 예술가의 서명을 따로 써넣을 만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트럭 주인의 취향도 있고 인물이나 동물 그림 같은 디자인이 유행을 탄다고 하는데요. 트럭 운전을 예술로 만드는 직업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최신 트렌드로 장식한 트럭 구경해볼까요?
0: 트럭이 굉장히 화려한데 저 궁금한 게 몇 개가 있어요. 왜 이게 뾰족한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1: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0: 저 눈은 왜 있는지. 아이고. This is what is mean? 아, 요거는 기도하는 거고. 아, 여기는 눈 왜 있는 거예요, 눈? 아, 곱슬아트 예쁘게 아름답게 하려고 했나? 아.
2: 예비 곱슬 띠기리.
0: 아, 요거도 장식으로 예쁘게 데코레이션.
2: 아, 예비 곱슬 띠기리.
0: 아, 여기도. 와.
1: 공들여 장식한 소중한 트럭. 축제식이나 홍보가 필요할 때면 디자인을 바꾸는데요. 이렇게 꾸미는데 큰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0: 다 색깔도 다르고 패턴도 다르고 문의도. 여기도 또 이제 호랑이, 사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 와. 여기는 또 말그림 그려져 있네.
1: 유독 눈에 띄는 그림 직접 물어봤습니다.
0: So why you paint about the horse?
3: Where's the decoration?
0: 네, 지금 왜 어떤 거 말이고 호랑이가 있는데 말 빠르니까 트럭을 빨리 움직여서 운송 수단을 해야 될까? 와, it's crazy. 맞네요. 와.
4: 찔라데 위.
0: 와. 그래서 이 트럭 사고 돈 많이 벌었어요?
4: 아, 돈 많이.
0: 이렇게 데코레이션 이렇게 꾸미는데 돈 많이 들어요?
4: Lot of money.
0: So lot of money. So because why you make about the, for this?
4: The decoration.
0: Decoration make the obstrad.
4: Every year.
0: Put a lot of money in decoration. 와. 아, 데코레이션. 와, 이거는 디테일인 것 같아. 예.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곳인데도 이렇게 지금. 여기? 여기는 새가 그려져 있네.
4: 티처네임.
0: 아.
4: 페인터네임.
0: 페인터네임. 아.
1: 유명 작가인가 봐요. 이름이 카무란이네요. 작가마다 다른 화풍을 갖고 있어서 트럭 주인이 선호하는 작가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0: 꽃 그림이 많고 굉장히 색깔이 다양하고 또 예쁜 거는 이게 잘 안 보이는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놨어요. 사람 손에서 피어난 꽃밭이죠. 근데 단 하나도 같은 디자인의 같은 차 색깔은 없어요. 다 이게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 지금 이 모양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굉장히 화려하네요.
1: 트럭 아트는 물론이고 부품 교체와 수리까지 가능한 트럭 종합 백화점 같은 곳이죠.
0: 아, 저기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네. 아, 이렇게.
1: 트럭 아트 상점을 발견했는데요.
0: 차에서 봤던 그 수많은 장식들이 여기 지금 다 모여있네요, 지금.
1: 용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화려합니다.
0: 방울도 있고. 야, 라이트도 있고 수술도 있고. So this is all car decoration.
4: All decoration.
0: All decoration. All decoration. So it's a people decoration. What is they like most?
4: सबसे ज्यादा ये विलकप चलते, ये तितली चलते, ये परांदे शरांदे चलते, ये लाटू शाटू.
0: 아, 이거는 옆에 타이어 옆에 이렇게. 아, 예?
1: 네, 요거는 딱 타이어 바퀴 옆에 있으면서 돌아가면서 모양이 이렇게 딱 돌아가는. 아, 이것도 있구나. 아, 어, 돌아가.
0: This is my time.
1: 어? 야, 이쁘구나.
5: 차에 관심이 많은 걸 눈치챘는지 계속 새로운 상품을 보여주는데요. 장난감 가게 온 아이처럼 신이 났습니다.
0: You make here? 아.
4: 네. 아,
1: 이거는 여기서 만드는 거구나. 와, 이거는.
5: 보통 영상이 아니죠. 직접 디자인해서 한 땀 한 땀 손으로 제작한 장식품들. 그런데 왜 이리 트럭 꾸미기에 진심일까요?
0: How many years you is make the here?
4: 15 years, 15.
0: 15 years. 와.
4: 가무들 가라치 메 감 가라다.
0: 아, 가라치? Why is the Pakistani people the trucker that make about the, this decoration?
4: 이거 쇼케 खूबसूरती वास्ते 가디 खूबसूरत लगने. 예,
0: 지하다 로고고 데카. 이거도 데코레이션 하는 거. 라이트도 쓰고.
5: 알고 보니 트럭을 딸처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1: 부분이니까 요걸 좀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자기 딸처럼 예쁘게 이렇게 꾸며주고 화려하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장장장장장장장 그런 거. I travel many Pakistan, but it's a Taxila is a first time see the many decoration place because why?
4: 예, 맨 마켓에 이제 헤비 가리거 배터 왜 하 A to Z 감 만 자데 프렘 덴터 color paint, poshing, mistry, decoration, mukammal gaadi ban jate hain aur tasalli ka kaam ho jate hain. Kaam sahi hote hai idhar. Udhar tumhara Korea mein nahi hote.
1: 느낌 있는데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지 않아서 그래서 나 너무 신기해서 여기 들어왔어.
0: 야. 소리가 난다.
5: 화려한 핸들 커버가 완전 제 취향이었어요.
1: 와, 굉장히 멋있다. 아, 이거 만약에 사이즈 맞으면 나도 한국에 하나 사들고 가고 싶다. 내 차에 딱 해서. 어, 이게 맞을 것 같아.
5: 수완 좋은 사장님, 재빨리 작은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1: 와.
0: How much this?
4: 3,500.
0: 아, 3,500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7,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저의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오케이.
5: 탁실라의 추억을 담아 하나 샀습니다. 화려함의 끝판왕 범퍼 장식은 우리 돈으로 15,000원. 작은 장식품들은 5,000원 정도. 파키스탄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는 트럭 아트. 오늘도 파키스탄 전역을 누비고 있겠죠? 트럭 아트를 보면 셔터를 누르세요. 오직 파키스탄에서만 볼 수 있는 명물. 트럭을 딸처럼 아끼고 꾸며준다는 그 말이 마음 깊이 남습니다. 이제 페샤와르로 갑니다. 페샤와르는 페르시아어로 고지대의 요새라는 뜻인데요.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이자 간다라 왕국의 수도였죠.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시장을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뭔가 발견했는데요.
0: 오, 와.
5: 딱 봐도 영화 간판, 극장이었습니다.
0: 와. 여기 극장이 있습니다. 와. 어린 시절에 이런 극장 봤었던 것 같은데 되게 반갑고 신기하네요. 지금 여기서 이제 입장 체크하는 것 같고.
1: 아, 이 영화 포스터구나.
5: 손으로 직접 만든 거네요.
0: 시네마.
4: 시네마.
0: 아.
4: 빅처 포스터.
0: 아, 빅처 포스터. It's a popular movie? 액션?
4: 아니요. 뭐 액션.
0: 뭐 액션.
4: 이게 1호. 샤이칸 1호.
0: 샤이칸. 아, 유명하신 영화배우 이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와.

0: 구원을 이어서. 와. 아, 영사신을 보여주네요. 와.
1: 놀랍습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에서 나왔던 알프레도의 영사실.
0: 와. This is cinema now. Cinema real.
1: 한창 영화가 상영 중인데요. 파키스탄 영화는 어떤지 잠깐 감상해 볼까요? 대사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냥 봐도 재밌습니다.
0: 약간 지금 로맨틱 영화 같아요. 춤을 추고 있고 남녀가 이렇게 얘기하고 동작이 있어요.
1: 영화 필름 돌아가는 소리가 향수를 자극합니다. 70년이 넘은 영사기로 30년 전 영화를 상영하는 오래된 극장.
0: 파키스탄을 많이 와봤는데 이렇게 극장에서 영화가 돌아가는 상황이 처음인 것 같아요. So you working here? How many years you working?
2: From 20 years I'm here, many years.
0: So I want to know is people what kind of movie they liking?
2: They like fighting.
0: Fighting.
2: Yeah, and dance.
0: Dance, fighting and dance. Yeah,
2: Pathan, in Peshawar, there is a culture, Pathan culture.
0: How much they pay for the ticket, movie ticket?
2: 200 Pakistani.
0: 200 rupees.
2: 200 Pakistani. Come, let me show you the cinema.
0: Oh, yeah? Okay, okay. Wow, that's good.
1: 어두운 상영관, 스크린 위에서는 옛날 영화가 절찬 상영 중인데요. 파키스탄에서 최고 인기 장르는 역시 흥겨운 댄스 영화.
0: 너무 신기합니다.
1: 마치 제가 시간을 거슬러서 영화 시네마 천국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최신 영화가 계속 나오지만 파키스탄 관객들의 옛날 영화 사랑은 여전합니다. 끝나자마자 다음 영화 필름을 갈아 끼웁니다. 백발의 영사기사, 그 자체가 영화 같은데요. 능숙한 손길로 필름을 교체합니다.
0: So this is a new movie now?
2: Old movie.
0: Old movie. How many years are you working here?
2: 50 years.
0: 50 years. 50 years working. 200년 된 극장에 지금 50년 일하신 영사 기사님이 30년 된 영화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와, 마치 제가 옛날 다시 지금 이 페샤와르에 다시 나타난 그런 기분이 들어요. But this day it will change in net. It's all the digital, the mobile. But still people coming here, watching?
2: Still people love to watch old movies. Because we do not play new movies. We always play the old one movies. And the people, customers come here and they demand to play the old movies.
0: 항상 새로운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 지키는 게 너무 좋아요. It's great. And go out.
1: 시장 골목의 오래된 극장. 영화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옛날 영화를 보고 또 보며 꿈을 꾸는 파키스탄 사람들. 새것이 넘치는 시대, 오래도록 시네마 천국의 낭만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가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 사진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람 냄새 나는 인물 사진을 좋아해요. 페샤와르 구 시가지는 복잡한 시장 골목, 활기 넘치는 삶의 현장이죠. 귀금속 거리로 유명한 안다사르 바자르에 왔습니다.

0: 수많은 골목을 따라 형성된 시장 바자흐르는 파키스탄의 일상을 볼 수 있는 명소입니다.
1: 여기는 페샤와르 바자흐르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를 지나야지만 페샤와르에서 가장 상징적인 마하바트 칸 모스크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활동적이고 사진작가로서 너무 사진을 찍고 싶은 충동을 막 일으켜서 기분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0: 이 바자흐르는 신상품은 물론 희귀한 장신구도 구할 수 있는 귀금속 거리인데요. 눈이 부실 만큼 번쩍번쩍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장 골목. 사진작가에겐 보물 상자나 다름없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고 싶을 땐 이렇게 하세요.
1: 네, 여기서는 먼저 사진 한 장 이렇게 해서 웃으시면 오케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네.
0: 찍은 사진을 바로 보여주는 것도 지켜야 할 매너죠. 파키스탄 일상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입니다.
1: 아라한 카라칸. My name is Alex. Alex from South Korea. Karakhan. Oh. How many years you working here? How many years? 40. 아, 와.
0: 파키스탄에서는 이름을 말해주는 건 친구가 되자는 의미죠.
1: So you was born here?
2: 아,
1: 파키스탄, 미샤벌. 아.
2: 네,
1: 노시. 아, it's okay, thank you. 항상 이렇게 차 마시라고 또 권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아, 대추야 자 드시라고. 아, 스크린.
0: 친절한 마음만큼 달달한 맛이 납니다.
1: This is from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2: 파키스탄.
0: 친구가 되는데 긴 시간은 필요치 않죠.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다가와 줍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파키스탄만큼 친구 사귀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파키스탄에 온다면 먼저 이름을 말해보세요. 친구가 생길 거예요. 어슬렁 어슬렁 걸어도 목적지는 있습니다.
1: 아, 여기가 모스크네요. 지나칠 뻔했어요. 마하바트칸 모스크. 오케이. 해요? 오케이.
0: 모스크는 신성한 장소로 신발을 벗고 입장합니다. 파키스탄의 국교는 이슬람교로 국민의 97%가 무슬림인데요. 마하바트칸은 페샤와라에서 가장 유명한 모스크죠.
1: 와.
0: 복잡한 시장 안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모스크가 숨겨져 있었네요. 마하바트칸 모스크는 1670년 무굴 제국 시대에 세워진 유서 깊은 건축물로 마하바트칸은 당시 총독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신성한 기도의 공간이 삶의 터전과 자연스레 하나가 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꼭 와보고 싶었죠.
1: 여기는 지금 봤던 또 모스크와 다른 그런 모양과 문양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우리에게는 낯선 이슬람 사원. 겸허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둘러봅니다. 모스크 내부를 가득 채운 문양이 놀라운데요. 정교하고 아름다운 패턴은 무굴 시대 건축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군데군데 벗겨진 프레스코 장식이 모스크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행자에게는 신기하지만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모스크는 일상 공간,

0: 그런데 아까부터 경전을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사원 한쪽에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1: 아이는 아이들대로 공부를 하고 있고 낮잠 주무시는 분도 있고 또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으면서 그냥 이 종교는 뭐 특별하게 대단하기보다는 이 삶에서 항상 이렇게 묻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0: 사원에서 운영하는 마드라스라는 종교 학교인데요. 이슬람 경전인 꾸란을 아랍어로 읽고 외우는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꾸란 외우는 것을 검사받기도 하고요. 몸을 좌우로 흔들며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2: 시,
3: 시,
2: 지브, 하, 하, 달.
0: 꾸란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을 배운 후 경전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죠. 어릴 때 학교 다니는 추억도 샘솟고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흔들흔들 들썩들썩 꾸란을 읽는 모습이 특이하죠. 정해진 규칙이라도 있는 걸까요?
1: 근데 왜 이렇게 몸 움직이면서 보는 거야? 너도 꾸란 읽을 때 이렇게 몸 흔들면서 이렇게 읽어? 이게 아무래도 끊기지 않고 끝까지 읽으려고 하는 집중력의 리듬인 것 같아요.
0: 꾸란은 한 구절을 끝마칠 때까지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 모스크의 풍경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정각 5시 일몰 기도 시간. 아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요. 기도하러 온 어른들로 채워집니다. 지금 부르는 노래는 아잔인데요. 기도하러 오라는 초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무아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루 5번 기도 시간을 알려줍니다. 일정한 형식과 멜로디를 가진 이 아잔은 페샤와르 전체에 퍼집니다. 모스크엔 남자들만 가득한데요. 이곳에서는 여자들은 공공장소가 아닌 집에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무슬림은 새벽과 정오, 오후, 일몰, 그리고 밤기도까지 하루 5번의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시간은 계절과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잔을 통해 알려줍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모스크는 삶의 중심이자 일상이었습니다. 멋진 풍경, 위대한 건축물을 찍는 것도 좋죠. 그래도 파키스탄에서는 인생이 담긴 사람들의 얼굴이 최고입니다. 페샤와르의 저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양고기 골목에서 맛있는 냄새가 퍼지는데요. 종일 어슬렁어슬렁 걸은 데다 맛있는 냄새에 배가 확 고파집니다. 양고기는 페샤와르의 전통 진미.
1: 지금 저기 한 마리 채로 걸려있는 게 양고기입니다. 그래서 비샤벌이 굉장히 양고기가 유명한데 저 아저씨가 지금 양고기를 손질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0: 먹고 싶은 부위를 직접 고른다고 하네요.
1: 양고기 중에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 신선하네.
4: 왜 피샤벌이 이 양 바베큐가 맛있어요?
5: 네, 피샤벌 스페셜 소갓.

0: کې تاریخ بس فوغات پوری پاکستان پوری دنیا میں اس کے ایک سپیشل تاریخ ہے پشاور میں اس کے اور بس نہیں سپیشل ایک سپیشل اس میں مصالحہ کچھ بھی نہیں سپیشل فراغ سادہ
1: پشاور의 양고기 자부심이 대단하죠. 주문하면 즉석에서 손질해 주는데요. 1kg에 우리 돈으로 대략 만원입니다. 숯불에 굽기 편하도록 꼬치에 꽂고요.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은은한 숯불에 구우면 양고기의 풍미를 제대로 맛볼 수 있다네요.
2: 아, 벌써 지금 빨갛게 고기가 익어가고 있네요. 숯불에 빨리 구워서 기름이 쫙 빠지면서 진짜 맛있어요.
1: 더위에 지친 배고픈 여행자에게 참기 힘든 냄새네요.
2: 벌써 이 냄새에서 군침이 돌고 있어요.
1: 뚜껑을 닫아 푹 익히는 것이 페샤워르의 전통 양고기탕의 조리법이라네요. 매콤해 보이는 탕도 담백해 보이는 탕도 식욕을 자극합니다. 긴 기다림 끝에 맞는 식사시간. 근데 보통 식당이랑 좀 다르죠? 카펫이 깔려있어서 바닥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먼저 곁들임 요리들이 나오고요. 드디어 양고기 꼬치구이가 등장합니다.
3: 와, 너무 맛있겠다.
4: 와, 스크리야.
3: 와, 양고기 냄새가 이렇게 나네.
4: 페미 머니. You pay money.
1: 파키스탄에서는 저도 종종 모델이 되는데요. 한국 사람을 처음 봐서 사진을 찍고 싶다네요.
4: 그럼 나 파키스탄에서 유명해지는 거야? 스크레야. 오케이, 스크레야.
1: 신와리 카라이는 양고기나 닭고기로 만드는 페샤와르 전통 요리입니다.
4: 눈으로 보기에도 가장 고기가 촉촉해 보여요. 이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빵을 난을 이렇게 덮어서 왔더라고요. 고기 하나, 토마토 하나, 그리고
1: 난 위에 양고기와 토마토를 올리고 양파 추가하면 최고입니다.
4: 지금까지 먹어본 고기 중에 가장 부드럽고 지금 촉촉해서 그냥 입에서 싹 녹는 것 같아요. 제가 파키스탄에서 먹어본 양고기 중에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데이기라고 하는 건데 주로 고기하고 먹을 때 같이 많이 먹습니다. 요거트 성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지금 요거트하고 보니까 제가 첫 번째 먹은 것 다르게 또 약간 산미가 싹 올라오면서 더 지금 이 오감을 자극하면서 입에 더 맛있게 느껴진 것 같아요.
1: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함께 대화도 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게 파키스탄의 식사 문화인데요. 오늘은 저 혼자 먹으니 좀 적적합니다.
4: 유난히 이 양고기를 먹으러 오면은 항상 이렇게 카펫이 깔려있는 방을 줍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안에 밥상에 앉아서 먹는 것처럼 그럼 항상 파키스탄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서 먹고 오손도손 얘기하는데 보통 두세 시간 정도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음식 나오는 동안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이렇게 뒤에 누워서 기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음식 먹고 나면은 또 이 자리에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보통 밀크티 짜이를 시켜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켜먹는 기다리는 동안 또 오손도손 얘기하고 주로 많이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1: 다음엔 방 안이 꽉 차도록 친구들과 와야겠습니다. 이렇게 페샤와르에서의 여정을

0: 마무리합니다. 정든 페샤와를 떠나 북쪽으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판다르밸리. 판다르밸리는 파키스탄 북부 길기트 발티스탄 지역에 위치한 계곡으로 그 이름처럼 판다르 호수로 유명합니다. 10시간을 달려오니 풍경과 뷰가 달라집니다.
1: 오, 지금 2시간 전까지 더웠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올라오니까 좀 쌀쌀해지고 숨 쉬는 것도 좀 더 제가 의식을 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 한국 분들은 한 2500m부터 고산증세가 사람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고도가 3710m입니다.
0: 해발 고도 3710m. 천천히 걸어도 숨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힌두쿠시 설산의 풍경에 멈출 수가 없네요.
1: 우와, 여기 대박인데 지금? 와. 사실 이런 풍경을 보면 뭔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아름다우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네. 그냥 뭔가 바라만 딱 보게 되네.
0: 거대한 힌두쿠시의 설산을 마주하니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꺼내는 것도 잊었으니까요.
1: 산이 거대하고 높다 보면 한쪽 벽면에 이렇게 설산을 많이 보는데 지금 여기는 산두르 쪽은 거의 360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다 설산을 보는 굉장히 귀한 풍경인 것 같습니다.
0: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 흘러서 만들어진 호수는 말 그대로 하늘과 맞닿은 것 같습니다. 고원지에서 사는 야크가 보이네요. 녀석도 어슬렁어슬렁 풍경을 즐기나 봅니다.
1: 이렇게 파키스탄은 어느 때나 와도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0: 파키스탄에서는 급할 게 없습니다. 자연을 동무 삼아 내 마음의 속도로 걷습니다.
1: 아, 물 색깔이 조금 이제 약간 에메랄드 색깔이 조금 나네요.
0: 판다르밸리를 흐르는 길기트 강은 천연 빙하수가 흐르는 강이죠. 맑고 차가운 물 덕분에 낚시가 유명합니다.
1: 근데 물이 진짜 차긴 차가워.
0: 이 그림 같은 풍경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 떠나봅니다. 눈이 닿는 곳마다 설산이 펼쳐집니다. 빙하가 녹은 물이 모여 형성된 에메랄드빛 판다르 호수에 매혹됩니다. 마을들이 길기트 강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고즈넉한 마을을 어슬렁어슬렁 걸어봅니다.
1: 낚시하는 것 같은데?
0: 이곳의 송어 낚시 명성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죠.
1: Hi. Fishing. Yeah? Yeah. What kind of fishing?
2: Fish name?
1: Yeah.
2: Troll.
1: Troll fish?
2: Yeah, yeah.
1: 아. 송어 낚시라는 거는 물 굉장히 깨끗하다는 뜻이죠. 물도 차갑다고.
0: 두 낚시꾼이 얼마나 큰 송어를 낚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노련해 보이지는 않지만 기다려 볼게요.
1: So you catch fish or not?
2: No, we didn't.
1: No? Oh, so now how you start how long?
3: I think 30 minutes ago.
1: So you this point about your spot.
3: Yeah, yeah? It's my spot.
1: So you one day the fishing here is how many you catch maximum? How many?
3: 5, 6.
1: Yeah. Oh. Size also good?
3: Was medium size.
1: Medium size.
3: Not too big, not too small.
0: 그러니까 저렇게 멀리 던져서 살살살살살 이렇게 끌어오면은 그럼 이제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보고 이제 호기심에 와서 이렇게 탁 오는. 차가운 강물로 들어가봐도 깜깜무소식. 낚시는 기다림의 연속이란 말이 맞네요. 집중하는 모습이 뭔가 대어를 잡을 것 같은데요. 저도 덩달아 집중하게 됩니다.
1: 꼭 잡힌다 안 잡힌다 이러더라도 이게 던지고 하면서 이 기대하는 거에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표정이 그래도 보니까 막 좀 기대찬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0: 드디어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데요.
1: So, can I ask you something? So, why are you fishing this time?
3: This is not time to fishing. After 6 o'clock,
1: yeah,
3: we can catch the fish, I think so. This is not the good time for fishing.
1: Oh.
0: 송어는 다 어디로 갔는지 기다려도 입질은 오지 않고 슬슬 조바심이 나다가 그 순간 낚싯지가 끌려옵니다.
1: 오, 잡았어.
0: 드디어 잡았습니다.
1: 오, 야, 큰데요?
0: 이만하면 꽤 큰 녀석.
1: 낚시가 제일 잘 잡아. 와, 딱 한 세대, 한 18cm?
0: 한번 물꼬가 터지니 연속으로 잡힙니다.
1: 크다. 우와, 크다. 우와.
0: 차고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판다르벨레의 송어. 이만하면 월척이죠.
1: 오, 제일 큰데 지금?
4: 어? So big.
5: 와. I think 6인치.
1: Yes. 야, 송어입니다, 송어. 트롤피쉬. 야, 제대로 입질 딱 걸렸어, 어제.
0: 다시 만나기로 하고 두 청년이 먼저 떠납니다. 해가 지고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
6: 친구들이 지금 바베큐 하고 있습니다.
1: Hello, friend. So, barbecue. Yeah. Yes, yes. I'm heard about the Pandara is famous about the trollfish.
6: Yes, it's good.
1: I know the trollfish is very.
0: 잡은 송어가 작아서 미리 닭꼬치도 준비해 놓고 센스 좋은 청년들이네요.
1: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I feel that your the face a little bit similar.
6: We are cousins.
1: Cousin, yeah, yes, yes.
6: And we call everybody cousin.
1: Everybody, I see.
6: Every month, in a month we together in 3 weeks. In a month, 3 weeks we are together and we are fishing, catching the fishes and outing as well.
1: Like this. It's good.
6: Yeah,
1: very good. So this is a kind of a natural camping.
6: Yeah, it's kind of a natural.
1: And with the barbecue.
6: Yeah, I love the barbecue.
0: 파키스탄은 가족애가 남다른데요. 잉잭 그림과 핫산은 사촌이자 동시에 절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이제 대망의 송어를 구울 차례. 기다리면서 갑자기 춤을 추는데요. 이슬람 사회라 술은 금기지만 흥은 넘칩니다.
7: Please join us.
1: Okay. I know this dance.
0: 친구들이 청하는데 마다할 수 없죠. 저도 한춤 합니다.
1: 아, 이거 뒤집어 가면서.
0: 춤도 추고 송어도 굽고 파키스탄의 캠핑의 맛을 여기서 체험하네요. 혼자 여행하면 웃을 일이 드문데 정말 즐겁습니다.
1: 저 지금 술도 안 먹고 이렇게 행복한 게 처음인 것 같아.
8: 불안의 버튼 내내 와래.
0: 춤추고 웃다 보니 어느새 노릇노릇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그 맛이 어떠냐고요?
4: 와, 너무 맛있어. Really good.
3: Is it delicious?
4: Yeah, it's very nice. 간도 너무 잘 됐고요. 이 숯불 향이 나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0: 맑은 빙하물에서 자란 송어, 바싹하게 구운 맛이 일품입니다.
3: 이거 좋아.
4: 와.
7: 와, very delicious.
4: 매그.
6: 되게 크리스피해요.
3: 크리스피해요.
6: 바삭바삭한 맛이 나서 꼭 그 민물 생선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3: We are welcoming you.
7: 네. So now I'm also your cousin.
3: Yeah, you are my cousin.
7: Yeah. Third cousin.
6: Yeah, third cousin. Okay. Thank you.
0: 한 달을 밸리에서 송어 사촌 형제가 생겼습니다. 파키스탄에 와서 여러분이 찍게 될 사진도 궁금해집니다.
1: 저곳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 살아?
8: 어디?
1: 아, 예? 오케이, 땡큐. 살결이 느껴지니까 우유인 줄 알고 먹는 거라고.
6: 아, 너무 예쁘다.
1: 신생아네, 신생아.
9: 안봄, 너야?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0: 어? 보장기신?
9: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10: 설마 세 달 안에 안에 걸리겠어?
11: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12: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13: 1566-4315
1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5: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 중입자 치료비도?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 준다고?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1년이면 뭐 금방이네.
11: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12: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13: 1566-4315
1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6: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7: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16: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8: 계약일로부터 91일?
16: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9: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20: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13: 1566-4315
1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6: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21: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16: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2: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16: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19: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20: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13: 1566-4315.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삼다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2: DB라면 됩니다.
2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2: 됩니다.
2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2: 됩니다.
2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2: 되고요.
25: 지병이 있어도?
2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5: 수술비도 된다고요?
22: 됩니다.
27: 암 치료비도?
22: 됩니다.
25: 진단비도요?
22: 되고요.
25: 병원 통원비도?
22: 네, 됩니다.
2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5: 입원 첫날부터?
22: 됩니다.
28: 1인실에 입원해도?
22: 됩니다.
2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2: 되고 말고요.
25: 감기로 입원해도요?
22: 돼요.
2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2: 되죠.
25: 디스크로 수술해도?
22: 물론 됩니다.
28: 이게 모두 된다고요?
2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삼다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30: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31: 와, 이거 진짜야?
32: 에이, 설마. AI겠지?
31: 오, AI로 만든 거네.
3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순천향대학교가 올해 의대 정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모집 정원보다 11명을 더 뽑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 교육부는 단순 행정착오로 결론 내렸지만 알고 보니 이 같은 초과 모집이 최근 대학가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2: 2026학년도 의예과 정시 추가 모집 과정에서 모집 정원보다 11명을 더 뽑은 순천향대학교. 교육부는 조사 끝에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합격한 학생들은 그대로 두고 대신 더 뽑은 11명은 2018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에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학과 담당자는 주의 경고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입시의 공정성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 학생들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게 1번부터 11번 사이에 뭐 누군가의 자녀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의혹도 좀 많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또이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점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잡음이 더 생기는 거 아닌가 뭐 생각이 듭니다.
2: 다만 교육부는 고의성이나 입시 비리 정황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순천향대만의 일이 아니란 점입니다. 대학과실로 모집 정원을 초과해 선발한 인원은 2022학년도 2명에서 2025학년도 82명, 2026학년도 56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교육부도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2017학년도부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 모집을 낸 대학에 대해선 필요할 경우 수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
0: 네, 그동안의 학교 밖 청소년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난 3월 법원은 이 같은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오는 10월 학력평가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응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4: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한 시도교육청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하는 건 차별이란 겁니다. 특히 학력평가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적응력을 높이고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반년 만에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20일, 다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직 개선할 점이 남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학력평가가 학교가 아닌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치러져 수능 시험 환경 적응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5: 친구랑이라고 하는 어떤 센터에서 응시를 하는 방식으로 수능 응시장이 아닌 환경에서 학력평가를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능 응시력에 좀 얼마나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4: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 법원 판결 이후에도 학력평가 응시를 허용한 교육청이 많지 않아 지역별 격차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제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턴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 어디서나 학력평가를 치를 수 있게 다른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1: 공교육에서도 AI와 소프트웨어 교육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코딩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직접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요. 산업 재해부터 농작물 피해까지 학생들은 각자의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풀어냈습니다. 박광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6: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 때문에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를 보는 강원도. 학생들은 AI가 동물의 종류를 구분한 뒤 종별 특성에 맞는 소리와 빛으로 쫓아내는 AI 허수아비를 제안했습니다.
7: 동물마다 이제 싫어하는 뭐 색깔이나 소리 같은 거를 이제 찾아보고 그거에 관련해서 소리를 뭐 만든다거나 빛을 한다거나 이렇게.
6: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안산의 학생들은 언어장벽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모와 연동되는 AI 통역기를 고안했습니다.
8: 사실 작업 중에 휴대폰을 두 손으로 들고 이렇게 쓰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한 손이나 손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헬멧을 항상 작업할 때 쓰니까 헬멧에 다는 거 어떨까 생각해서.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EBS가 공동 주관하는 고교 해커톤 대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입니다. 이번 해커톤에는 전국 13개 시도 108명의 학생이 모여 우리 지역을 더 편리하게 만들 AI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대학생 멘토링도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 형태로 구체화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9: 인공지능 리터러시 학습도 받아온 상태이고 대학생 멘토링도 올해 처음 들어가서 접목되어서 학생들이 이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어느 해보다도 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6: 대상을 받은 팀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함께 세계 3대 로봇대회 중 하나인 로봇

0: 이벤트에 한국 대표 출전권이 주어졌습니다.
1: 학생들끼리 공통의 그 문제를 서로 집중해서 그걸 고민하고 또 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그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디지털 시대의 소중한 성장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앞으로 전문가 지원을 거쳐 지식재산권 등록과 사업화 가능성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2: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여성 교사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관리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중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6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평교사 가운데 여성은 64.9%였지만 여성 교장은 21.7%에 그쳤습니다. 초등학교는 여성 평교사가 82.5%, 중학교는 75.9%를 차지했지만 여성 교장 비율은 각각 49.9%와 41.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유리 천장은 여전해 지난해 전국 고등교육기관 총장과 학장 402명 가운데 여성은 55명으로 13.7%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8월 3일 EBS 뉴스 11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불황에 폐업이 늘고 있는 요즘 더욱 바쁜 이들이 있습니다.
5: 한 250km 나갈 것 같은데요. 들어!
4: 사용했던 주방용품들만 사들여 다시 판매하는 사람들.
6: 직격이랑 모두 다 냉이 잘 껴있고 있고요. 추리는 지금 잘 돼 있습니다.
4: 중고지만 작업자들의 손을 거치면 새 것처럼 변신. 버려지는 것들의 생명을 불어넣는데요.
7: 많이 더워요, 요즘.
4: 폭염 속 1500도의 불 앞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여름을 나는 이가 있습니다.
8: 아, 왜 어지러워갖고 그냥 나도 모르게 주저앉는 적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작업보다.
4: 버려지는 고철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대장장이.
9: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소리가 너무 이쁘게 납니다.
4: 고철을 불에 달구고 때리고 식히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작업. 그 끝에 완성되는 도구는 정성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쓸모 없어지고 버려지는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얼핏 봐서는 고철이 잔뜩 쌓인 것 같은 이곳. 중고 주방기구들을 매입하고 수리해 재활용을 하는 곳입니다.
10: 이쪽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매입해온 중고 렌지, 그리고 뭐 냉장고, 그리고 그릇, 의자, 식탁 이렇게 있어요.
4: 약 5,00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에 대형 주방기구부터 그릇까지 종류도 수천 가지나 되고 개수도 만 개 이상.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구가 있는 백화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10: 나갈 때 다시 한번 테스트 꼼꼼하게 하고 여기서 AS도 하고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4: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이곳. 주방용품들을 배달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11: 그 준비한 거 빼먹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고. 네.
4: 배달 품목은 세척기와 작업대를 포함해 총 100여 가지. 물건을 다 싣고는 빠진 것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는데요.
12: 아, 오늘 가는 데 어떤 식당이에요? 숯불고기집이에요.
13: 사인 올게.
14: 네, 짐 다 실었습니다.
13: 어,
14: 네.
13: 갔다 올게.
14: 네, 준비.
13: 매장 잘 보고 있고.
14: 네.
12: 그럼 몇 톤짜리 몇 대 나가는 거예요?
13: 1톤 차 3대가 가고요. 그 전에 총 수량은 한 5대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창업보다는 폐업이 많은 요즘. 오랜만에 규모가 큰 배달입니다. 중고 주방용품을 싣고 찾아가는 곳은 용인시. 곧 개업을 앞둔 숯불구이 고깃집인데요. 주방용품은 새 제품과 중고 제품들을 섞어서 구비했다네요.
6: 사장님이세요?
14: 예.
4: 음식점 개업이 이번이 세 번째라는데요.
14: 중고래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우리가 뭐 또 그 저렴하니까 그만큼
13: 냉장고가 중고 우리 물건들 준비해놨던 것들을 넣어주고 나머지 것들 스텐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자리 잡고 하면 되고 맨 마지막에 테이블들 내려서 자리 배치할 거야.
4: 작업은 동선을 고려한 설치 도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도면 설계 역시 중고 주방 기구를 다루는 작업자가 직접 합니다. 기구 배치를 할 때는 가장 안쪽부터 시작하고 크기가 크거나 중심이 되는 것부터 해주는데요.
13: 옥선반 여기 900짜리 하나 달아. 네.
4: 크고 작은 집기들이 많아 선반은 필수라고 합니다.
13: 테이블 위치는 줄다트 밑에다가 딱 맞춰서 내려놓으면 된다.
4: 주방 정리가 끝난 후 그 외 공간에 집기를 배치하는데요. 테이블 역시 중고 제품. 숯불을 넣을 수 있게 구멍을 뚫어 만든 겁니다. 작업자 4명과 가게 주인까지 힘을 합쳐 3시간 만에 모든 배치를 마쳤습니다.
6: 마음에 드십니까?
14: 네, 아주 좋습니다. 이제 돈 벌 일만 남았습니다.
6: 이렇게 싹 세팅하고

0: 나면 기분 좀 후련하세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납품한 곳인데 아무래도 다 잘 되고 대박 나시고 부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네.
2: 뿌듯한 마음을 안고 인근의 음식점으로 이동한 작업자들. 일찍 나오느라 걸은 아침을 챙기러 온 모양이네요. 아이고,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었네요. 10년 동안 영업을 하던 설렁탕 가게가 문을 닫아 집기들을 수거하러 온 겁니다.
1: 코로나도 잘 이겨냈는데 이번에 경기 불황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서 이제 마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3: 요새 그 불황 때문에 정리하는 가게들이 좀 많아요?
1: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네.
2: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는 약 100만 명. 이 중 45%가 소매나 음식점이라는데요. 그만큼 매입 요청도 늘어 불황에 누구보다 바쁩니다.
1: 현재 저희가 회수해서 재활용하고 리사이클할 수 있는 제품을 여기 재빙기하고 스텐 작업 다이들, 그리고 보다시피 렌지들은 너무 오래됐어요.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고물이나 폐기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다시피 너무 오래됐죠.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가져가면 밑에 화분이나 이런 데가 다 부식돼서 재활용 어려운 상품입니다.
2: 집기들을 빼기 전 재활용할 것과 폐기할 것을 꼼꼼히 살피며 구분하는데요. 10년 정도 장사를 하면서 사용한 것들이라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1: 회전식 국소시라 그래요. 한 500인분 정도 되는 겁니다. 신품으로 샀을 때는 10년 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품이었지만 지금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은 좀 어렵습니다.
2: 꼼꼼하게 분류 작업을 마친 후 집기를 빼내는데요. 사다리차까지 동원됩니다.
1: 중간 복도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여서 복도가 좁고 해서 제 사다리차로 냉장고랑 테이블들을 다 내려야 될 것 같아요.
2: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크기가 큰 주방 기구들부터 차례로 밖으로 꺼내는데요. 재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라 빠르게 옮깁니다. 이렇게 크기가 크거나 무거운 주방 기구들을 옮길 때 꼭 필요한 도구가 있다는데요. 바로 훌라후프입니다.
1: 이거 밀고 나가려고 할 때는 훌라후프가 있어야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냥 놓으면 여기가 다 긁혀서 밀려나가질 않아요.
4: 이거 냉장고 무게가 얼마나 돼요?
1: 100kg.
4: 이거 하나가 100kg요? 네. 두 분이 들을 수 있어요?
1: 200kg도 들어요. 요령. 하나, 둘, 셋, 들어! 잠깐만. 한번 든다. 하나.
2: 폐기할 것부터 뺀 후 재활용할 기구를 옮기는데요. 이렇게 해야 안전한 동선을 받고 흠이 나는 것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공간과 이동 방법까지 꼼꼼히 고려한 작업입니다.
1: 이제 의자 내려간다. 싣고 내리고 할 때 같은 종류별로 놔야 나중에 내릴 때도 좀 더 편하거든요.
2: 테이블과 의자까지 정리하면 2층 철거는 완료입니다. 100kg이 넘는 무거운 주방기구를 옮기는 일은 그야말로 고된 작업. 장마라 햇볕은 없지만 땀이 멈추질 않습니다.
3: 오늘 날이 흐려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1: 최고죠, 오늘 같은 날은. 네.
2: 이제 남아있는 1층 철거에 들어가는데요.
1: 그냥 멈추라고 그래.
2: 제일 먼저 옮겨야 할 것은 대형 솥. 그냥 보기에도 무게가 꽤나 나갈 것 같은데요.
1: 사이즈마다 다 틀리면 한 250kg 나갈 것 같은데요. 든다. 하나, 둘,
2: 무게가 있으니 장정 4시 달려들어도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1: 폐기할 거, 렌지랑 그걸 여기다가 실어 폐기할 거.
2: 1층 주방에 있는 건 대부분 폐기할 것들. 빼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문이 좁다는 겁니다.
4: 나갈 수 있어요?
5: 지금 그래서 지금 문 뜯고 있어요.
2: 냉장고를 좁은 문으로 드러내려면 부피를 줄이는 것이 관건. 분리가 되는 건 모조리 떼어내는데요. 번거롭기는 해도 이렇게 하면 운반도 수월해집니다.
1: 좀 이렇게 오래 사용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안에서 이제 냉동이 됐다 녹았다 하면서 물을 먹어요. 그래서 이 무게도 한 150kg 정도, 1.5배 이상은 더 무겁답니다.
2: 문짝을 떼내 부피가 줄어든 냉장고 문쪽으로 밀어보는데요.
1: 이게 지금 냉장고가 들어가고 나서 이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가 못 나와요.

0: 작업 불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 문자 냉장고 다 끼고 했는데도 안 들어가져요. 네네.
0: 폐업하는 곳이지만 주인과 상의되지 않은 시설물의 철거는 불가. 원상복구를 해줘야 할 수도 있어서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1: 어째 안 하면 냉장고를 놔두고 가야 되니까. 그럼 그분들이 뜯고 그분들이 빼야 돼요. 그래서 폐기를 해야 되니까.
0: 가벽을 철거하고 나니 골치였던 대형 냉장고도 가뿐하게 빠집니다. 남은 주방기구와 테이블, 의자까지 빼내면 2시간에 걸친 철거 작업도 끝이 납니다.
1: 현재 사용 가능한 제품은 여기 있는 냉동고 하나고요. 여기 냉장고 이거 한 대입니다. 네.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다 폐기해야 될 것 같아요. 10년 이상 됐고 또 리사이클을 해도 부속이 안 나와서 폐기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0: 231제곱미터 규모의 식당을 철거해 얻은 주방기구는 2개. 재활용 가능한 테이블과 의자를 합쳐 가격을 책정하고 매입합니다. 폐업하는 이는 조금이나마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중고 주방기구 매입자는 재활용할 보물을 얻게 된 건데요.
1: 성우야, 테이블 의자 먼저 내리자.
0: 철거 후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종류를 구분해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2: 여기는 식탁 의자만 따로 관리하는 공간이에요. 저쪽은 이제 스탠드만 놓는 곳이고요.
0: 요즘은 고물가와 불황으로 폐업이 늘어나면서 들어오는 주방기구들이 더 많아졌다는데요.
2: 한 일주일에 3, 4번 정도?
3: 그 정도면 많은 줄이 없었던 거예요?
2: 네네. 평소보다는 좀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1: 이쪽 게 사용 가능한 거지, 은준아?
4: 이쪽 게 사용 가능한 거예요.
0: 철거 후 가져온 주방기구들은 곧바로 작업장으로 이동, 점검과 수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5: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시켜놨는데도 아직 온도가 지금 떨어지지를 않아요.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컴프레셔가 작동이 되었다가 꺼졌다가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0: 컴프레서는 냉장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부품. 대부분의 경우 컴프레서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부분부터 꼼꼼하게 살핍니다.
5: 저희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매입과 철거 과정에서 이렇게 중고로 살아있는 컴프레셔를 저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0: 재활용이 어려운 주방 기구들도 그냥 폐기하지 않고 상태가 좋은 부품은 떼어내 모아두는데요. 제품에 따라 단종된 부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특히 냉장고의 주요 부품인 컴프레서는 작동 여부를 확인해 확보해 두는데요.
5: 이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압축된 공기를 이쪽으로 고압적으로 배출을 해주는 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0: 야, 강력하게 분사되는 바람을 보니 작동이 잘 되는 것 같네요.
5: 비록 중고지만 사용하신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0: 점검까지 마친 부품은 다시 냉장고에 설치. 원래 가격에 40%에서 50%까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 지금 작업하시는 거 경력은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5: 저 이제 2년 차 들어가고 있어요.
3: 2년 차요?
5: 네.
3: 원래 무슨 일 하셨었어요?
5: 아, 원래는 건물 관리 업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조형물 작업 같은 거 하고 그랬어요.
0: 주방기구의 수리와 점검을 전담하고 있는 작업장. 여러 직업에 도전하다가 2년 전 이 일을 시작했다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버릴 제품을 되살리는 게 보람이라고 하네요.
3: 용접하는 작업은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5: 아, 이거요? 조형물 조속가를 나와서 기초적으로 용접이랑 절단이랑 전기 작업이랑 기초적인 걸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0: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이렇게 활용될지는 몰랐다는 작업자.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쓰임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조형물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5: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우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들어오는 중고 기계 같은 거 다 테스트하고
6: 불량제품 같은 경우는 다 수리

0: 해서 그렇게 지금 고객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1: 수리를 마친 후에는 점검은 필수.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데요.
0: 직벽이랑 모두 다 냉이 잘 껴있고 있고요. 성해가 잘 올라왔고요. 수리는 지금 잘 돼 있습니다.
1: 밀려드는 중고 주방 기구들 때문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작업장.
2: 네, 식사하세요. 네. 점심 왔어요.
1: 점심때가 지난 시간. 바쁘다 보니 밥 챙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3: 아, 좀 식사는 이렇게 시켜 먹어요?
2: 네네. 저희 뭐 시간이 없어갖고 급할 때 중국 음식도 많이 먹고요. 근처에 저희가 오픈해준 집에서도 많이 배달시켜 먹고 있어요.
1: 이곳 직원은 총 5명. 그러다 보니 사장이나 직원 할 것 없이 매입부터 수리까지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우린 다 미대생인데.
3: 어, 세 분 모두요?
0: 네. 네. 저는 회화과, 이 친구는 디자인과, 이 친구는 도덕과.
3: 아니, 어떻게 다 미대생들이 모였대요?
0: 뭐 우연치 않게 또 동생들이 또 미대생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이쁘게 주방을 꾸며요. 그 오늘 철거 가져온 거, 네. 그 테이블 원목 들어온 거, 그 내일 나갈 거거든. 네. 그래서 그 타공으로 318호 로스타 슈플로스타 들어가야 되니까 그쪽도 드릴로 좀 뚫어놓고. 네, 알겠습니다.
1: 폐업뿐 아니라 창업하는 곳들도 많아 더욱 바빠진 요즘 이렇게 얼굴 맞대고 모이기가 어렵다는데요.
4: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 있고. 여기 회사 지키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서로 만나가지고 이게 회의하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밥 먹을 때 이렇게 조율하고 스케줄 맞추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1: 점검과 수리를 마친 주방 기구들은 당장 판매할 것들을 외에는 보관을 해둡니다.
5: 반찬 냉장고라고 불리기도 하고 테이블 냉장고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반찬 가게나 아니면 김밥집 아니면은 주로 이제 그 셀프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셀프바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1: 보관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세척인데요. 오래 사용해 찌든 때가 있기도 하고 방치돼 있던 것들도 많아 위생과 판매를 위해서 세척은 필수입니다.
6: 음식은 없기 때문에 새 걸레로 닦습니다.
1: 주방 전용 세제를 사용해 닦은 다음 물로 세척하고 닦아내면 말끔해집니다.
5: 이거는 소위 전판이라고 하는 건데 전 종류를 붙이는 장비입니다.
1: 심각해 보이지만 전을 붙이는 곳이 녹슨 것 말고는 멀쩡한 상태인데요.
6: 철판 속이 먼저 제거해야 돼요.
1: 녹 제거 여부에 따라 재활용이 결정되는 상황. 먼저 그라인더로 오래된 녹을 조심스럽게 갈아냅니다. 이제 나머지는 오로지 작업자의 힘과 노하우로 닦아내야 하는데요. 수세미와 끈을 이용해 닦고 세척하기를 여러 번. 깨끗한 모습으로 환골탈태입니다.
5: 이 제품은 이제 가스로 가열해서 이제 튀김을 하는 이게 일명 튀김기라고 하는 거예요.
1: 기름 전용 주방 제품의 세척은 특히 까다로운데요. 먼저 물을 채우고 팔팔 끓여서 구석구석의 기름때부터 녹여냅니다.
6: 베이킹소다 넣으면 세척도 되고 소독도 됩니다.
1: 베이킹소다로 불리는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고 10분간 더 끓여주는데요.
6: 마무리는 이게 이제 뭐 덜 되는 데 있으면 다시 문질러가지고 닦고 다시 깨끗한 모드로 세척하고 다음에 마른 걸대로 닦아드립니다.
1: 누군가가 사용했던 중고 제품을 말끔하게 바꿔주는 작업. 그러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3: 많이 덥죠?
6: 예, 많이 더워요. 요즘에. 느낌기 가져갔어요. 다 됐어요.
1: 세척 후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히 포장까지 해야 작업이 끝납니다.
2: 중고 제품도 그 운송 중에 먼지가 묻으면 이제 고객분들도 기분도 안 좋으시고 하셔서 포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비가 온다 그랬고 더 좀 꼼꼼히 포장하고 있습니다.
7: 지금 빨리 가야 돼. 우리 지금 2시 이후에 폭우 쏟아진대.
1: 여러분, 더위도 더위지만 비 때문에 작업이 더욱 힘든데요.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포장해 배송 준비를 합니다.
7: 중고 찬바트 냉장고랑요. 중고 전판 그리들, 전고 튀김기, 3구 렌지 싣고 갑니다.
1: 이번에는 어떤 곳에서 중고 주방용품들을 주문한 건지 궁금하네요. 폭우를 뚫고 찾아간 곳은 경기도의 한 캠핑장입니다.
7: 3구 렌지 왼쪽에 놓고
8: 화구가 있고
7: 왼쪽 놓고
8: 튀김기가 아마 저쪽에도
7: 저쪽에 놓고
8: 작업자회가 센터.
1: 곧 개장을 앞두고 있다는 이곳. 비용이 저렴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중고 제품을 골랐다고 하는데요.
8: 세게 굳으면 길들여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그리들 같은 경우는 저기 중고는 쓰면 바로 불이 켜지는데 새거는 새거는 한 한두 달 정도는 이게 잘 안 켜져요. 길이 안 들어져가지고.
1: 그 시각.
9: 주원아, 갖고?
10: 안돼, 네, 지금 괜찮아요. 지금 에이스 하나 들어왔거든요. 건너편에. 네. 건네 한식당 거기 음료 냉장고가 지금 작동이 안 된대. 가서 네, 한번 확인해보고.
1: 중고 제품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수리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냉장고 수리 요청이 많습니다.
11: 여름이기 때문에 시선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빨리 가서 고쳐줘야 안에 있는 고기라든지 야채라든지 흔하지 않거든요.
12: 김구슬 똥이네요.
11: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구슬 똥 맞아요.
1: 애태우고 있을 사람들 걱정에 서둘러 가게로 들어섭니다.
13: 안녕하세요.
1: 문제의 냉장고를 살피는데요.
11: 보니까 팬이 안 움직이네요. 팬 모터가 나간 거예요.
1: 냉기를 순환시켜주는 장치가 고장이 난 건데요. 부품을 갈아주고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까지 해주면 수리 완료.
11: 큰 문제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1: 이왕 나선 길, 다른 냉장고들도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14: 아니,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 거예요?
11: 네. 혹시나 온 김에 잘 작동하고 있는지.
15: 네, 감사합니다.
11: 네, 여름철에 냉장고가 네네. 잘 고장나니까 네. 네, 관리 잘 하시고 알겠습니다. 문제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15: 네네. 네네.
11: 감사합니다.
15: 감사합니다.
1: 중고로 매입해온 주방기구는 수리와 세척 외에 재가공을 하기도 하는데요.
7: 저희가 지금 중고 테이블 갖고 온 것 중에 고객분이 구매를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숯 로스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형 숯 로스터를 설치하려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11: 아 원근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7: 미대 나왔으면 원 이쁘게 그릴 줄 알아야지.
11: 아, 원근이 미대생도 원근이도 쉽게 못해.
7: 빨리빨리
11: 엄청 어려워.
1: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요령. 2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다는데요.
11: 오, 아 마침 딱 맞는 게 있네. 들어가는 사이즈가 거의 거기서 벗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같이 봤는데 잘 맞네요.
1: 원형 화구가 들어가는 식탁이 있었던 것.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14: 테이블 몇 개 잘라야 돼요?
7: 14개 해야 돼요.
14: 14개요?
7: 네.
1: 소비자의 요청에 맞춰 재가공까지 하는 작업자들. 그러니 이곳에서 일하려면 손재주는 필수라네요.
7: 네, 잘 맞네요.
1: 테이블을 뚫는 게 대수냐 싶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 신중히 작업해야 하는데요.
7: 자동차 기차 의자 디자인했었어요.
14: 원래 디자인 쪽 일하셨어요?
7: 네네. 한 12년 일하다가 코로나 때 권고사직 당해서 이쪽 업종으로 옮겼습니다.
1: 폐업하는 식당들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일에 뛰어든 작업자들.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중고 제품이 다시 쓰이도록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16: 중고 주방이 열심히만 하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일할 수 있고 뭐 요즘 경기 너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식당 개업하시는 분들 도와드리면 더 좀 보람도 느끼고 있고요.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잘 들어와서 일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1: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현장을 찾아 충북 단양으로 왔습니다. 한여름에도 멈추지 않는 매질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대장간인데요.
12: 제가 여기 단양에 온 지 이제 6년째 돼가는데요. 1년 동안은 처음에 와서 이거 시설해느냐고 1년 보냈고요. 이제 시작한 지 이거 한 5년 됐습니다.
1: 20년 넘게 건설업에 종사하던 작업자. 61세에 돌연 직업을 바꾸게 된 겁니다.
12: 이게 뭐냐면은, 이거 아시죠? 뭔지 이거는.
13: 이거 기차 레일 아니에요?
12: 네, 맞아요. 아,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 쓰는 나무 장작복에는 도끼를 만들어요, 이거를. 아, 요거 자동차.
13: 판스프링이요?
12: 예, 하체에 있는 판스프링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재단을 해요. 제가 이렇게 재단을 해서, 이제 요거를다가 이제, 깽이, 시골에 쓰는 깽이 만들고.
1: 오래된 기차 레일부터 고철 부품들까지 버려지는 것들이지만, 대장장이에게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재료인데요. 고철선에게 사오기도 하고, 버려진 걸 가져오기도 합니다.
12: 요게 뭔지 아시죠? 건물을 질 때 들어가는 철근이에요, 이게. 이제 요건 엿장수 가위 만들 거고요.
1: 작업 전, 각기 다른 쇠의 특징을 파악, 도구에 맞춰 고르는 게 우선인데요.
12: 지금은 요 정도인데, 이제 이따가 보면은 이제 색이 이제 점점 틀려질 거예요.
1: 고철이 진한 빨간색으로 변할 정도가 돼야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려면 온도를 올리는 것이 급선무. 풀무로 공기를 집어넣으며 온도를 맞춥니다.
12: 여기시 이제 쇠를 달궈서 작업을 하려면 한 1,500도 이상 올라가야죠.
1: 벌겋기만 했던 불꽃이 푸르스름하게 변하기 시작하면 적정 온도에 올랐다는 신호. 이때가 되면 본격적인 작업 준비를 합니다.
12: 옛날에는 이제 대장간에는 두 사람이 작업을 했어요. 한 사람은 이제 오한마루다 이렇게 때려주는 역할이고, 한 사람은 여기서 이제 집게를 잡고 같이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 사람이 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기계죠. 그러니까.
1: 한마디로 매질을 도와주는 건데요. 덕분에 혼자서도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디자인하는 건 여전히 작업자의 몫. 요리조리 돌려 원하는 모양을 잡아줍니다.
12: 기장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1: 기계가 두드리는 동안 단단히 쇠붙이를 붙잡고 있는 작업자. 힘을 줘서 붙잡지 않으면 고철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뿐 아니라 온몸에 힘을 주며 잡아줘야 하는데요. 원하는 모양을 만들려면 수백, 수천 번의 진동을 견뎌내야 합니다.
12: 제가 단조기로다가 망치로 때려놨잖아요. 이게 이제 역가위 만드는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갖고 요거를 이렇게 이제 해갖고 여기를 손잡이를 만들어야죠. 이렇게 구부려서.
1: 기계를 다루는 것도 고되지만 가장 힘든 건 더위. 불을 뿜는 화덕 앞에서 사투를 벌이는데요.
12: 계속하면 쓰러져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땀을 너무 흘리니까. 아니,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예. 그냥 어지러워갖고 그냥 나도 모르게 주저앉는 적이 있어요. 한여름에 작업했다.
1: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쉬면 좋겠지만 찾아와주는 이들을 위해 작업을 멈출 수 없다는 작업자. 기계로 모양을 잡은 다음부터는 직접 매질을 하며 섬세하게 모양을 잡아가는데요.
12: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재단할 때 재단을 하고 출입하면 이제 완성된 겁니다.
1: 이곳에서 5년째 대장간 일을 한 것 치고는 능숙한 손놀림. 건축업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됐다네요.
12: 이제 구멍이 뚫렸죠. 건축업을 했습니다. 철로다가 에시빔 세워서, 빔 세워서 이제 위에 판넬로 다 짓고, 벽돌 쌓고 그런 집이요. 이동식 주택.
1: 이동식 주택에 철골 구조물을 다뤘던 작업자. 대장장이 역시 쇠붙이를 다루는 일이라 전 직장에서 배웠던 것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가위 두 쪽을 단단히 결합시켜주고 다시 한번 모양을 정리해주는데요. 이제 제법 모양새가 갖춰졌네요.

0: 만드는 게 작업이 많네요.
1: 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바로바로 만들어달라면 제가 못해드려요. 일단 이제 다시 또 불에를 닳고 해야 되니까.
2: 절삭력보다는 소리가 중요한 엿가위. 쨍한 소리를 위해 다시 한번 1500도의 고온에서 뜨겁게 달군 후 매질을 해줍니다.
1: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엿장사 아저씨가 병 갖고 와라, 고무 갖고 와라 하면서 깡냉이 바꿔주던 그 시절 엿가위.
2: 소리 좋네요.
1: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소리가 너무 이쁘게 납니다.
2: 대장간 경력 5년 차라고 하기에는 번듯하게 잘 만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분들에게 판매되는지 궁금하네요.
3: 아, 여기 장식용으로 많이 팔리고요. 각설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사러 오세요.
4: 각설이요? 네, 아, 각설. 시골 장터 같은 데 가면.
3: 네, 장터가 뭐 붙이고 장구 치고 엿 치고 해는 데 있잖아요.
5: 시험에 쓰러져 방울도마도 못 구해.
2: 수원 도심에 살던 작업자가 이곳에서 대장간을 열게 된 건 아내 때문이라는데요.
6: 제가 오자고 꼬셨어요. 처음에야 뭐 건강한 거 다 내려놓기가 힘들었죠 뭐. 그래도 돼요. 각자 가자는 데 가야지.
7: 시골에 살면 뭐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장일이 있구나.
6: 아버님이 건 한 60년 하셨고 어렸을 때 이제 젊어서 배워놓은 거라 배우다가 이제 도망간 거죠.
2: 아버지를 도와 18살 때부터 대장간 일을 했던 대장장이.
8: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자꾸 저를 원해고 그러셔서 아버지 밑에서 한 15년 동안 같이 일을 했죠.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는 이 일이 정말 싫고 하기가 싫었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아버지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 대장간이 또 세상스럽게 그립더라고요.
2: 힘든 대장간 일이 싫어서 도망치듯이 뛰쳐나온 지도 30년. 다시 이 일을 시작하게 될지는 몰랐다는데요.
4: 작업하시다 보면 네. 어릴 적 아버지 생각 많이 나지 않으세요?
1: 아유, 문득문득 나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그래서 이제 더 생각이 많이 나긴 나죠, 사실.
4: 그 다시 대장간 하신다 그랬을 때 아버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1: 아, 그때 아버지가 치매가 와갖고 아버지가 치매가 안 걸리시고 내가 대장간 하는 걸 보셨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치매 걸리고 나서 제가 대장간을 차린 거라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못 들었죠. 그게 좀 안타깝죠.
2: 환갑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매질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장간에 뭐 구경 오셨어요?
9: 아니 뭐 좀 사러 오셨.
1: 아, 그러세요. 저 안에 들어가서 좀 한번 보시죠. 뭐. 예. 잠깐 저 따라오세요.
9: 예.
4: 여기 대장간이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9: 지나가다가 대장간이라고 써졌길래.
4: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9: 아, 필요한 건 많죠. 그러는데 이제 한번 구경해 보려고요.
10: 풀 이렇게 뽑는 거요, 풀 뽑는 거.
1: 아, 예, 풀 뽑는 거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는 딴 데서 사기가 힘들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산행나, 쬐끔한 거. 이렇게, 예. 예, 여자분들이 쓰기도 좋고.
2: 각종 농기구부터 칼까지 수천 개가 넘는 제품이 전시된 이곳. 모두 작업자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9: 삼지창 이것은 엄마가 아닙니까, 저거? 삼지창.
1: 예. 아, 요건

0: 마늘 캐는 거예요.
1: 예.
0: 마늘은 야채 묻혀 있기 때문에 이게 끼르면 못 써요.
1: 맞아.
0: 예, 그래서 요거 마늘 캐는 거로 제가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1: 좋다.
2: 예. 이거 하나 사야겠어. 딱 좋네.
0: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3: 대장간이 국도변에 있다 보니 근처를 지나다 들리는 이들도 많은데요.
2: 옛날 어릴 때 시골에서 보던 대장간 물건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은 종류가 더 다양해졌네요. 많아지고.
0: 또 이렇게 오매 가매 들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구경 삼아서 일부러 또 구경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많이 찾아오세요.
4: 이게 판매 수익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
0: 한 뭐 한 달에 그래서 한 3,400원 팔겠죠?
4: 매출이요?
0: 예.
3: 지나다가 들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장간을 제일 많이 찾아오는 건 역시 마을 사람들입니다.
0: 나 매실은 액기통만 담아 먹는 줄 알았지?
5: 네, 아니요.
1: 그건 이제 팔할 때.
5: 익으면은, 익으면은 달고 맛있어. 조금 덜 익으면은 새콤달콤해서 더 맛있어. 뭐 만들어?
0: 오늘은요, 엿장수 가위 만들었어요, 이제.
5: 고무치찰 엿장수, 고무치찰.
0: 네, 맞아요. 신발 갖다 주고.
5: 네.
3: 물건도 사고 수리도 하며 마을 사람들의 왕래가 잦다 보니 이제는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4: 그래도 이렇게 농사 많이 짓는 동네에 대장간 하나 있으면 참 좋겠어요.
5: 아, 그럼요. 뭐 호미에서부터 꽃갱에서 깽에서부터 뭐 낫에서부터 전부 다 여기 있거든요. 이게 튼튼하고 좋으니까.
3: 손님들을 만나러 잠시 손을 놨던 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작업자에게 쉬는 시간은 손님들이 올 때뿐.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작업에 매달려야 합니다.
4: 지금 만드는 거 뭐예요?
0: 아, 이제 낫을 만들고 있어요. 이 하나를 만들어도 불에 이렇게 여러 번 수차례 들어가야만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3: 농가에 있다 보니 대부분의 주문 품목은 농기구인데요. 여러 번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쇠붙이. 그걸 알기에 열을 가하고 두드리기를 반복합니다. 인내와 정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요.
0: 이거는 이제 열처리를 해서 자루를 이제 만들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3: 경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열처리입니다.
0: 열처리를 안 하면은 약해서 못 써요.
4: 날이 무뎌져요.
0: 예, 무뎌져서 다시 이빨이 그냥 나가고 그래요.
4: 이거 그냥 빗물 아니에요?
0: 예, 상관없어요. 물이니까. 물에다가 열처리를 해놓은 거니까.
3: 날을 바짝 세운 낫에 열을 가해주고 그걸 물에 담그는 과정. 담금질이라고도 하는데요. 물이 사방으로 튀지 않게 살짝살짝 담그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0: 아, 이제 차를 끼고 나서 여기를 이제 연마를 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3: 튼튼하고 잘 빠지지 않는 손잡이를 만들고 싶어 직접 디자인했다네요.
0: 여기 날만 마무리를 하면은 낫이 되는 겁니다.
3: 이제 마지막 연마 과정. 연마석에 날을 대고 힘을 줬다 뺐다를 반복하며 날을 세울 부분과 평평하게 할 부분을 구분하며 갈아줍니다. 기술의 정교함이 더해져야 하는 작업인데요. 쉬지 않고 한 시간가량 매달려 낫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는데요. 그런 남편을 위해 아내는 이른 저녁 준비에 나섭니다.
6: 오늘 초복이 되네요. 열, 치열, 열에는 열. 맨날 불 앞에 있는데 맨날 더.
4: 남편분이 네. 대장간 일을 하셔서 먹는 걸 잘 챙겨주시나 봐요.
6: 이쁠 땐 잘 챙겨줘요. 이거는 인삼 말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한기.
3: 삼계탕 준비하다 말고 어딜 가시는 걸까요?
6: 네, 약초 구하러 갑니다. 약초 캐러. 오가피.
4: 아, 이게 오가피예요?
6: 네, 오가피 순. 뽕나무 순. 이건 가시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올해 심었던 마늘. 먹을 건 조금씩 다 키워요. 시장이 멀어서 밖에 못 나가잖아요, 시장에. 몸에

0: 두탄은 온갖 재료들을 넣고 푹 끓이는 삼계탕. 매일 뜨거운 불 앞에서 일을 하는 남편을 위한 보양식입니다. 해 뜨자마자 시작된 대장간 일도 슬슬 마무리를 하는데요.
1: 하루 많이 만들어야 완성품 한 10개밖에 못해요.
2: 아, 그게 최대한이에요?
1: 예.
2: 혼자 작업해서 그런 거예요?
1: 예, 혼자 해서 그런 거죠.
0: 새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수리도 하다 보니 완성품이 나오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 삼계탕도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3: 여보, 복대로 맙시다. 더위 이제 그만하네요.
4: 이게 뭐래요?
3: 삼계탕.
4: 아니, 나한테 이렇게 큰 선물 안 드셨어요, 이거?
5: 먹고 무슨 노릇 잘하라고.
1: 예, 알겠습니다.
0: 같은 자세로 서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하느라 긴장했을 몸도 이제야 좀 풀어봅니다. 대장간의 고단한 하루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다음 날 아침, 요즘은 더위를 피해 새벽같이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화덕에 불부터 지핍니다.
1: 이제 옛날부터 이제 이거 기술 배울 때 이제 이런 걸 직접 다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옛날에 배워놓은 거죠.
0: 쇠를 녹일 화덕은 직접 만들었다는데요. 하지만 박이야. 이 기계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아, 이거 제작해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장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대장간 해는 데서 이제 문을 닫는 대장간이 더러 있어요.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2: 아, 그럼 그런 데서밖에 못 구하는 거예요, 이제?
1: 예, 예.
0: 대량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은 요즘, 소량으로 수제품을 만드는 대장간을 선택한 건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이라 힘들 때가 더 많지만 해보고 싶은 걸 하고 있다는 보람은 있다는군요.
1: 아, 요거는 수제냥. 음식을 만드는 칼은 녹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 안 나는 새로 만드는 거고, 칼은.
0: 특히 요즘은 주방용 칼 제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칼의 종류만 15가지가 넘는다는데요. 칼 한 자루를 만들려면 살갗이 익을 것 같은 뜨거운 열기와 쇳가루를 견뎌내야 합니다.
1: 여기 손잡이 부분은 이게 쓴배라래요. 이 손잡이 부분이 여기는 이제 날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손잡이가 되는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요 쓴배 부분을 그냥 이렇게 빼죽하게 했어요. 이렇게 빼죽하게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쓴배를 안 만들고 이렇게 넓게 만들어요, 쓴배를. 주부들이 이렇게 손을 딱 잡았을 때 안정감 있고 자루가 안 빠지게끔.
0: 칼자루 부분을 넓적하게 만드는 건 작업자가 찾아낸 방식인데요. 이렇게 만들기까지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다 보니 잘 빠지지 않는 칼자루 모양을 찾은 건데요. 직접 재단한 손잡이를 끼워주고 나무의 결대로 다듬어주면 거의 완성입니다.
1: 손잡이 완성했고요. 여기 날만 제가 이제 제대로 세우면은 완성품이에요.
0: 오직 손끝의 감각에 의지해 칼날을 번뜩이게 세우는 작업자. 보철덩이가 하나의 칼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칼의 절삭력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1: 눈으로도 확인하고 아니면 이제 또 손으로도 또 확인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여기 완성된 칼입니다. 예. 예.
0: 투박하지만 작업자의 땀과 기술로 만들어낸 주방용 칼. 여러 확인 작업을 거치지만 역시나 최종 평가는 칼을 직접 사용하는 아내에게 맡긴다네요.
5: 가벼워서 좋다.
4: 진짜로요?
5: 수평이 잘 맞았네. 빠진 데가 없이.
2: 우리 사모님 보시기에는 우리 사장님 실력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5: A3 플러스.
6: 아유, 난 항상 와이프한테 고마워.

0: 밖에 생각했죠. 항상 내 편이니까.
1: 근데 남편은 남의 편인데?
0: 말만 그런 거죠. 속마음은 내 편이고.
2: 한여름의 폭염에도 1500도가 넘는 화덕 앞에 선 지 5년. 이제 온몸이 땀과 색가루로 뒤덮이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3: 아, 이게 대장간 일이 힘은 들고 하지만 정년이 없는 직업이니까 내 기술로 해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점이 좋고 내가 창작해서 새로운 물건을 또 연구하고 만들 수 있어서 좋고 내 손으로 직접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참

0: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0: 깔끔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할 요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2: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3: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정자와 남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저기 은평아, 나 좋아.
4: 내가 정하니. 아니, 내가 정하니.
3: 근데 너무 야해.
5: 대박이다.
3: 너무 야해.
5: 어머.
6: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4: 1박 2일. 무슨 소리야 그게? 남자친구 뭔 소리야?
7: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입에서 또 제일 위험하잖아요.
8: 모른 척하는 건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을 그냥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9: 할아버지가 너 잘 살 수 있게 도와줄게.
10: 나는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9: 서울 여잔데 살 수 있을까?
10: 제가 다 하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함과 만족함이 진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11: 조상님만 품을 두 분이 계셔요.
12: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13: 진주시 27대 손 대종손.
12: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14: 지붕이요?
12: 네.
14: 조상들을 위해서 만든 지붕 같아요. 참 신기하네.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눈높이를 껑충 올렸을 뿐인데 이토록 시원해지다니 당장 가야겠습니다.
3: 여기가 몇 미터 정도 되려나? 아이고.
2: 출렁다리 위에 서 있기만 해도 심장은 쫄깃, 등골은 서늘해집니다.
4: 안녕하세요, 안홍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월영산 출렁다리 위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힐링을 하자고 그랬는데 왜 높은 출렁다리 위로 온 건가요, 비디님?
5: 경치가 너무 좋지 않아요?
4: 이게 힐링이 아니고 유격 아닌가요, 지금? 아, 근데 경치는 너무 좋네요. 이 충청남도로 오면서 보니까 삐죽삐죽하거나 뭔가 좀 기암괴석이 있는 충북이랑은 좀 다르게 좀 완만하고 구릉이 있고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예쁜 모습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힐링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그 여행을 해보려고 이곳 금산에 와 있습니다.
2: 위로받고 싶을 때 혼자 한번 떠나보세요.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서부 내륙권, 그 중에서도 금산은 인삼의 고장이죠.
4: 좀 이른 시간인데 사람이 되게 많네요.
2: 손님보다 상인들로 북적이는 이른 시간이지만 시장은 활기로 그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은 건 씨알 굵은 인삼.
4: 이 정도 산지 되면 몇 년 된
6: 6년 거네요.
7: 6년
6: 거. 네네. 6년간이라도 짜고 크고 이렇게 선별을 해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못생긴 건 조금 싸고.
4: 아, 얘가 못생긴 거예요?
6: 네, 못생긴
8: 거. 아니, 이렇게 잘생겼는데 못생겼던 거네.
4: 나보다 잘생겼구나.
6: 아니, 이렇게 생긴 거.
4: 아, 이건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너가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고.
6: 아, 그거 차이요. 효능은 똑같은데.
4: 효능은 똑같은데. 네.
2: 값 차이가 꽤 나네요.
6: 아, 문이 열었다. 빨리 사러.
4: 얼마? 2만 원?
6: 네. 잘생겼으니까. 잘생겼으니까. 잘생기고 봐야 돼.
4: 아이고, 아이고. 지금 첫 장사는 아니죠? 앞에 첫 장사예요. 마주, 마주. 마주! 많이 파세요. 여기 뭐 이런 거 있다.
2: 인삼의 고장다운 진 풍경입니다.
4: 야, 이거 인삼으로 만들었나 봐요. 용이야, 용. 공황새.
9: 안녕하세요, 신혜입니다.
2: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죠.
4: 와. 아, 지금 하고 계시구나.
10: 네, 인삼이죠.
4: 인삼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10: 네. 좀 부드러워지라고 술에 절궈놨다가 이렇게 이제 장미를 보면 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4: 그렇죠.
10: 그럼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삼 뿌리를 속에 넣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여러 번 돌리면 큰 꽃이 나오고 이제 작은 꽃을 만들려면 좀 작게 만들고 그러면 돼요. 벌써 꽃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2: 이미지가 실제만큼 중요해진 시대. 젊은 세대는 인삼주도 이렇게 예쁜 걸 좋아한답니다.
4: 어머니, 이 사진은 뭐예요?
10: 아니, 저기 어머님, 아버님 사진이에요. 옛날에 인삼밭 하시려고 돌 캐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20대이셨대요.
4: 이게 진짜 맨몸으로
5: 보니까 신발도 거의 집신 신으신 것 같고.
7: 네, 맞아요.
5: 소프리에다가 막 돌 이렇게 두 네 분께서 이렇게 피땀 흘려갖고 일본 오신 것들이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진만 봐도 그런
2: 지금은 가고 안 계신 부모님들이 평생을 바친 인삼밭.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이토록 다복하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5: 어머니, 여기 금산에 혹시 가볼 만한 데 추천해 주실 만한 데가 있을까요?
10: 금성산 순례길이 있거든요.
5: 금성산 순례길.
10: 거기는 태양볕이 아니라 그늘이 져 있어요. 오. 소나무들이 많아서 건강해지는 그런 산이에요.
2: 요즘은 전국 어딜 가나 걷기 좋은 길들이 있죠. 금산엔 금성산 순례길이 있습니다. 직선형 순례길의 한쪽 끝에 있는 마을 마수리 이장님 부부에게 동행을 청해 보았는데요.
9: 안녕하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11: 네.
12: 여기 순례길 등산 아침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순경이라든지 옛날에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그 등산 농계배요 그 길이.
9: 순라, 순라.
12: 그 순례, 순례? 순례방아? 아이,
9: 순례잡기, 순례잡기. 이해했다.
2: 예. 옛말 순라가 순례가 돼서 순례길이라 부른다는 얘기군요.
5: 어디로 가나요?
11: 일로요.
9: 아, 다리 건너서. 네. 아, 여기 써 있네요. 신압으로 치유길 여행. 뭔가 더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많은가 봐요?
12: 예, 그렇죠. 첫째 소나무 향이 많이 나니까.
5: 아, 그렇죠. 네. 소나무 향. 소나무 향이 또 치유되죠.
2: 이런 소울 숲길이 능선 따라 신이나 이어집니다.
5: 시원하네. 밖은 엄청 더운데, 그죠?
12: 예. 딱 불안하네.

0: 사람이야.
1: 사람 좋아요?
0: 네.
1: 똥품 잡는. 아저씨 똥품.
2: 아버님의 낭만을 어머니가 한 방에 그냥.
3: 소나무 향이 겁나 시트네.
1: 좋아요?
3: 좋아요.
0: 소나무 향도 맡고 새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4: 옛말에 금성산에는 조선 사람 전체가 먹을 금, 그러니까 보물이 있다고들 했답니다. 우리가 만난 보물은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5: 한 딸기.
0: 아, 이거. 이거 봐요. 한 딸기. 맛있네요. 자, 먹어봐. 이대로 드셔야지, 아버님.
1: 에이, 부끄러워.
0: 어때요, 어머니 맛은?
1: 맛있어요. 술랑 따진 게 더 맛있어요.
0: 요즘 진짜 뭐만 하면 힐링 힐링 그러는데 힐링이라는 게 사실 뭐 다른 게 없이 이렇게 공기 좋고 소나무 향 나는데 이렇게 솔방솔방 걸으면서 자기 마음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힐링이 아닐까 싶네요.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다.
4: 나 자신과의 조우, 그게 바로 혼자 길 떠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제 금성산 순례길의 마지막 승부처, 정상을 향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1: 다 왔어요. 여기만 올라가면 귀여.
0: 힐링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번뇌가 생기네.
5: 같이 가요.
1: 네.
4: 그 곱던 솔숲길이 정상을 앞두고는 그만 깔딱고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통나무 계단을 밟고 있다면 이제 곧 정상이란 뜻.
0: 와, 이렇게 봐. 와.
5: 매년 1월 1일 날 해돋이라고 다들 많이 와요.
4: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 있죠. 일대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금성산의 높이는 438m.
0: 근데 걸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꼬만 생각이 막 들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힘드니까.
1: 맞아요. 여기 산에 오면은 생각이 다 없어져. 네, 그냥 잊어버려.
0: 그게 네. 힐링인가 봐요.
1: 네, 네.
4: 길을 쓰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유, 산에 올라보니 알듯합니다. 하산길에 이장님 인삼밭을 만났습니다.
1: 이걸로 캐요.
5: 인삼캐는
1: 부식하게 생겼지.
5: 이거 침 봤어요, 이게?
1: 뭐야,
0: 이걸로 이게.
4: 백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금산 인삼의 역사. 유달리 큰 일교차가 그 배경이라죠.
5: 크다.
0: 우와!
4: 밭에서 막 캐낸 인삼은 대물이었습니다.
0: 전설의 고향 세대로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를 무릅쓰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6: 신봤다!
0: 야, 엄청 실하네. 야,
4: 맛도 꽉 차 있을까요?
0: 아, 단에 달궁.
1: 요즘은 달아요.
0: 어, 요즘 단 거예요?
1: 가을에 이게 죽이 내려가면서 약효가 있으면서 써져. 지금은 달아요.
4: 인삼을 캤으니 다음 수순은 뭘까요? 깨끗이 흙을 씻어낸 뒤에 행선지는 가마솥. 이게 삼계탕이죠.
1: 하면서 수박 좀 먹자고. 내가. 잘 익었네요.

0: 지는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달고 시원하게 느껴지는지 줄줄 흐르던 땀이 쏙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 한 조각의 모든 갈증이 리셋.
0: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죠. 쫄깃한 토종 딸근 그저 거들 뿐. 누가 인삼의 고장 아니랄까 봐 삼계탕 속 인삼이 이렇게 커도 되는 걸까요?
1: 맛있게 요리를 해주셨으니까 뜯는 건 제가 한번 집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 어떻게 다리?
2: 쭉지.
1: 다리입니다. 쭉지. 쭉지. 아버님을 위한 쭉지.
0: 음식은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 맛이 좌우되곤 하죠.
3: 맛있어요.
1: 저도 한번 그러면.
3: 아, 아 이거 네네. 이거 하나 잡수셔.
1: 고맙습니다.
3: 네. 힘내세요. 잡수시고.
1: 이거를 먹고 이제 올 여름은 이제 더위 안 먹겠네요. 염치불 구하고 이렇게 또 먹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인삼밭에 인력 모자라실 때 부르시면 제가 와서.
3: 그렇죠. 표제를
2: 해. 내가 먹지 마요. 내가 놓아.
0: 덕분에 든든했습니다. 걸음걸음이 조심스러워지는 다리가 있더군요.
1: 이야, 여기는 몇 미터 정도 되려나? 아이고. 오, 괜찮아, 괜찮아. 오. 그러니까 여기는 월영산에 위치한 출렁다리예요. 월영산은 제가 뜻을 보니까 맞을 영자를 써서 달빛을 맞이하는 산이라고 하네요. 일단 용기를 내서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야.
0: 다 건너고 난 뒤에도 두근거리는 심장을 다스리기 위해 찾아간 곳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사찰.
1: 대웅전에 인사를 좀 드리고.
0: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찰의 문, 그 넉넉함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1: 근처에 이제 좀 유명한 사찰이 있다 싶으면 들어가서 이제 경례도 둘러보고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느낌을.
0: 주지 스님께 인사도 드렸습니다.
4: 아이고, 이 더운 날에 또 이렇게 어디서 오셨는가 모르겠네.
5: 참 만나자마자 조금 섭섭한 말씀을 해야 되겠네. 네네. 이래 더운 날에는 여름에 손님은 범보다 무섭다는데.
1: 제가 범띠입니다.
5: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잘 오셨어요. 네네. 아이고.
1: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그 신안사가 절이 이게 역사가 얼마나.
5: 역사가 지금 벌써 100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651년에 창건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세월이 엄청나게 흘렀습니다. 영규대사가 스님들의 성병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성병 장소로도 이 신안사가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0: 탑이 높을수록 우러러보는 나는 작아지고 탑을 떠난 시선은 자꾸만 내 안으로 향합니다.
5: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시마니가 개념을 지어들 때 시마나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다가가야 시마니가 놀리지 않아요.
1: 여기 시만 스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요? 시만 스님.
5: 그 저 우리 신도분들은 부주지 스님이라고 그래요.
1: 아 부주지 스님.
0: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는 시마니가 살 곳을 찾았으니 복도 많지 싶었는데 덕을 본 건 오히려 스님이시라고 합니다.
1: 어딘가에서 본 것,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힐링, 내 영혼이 즐거워할 일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찾아보고 그리고 또 몸으로 부딪혀보고 앞으로 좀 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5: 이 순간만큼이라도 좀 마음적으로 시원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1: 지금 너무 좋다.
0: 혼자 갔는데 둘, 셋이 되는 여행을 했습니다. 심신이 치유되는 고장, 여기는 금산입니다.
6: 세 가지를 잘하십니다. 격투기, 시인, 요리.
7: 요리사가 먼저죠.
8: 가장 좋은 재료를 가져와서 그날 오신 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7: 고래라는 부위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죠.
8: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9: 삼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

0: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산더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1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취업과 노후 생애 설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커리어 컨설턴트 정도영입니다. 50대 이후에 뭘 할까? 이번 시간에는 현장과 기술 관련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기술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요.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 이제 사무직 쪽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자신의 진로가 막혔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술 분야 일자리들이 좀더 도움이 될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관리 관련 일자리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분야는 전기 쪽입니다. 전기는 사실 모든 영역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죠. 아무래도 쓰임새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역시 젊은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기술 분야가 이런 경향이 많은데요. 제가 자격증 파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가 기술 자격증 중에서 구인 공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10위권 내에

세 개가 전기 관련 일자리였습니다.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역시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경력이 쌓일수록 확실히 우대를 받게 됩니다. 통상 시설 관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장점 중에 하나는 개인 시간이 많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은 이게 전기 쪽도 어떤 분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공사 쪽 같은 경우는 일이 힘든 경우가 많고 위험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설 관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초기에는 교대 근무의 압박에 시달려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직 조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당연히 자격증부터 있으면 유리합니다. 물론 이 영역도 자격증이 반드시 절대적인 요건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같으면 거의 그런 추세로 간다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작은 곳은 전기기능사 정도만 있어도 우대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좀 좋은 회사는 그래도 전기산업기사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기시설관리와 전기공사의 두 분야가 있는데요. 중장년은 주로 전기시설관리 쪽으로 빠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시설관리 쪽은 상대적으로 공사보다는 연봉 부분에서 좀 낮을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초임은 최저임금에서 3천 정도 사이에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기사 자격증을 따시면 4천을 상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일하느냐가 관건이 될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기기능사라도 아파트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3천 이상을 받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의사항은 굳이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라면 경력을 쌓으면서 다음 상위 자격증을 빠르게 취득하실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기능사를 따셨을 때 일할 수 있는 곳은 많다고 할수 있을지라도 사실상 기능사로서 계속 할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빠르게 산업기사나 기사로 넘어가셔서 더 상위의 자리를 노려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 분야입니다. 소방 분야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꽤 각광을 받고 있죠.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선임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망은 밝은 편이죠. 장점은 찾고자 하면 일자리는 꽤 많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은 최근에 대형 화재 사고라든지 이런 인명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 커진다라는 인식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도 선임을 꺼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긴 했습니다. 입직 조건을 좀 보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데요. 상급부터 특급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건물 대상에 따라서 이런 자격증에 맞춰서 적용이 됩니다. 일반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 교육을 급수에 따라서 5일에서 20일간 받고요. 거기에서 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최근의 경향은 특정 직급 이상부터는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혜택에 비해서 책임이 크다고 느껴서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와 공존 행동 쪽입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기계 설비 관련 업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대표적인 자격증이 에너지 관리 기능사. 이건 예전에 보일러 기능사라고 알려진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공존 행동 기계 기능사. 이거는 현장에서 공존행동 기계를 설치하고 운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냉매를 교환하거나 보충하는 일을 합니다. 주로 고령자에 대해서 문호가 좀 넓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장점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꽤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자에 대한 문호가 넓다라는 점인데 단점은 교대 근무의 가능성이 높고 일이 생각보다 단조로울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입직 조건을 보면 자격증 취득 후에 입직을 하게 되는데요. 에너지 관리 기능사의 경우는 절반 정도의 합격률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초임은 작은 건물 같은 데서 시작하시면 거의 웬만하면 최저임금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규모가 있는 사업

2만 원에서는 한 3천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증, 특히 이제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의 경향이 다수의 자격증을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관리 기능사나 공존행동 기계 기능사 이런 데다가 전기 기능사나 소방 기능사 등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훨씬 유리해진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용접 일자리인데요. 용접도 은근히 전방위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이죠. 특히 조선이나 자동차 등의 제조 현장에서 활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일자리 전망도 안정적인 편이죠. 장점은 역시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올라갈수록 대우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단점은 일이 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일 자체가 완전히 위험하다기보다는 상황상 안전장비를 잘못 갖추고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기술들이 3D 업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좀 고민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직의 조건을 보면 결국 중장년들의 경우에는 직업훈련학교나 기술훈련원 등을 통해서 단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입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수준은 250 전후 정도에서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기업이나 뭐좀큰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당연히 급여는 차이가 나겠죠. 기술이 쌓이면 60대 이후에도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50대에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참고하실 점은 2023년부터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용접 기능사라고 불렀었는데요. 지금은 피복 아크 용접 기능사라고 이름이 좀 복잡해졌죠. 그리고 특수 용접 기능사는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기능사와 이산화탄소 가스 아크 용접 기능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전기 용접이 가장 흔하게 많이 있지만 특수 용접의 경우가 좀더 좋은 우대를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게차 일자리입니다. 제가 참 지게차 일자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도 많이 나오고 자격증 취득자도 많은 영역이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일자리가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딴다라는 것이겠죠. 또 상대적으로 운전 계열이다 보니까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접근성이 좀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을 할 때조차 이 지게차를 다룰 수 있으면 우대 조건에 넣어주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단점은 이렇게 전망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자격증 소지자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격증 강의 때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이 지게차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경력직 우대가 많다라는 겁니다. 경력직 우대가 많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초기 경력 쌓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도 사실 이해는 갑니다. 아시다시피 지게차 같은 것들은 큰 물건을 들어서 나르다 보니까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현장에서 쓸때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자격증과 함께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우대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직 조건은 자격증 취득 후에 입직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게차는 현장에서 두 가지 형태가 쓰이는데요.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3톤 미만의 경우에는 일종 운전면허만 있으면 12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이걸 활용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3톤 이상은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급여는 무경력자의 경우라면 아마도 최저임금보다 살짝 높거나 많으면 3천 전후일 것이고요. 경력이 3년 정도 쌓이면 월 300, 그러니까 연봉 기준으로 한3,600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이 지게차가 굴착기와 매우 입직의 경로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굴착기 역시 초기 경력 형성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게차나 굴착기를 따시려고 드신다라면 과연 내가 어디에서 초기 경력을 쌓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라면 좀더 안정적으로 진입하실 수 있겠지만

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자격증을 따고 장롱면으로 썩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초기 경력을 쌓기 어렵다라는 것은 이 부분은 각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꽤 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기술 관련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만약에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상대적으로 기계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50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단,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과 맞는지에 대한 선택지, 이 부분을 고려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임시각자 정혜경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설가인 이상가, 시문, 이분들이 살았던 문화 대격동의 시대라고 하는 근대 시기의 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근대 시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시대입니다. 문화, 미술, 복식,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시대를 주목하며 음식 문화 측면에서도 이 시기는 흥미롭습니다. 네, 수천 년을 지속해온 한민족의 음식 문화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죠. 먼저 이상 작품 속에 드러난 음식 미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은 근대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소설가였고, 건축 설계와 그리고 미술에도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이 살았던 경성에는 소위 모던 보이들이 생겨나고, 서구 문화의 상징인 커피가 유행했죠. 그래서 그 커피를 파는 다방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실제 커피를 무척 좋아하고 즐겼던 이상 자신도, 이 당시에 현재 서촌이죠. 경복궁 옆에 통인동에서 제비라는 다방까지 운영하지요. 이상의 수필 곳곳에는 상당히 다양한 음식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그 시대 식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밀가루빵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밀가루가 아닌 쌀로 만든 현미빵도 나와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난찌라는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혹시? 사실 이 난찌는 런치라고 하는 서양 점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런치를 일본식 영어로 읽은 거죠. 이렇게 써야 아마 세련되었던 모양입니다. 또그 노서아빵의 등어리라는 그런 재밌는 표현에서도 이 당시 등 부분이 거무죽죽하고 아주 단단한 러시아 즉 노서아빵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크림이나 아이스크림, 카스텔라, 산양유 같은 서양 음식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요새에도 쓰고 있는 말이죠. 야채 사라다라는 말도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외에 도스토옙스키 집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름의 아마 대한문 앞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의 덕수궁 정문이죠. 거기에 있는 누추한 청요리집에 들러서 빼가를 마시고 또 객가에 목로를 들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청요리점과 그리고 목로주점 술을 파는 이게 이제 아마 흔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짧은 생애를 살렸던 그 이상이죠. 하지만 그의 근대의 서구적인 미각을 추구했던 게 바로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가 목말라하고 진정으로 먹고 한 음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글을

그의 수필, H형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제야입니다. 빈대떡, 수정과 약주, 너비아니, 이 모든 기갈의 향수가 저를 못 살게 굽니다. 생리적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 볼 때, 결국 이상이 고독한 제야의 밤에 그토록 먹고 싶어 한 음식은 커피가 아닌 유년 시절에 가족들과 섣달 명절이면 먹었을 빈대떡, 네, 수정과 네, 불고기인 너비아니, 그리고 술도 그 당시 유행했던 맥주나 양주가 아닌 우리의 전통 술인 네, 약주였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문의 소설 상록수 속 음식 담론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록수는 일제 강점기인 1935년에 쓰여진 농촌 계몽 소설로 아마 중장년층 대부분이 기억하는 한국의 대표 소설입니다. 먼저 이 시기에 서양 음식으로 라이스 카레와 오믈렛이 등장하고, 그리고 유성기라든지 오케스트라 같은 서양 문화를 즐기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일본 음식인 미소시루, 미소국이죠. 그리고 닭구황 등이 이미 기숙사의 일상 음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록수에는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답게 많은 나물들이 등장합니다. 참죽나무에 순이 나면 못자리를 한다는 풍경도 묘사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양념이 귀해서 네, 작물, 간장이란 의미죠. 간장초차, 찔끔, 친, 갯줄, 나물이라든지 또 짠지 등이 반찬으로 빈번히 등장합니다. 거기다 이제 사정이 좀 나아지면 매우 좋은 그런 반찬으로 새우가 들어간 충청도식 지짐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지짐이는요, 일종의 찌개라고도 볼수 있는데 국물이 적고 짭짤하게 끓인 음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술도 빼놓을 수 없는 농촌 풍경이라 술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는데 막걸리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주로 네, 수수 막걸리를 많이 먹고 있었다고 하지요. 약물과 누룩 국물이라는 재미있는 표현도 나오는데 여기서 약물은 약이 되는 물이다. 그래서 약주인 청주를 말하고 있고요. 누룩 국물은 밑에 가라앉은 막걸리를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때에도 술 담그는 것은 이제 금지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밀주를 담그는 그런 풍경이 묘사되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라 빠진 굴비, 낙지 대가리, 마늘 장아찌가 일상적인 안주였지만, 가끔 고급 안주로는 어란과 육포도 등장하고 있어 역시 상류층에서는 고급한 그런 식생활을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주로 먹었던 육류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닭이었고, 네, 제사 때가 되면 가장 귀한 닭인 시암탉까지 잡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계란으로 만든 수란과 닭볶음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나오죠. 네, 상록수 밥상은 사실 주로 그 당시에 채소나 그런 나물 등으로 차린 그런 소박한 네, 농촌 밥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대는 한국 음식 생활사에 있어서 가장 네, 중요한 격변의 시기입니다. 네, 가장 급격한 음식 문화의 변천 시기를 겪으면서 현대적인 서구 식생활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근대 소설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서양 음식들은 실제로 이를 잘 반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근대 시기에 즐겼던 음식이 서양 음식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이상은 그의 내밀한 속내를 보여주는 수필, H형에게서 외로운 섣달 금음날 그토록 그리워한 음식이 빈대떡, 수정과 너비아니 약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시문도 상록수에서 그 주인공 영신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못내 그리워한 음식이 바로 고향의 음식들임을 고백합니다. 근대를 상징하는 두 작가, 이상과 시문. 그들이 마지막으로 사랑한 음식은 다름 아닌 바로 한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범수입니다. 여러분 걷기 좋아하시죠? 걷는 운동 좋아하셔서 매일 1시간씩 걷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그만큼 더 좋을까요? 하루에 어느 정도 걷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나는 1시간씩 걷는 거를 매일 하기 때문에 걷기 운동만 하고 운동 다 했다, 이제 다른 운동 안 해도 된다 라고 해도 될까요? 오늘은 걷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는 아주 좋은 운동이죠.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라서 많이 걸으면 우리가 칼로리 소모도 되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혈당 조절, 혈압 조절, 뭐 여러 가지 건강상에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걷게 되면 우리가 항암 효과,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걷기에 이렇게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흔히들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만보, 2만보씩 걷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꼬박꼬박 걸으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과연 이렇게 많이 걸을수록 더 좋을까요? 족부 전문 의사로서 저는 만보 걷기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만보 걷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근육 강화 효과가 낮기 때문이에요. 걸을 때는 우리가 근육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종아리 근육이 조금 단련되기는 하지만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의 근육이 큰 힘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근육 강화 효과가 낮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발과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우리가 한 발 걸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이 체중을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게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그게 다 누적이 됩니다.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가 한동안은 이상이 없을 수 있지만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발바닥에도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발목관절, 무릎관절에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요, 평생토록 걷기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걸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많이 걸은 거가 좀 후회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제가 만보 걷기를 추천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요, 운동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수영을 하면요, 더 큰 근육들을 사용하고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 소모도 더 많고요. 근육 운동 효과도 더 좋습니다. 매일 1시간씩 걷기만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 공부로 따지면요, 매일매일 덧셈 뺄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더 어려운 거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걷기만 하면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어느 정도 걸은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운동으로, 그래서 빠르게 달리기, 실내 자전거를 한다든지 가벼운 조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조깅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낀 시간을 우리가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루에 얼마를 걷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의학적으로는 하루에 7,000보 내지 8,000보 정도를 걸으면 우리가 걷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여러 가지 유익을 다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다 생활 패턴이 다르고 하루 중에 걷는 보행수가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나 하루에 한 3,000보에서 4,000보 정도는 걷게 되거든요. 사무직 분들도 그 정도는 걷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3,4,000보는 걷기 때문에 나머지 한 3,4,000보를 추가적으로 걷기 운동을 통해서 해주시면 한 7,8,000보를 달성하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한 거고요. 만약에 나는 발이 아프거나 무릎이 아파서 걷기 운동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나머지 유산소 운동은 걷기 대신에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무릎 아프신 분들은 자전거 탈 때 무릎이 더 시큰거리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안장의 높이를 좀 조절해 보세요.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이 과도하게 많이 꺾이면서 더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장을 조금 높게 해서 무릎이 약간 덜 꺾이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요, 유산소 운동은 적당히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아낀 시간에 근육 운동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근육이 약화되거든요. 그래서 스쿼트나 우리가 벽에 기대고 앉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엉덩이 근육 그리고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시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근육 운동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면요. 근육은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세를 유지하고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근육이 튼튼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으면서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할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의 역할을 해요. 당과 지방을 태워서 당과 지방을 원료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재료가 되는 당과 지방을 더 많이 태우게 되는 거예요.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육이 많은 분들은요, 많이 먹고 별로 운동하지 않아도 근육이 알아서 지방을 태우고 당을 태워주기 때문에 당 조절도 잘 되고요. 체중도 잘 늘지 않고 체중도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살이 찌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근육이 부족해서인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육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운동을 할때 근육에서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 호르몬들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염증도 잡아주고 통증도 완화시키고 그런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1년에 약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60대인 분들 중에 내가 운동을 평소 열심히 근육 운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내가 30대에 비해서 한30% 이상 근육이 줄어든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노화가 가속 노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연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육 운동이 중요합니다. 근육 운동하세요라고 하면은 특히 남성분들 팔굽혀펴기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팔굽혀펴기 하루에 막 100개씩 해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가슴이 아니라 팔이 아니라 다리예요. 왜냐하면 다리가 튼튼해야 우리가 걸어 다니고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리의 근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요즘 유행하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맨발 걷기 혹시 좋아하시나요? 많이 해보셨나요? 좀 어떠세요? 다양한 경험담들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 하고 나서 이런저런 건강이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발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다라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맨발 걷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아시고 본인에게 맞는지 보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장점은요, 우리가 맨발로 걸었을 때, 발의 근육이 더 자극이 되는 효과가 큽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으면요, 신발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발이

신발에 의존해서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발을 평생토록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맨발로 태어나서 맨발로 걷도록 만들어졌는데 신발을 신고 걷다 보니까 발이 원래 그 고유에 갖고 있는 기능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발은 발을 지지해주고 또 신발 안에 깔창 같은 거, 를 통해서 아취도 지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존하게 돼서 발이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는 겁니다. 맨발로 걸을 때는 우리가 발가락 하나하나에도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 울퉁불퉁한 이 노면에 따라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균형감과 반사신경도 훈련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 자체가 발에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 나는 발이 건강하고 맨발 걷기에도 아프지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해서 오히려 발이 더 건강해지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신발에 의존하고 지내서 지금 발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 또 나이가 들면서 발이 많이 노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지방 패드도 얇아져서 발에 내재되어 있는 쿠션이 얇아져서 충격 흡수가 잘안 된다든지, 뭐 족저근막염이 심하게 있다든지, 발에 아취가 무너지는 평발 변형이 심하게 왔다든지 무지외반증 또는 지간신경종 뭐 여러 가지 이래서 발이 신발을 신고 걸어도 찌릿찌릿하고 시리고 저리고 화끈거리고 아프다 이런 분들이 신발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걸으면요 그런 증상들이 훨씬 더 심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이 발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분들은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말초동맥 폐쇄성 질환으로 발이 차갑고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분들은요, 자칫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괴사가 진행이 돼서 다리 절단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리해서 맨발로 걷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볼이 넓고 쿠션 좋은 신발 신고 걸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자연을 직접 맨발로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신발 신고 걸은 다음에 그냥 맨발로 앉아서 쉴때 맨발로 이렇게 자연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걷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이에요. 하지만 무리하게 걷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걷기 운동만으로는 또 충분하지가 않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한 걷기, 그리고 충분한 근육 운동을 같이 해주셔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이게 옛날에 흐든 솜씨가 있습니다, 흐든.
3: 여기서 60년 했어요.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단골 손님.
4: 저희가 뿌듯이 하고 있으니까.
5: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6: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저기 은경아, 나... 너 좋아.
7: 내가 저거지. 아니, 내가 저거냐.
6: 근데 너무 야해.
8: 대박이다.
6: 너무 야해.
8: 어머.
9: 그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
10: 무슨 소리야 그게. 남자친구 뭔 소리야.
11: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이메일 또 제일 위험하잖아요.
12: 모른 척하는 건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을 그냥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13: 할아버지가 너 잘 살 수 있게 도와줄게.
14: 나는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13: 서울 여잔데 살 수 있을까?
15: 제가 다 하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함과 만족함이 진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16: 조상님만 22분이 계셔요.
17: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18: 진주시 27대 손 대종손.
19: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20: 지붕이요?
19: 네.
20: 우상들을 위해서 만든 지붕 같아요. 뭐 참 신기하네.
21: 하나 따줘볼까? 차에다 실어줄까? 오늘 싸줄 게 많네. 코다리도
22: 아니 안 부족해요.
21: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 바빠주는 아줌마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 갑니다. 약재를 다려서 맛을 내요.
23: 여기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
22: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23: 잔치 같습니다, 잔치.
22: 맛있죠?
21: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22: 사랑 접고 먹고 싶어요.
21: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 배고픔은 국밥 먹는 사람만이 알아요.
24: 그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패밀리원 김숙.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내과 전문의 송태호입니다. 오늘은 만성 성인병 중에서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혈당 조절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병을 인류가 안 것은 매우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1500년에 쓰여진 이집트의 에버스 파피루스에는 극도의 다뇨라는 말이 있으며 당뇨병을 연상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기원전 400년경에 인도 의사인 수스루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생명의 학문이라는 의서에서는요, 당뇨병을 마드 후미아, 이게 이제 버머인데요, 꿀 오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다는 거죠. 이렇게 불렀고요. 그 오줌이 너무 달아서 개미와 곤충이 모여들었다라고 했고요. 인도에서는 6세기에 들어와서 그 꿀 오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곡식가루를 많이 먹음으로써 생기고 빈뇨, 구갈, 무기력, 성욕감퇴, 궤저 등의 증세가 일어나며, 여기까지 진짜 굉장히 맞는 얘기거든요. 예. 그 원인은 간장과 신장의 관계가 고르지 못하게 되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인이 아니고 결국은 결과 쪽인데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고혈압이 최근에서야 이제 병으로 인정을 받은 것에 비해서 이 당뇨라고 하는 병은 인류 역사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한 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당뇨는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1921년도에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발견

이 되면서 크게 이제 발전을 가져왔고요. 우리가 이제 먹는 혈당 강화제, 경구 혈당 강화제는 이보다 한 30여 년이 늦은 1957년부터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요. 만성 성인병 중에 가장 조절이 힘든 병이기도 하고요. 약물 치료에 가장 반응이 나쁜 병이기도 해가지고요. 그 환자분들하고 진료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당뇨의 진단 기준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8시간 이상 물 이외의 음식을 안 먹는 금식 후에 정맥에서 혈액을 뽑아서 측정하는 혈장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126mg per 데시리터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이거나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인 다음 다뇨 체중 감소가 있으면서 공복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이 뽑은 피의 혈당이 200mg 퍼 데시리터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검사 결과가 애매한 경우에는 다른 날에 다른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개 손끝에서 측정하는 간이 혈당 검사는 당뇨병 관리와는 사실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죠. 고혈압 환자가 혈압을 측정하듯이 당뇨 환자는 간이 혈당 측정을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병 환자가 집에 간이 혈당 측정계가 없는 거는 병사가 전쟁 나가는데 소총 안 들고 나가는 거다. 이거랑 똑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정에 이 전자식 위팔뚝 혈압계하고 간이혈당 측정기 정도는 반드시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당뇨병 진료를 위해서 병원에 오시면 혈당을 측정을 하게 되죠. 혈관에서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손끝의 모세혈관에서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같은 시간에 이두 가지를 같이 검사를 했을 때, 이두 검사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게 좀 난처해 하시는 경우를 봤어요. 사실 의사도 좀 난처할 때도 있고요. 근데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서 봤듯이 가장 정확한 거는요, 혈액을 정맥에서 채취를 해서 그걸 원심 분리를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혈액에서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가 모두 가라앉고 약간 노란빛이 도는 그런 맑은 혈장에서 측정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당을 잴 때마다 정맥을 찌르고 원심 분리를 돌리고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려면 이건 환자한테 엄청난 부담이죠.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이제 간이 혈당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손끝에서 이제 바늘을 찔러가지고 그 나온 혈액을 사용을 합니다. 이 혈액은 이게 이제 모세혈관에서 나온 전혈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게 전혈이라고 하는 건그 안에 혈색소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혈소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장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예. 근데 피가 또탁 찔렀는데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막 있는 대로 쥐어짭니다. 그러면 사실 그 모세혈관 주위의 조직액이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혈장 포도당보다 10에서 15% 정도 낮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10에서 15% 정도의 오차는 치료 방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바늘로 손가락 찌르면 아주 따끔하죠. 이거 매일같이 이피 뽑는 것도 힘들지만 여기 찌르는 것도 이게 아주 끔찍해가지고요. 당뇨가 심한 환자분들은 이거 하루에 7번씩 찌르셔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곤욕이고요. 그래서 아유 나는 아예 안 할랜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바늘로 찌를 때그 피가 나오게 하는 그거를 대개 손가락 끝에다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탁 찌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한테 고문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요. 바로 요 부분이나 요 부분. 이 손톱의 옆부분을 찌르게 되면 통증도 훨씬 덜하고요. 그리고 이 손가락 끝은 암만 해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피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주변 당뇨인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서 손가락 끝으로 피를 뽑아가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당뇨가 잘 조절되기 위해서는 먼저 약물 복용을 잘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혈당이 참으로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잘해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이 다른 만성 성인병에 비해서 훨씬 중요합니다. 약물로만 조절이 되지 않으면 약물을 쓰다 이제 더 이상 쓸 약이 없는데 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의료진이 이제 그때는 인슐린 주사요법을 합시다 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치 인슐린 맞으면 내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슐린으로 혈당 조절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요. 그리고 일상생활 하기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부만 하시지 말고요. 충분하게 상담을 통해서 시작을 해보시고 도저히 난 못하겠다 그러면 하다가 다시 경구약물로 돌아오면 돼요. 예. 사실 의료진도 이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인슐린 주사 요법과 떨어질 수 없이 붙어 다니는 게 저혈당이거든요. 저혈당의 위험이 있는데도 권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당뇨병 환자들은 운동을 하는데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 그냥 무조건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당뇨에 의해서 눈에 심한 망막 병증이 있는 분이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망막 출혈이나 망막 박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말초 신경병증이나 당뇨 발, 발에 이제 당뇨 때문에 상처가 잘 안 낫고 이제 점점 염증이 심해지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운동한다고 또 웨이트 트레이닝을 너무 심하게 하면 그런 병들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하고 웨이트 운동을 모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일주일로 따지면 150분 이상, 중강도 이상,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은 해야 되고요. 연속해서 2일 이상 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말 됐다고 나 주말은 치팅이다. 토요일, 일요일 운동을 안 하면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하루 걸러식이라도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너무 할 말이 많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전문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거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식이요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 환자는 뭘 먹어야 좋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 많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없습니다. 그러면 뭘 먹지 말아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못 먹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양이 문제일 뿐이에요. 설탕 먹어도 되고 꿀 먹어도 되는데 조금만 먹어야 되거든요.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는데 조금만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 종일 먹는 총 열량하고 그 구성만 맞다면 어떤 종류의 음식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먹고 싶은 대로 먹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흔한 게 과일 섭취거든요. 이게 당뇨 영양 교육을 받으셨거나 내가 당뇨 식이요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식품 교환표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거는 뭐냐면 각각의 음식을 같은 열량의 정도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하루에 3분의 1개다. 그러면 그거하고 같은 정도의 열량이 귤은 2개고요. 단감은 3분의 1개입니다. 이게 이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교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식단 교환표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이걸 다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과를 3분의 1개를 드셨으면 그날은 귤 2개, 단감 3분의 1개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식품 교환표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뭘 하나 먹었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걸 먹었으면 이걸 포기하고 그 다음날 이걸 먹고 이걸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이제 올바른 식이요법입니다. 예, 이렇게 자기 혈당을 잘 알고
약물요법과 운동요법, 식이요법, 이게

직업의 다양한 구조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한 분의 집도 많이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런데 집에 대한 생각, 습관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는데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사 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25평으로 이사를 왔다는데요. 그 전집은 50평에 사셨대요. 갑자기 하시던 사업이 안 돼서 이사를 오셨는데요. 큰 집에서 사용한 가구를 모두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집에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전면 창에 큰 매트리스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눈에 띄어서, 저 매트리스를 왜 저기다 두셨죠? 그랬더니 큰 집에서 큰 가구를 다 가져오다 보니 안방에 침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프레임은 다 버렸는데요. 매트리스는 너무 비싼 거라서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년 동안 뭐 대충 살다가 그냥 다시 이사 가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아, 이분은 공간의 가치보다 물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집을요, 잠만 자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에게 제 공간은 없어도 돼요. 저는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갑니다. 저는 밤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나갑니다. 아이 방은 있는데, 옷방은 있는데, 책방은 있는데, 왜 저분의 공간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 내 공간이 없다? 공간의 크기보다는 나는 내 공간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간의 가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부와 운을 가지신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부와 운을 가진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집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보다 공간에 집중한다입니다. 개인 공간도 있고 부부 공간도 있는데요. 각각의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게 분명했고요. 원하는 게 확실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씁니다. 이거는 이 공간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취미 공간에 차방, 운동방, 목적을 확실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없이 물건을 그냥 쌓아두고 방치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집안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휴식처로 만들고요. 생산성을 높이는 재충전의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분들은요, 집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해서 그 공간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요. 현관부터 다르다입니다. 현관을요, 현관 밖에서부터 현관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들어오는 현관 밖에부터 장식을 하거나 예쁜 그림을 걸어 두어서 그 공간을 관리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내문 밖에 집 공간을 내 공간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 공간을 잘 관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성공하신 분들은 잘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좋은 물건을 사고 오래 쓴다입니다. 가구 하나를 사더라도 본인의 취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가구나 소품, 그릇 하나를 사더라도 빨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충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릇과 원하는 가구를 위해서 오래 기다리더라도 그 가구나 그릇을 사시더라고요. 품질 좋은 걸 사니까 오래 쓰고 아껴 썼습니다. 공간에 삶의 철학도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입니다. 미팅을 할 때요,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먼저 문자에 며칠, 몇 시에,
맞나요? 라고 정확하게

0: 정확하게 기록하고 메모하셨습니다. 정리하는 날도요, 미리 시간에 딱 맞춰서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어떤 집에 가서는, 아니, 이렇게 깔끔한데 왜 의뢰를 하시는 거지?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물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청소 상태가 너무 깨끗해서, 아,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한 거 아니야? 제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전문가에게 집 정리를 맡길까요? 저는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나의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걸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서재의 공간이 꼭 있다입니다. 크든 작든 물론 크기의 차이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서재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집이 넓으니까 서재를 만들지 누가 뭐 서재 공간 못 만들어서 그거 안 만드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거실을 서재로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서재로 만들고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집이 넓어도 공간에 대한 철학이 없다면 남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할 뿐 정작 자신에게 무엇이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공하신 분들은 서재 공간을 지식과 학습을 꾸준히 개발하는 자기 공간의 개발로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서재를 악기 연주나 뭐 서예나 다양한 취미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개발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부와 운을 부르는 소품을 둔다입니다. 말, 부엉이, 뭐, 다랑아리 같은 그런 소품을 곳곳에 장식하거나 식탁에 생화를 두어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더라고요. 조화는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림을 배치해서 곳곳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고 본인의 취향을 확실히 드러나게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 공간을 정리하고 그 공간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그 공간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공간의 주인공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목적에 이 공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떤 생활을 하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결국 물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공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부와 운을 가진 분들은요, 공간에 집중을 하면서 공간을 살리는 것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네, 결국 내가 이 공간의 주인으로서 내가 삶의 주인공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공간 정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 부와 운을 부르는 공간 정리, 또 성공한 분들의 집의 특징 다섯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그분들은 공간 정리를 해서 내가 그 공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공간은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고, 내가 그 공간을 누리는 거죠. 다음 제5강은요, 사계절 잘 통하는 옷 정리 5단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1: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산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전하고 있는 이바구스트 손반장 손민수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부산의 동네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누군가 부산에 간다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은 이 부산 광역시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전에 바로 동네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이 부산이라는 이 도시의 개념은 개항 이후에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동네가 부산 광역시의 한 구에 속해 있지만 1876년 개항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이 동네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부산이라는 말은 이 부산포에서 유래를 했다고 보는데 이 부산포가 동네에 속해 있었던 거죠. 부산과 동네라는 명칭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개항 이후로 1910년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면서부터 동네와 부산의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부산은 광역시지만 조선시대 부산은 곧 동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동네가 역사에 계속해서 등장했던 시기는 이 고려 말 왜구의 출몰과 관련해서 그리고 동네가 국방상의 요충지로서 거론되면서부터였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우리나라 연안에는 무장을 한 채로 노략질을 하는 왜구들이 끊임없이 들끓었습니다. 이들은 그 시기에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로 조선 초기까지 계속해서 조선 정부에 문제를 안겨주었죠. 그리고 그 최대의 접점이 바로 임진왜란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동네, 즉 현재의 부산은 최초의 전투가 이루어진 곳이면서 일본군이 마지막까지 머문 곳이기도 합니다. 1592년 4월 13일 이 부산에 당도했던 왜군들은 4월 14일 부산진성을 함락시키게 되죠. 부산진성 함락 이후에 이 다음날 오전에는 동네 읍성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당시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던 동네 읍성으로 향한 왜군들은 동네 읍성 앞에서 성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동네 부사 송상현과 군관민이 이 동네 읍성을 지키고 있었고 길을 비켜달라는 왜군들의 요구에 송상현 부사는 전사의 가도난,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비켜주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송상현 부사, 조영규 군수, 그리고 수많은 군관민이 강하게 저항을 했지만 끝내 성은 함락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순절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지하철 4호선 이 수원역 공사 당시 옛 동네 읍성의 해자가 발견되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임진왜란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백수십여 명의 인골과 200여 점 정도의 무기류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현재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던 수안 역사 내에는 동네 읍성 임진왜란 역사관 그리고 부산 양정에는 송상현 부사를 기리는 의미로 만들어진 송상현 광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네 읍성은 아픈 역사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조상들의 흔적이 서려있는 장소인 동시에 우리의 찬란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기도 한 것이죠. 왜군이 동네를 이 조선으로 들어오기 위한 이 관문으로 삼았듯 당시의 동네는 부산 지역의 군사, 행정, 그리고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나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과의 교류는 이 통신사와 외관이라고 하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는데요. 이유는 조선 후기 외교와 무역 공간인 이 외관이 부산에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조선과 일본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이 동네의 군사적, 외교적 중요성이 상승하게 되었고 임진왜란 이후 동네는 일본 사신을 맞이하는 공간이자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동네부사 접외사도라는 그림을 보면 이 동네부사가 동네 읍상에서 출발해 초량 외관까지 도착하는 여정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림 속 외관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외관은 조선에 만들어진 일본인들의 생활 공간이자 조일간 무역의 그리고 외교의 거점이었던 장소였습니다. 동네의 경우 초량 외관을 통해 일본 사신들이 들어왔고 동네 부사가 직접 말을 타고 가 사신을 맞이하고 또 접대했던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를 이야기할 때 외관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조선통신사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려야 하는데요. 조선통신사는 교린과 믿음으로 통한다. 이런 명목으로 일본에 파견된 이 사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일본에 파견된 사신은 이 고려시대의 나흥유로 이 시기 통신사는 왜구의 약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사절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조선이 이웃나라들과 조금 더 친밀한 외교관계를 맺게 되며 교린과 믿음의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을 한 거죠. 조선시대 통신사는 조선 국왕이 일본 막부 장군에게 보낸 공식적인 외교 사절단이었습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년간

일본을 12차례 오갔는데요. 임진왜란 이후 초창기 때, 즉 1차, 2차, 3차까지는 회답 겸 세환사라는 이름으로 포로들을 송환하는 업무를 주로 삼았고, 이후에는 막부의 최고 권력자인 쇼군이 새롭게 즉위할 때 조선에 요청을 하면 이를 축하하기 위해 요청을 받고 일본을 오갔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정사, 부사, 종사관이라고 하는 3사를 중심으로 약 300에서 500명 정도로 조직이 되었고요. 서울에서 출발해 문경과 충주를 거쳐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로, 또 시모노세키와 오사카를 거쳐 당시 에도였던 동경까지 왕복 4,500km를 6개월에서 1년간 이동을 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갔을 때 행렬에 포함된 사람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인물은 바로 마상제인이었습니다. 마상제, 즉, 말 위에서 재주를 부린다는 뜻이죠. 사실 조선통신사는 등급에 따라 중관, 하관 등으로 나뉘는 통신사 중에서도 중관보다 높은 차관에 해당했던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졌던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높았기에 일본에 가서 거리 공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류의 원조, K컬처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통신사 행렬의 경우 300에서 약 500명으로 조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마을 하나를 통과하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각자 하고 싶은 걸 즐기면 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즐길 거리나 유흥거리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죠.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생 일대 이벤트가 바로 이 조선통신사 행렬이었던 겁니다. 조선통신사의 출발지는 동네에 있었던 영가대라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려면 당연히 배를 타야겠죠. 부산과 대마도 사이의 바다를 다른 표현으로 현해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검을 현자에 바다해. 그만큼 깊고 무서운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출항전 이 영가대에 모여서 무사 항해와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해신에게 제를 올렸던 겁니다. 실제 영가대는 부산 진시장 뒤편 철로변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도시화가 되고 철로변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흔적만 남게 되었고 부산의 조선통신사 역사관 옆에 복원을 해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과 일본을 오가며 문물을 교류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가지고 온것중 가장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고구마입니다.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넘어갔던 조엄이라고 하는 분이 1763년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발견하고 흉년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 구황작물로 고구마를 눈여겨보게 되었는데요. 그는 곧 고구마 종자를 동네로 보냈고 이 동네 부사 강필리가 이후에 고구마 재배에 성공하며 감저보라는 책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책과 함께 고구마 종자가 전국으로 유통이 되며 고구마는 이땅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오간 200년 동안에는 이 고구마 같은 다양한 문물이 교류가 되었다는 점뿐 아니라 조선과 일본 두 나라 간에 단한 차례의 전쟁이나 침략도 없었다는 부분에서 조선통신사가 평화의 메신저로서 정말 큰 역할을 했고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도 동네가 세계 평화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도 조선통신사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는 조선통신사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마도에서는 아리랑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고, 부산의 조선통신사 역사관, 광복로, 용두산 공원 등 일대에서도 그때의 행렬을 되살려 진행하는 조선통신사 축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네가 이 지역의 중심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의 부산, 그리고 영남지방의 주요 공간이 동네였던 이유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 국방의 요충지였고, 선박 제조를 위한 인적 자원들이 다수 존재를 했고, 그리고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넘어갈 때, 현재 부산, 즉이 인근의 사람들이 통신사 행렬에 다수 참여를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은 이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현재 우리들 역시 고구마를 제외하고도 음식, 그림, 기술 등 동네와 조선 통신사를 통해 교류된 다양한 문물과 문화의 흔적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통신사의 영향권 혹은 일본과의 교류를 봤을 때 어쩌면 동네를 한류의 출발지로서도 볼수 있지 않을까요? 동네 담긴 의미를 정리하자면 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탄생하기 이전 지역의 중심으로서 그 면면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곳, 즉 부산의 고도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네의 역사 없이는 부산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동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부산 이전에 동네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5강에서는 피난수도 부산에 남아있는 이 시설 유산을 통해 피난수도 부산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진짜 부산을 만나다 저는 2박 호스트 손반장의 손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 옛날에 흐든 솜씨가 있던데 흐든.
4: 여기서 60년 했어요.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담글 수 있는
5: 저희가 못했지 하고 있으니까
6: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7: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점자와 남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저기 은경아, 나... 너 좋아.
8: 내가 너가니. 아니, 너가니야.
9: 근데 너무 야해.
10: 대박이다.
9: 너무 야해.
10: 어머.
11: 그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
10: 무슨 소리야 그게. 남자친구 뭔 소리야.
12: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이메 진짜 제일 위험하잖아요.
13: 모른 척하는 건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을 그냥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14: 하나 따줘볼까? 차에다 실어줄까? 오늘 싸줄 게 많네. 코다리도
15: 아니야, 많네. 아니야, 아니야. 안 부족해요.
14: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 바빠주는 아줌마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갑니다. 약재를 다려서 맛을 내요.
16: 여기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
15: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16: 잔치 같습니다, 잔치.
15: 맛있죠?
14: 좋아하면 맛있어.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15: 사랑 접고 먹고 싶어요.
14: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 배고픔은 코가본 사람만이 알아요.
17: 그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
18: 갑자기 어디선가 깡깡하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19: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들키지 마라.
18: 마음이 너무 소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19: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봤는데
18: 제가 두고 왔던 과거의 시간들
19: 세상이라는 곰 앞에서
18: 내가 귀여운 탓인가. 왼쪽 깁순이고요, 오른쪽 깁철이입니다.
19: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서 막 시원한

0: 학교를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860-9095.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패권 국가로 떠오른 건 사실 19세기 말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공장도 우죽순 생기고 기계화 설비도 늘어나고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죠. 미국은 조용히 제국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결국 국제사회 중심에 우뚝 서게 되죠. 2차 세계대전 막바지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가 등장하는데 이게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미국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되면서 경제 판도가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글로벌 금융을 휘어잡았고 그 힘이 곧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엔 Made in USA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자동차, 전자, 항공 등 산업 전반에서 혁신과 대량 생산이 폭발하면서 미국 제조업이 전성기를 맞았던 거죠. 이번 강의에서는 이 흥미진진한 미국 패권의 여정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은 마치 거대한 산업혁명 파도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놀라운 산업 발전을 했죠.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쉬지 않고 나오고 생산량은 하늘을 찢는 듯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 내 시장만으로는 이 엄청난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 개척에 뛰어들게 됩니다. 경제가 커지는 만큼 군사력도 덩달아 덩치가 커지면서 미국 사회에는 팽창주의 정서가 팽배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도 벌고 힘도 키우는 두 마리 토끼 잡기 모드로 들어간 것이죠. 특히 철강, 석탄, 기계공업 같은 중공업 분야가 눈에 띄게 발전했는데 그 배경엔 헨리 베서머가 만든 강철 제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샘물 안에 불순물을 쉽게 제거해서 훨씬 빠르고 싸게 고품질의 강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AI나 반도체처럼 패러다임 완전히 바꾸는 기술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덕분에 건축, 교량, 철도, 해군 함성 등 다양한 산업의 강철이 폭넓게 사용되면서 산업혁명의 원동력 역할을 톡톡히 했죠. 그리고 기계화 덕분에 생산성이 확 뛰었어요. 조립 라인과 규격화된 부품 생산 방식으로 군수품 제조도 엄청 효율적으로 변해서 전쟁 때 무기 보급이 빨라지고 전투력 유지가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자원과 병력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생겼고 군대 움직임과 병참 지원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 통신 기술 발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전신과 전화가 등장하면서 전쟁터와 지휘부 사이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전신과 철도망이 협력하면서 동시다발 작전 조율이 가능해졌죠. 이 모든 기술 발전이 미국의 군사력 강화를 뒷받침하면서 근대적 군사 강국으로 대외 영향력을 넓히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즉, 기술 혁신이 군사력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이게 회의 팽창으로 이어지는 이 공식이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때 미국 정치인들 중에는 엘버트 베브러지 상원 같은 사람들이 국내 소비만으로는 과잉 생산된 상품과 자본을
흡수할 수 없다며 해외 신시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베버리지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국내 시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외 시장과 투자처, 일자리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해군 전략가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제독은 이걸 군사력 강화, 특히 해군력 강화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공해라 부르는 대양을 장악하는 게 미국 번영의 열쇠라고 보면서 강력한 상선 함대와 전함 함대, 해군 기지 네트워크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해상 권력론은 당시 세로 로즈벨트 같은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미국 정책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세어로 로즈벨트는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의 영웅이 되었고 2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곧바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1890년대 경제가 갑자기 얼어붙더니 1893년 금융 공황이 찾아와 미국 경제가 휘청거렸죠.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던 시대가 끝났구나 하고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서부 개척 시대도 거의 마감되는 중이었고

미국은 새로운 개척지가 간절히 필요해졌죠.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인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계기가 1898년 찾아옵니다. 바로 스페인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미국 스페인 전쟁은 모든 미국의 제국주의 꿈이 현실로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카리브해와 태평양에 전략적 해군기지를 확보하고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같은 해외 영토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신영토들은 만제독이 그린 군사 인프라로서 이제 미국도 제국으로 기지개를 펴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결국 19세기 말 미국은 산업혁명에서 쌓은 경제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군사력까지 키워 해외시장과 군사적 팽창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신흥 강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미국은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결정한 것이에요. 말 그대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미국은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자 하는 고립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그런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1917년에 독일이 무장잠수함 작전을 선언하는 바람에 상황이 확 바뀌었죠. 중립국 소속인 미국 배를 가리지 않고 때리겠다는 거니까 거의 군사 도발인 셈이었죠. 그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걸 전 인류에 대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과 의회에 참전밖에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1917년 4월 세계 질서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런 멋진 명분까지 얹어서 미국은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참전 이유가 군사적 도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이미 연합국에 엄청난 금융 지원을 해왔고 그 덕에 경제가 전쟁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금융권과 산업계가 이득을 보면서 전쟁 지지 여론도 같이 자라났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전쟁 참여는 꽤 복합적인 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완전 딴 나라가 됐습니다. 전쟁 전까지 해외 빚만 잔뜩 지고 있던 나라가 끝난 뒤엔 세계에 돈 빌려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뉴욕은 금융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의 위상이 단숨에 바뀌죠.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금융 패권은 어느 나라가 금을 많이 소유하냐에 달려 있었는데 전후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금이 많은 나라가 된 것이죠. 곧 이때부터 미국은 실질적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고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1번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사람들 머릿속엔 복잡한 기분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쟁이 너무 끔찍했고 그 바람에 미국이 먼 유럽 싸움터까지 나서야 했나 하는 의문 같은 게 커졌죠. 더구나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기대했던 평화의 기초인 베르사유 조약이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감이 컸어요.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한테 엄청 징계를 가하는 내용이었는데 미국인들은 이게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무엇보다도 평화협정의 결과로 영국과 프랑스 등의 승전국이 독일 식민지 전부를 나눠 가진 것을 보고 서유럽 열강이 그들의 제국주의 야욕을 챙기는 이 전쟁에서 미국은 들러리만 섰다는 좌절감이 팽배하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들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내세웠던 고립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유럽 구세계와는 상종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는 데 필수라는 생각이 다시 강렬하게 부활한 것이죠. 이런 정서가 1920년대, 30년대 미국 정부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1930년대에는 중립법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전쟁 중인 나라들한테 무기 팔거나 돈 빌려주는 거 막자는 법이었어요. 예를 들어 무기 수출은 완전 금지. 전쟁 당사 국가의 금융 거래도 제한했죠. 혹시라도 전쟁에 휘말려서 다시 큰 희생 치른 일 없도록 철벽 수비를 한 거죠. 1939년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국제정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의 중립 의지는 확고했지만 한편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존의 중립법을 교묘하게 변형시켰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 군수물자를 주는 대신 현금 및 운반 정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미국은 군수물자나 현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을 테니 너네들이 필요하면 직접 너네 배를 가지고 와서 돈과 물자를 가져가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1941년에는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켜서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직접 참전은 안 하지만 우리가 세계 경제, 군수 생산의 심장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유럽 상황이 위급해지자 미국은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무기와 군수품을 돈 없이 또는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근데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전쟁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1940년에 만들어진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 같은 단체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우리는 유럽 전쟁에 끼어들지 말자고 외쳤거든요. 이러한 국민 여론 때문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마음대로 전쟁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무섭게 군사 팽창을 하면서 상황이 더 꼬였습니다. 1936년 이후 일본은 중국 본토를 침략하면서 힘을 키웠고 미국은 일본을 막으려고 경제 제재와 무기 수출 금지 같은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 마음속엔 여전히 고립주의가 커서 일본에 대해 강한 군사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미국이 완전 예상 못한 기습이었죠. 또 미국 해군에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여론이 한순간에 뒤집히죠. 그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치욕의 날이라고 선언하며 의회에 선전포고를 요청했고 의회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던 독일과 이탈리아에도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국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전쟁 참전은 미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대공황도 끝나고 엄청난 경제 호황과 거의 실업률 제로에 가까운 상태까지 갔습니다. 정부는 전쟁 채권 발행에 소득세 확대까지 해서 전쟁 비용을 충당했고 산업 생산도 미친 듯이 늘어났죠. 미국은 민주주의 무기고라 불리며 세계 생산의 절반 넘는 걸 만들었고 덕분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단순한 강대국 하나가 아니라 자유세계의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냉전 시대를 시작하며 소련과의 양강구도를 만들고 핵무기로 세계 군사 균형까지 바꿨죠. 또 전쟁 덕분에 미국 사회도 크게 변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GI 법안 덕분에 전쟁 참전 용사들이 교육과 주택 혜택을 받으면서 중산층이 확 늘었습니다. 정부 역할도 커지고 전후 소비 사회가 활짝
꽃피워

이 모든 변화를 가져왔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으니, 일본이 사실상 미국이 지금의 패권 국가로 우뚝 서게 만들어준 셈이죠.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완전 쑥대밭이 돼서 경제도 엉망이었잖아요. 다들 이걸 어떻게 다시 살려야 하지? 하면서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되시죠? 그 복구 비용이 어느 정도였을지. 그래서 1944년에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엄청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44개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전쟁으로 망가진 세계 경제를 다시 세우고 무역도 활발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며 머리를 맞댔죠. 이 회의에서 나온 가장 큰 성과가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즉 지금의 세계은행을 만든 것입니다. IMF는 나라들 간의 환율을 안정시키고 갑작스런 경제 위기가 올때 빌려주는 응급대출 서비스 같은 역할을 하게 됐고, 세계은행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랑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힘을 보탰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브�retton Woods 체제입니다. 이것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금과 연동의 환율을 딱 고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달러가 금 1온스에 35달러에 고정됐고, 다른 나라도 자기 돈 가치를 이 달러에 맞추는 거였습니다. 이 덕에 미국 달러가 세계 무역과 금융을 주도하는 핵심 화폐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국제 결제 통화였던 영국 파운드가 밀려나고 미국의 달러가 새로운 기축 통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드디어 미국 패권의 핵심 스위치가 켜진 것입니다. 재밌는 건이 체제를 만들 때 미국과 영국 간에 살짝 신경전도 있었다는 거죠.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스 케인스는 결제연합이라는 거대한 국제은행을 세우고 방코르라고 하는 새 국제화폐를 제안했어요. 영국의 파운드화도 아니고 미국의 달러도 아닌 새로운 화폐였습니다. 좀더 융통성 있고 평등한 환율 조정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당시 가장 금을 많이 갖고 있었던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표자들은 안정적인 미국 달러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화폐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며 달러 중심의 안정적인 근 한본위제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협상 결과는 미국 쪽 손을 들어줘서 각국이 자국 화폐를 달러나 금에 고정하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IMF는 각국 환율을 감시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임시 대출 기관이 됐고, 자본 이동도 어느 정도 제한을 했습니다. 이 체제 덕분에 저는 국제 경제가 안정이 됐고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질서를 장악한 미국이 그냥 목에 힘만 주고 있으면서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 지도권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미국은 전쟁으로 망가진 유럽에 손을 내밀어서 유럽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셜 플랜입니다. 마셜 플랜은 미국이 막강한 달러의 힘으로 전쟁 때문에 완전 황폐해 있었던 서유럽을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집다 부서졌죠. 공장 다 망가졌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미국이 나서서 거대한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먹고 살라고 돈좀 주자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미국은 이걸 냉전 초기에 공산주의 확장을 막는 전략 무기로 썼습니다. 당시 소련이 서유럽 쪽으로 공산주의 세력을 밀고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만약 서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혼란스러워지면 사람들이 자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돈을 퍼부어서 서유럽을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붙잡아 놓고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념의 방패였던 셈이죠. 마샬플랜은 진짜 엄청난 구원군 같은 존재였습니다. 식량, 연료, 기계, 공장 재건 자금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덕분에 서유럽 나라들 경제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고, 경제가 안정되니까 정치적 안정도 찾아오기 시작했죠. 공동의 경제 재건 목표가 생기면서 서유럽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긴밀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고, 이게 훗날 유럽 통합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마샬플랜을 통해 서유럽의 경제 백신을 주입한 셈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산주의라는 악성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서구 자유 진영을 굳건히 지켜냈죠. 그래서 이 계획은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가 뒤섞인 냉전 시대의 필승 카드였다고 볼수 있답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랑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덕분에 미국은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중심축 같은 역할을 했죠. 덕분에 미국은 힘도도 키우고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와 질서의 시도를 열게 됩니다. 근데 1970년대 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달러는 금하고 1온스에 35달러로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쯤 미국 경제가 살짝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보유 금고에 있는 금보다 달러가 훨씬 더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배경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내전에 개입하면서 막대한 재정 지출과 함께 미국 경제 내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및 무역 적자가 커졌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복지 지출로 정부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기 위한 미국의 금 보유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국가들이 더 늦기 전에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했고, 미국의 금 보유량 부족으로 인해 금 태환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야, 이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했죠. 이걸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 사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달러는 금과 연결이 끊긴 법정 화폐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보증금 없는 달러가 된 것이죠. 전 세계가 달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긴장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 브레튼 우드 체제도 사실상 끝난 거고, 세계는 자유변동 환율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닉슨 쇼크가 국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지만, 그래도 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의 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74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페트로달러 체제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자국 석유를 미국 달러로만 거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 덕분에 달러에 대한 국제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석유라는 필수 자원이 달러로 거래됨으로써 전 세계 각국은 달러를 계속 보유해야 했고, 이 시스템이 닉슨 쇼크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아닌 미국 경제와 달러의 힘이 글로벌 통화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20세기 중반, 미국 제조업은 말 그대로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른 나라는 쑥대밭인데 미국은 무너지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미국 본토는 전쟁 피해

대량 생산 덕분에 가격은 뚝 떨어지고 중산층 소비도 막 늘었고 해외 수출도 쑥쑥 늘었습니다. 에어컨, 자동 변속기, 파워 스티어링 같은 신기술도 척척 나오면서 자동차 경쟁력이 엄청 강해졌죠. 철강산업은 이 산업들을 촘촘히 연결해주는 든든한 뼈대 역할을 했고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이 대중화되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근로자들도 중요합니다. 노조가 힘을 얻어 임금도 오르고 생산성도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 결과 튼튼한 중산층이 형성되고 중산층이 쓰는 돈이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흐름이 만들어졌고 교육받은 인력은 첨단 기술 개발과 제품 혁신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960년대 이후로 미국 제조업 굴뚝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차나 냉장고 같은 물건을 사느라 돈 쓰던 시절이 조금씩 바뀐 거예요. 대신 교육받죠. 여행 다니죠. 건강도 자주 챙기고 이런 데 돈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문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유럽, 특히 일본의 제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차들은 처음에 저렴한 대신 품질이 좀 별로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이 워낙 꼼꼼하게 만들고 기술도 빨리 배우면서 어느새 일본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국 제조업체들은 긴장하기 시작하죠. 일본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도 내려야 하고 품질도 올려야 하고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국내 사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니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환경 규제라는 것도 금방 생겨나서 공장 돌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공장 운영 비용이 뛸 수밖에 없던 거죠. 이 시기에 미국 제조업은 일본의 강력한 추격을 떨쳐내지 못하고 점차 일본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완전 바뀌게 되었죠. 결국 미국 제조업은 세계 시장에서 점점 비중이 줄어들었고 53년엔 수출 점유율이 29%였는데 76년엔 13%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완전 제왕의 몰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재앙의 몰락이 한순간에 다가오지는 않았죠. 물론 일부 제조업 등에서는 일본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했지만 미국 경제는 탄탄했고 이에 도전하는 미국의 주적, 소련은 경제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이나 다자주의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지구촌의 이론으로 함께 돕고 살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똑같은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미국 중심의 우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보는 글로벌 경제의 기본판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 같은 경쟁자들에게 한동안 밀려 고전했지만 90년대부터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적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미국은 다시금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정보 기술, IT 분야였습니다. 새로운 세계 경제의 중심에는 IT 산업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분야에 온 힘을 쏟았죠.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혁신 기술을 앞세워 세계 산업 구조를 순식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죠. 그래서 세계는 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체계 위에

그래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이 기술을 팔았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이 만든 새로운 산업 생태계와 플랫폼 위에서 전 세계가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제조업에서의 잠시 밀림을 기술적으로 만회하며 경제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단단히 굳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단순한 산업혁명을 넘어 글로벌 권력구조까지 재편하는 역할을 했고 미국이 21세기 정보시대의 진정한 보스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이 쑥쑥 커오면서 이 미국 패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긴 하죠. 최근에는 미중 갈등을 신냉전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새로운 냉전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지금으로선 확실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군사, 경제, 기술, 그리고 체제 안정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미국의 패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를 만난 미국이 1990년대 IT 혁명으로 한 차원 높은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해서 패권을 유지했듯이 이 위기를 기회로 또 다른 차원의 패권국으로 부활할지 아니면 그 패권이 결정적으로 흔들리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포키,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호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1: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2: 제가 왜 여기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3: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2: 야, 그걸 어떻게 알아?
3: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4: 영혼 좀 담아줄래? 와,
5: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3: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2: 아닐 수도 있어.
5: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2: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5: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4: 의자가 동글동글해.
5: 이거 신기한데?
4: 뭐지? 여기 앉으면.
5: 신기하다.
3: 여기 앉은 것 같은데?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0: 이쯤이면 괜찮겠지?
1: 뭐가? 이게 무슨 소리야? 호비가 어디 갔지?
0: 해리, 일어났구나.
1: 어,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0: 어? 못 들었어.
1: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나저나,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와?
0: 날씨를 보고 왔어.
1: 날씨는 왜?
0: 낚시하러 갈까 해서.
1: 낚시? 나는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0: 놀이터? 또 방귀가 나올 것 같아.
1: 어, 싫어?
0: 아니야, 가자.
1: 그래. 고비, 놀이터는 싫은가?
0: 휴, 큰일 날 뻔했다.
1: 버비, 우리 그냥 낚시하러 가자.
0: 아니야, 해리는 놀이터 가고 싶어 했잖아.
1: 어? 그렇긴 한데.
0: 그럼 가자.
1: 화난 건 아니겠지? 뭐 하고 놀까? 저거 타자.
2: 좋아.
0: 좋아.
1: 재밌겠다.
3: 크랑, 크랑, 크랑.
4: 맞아. 누가 놀려?
0: 내가 할게.
2: 고마워.
0: 자, 간다.

0: 알겠어.
1: 갑자기 어디 가는 거지? 오늘 아침에도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2: 정말?
3: 고비 혼자 놀리게 해서 화났나?
2: 그런가 봐. 포비, 화 많이 났어?
0: 어?
2: 포비만 혼자 못 탔잖아.
4: 맞아, 힘들었지.
3: 이번엔 우리가 태워줄게.
2: 그래.
0: 난 괜찮아.
3: 아니야, 이번엔 포비 차례야. 그랑그랑.
2: 그래, 빨리 가자.
3: 포비, 준비됐지?
0: 응.
3: 자, 출발합니다.
0: 재밌다.
3: 이번엔 더 세게.

0: 어? 저기 통통이가 보이네요. 아, 다들 저기 있구나.
1: 포비, 괜찮아? 미안해, 포비.
2: 우리가 너무 세게 돌렸나 봐.
3: 아니야. 나는 가볼게.
1: 포비가 또 화났나 봐.
4: 어떡해.
5: 따라가 보자.
6: 포비!
3: 안 돼!
7: 얘들아!
3: 통통이까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7: 넘어졌네.
5: 어, 통통이네.
1: 이게 무슨 냄새야.
7: 얘들아, 안녕.
5: 통통아, 너 방귀 낀 거야?
1: 어, 지독해.
7: 뭐, 방귀?
3: 저기
7: 내려올 때 힘을 너무 많이 줬나? 미안해. 어?
5: 그래, 다음부턴 조심해줘.
2: 맞아.
7: 알았어.
1: 그나저나 이렇게 지독한 방귀는 처음이야.
5: 얘들아, 우리 집에서 점심 먹을래?
6: 좋아!
5: 호비가 좋아하는 햄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3: 어, 그래.
5: 빨리 가자.
2: 그래,
5: 가자.
3: 또 방귀를 뀌면 어떡하지?
5: 맛있게 드세요.
6: 우와, 맛있다.
7: 역시 루피오리야.
3: 그럼 나도.
5: 포비, 왜 그래?
3: 나 먼저 가볼게.
1: 왜 그러지?
5: 그럼 왜 그래?
1: 햄이 없잖아.
5: 어떻게 된 거야?
1: 포비 것만 깜빡했나 봐.
5: 집이 흔들렸어.
1: 아침에도 이랬는데.
2: 지진인가?
1: 그런데 포비는 어떡하지?
5: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1: 아, 좋은 생각이 있어. 포비를 위한 파티를 열어주자.
5: 좋아, 그러자.
8: 난 케이크를 만들게.
2: 그럼 난 선물을 만들어야지.
9: 나도 좋을게.
0: 다음 날이 됐어요.
1: 포비, 뭐해?
3: 책 읽고 있어.
1: 낚시하러 갈까?
3: 낚시? 좋아. 해리, 낚시하러 갈까?
1: 그래. 아, 차차!
3: 왜 그래?
1: 할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3: 응? 무슨 일?
1: 그런 게 있어.
3: 그럼 나도 도울게.
1: 아니야. 포비는 낚시하고 와. 빨리, 빨리.
3: 어, 그럼 알았어.
1: 잘 다녀와.
3: 해리가 좀 이상하네.
1: 그럼 시작해볼까?
0: 포비가 낚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3: 해리, 나왔어. 응?
6: 짠!
3: 우와, 이게 다 뭐야?
5: 포비를 위해 준비했어.
2: 근사하지?
3: 날 위해서?
1: 어젠 우리가 미안했어.
5: 맞아.
1: 화 많이 났었지.
3: 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방귀 때문에 그런 거야.
1: 뭐? 방귀?
3: 맛있다. 저, 저기.
1: 뭐? 뭐야, 또 방귀야?
3: 나가서 끼고 올게. 더 움직이면 나올 것 같아.
2: 뭐라고?
3: 다들 도망쳐!
7: 잠깐! 걱정 마. 내가 마법으로 해결해 줄게. 꾸리꾸리 텅텅텅. 이야! 편하게 껴도 돼.
3: 어, 알겠어.
2: 정말 냄새가 안 나잖아.
1: 신기하다.

0: 녀석이 7살 어린이 손을?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충영웅 번개맨.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놀라운 생각들. 어린 철학.

0: 말해줄까? 물 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이라 공주 미니.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아니 왜 대답을 안 하는 걸까? 타러 감 곧 돌아오겠음? 대체 뭘 타러 간 거야? 멋진데? 브릉 브릉

안 태워줄 거야? 아! 돌고 싱싱 달려 신나게

고생 같아.

돌같이

어디 있는데?

0: 아니! 아, 이름이 뭔데?
1: 그만 진정해. 나야 나. 맞아. 괜찮아.

0: 어디에 있었어? 얘 좀 봐. 얘가 바로 우리가 찾은 괴물이라고. 얼굴이 지저분한 괴물.
1: 알립니다. 북극곰이 사라졌어요.
0: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찾은 거예요?
1: 북극곰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북극으로요.
0: 근데 거기가 어디야? 아, 식은 죽 먹기네. 그치, 곰마?

0: 이어서 블록스가 방송됩니다.
1: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Z!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

0: 따라다니네. 밥 먹자. 잘 불러? 그럼 운동해야지. 뭔가?
1: 김치하우스에서 김치 닮아주세요.
0: 자니?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8: 이이이이이이

0: 이 외침하는 점프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두 수밖에 못 가니까 이정훈이랑 삼평이를 동시에 못 하잖아. 내 역할이 많은데 난 하나니까.
1: 여기 찌롱 까꿍.
2: 오, 내 사보다 커. 임무는 못 지나가. 삼은 사보다 작아. 난 쉽게 지나갈 수 있어. 선덕이 일은 바로 사. 우린 쉽게 통과할 수 있어.
1: 2더하기는 바로 사. 둘과 둘로 나뉘지. 까꿍, 우리 내 뒤에 멋지.
3: 우린 같은 모양 아무도 못 찾아.
2: 나 어딜 갔지? 어서 힌트 좀 줘. 여기.

나보다 큰 친구야 날 숨겨줘 네 모양을 바꿔서라도 작은 친구 D는 바로 들켜요 아무리 모양을 바꿔도 4층대는 내게 너무 작아 10층대는 내게

0: 어디도 못 찾아.
1: 다 어디 갔지? 어서 힌트 좀 줘.
0: 여깄지롱 까꿍.
2: 여깄지롱 까꿍.
0: 4는 6번까지 나을 수 없어.
2: 그냥 포기해 버릴까봐. 파리 한번 도와줄게.
0: 6은 몰래 지켜보고. 까꿍 난 니를 위해서 먹지. 파리 더 크니까
2: 아무도 못 찾아.
3: 다 어디 갔지? 어서 힌트 좀 줘.
0: 여기 지롱 까꿍.
2: 여기 지롱 까꿍.
4: 힐은 키가 작고
5: 블록수가 적고
4: 크기가 작아.

0: 10은 키가 크고
1: 블록수가 많고
2: 크기가 커.
0: 10은 키가 커,
1: 9는 키가 커,
2: 8은 키가 커,
3: 7보다
0: 6은 키가 커,
4: 5는 키가 커,
2: 4는 키가 커,
0: 3보다 4는

Look! A bathtub! Lovely! Lovely! Oh.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자,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3: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4: 아이 좋아라.
5: 아니, 왜 그래, 댕댕?
0: 뭐 좋은 일 있어?
4: 좋은 일? 아, 아직은 없는데 이제 곧 있을 예정이야.
5: 응?
4: 아이, 사실 나 어젯밤에 용 꿈꿨거든.
5: 용 꿈?
4: 어, 내가 용 등에 타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이거 진짜 좋은 꿈 맞지? 그치? 그치?
0: 우와!
5: 엄청 좋은 꿈 같은가?
4: 아, 진짜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 아, 신나, 신나!
0: 그럼 내 꿈도 좀 물어봐 줄래?
5: 응? 동동이도 어젯밤에 꿈 꿨어?
0: 응! 나 어제 높은 데에서 응! 떨어지는 꿈 꿨다!
4: 우와, 그거 키 크는 꿈인데?
0: 그치, 그치! 나 키가 더 크려나 봐!
5: 오예, 오예!
4: 우와, 축하해, 동동!
0: 고마워!
5: 자, 이 좋은 기분 이어서 오늘 하루 신나게 시작해볼까? 예!

0: 왜냐면
1: 지아야, 엄마랑 약속했잖아. 한글 학습지 하루에 한 장씩 하기로. 근데 일주일 내내 한 장도 안 했네?
0: 그냥 하기 싫어서.
1: 지아가 시작하기로 했는데 약속 이렇게 안 지키면 지아 멋진 사람 아닌데? 지아 멋진 사람 아닌데?
0: 멋진 사람.
2: 아, 그랬구나.
0: 그래서 나 슬픈 기분으로 잠들었거든?
3: 근데 꿈꿨구나.
4: 혹시 엄마가 막 무서운 마녀로 나오는 그런 꿈?
0: 에이, 아니. 할머니 댁 가는 꿈. 안 했다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3: 아유, 저런. 그 숙제 할머니가 대신 해줄까?
0: 에이, 아니요. 내가 약속 안 지켰다고 엄마가 나안 멋지대요. 나 멋진 사람이고 싶은데.
3: 아이고, 걱정 마. 우리 지아는 분명히 멋진 사람이 될 거니까.
0: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3: 자, 이걸 타고 가봐. 할머니 말 믿게 될걸?
0: 이걸 타고 가라고요?

0: 차로도 어디로 가는 거야?
1: 지아야, 안녕?
0: 어? 누구세요?
1: 나, 너야. 미래의 지아.
0: 미래의 지아? 그럼 내가 커서 이렇게 된다고?
1: 그래. 어때? 미래의 널 본 느낌?
0: 우와, 뭔가 꽤 멋진 어른이 된 것 같은데?
1: 맞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지아야. 넌 오늘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멋진 지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어린 시절의 나, 힘내.
0: 힘, 고마워.

0: 꿈꿨지요. 정말 멋진 꿈꿨냐.
1: 그러게. 와, 미래의 나를 만나다니 꼭 영화 같은걸?
2: 근데 진짜 궁금하다. 미래의 지아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
3: 어떤 일? 몰라. 물어볼걸. 내가 이 다음에 어떤 일 하게 될지 나도 궁금한데.
0: 지아는 어떤 일 하고 싶은데?
3: 나?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지. 동물병원 의사, 아이돌 가수, 과학자.

0: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꼭 풀고 말 거야. 가자.
0: 방금 우리가 부른 노래에는 이런 노랫말이 나와.

0: 그렇다면 마음속에 탱탱볼이 있다는 건 어떤 마음을 표현한 걸까? 1번 탱탱볼 갖고 놀고 싶은 마음. 2번 탱탱볼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음.
1: 정답! 1번 탱탱볼 갖고 놀고 싶은 마음 아닐까?
2: 에이, 아니지. 노랫말에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정답을 알 수 있어. 노랫말 큐!
3: 이건 비밀인데 내 맘속엔 콩닥콩닥 탱탱볼이 있어. 어디로 튈지 나도 몰라. 오늘은 아이돌을 꿈꾸다. 내일은 과학자를 꿈꾸지.
2: 그러니까 내 마음에 탱탱볼이 있다는 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이 탱탱볼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
0: 딩동댕 정답! 와!
1: 그러고 보니 내 마음속에도 콩닥콩닥 탱탱볼이 있나 봐. 아까는 분명 짜장면이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 짬뽕이 먹고 싶네.
2: 내 마음속에도 콩닥콩닥 탱탱볼이 있어. 아까는 지아가 예뻐 보였다. 지금은 지아가 귀여워 보이네.
4: 내 마음속에도 콩닥콩닥 탱탱볼이 있어. 아까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지금은 퀴즈가 풀고 싶어.
0: 그럼 지아 하고 싶은 거 해야지.
2: 동동이
1: 댕댕이와 함께하는 탱탱볼 퀴즈.
2: 빨간색 탱탱볼이 통통 튀어서 몇 번에 들어가는지 잘 보고 맞춰봐. 준비 시작. 자, 빨간색 탱탱볼은 몇 번? 맞아, 3번.
1: 이번엔 노란 탱탱볼을 찾아봐. 파이팅! 노란 탱탱볼이 몇 번에 있지? 맞아! 2번!

0: 근데 우리 지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어쩌지?
1: 그러게. 과학자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아이돌이 되려면 노래랑 춤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0: 그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2: 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꿈속에서 미래의 지아가 나한테 해준 말이 있거든.
3: 걱정 마 지아야. 넌 오늘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멋진 지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어린 시절의 나, 힘내.
2: 그래서 나 오늘부터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1: 아하! 한글 학습지를 하기로 한 약속 잘 지키는 사람?
4: 유치원 가기로 한 약속 잘 지키는 사람?
2: 응, 맞아.
0: 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모든 자라는 멋진 지아가 되어 있겠다.
1: 그러네.

0: 우리 오늘 지아의 멋진 꿈 얘기 너무 잘 들었어.
1: 할머니 댁에 간 꿈도 아주 아주 멋졌고,
2: 이 다음에 뭘 하고 싶은지 그 꿈 얘기도 멋졌어. 그리고 더 멋진 건
0: 앞으로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지아의 결심.
2: 맞아.
1: 아, 그럼 우리 지아 이제 약속 지켜야지.
3: 나? 뭔데?
1: 늦지 않고 유치원으로 가기.
0: 맞네.
3: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치원 가려고 했거든. 요정들 나 간다. 안녕.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트렉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렉스. 구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크기가 마음대로 크마크마봉.
3: 부메랑으로 유 우유 샷 핫 요 요리 핫핫샷 야 야구 샷핫여 여우
4: 오 야
5: 야영사 훈련 중이구나.
6: 야영사는 좋겠다. 야, 여, 요, 유가 들어간 글자는 천지가 많이 파괴 안 하잖아.
3: 좋은 건가?
6: 당연히 좋은 거지. 부럽다.
5: 그만 갈까? 훈련해?
6: 왜 벌써 가?
5: 빨리 와.
3: 나도 글자를 더 많이 만들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쉬워.
7: 무슨 소리? 야영사의 활약상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3: 정말요? 감사해요, 대왕별님.
8: 우와, 빵 맛있겠다. 오, 근데 이게 더 크네. 크기가 큰 빵은 아,
9: 내 거.
8: 맨날 큰 빵은 천지 대장님이 먹고 난 맨날 작은 빵만 주고 너무해요 정말.
9: 내 것도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8: 어?
9: 거지다. 빵이 거지다.
8: 어?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9: 아, 어, 크기라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8: 아, 아, 아,
1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7: 헛!

0: 미음, 아, 마, 이응, 으, 미음, 음, 디귿, 에, 대, 릴, 오, 로. 마음대로. 크기가 마음대로.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크기 글자를 파괴해 만든 장치. 크기를 마음대로 바꾸는 크마크마봉이지.
2: 우와! 이게 대장님이 말씀하신 크마크마봉인가? 우와! 우와!
3: 야 용사, 아까는 내가 좀
4: 한글 용사 아이야.
3: 대왕들님,
4: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요. 지금 바로 출동해서 키읔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를 찾으세요.
5: 키읔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라면
3: 이번엔 야, 여, 요, 유가 들어가지 않을까? 시원한 물 마실 때 캬! 아니면 전원을 켜! 아니면 큐! 아니면 그 귀여울 때 내는 큐!
6: 이 용사, 그만해.
3: 아니면
5: 코끼임! 코끼면 잘 나온데? 아니면 큰 길!
7: 아, 커다란 길, 큰 길! 내가 큰 길로 나가볼게. 기엇!
2: 작다로 돌리고 쏘면 크기가 작아지지. 뿅! 크다로 돌리고 쏘면 크기가 커지지. 뿅!
7: 개벽?
2: 크기를 마음대로 크마크마봉. 한글을 파괴해서 만든 크마크마봉. 너무 좋아!
7: 크마크마봉? 키읔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 크기였어. 크기 글자를 파괴해 이상한 무기를 만든 것 같아.
6: 크기?
7: 어서 이쪽으로 출동해.
6: 알았어, 아용사.
5: 어서 변신하자. 좋아. 자음, 모음, 변신!
2: 크기가 커져라. 뿅.
5: 이게 다 무슨 일이야?
7: 저 이상한 무기로 크기를 다 바꾸고 있어.
3: 이대로 놔두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거야.
6: 개벽이를 데리고 한글 세계로 이동하자.
7: 좋아.
2: 아, 누구야? 여긴 한글 세계? 아이야?
7: 그 이상한 무기를 내놓으시지?
2: 이 재밌는 걸 내가 왜? 천지대장님! 대장님, 아이야가 크마크마봉 뺏으려고 해요!
0: 그럴 순 없지. 천지군! 하!
7: 뿅망치!
2: 대장님! 그렇지! 이렇게 작다로 돌려서 뿅!
6: 아용사님!
0: 잘했다, 개벽!
7: 각오해라, 천지! 개벽! 태극봉회!
2: 작아져라, 뿅!

0: 어? 이용서, 너도?
1: 이용서님, 아용서님, 어디 계세요?
2: 우리 여기 있어!
0: 여기!
2: 여기야!
1: 마법진을 펼쳐서 크게 만들어드릴게요!
3: 그럴 수 있을까? 뿅!
1: 어떡해, 우리도 작아졌어.
0: 이제 야용사만 남았어.
4: 부메랑! 야!
3: 크기가 작아져, 브로!

0: 크기가 너무 커서 들 수가 없어.
1: 저런, 자기 무기인데도 들지를 못하다니.
2: 이제 네 친구들처럼 아주 작게 만들어주지. 야,
1: 어? 뭐지?
2: 갑자기 왜 커져? 어?
3: 저희가 마법진을 열어서 야용사님한테 커지다 마법을 썼어요.
0: 오, 고마워. 천지개 벽, 각오해.
2: 그럼 이 크마크마 복으로 저 작게 만 크마크마 복!
0: 어림없지.
1: 죽어 보자, 야용사.
0: 한글 마법 원래대로.
4: 야호!
3: 야용사님 정말 대단했어요.
0: 뭘 이 정도 가지고.
5: 난 정말 감동했다고. 야용사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꼼짝없이 천지에게 당했을 거야.
6: 맞아, 잘했어 야용사. 자, 그럼 글자를 찾아볼까?
7: 자, 한글!
5: 나머지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헉! 쭉! 한 번 더 태극봉으로 이!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8: 네.
3: 키읔이 이를 만나 크. 기역이 이를 만나 기. 크기.
9: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앞으로 더 열심히 소중한 한글을 지킬 거야. 기대해줘, 친구들. 보메랑! 야! 하! 하!
1: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2: 크기!
1: 크기!

0: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1: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더위 팔기.
1: 봄 햇살 너무 좋아.
2: 어? 나비다. 어? 이야!
1: 오마, 이리 와, 앉아.
2: 응, 잠아.
1: 오늘 진짜 따뜻하고 포근하다. 기분 좋아.
3: 오늘 날씨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내가 딱 좋아하는 날씨야. 어? 선풍기? 오늘은 안 더우니까 이거 필요 없는데?
4: 곧 필요하게 될 거야. 이제 내가 세상을 엄청 덥게 만들 거니까.
3: 네? 아, 나 더위 많이 타는데. 아.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미음, 어, 기역, 목, 디귿, 아, 다, 먹다. 더위를 먹다.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4: 이제 다들 더위를 먹게.
6: 대왕별님,
7: 한글이 또 파괴되었군.
8: 어서 출동하자.
9: 좋아.
10: 좋아.
7: 오늘 파괴된 글자는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1: 더워. 좀 전까지 따뜻했는데 왜 이렇게 더워진 거야?
2: 몰라. 더우니까 열나고 몸이 이상해. 아야.
8: 자음아, 모음아. 왜 그래?
2: 너무 더워서 머리도 아프고 힘도 없어요. 어지러워.
10: 잠깐.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빠지고 땀나고 어지러운 증상. 이건 더위 먹은 증상이야.
2: 더위를 어떻게 먹어요?
10: 더위를 먹었다는 말은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야.
8: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더위야.
2: 더위? 아, 그래서 갑자기 더워졌구나.
11: 더위 글자에 먹다 마법을 건 것 같아.
2: 더위를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빨리 한글색

0: 내게도 너무 더워.
1: 아, 그러게. 어디 시원한 거 안 파나? 아, 어? 저기 봐. 디귿 이응이 있어.
0: 아, 저건 담요야. 아, 담요. 보기만 해도 더워.
2: 어? 하늘에 해를 봐. 아, 뜨거운 해 속에 더위 글자가 숨어 있나 봐.
3: 더 펄펄 끓게 만들어 글자를 못 찾게 해주마. 이글이글 해가 이글이글 타오르다.
1: 여긴 너무 위험해. 시원한 계곡 같은 데로 옮기자.
4: 땀이 피오듯이 나와. 아, 이거 이거. 고장 난 건가? 어부이.
0: 숨쉬기도 힘들고 너무 어지러워.
1: 잠아.
5: 잠아, 정신 차려.
1: 여긴 너무 위험해. 시원한 계곡 같은 데로 옮기자.
4: 아, 계곡?
3: 오늘은 절대 한글을 못 찾을 것이다. 아, 그렇지, 개벽. 개벽?
0: 차음아, 정신이 좀 들어?
6: 좀 괜찮아진 것 같아.
4: 여긴 좀 낫긴한데, 그래도 너무 더워. 누가 내 더위 좀 사갔으면 좋겠다. 더위 팔아요.
0: 더위를 어떻게 팔아?
4: 더위도 팔거든.
2: 개벽 말이 맞아. 옛날에 더위 팔기라는 풍습이 있었어.
0: 정말요?
2: 응. 설날이 지나고.
4: 우와.
7: 어? 처음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날. 친구의 이름을 불러서.
4: 왜?
7: 친구가 대답하면
5: 네, 더위 사라.
7: 이렇게 말해서 친구에게 자기 더위를 팔 수 있었지. 그런데 친구가 이름을 불렀을 때
4: 자음아.
5: 내 더위 사라.
7: 이렇게 먼저 말하면 이름을 부른 친구가 오히려 더위를 사야 했대.
0: 우와, 그런 풍습이 있다니.
6: 나도 천지한테 내 더위 팔고 싶다. 나도.
4: 나도.
1: 나도. 어? 정말 팔 수 있지 않을까?
0: 어떻게요?
1: 먼저 마법진으로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천지가 나타났을 때
4: 천지 대장님의 이름 부르기? 우와, 재밌겠다.
1: 자음아, 모모,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0: 자음 마법.

0: 몸 마법진!
1: 비읍, 오, 보, 밀, 으, 미음, 름.
2: 디귿, 아, 밀, 달.
3: 보름달!
1: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

0: 새벽 이 녀석은 어디로 간 거야?
1: 천지! 천지!
0: 왜 그러지?
2: 지금이야!
3: 내 마음이 살아!
0: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더위를 판 거야? 흥! 그건 그냥 풍습일 뿐! 갑자기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지? 벌써 더위를 먹었나? 야, 너무 더워. 두고 보자. 아이야. 야.
2: 천지한테 더위를 팔다니.
4: 내가 천지 대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더위.

0: 어는 내가 쓸게. 헛! 촛! 흉망치로, 어! 위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알았어. 흉망치! 백봉!
1: 하파치!
2: 우와, 위가 맞나?
0: 위!
3: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디귿이 어를 만나 더. 이응, 이, 위. 더 위.
5: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 할아버지!
7: 오, 그래, 자음이 모음이.
6: 할아버지는 정월 대보름에 더위 팔았어요?
7: 아니, 더위 안 팔았는데.
8: 우와, 그럼 할아버지 여름에 엄청 더우시겠다. 우린 더위 팔았는데.
6: 맞아, 아무리 더워도 이젠 끄떡 없어.
7: 아니, 그게 무슨 소린데?
6: 그런 게 있어요.
7: 뭐야, 뭐야. 간지럼 피우기 전에 어서 말해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6: 더위!
7: 더위!

0: 녀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최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

0: 얘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미.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1: 민아 공주 미미.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말이

0: 할아버지의 미술 시간.
1: 달파는 할아버지랑 같이 수지 할머니 미술 수업에 왔어요.
2: 아, 오늘은 정말 미술하기 딱 좋은 날씨네. 얘들아, 오늘은 할아버지랑 한 팀이 돼서 해보자.
0: 할아버지, 이제 우리 한 팀이에요.
3: 이제 우린 한 팀이지, 페파.
4: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5: 고맙다, 데니. 자, 그런데요, 선생님. 오늘은 우리 어떤 작품을 만들 건가요?
2: 아무거나 괜찮아요. 만들고 싶은 거 하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5: 알았어요.
2: 물감이랑 붓, 크레용, 색종이는 여기 있어요.
0: 할아버지, 오늘 어떤 거 만드실 거예요?
3: 이거 참, 내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자네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나?
6: 아니, 우리가 알 턱이 있나?
7: 나도 모르겠는데.
2: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3: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린지 모르겠어요.
5: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안 되면 되게 하는 일뿐이라.
1: 레베카 할아버지, 데니 할아버지, 펠파 할아버지는 고치고 만지는 걸 좋아하죠.
8: 안녕.
3: 뭘 어떻게 만들라는 건지 가르쳐 줄래요?
2: 그냥 내 마음에 와닿는 걸 만드시면 돼요. 어떤 걸 보면 제일 기분이 좋으세요?
3: 아하, 난 정원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던데.
2: 그럼 데니 할아버지는요? 뭘 보면 행복해지나요?
9: 난 바다요.
2: 레베카 할아버지는 지금 기분을 한마디로 말해본다면요?
5: 배고파요.
2: 그 기분 잘 기억해 두세요. 그걸로 세상에 없던 나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3: 알았어요.
5: 제자리에 준비 딱.
3: 이봐, 데니 할아버지, 크레용을 다 가져가면 어떡해?
9: 아니, 레베카 할아버지는 붓을 다 가져갔는데 뭘.
5: 페파 할아버지가 색종이를 다 가져가니까 그랬지.
4: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0: 붓이랑 크레용, 색종이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세요.
5: 하긴, 다 쓰지도 못할 붓 가져가면 뭐하겠어?
9: 나도 크레용 하나만 쓰고 다 내려놓을게.
3: 여기 색종이도 필요하면 갖다 써.
4: 훨씬 보기 좋네요.
0: 할아버지, 이것 좀 잘라주실래요?
5: 그래, 할아버지 잘 잘라.
0: 고맙습니다. 그림이 심심한데 뭐 하나 만들어주실래요?
3: 종이 접게 한 걸 붙이면 어떨까? 더 독특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야.
0: 좋아요.
4: 우리도 저렇게 그림에 뭐를 붙일까요, 할아버지?
9: 오, 좋은 생각이야. 멋진 깃발 몇 개만 그려줄래, 데니?
4: 알았어요. 저 깃발 엄청 잘 그려요.
0: 무지개색 나뭇잎은 어디에 붙여야 할머니?
2: 바로 이 소리 나는 모빌 조형에 하나씩 나뭇잎을 붙일 거란다.
0: 네? 뭐에 붙인다고요?
2: 그러니까 이 살랑살랑 딸랑이에.
0: 좋아요.
2: 이제 다 만들었나요, 여러분?
10: 네, 다 만들었어요.
2: 그럼 뭘 만들었는지 한 팀씩 보여줄래요?
0: 저는 할아버지랑 이거 만들었어요.
2: 아유, 당근이 아주 멋지네.
0: 근데요, 이거 그냥 당근 아니에요.
5: 큼지막한 치즈에 올린 당근이죠.
2: 대단해요.
0: 저는요, 할아버지랑 이거 만들었어요.
3: 작품 제목은 진흙탕꽃이에요.
0: 왜냐면 전 진흙 좋아하고요.
3: 난 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2: 아, 그렇게 깊은 듯이.
4: 저는요, 할아버지랑 이걸 만들었어요.
9: 이건 해적선이에요. 제가 바다를 워낙 좋아해서요.
4: 전 해적 좋아하고요.
2: 어머나, 우리 꽃.

0: 너네요.
1: 이건 우리 할머니랑 내가 만든 거예요. 할머니 말로는 이게 추상이래요.
2: 그게 무슨 뜻이에요?
3: 그냥 이대로 충분하지 다른 걸 닮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란다.
2: 어.
3: 오늘 다들 정말 잘했어요.
4: 그럼 우리가 한 것도 예술인가요?
3: 물론이죠. 우리가 오늘 만든 예술 작품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5: 예술 작품 만드는 건 모두 좋아하네요. 특히 수지 할머니 미술 시간에 만드는 예술 작품은요.
2: 플라멘코 춤.
5: 오늘은 수지가 페파집에 놀러 왔습니다.
2: 엄마, 엄마! 채팅에서 뭘 바꿔요?
6: 재미있는 거라도 있니?
7: 어? 와, 오늘 밤 페파 선생님이 플라멘코를 가르쳐준대요.
2: 플라멘코가 뭔데요?
7: 스페인에서 추는 춤 이름이야.
2: 우리 춤 좋아하는데.
8: 우리도 가요, 엄마. 네.
2: 가요, 가요, 제발요.
7: 하긴 우리가 저녁 외출을 한 게 좀 오래되기는 했지. 수지 엄마 생각은 어때요?
9: 글쎄요. 오늘은 좀...
3: 이분은 누구죠?
7: 어디 봐요. 여기 기타 반주자는 램 선생이라고 쓰여있네요.
3: 잠깐만요. 같이 갈 거냐고 물으면 제 대답은요?
9: 원래!
2: 원래!
5: 모두 페파 선생님한테 플라멩코 춤을 배우러 왔어요.
10: 플라멩코 수업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야호!
10: 오늘 밤 기타 연주는 램 선생님.
11: 올라!
3: 올라!
7: 이건 스페인어로 안녕이라는 뜻이야.
2: 올라!
10: 와, 오늘 다들 왜 이렇게 예쁘세요?
11: 눈이 부셔요.
2: 저희 드레스 좋아요.
10: 자, 플라멩코를 출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바로 박수랑 발구르기예요.
2: 저 박수랑 발구르기 잘해요.
12: 저도요.
10: 처음엔 플라멩코 박수치기부터 할게요.
11: 플라멩코 팔마스.
10: 아하, 박수가 팔마스군요. 자, 다 같이 박수를 쳐볼까요? 이렇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할 때는 크게 짱.
2: 하나, 둘, 셋. 우와, 나 딱 맞는다.
8: 난 왜 손이 안 맞지?
10: 네, 좋아요. 이번엔 플라멩코 발구르기입니다.
11: 사파테라 도스.
8: 오, 사파테라 도스.
10: 내 발을 보고 따라해봐요.
8: 이건 나도 하겠다. 진흙탕에서 뛰는 거랑 똑같잖아.
9: 올레.
11: 그렇죠. 완벽해요.
8: 뭐야, 이게 진흙탕보다 더 어렵잖아.
10: 자, 이번엔 두 개를 동시에 박수 치면서 발구르기.
11: 좋아, 페퍼. 바로 그런 게 플라멩코 아니겠어?
2: 네?
11: 중요한 건 완벽한 춤이 아니란다. 더 중요한 건 열정이지.
3: 와우.
11: 그런데 넌 그게 넘치는구나.
2: 진짜요?
11: 진짜로. 그래서 지금 기분이 어떠니, 페퍼?
2: 그냥 좀 화나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수지는 잘하고 있는데 저는 안 돼요.
11: 아주 좋아. 플라멩코는 자기 감정을 밖으로 확 뿜어내는 거란다. 지금처럼 화가 나는 감정까지.
2: 너 발구르기 잘해, 페파.
7: 박수는 어떻고. 와우.
2: 고마워요.
11: 자, 그럼 다시 해보자.
2: 좋아요.
11: 준비됐지? 시작한다.

0: 어때 우리 딸?
1: 바로 그거야 페퍼. 올레!
0: 올레! 네, 모두 잘하고 있어요.
2: 페퍼는 플라멩코 춤을 좋았어요.

0: 옥스퍼드 탕. 주유소 사고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다행이다. 닭들 모이는 무사하군. 후, 이제 저걸 다시 차에... 내 타이어! 아, 이런... 우리 닭들 엄청나게 배고파하고 있을 텐데... 후.

0: 아직 날지는 못하래.
1: 메카빌더 출동 준비.
2: 귀여운 닭들이잖아. 아, 닭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아우, 이런. 엘모 생각엔 닭들이 배가 고픈가 봐.
1: 그럼 농부 맥밤을 찾아야겠다.
2: 우리가 농부 맥밤을 찾아서 너희 닭주라고 할게.
1: 계세요, 맥밤? 집에 안 계신가 봐. 가서 찾아보자.
0: 어, 나한테 멀리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잖아. 굴러라, 눈동자. 어, 저기 농부 맥밤이 보이는데 우리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1: 메카들 출동하자! 예!
2: 안녕하세요, 맥밤.
3: 메카빌더, 우와, 너희 마침 잘 왔구나. 트럭의 타이어는 터졌는데 우리 배고픈 닭들한테 모이를 갖다 줘야 하거든.
2: 어, 안녕, 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배가 많이 고팠구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닭들한테 모이를 갖다 줄게요, 맥밤.
3: 고마워. 근데 우리 닭들은 무척 많이 먹어서 이 모이통 안에 모이를 전부 다 갖다 줘야 한단다.
2: 그렇게 많이 먹어야?
3: 이 모이통에 먹이를 가득 담아놓고 닭들이 언제든 배고프면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지.

0: 아이쿠, 모이통이 부서졌네. 이제 이 모이를 어떻게 농장으로 가져가지?
1: 네, 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길을 가고
2: 시험하고
0: 해결한다. 이야!
1: 메카들, 이 모이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통을 찾아야 해.
2: 뭔가 쓸만한 게 전 농장 안에 있지 않을까?
1: 좋은 생각이야. 일단 이 부서진 모이통하고 비슷한 크기의 물건을 찾아보는 거야. 낮고 넓은 거.
0: 이리 오렴 달가. 다른 닭들도 먹을 수 있게 방법을 찾아보자.
2: 닭들아, 메카빌더가 너희도 맛있는 모이를 먹을 수 있게 해주라. 왔는데.
1: 닭들이 없어졌잖아.
2: 아무래도 메카이머가 아까 문을 꽉 닫지 않았었나 봐.
3: 먹먹먹먹.
0: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네.
2: 움직여. 배고픈 닭들이 음식 냄새를 맡고 쫓아갔나 봐.
1: 메카들, 냄새를 쫓아가자.
4: 좋아. 엄마한테 내가 좋아하는 고소한 치즈와 피클 샌드위치를 보낼 시간. 맛있는 냄새. 안녕 닭들아. 농장에서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아, 이게 먹고 싶구나. 미안한데 이건 우리 엄마 거야.
1: 배고픈 닭들이 찾아왔네요, 지.
4: 그러게. 내가 만든 샌드위치가 마음에 든 것 같아.
2: 지, 지금 로켓을 우주로 보낼 건가요?
4: 아니, 엄마한테 식품 꾸러미를 보내는 거야.
1: 그럼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지금 아주 많은 닭모이를 담을 아주 큰 통을 찾고 있거든요. 이 배고픈 닭들을 위해서요.
4: 그럼 엄마한테 보낸 로켓이 다시 돌아오면 거기 모이를 담으면 되겠다.
0: 오, 고마워요. 근데 로켓은 모이통처럼 낮고 넓지가 않네요. 제 생각엔 너무 좁아서 많은 모이를 담지도 못할 것 같아요.
4: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든 써도 돼. 가야겠다. 엄마 배고프셔. 행운을 빌어, 메카빌더.
1: 자, 이제 우리 각자 흩어져서 뭔가 낮고 넓은 걸 찾아보자. 닭모이 담을까?
2: 여기 꽃상자는 낮고 넓어서 닭모이통하고 비슷해.
1: 낮고 넓은 거, 낮고 넓은 게, 어? 저것도 낮고 넓네.
0: 아이고, 낮고 넓은 게 아무것도 안 보이네. 오! 이 우유통은 낮고 넓은데? 그래, 그래, 맞아, 졌어야. 말도 안 되지. 이 우유통은 길고 통이 좁아. 근데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5: 모이 옮길 방법은 찾았니?
2: 찾는 중이야. 타이어는요?
5: 하는 중이야.
1: 잘 돼가요, 농부 맥박.
0: 안녕.
1: 좋아, 메카빌더. 모이통으로 뭘 발견했어?
2: 여기, 이거! 이 꽃상자는 낮고 넓어서 모이통이랑 비슷해.
1: 오, 잘 찾았네.
6: 그럼 채워보자!

0: 벚꽃 상자는 크기가 작아. 아직도 모이가 많이 남았어.
1: 그럼 이 접시형 안테나에 해보자. 여기엔 다 담길 것 같아.
0: 그래, 일단 이 꽃 상자에 있는 모이부터 안테나로 옮겨보자.
1: 이런, 접시형 안테나도 꽃 상자에 있던 양밖에 담질 못하네.
0: 메카쿠키 몬스터, 너도 혹시 낮고 넓은 물건을 발견했어?
2: 아니, 길고 좁은 우유통밖에 못 찾았어.
1: 보기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시험해보자.
2: 알았어.
1: 우와! 봐! 안테나 위에 있던 모이가 다 들어갔어. 그렇다면 모이통이 꼭 낮고 넓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 모양이 길고 통이 좁아도 같은 양의 모이를 담을 수 있으니까.
0: 어디 가면 그렇게 많은 양을 담을 만큼 커다란 통

0: 구할 수 있을까?
1: 그러게. 이렇게 모양이 길고 통이 좁은 통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 일 없잖아. 우와, 저기 저것 좀 봐.
2: 그래, 로켓이야. 메카디, 모이통이 떨어졌어.
0: 안녕, 지. 혹시 여기 커다랗고 길고 좁은 로켓이 닭모이를 더 담을 수 있는지 해봐도 돼요?
3: 그럼 당연히 해봐도 되지. 근데 이걸 어떻게 옮길 거야?
1: 제가 알아요. 고! 메카 자이언트! 그럼 이륙합니다. 이용!
2: 잊지 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넌 원래대로 작아진다는 거 말이야.
1: 알았어. 다음 종류장은 닭모이 있는 곳. 가보자.

0: 여기 있는 모이를 전부 담아야 해.
1: 아, 맥카이머는 다 들어갈 거라 믿다.
0: 카멜도 빠짐없이 다 담아야 해. 자, 이게 마지막이야. 로켓에 전부 다 담겼다. 예헤! 어서 로켓을 농장으로 가져가자.
2: 메카들, 당 모이를 다 챙겼다. 당 모이 금방 착륙하러 갑니다. 뿅!
1: 백밤의 농장엔 닭들이 정말 많네.
0: 이제 닭들을 먹일 시간이야.
1: 맥클모가 모이통을 만들게. 짜잔! 멋진 레이저 카타! 에비, 그 접시용 안테나 좀 갖다 줄래?
0: 좋은 생각이야. 가서 가져올게.
1: 수고했어, 메카에비. 잘 잡고 있어.
2: 밥 먹으러 닭주라!
0: 뭐야?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길고 좁은 통을 이용해서 그 많던 닭모이를 전부 다 담아왔어!
3: 우와! 우리 닭들이 배불리 먹어서 행복해졌네! 어떻게 해결했어?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1: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2: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1: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0: 출동할 시간이야!
1: 트리톱 숲의 짚라인 쌍둥이!
4: 안녕하세요, 탐험가 여러분! 공원 하이킹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공원 관리원 네시예요. 오늘은 저희 공원에 어마어마한 모험을 하러 오셨다는 용감한 자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여러분.
5: 오늘은 모험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오랜만에 짚라인을 타러 왔거든요.
6: 정말 오랜만이죠? 준비 단단히 하고.
5: 와!
4: 아, 잠깐만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5: 짚라인 타러 가죠.
6: 가요. 우리가 보여줄게요. 바로 여기 관리처서 옆에서 시작한답니다. 짜잔.
4: 네. 그게 말인데요. 관리처서 옆에선 더 이상 짚라인을 운영하지 않아요. 아, 없어진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6: 그렇다면 문제인데.
4: 이거 혹시...
2: 안녕, 공원 관리원들.
4: 우와, 안녕, 메카빌더.
5: 안녕, 메카들.
6: 안녕, 여러분.
1: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 지금 나만 할머니가 둘러보야?
6: 나도 그래, 메카엘모. 할머니가 둘이야.
5: 아니야. 내가 티미 할머니고 이쪽은 내 쌍둥이 자매야, 리타지.
6: 만나서 반갑다, 메카빌더. 우리 둘의

0: 별명은 바로 G9 쌍둥이야.
1: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G9이 뭐예요?
0: 이게 G9이야. 놀이기구 같은 건데 도르래에 매달린 채로 아주 긴 케이블을 타고 내려오며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거지. 예전에 우린 이 위에서부터 쭉 아래 절벽까지 내려왔어. 박물관 바로 앞까지 왔지.
1: 이거 정말 재밌겠는데요?
0: 짚라인을 다시 타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없어졌대. 그래서 우린 이제 다시는 짚라인을 탈 수 없게 됐어. 다시는 말이야.
2: 죄송해요. 계속하세요.
3: 짚라인 쌍둥이가 짚라인을 타고 싶으시다면 메카빌더가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1: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3: 계획하고
1: 체험하고
4: 해결한다.
3: 좋아, 메카들, 지금부터 짚라인 쌍둥이를 위해서 짚라인을 만들어야 해.
0: 오, 고맙구나, 이 애들아.
5: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을게. 뜨개질을 하면서 말이야.
3: 짚라인의 첫 부분은 맨 위 관리초소 옆에서 시작해서 아래 절벽까지 내려왔어.
1: 그럼 아주 긴 케이블이 있어야겠네. 공원 관리원님, 혹시 케이블 있나요?
6: 케이블이라... 오! 저기 있어, 메카들! 그래,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써.
3: 고마워요, 넷. 케이블의 한쪽 끝을 관리초소 쪽에 연결해야겠어요.
1: 저 케이블을 끊을 도구가 메카일몬트에 있지.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건도 아니고. 짜잔! 멋진 레이저 카타! 됐다! 이쪽 끝은 어디에 묶어야 할까요?
6: 여기 있는 통나무 중 하나에 해야 해.
4: 네, 하나 꺼냈어요. 고마워요, 넷. 스프링 부츠! 예! 코키가 간다! 이제 고정시켜야지. 그러려면 나와라, 망치소! 통나무 주비! 주비!
3: 주비! 좋았어! 제트기! 내비가 간다! 이 케이블은 짧아도 너무 짧아!
1: 걱정 마! 메카이머가 훨씬 더 길게 잘 나올게!
3: 됐다!
4: 덤디덤덤덤. 엘모!
1: 짜잔!
4: 이번엔 너무 긴 것 같네.
1: 그래도 혹시 되는지 시험해보자.
4: 알았어. 근데 누가 시험해?
7: 내가 시험해볼게.
4: 좋아, 허수아비. 탈 준비되면 손은 들어.
7: 알았어, 준비됐어.
4: 셋의 출발이야. 하나, 둘, 셋.
0: 저건 내가 기억하는 짚라인이 아닌데.
4: 괜찮은 거야, 허수아비?
7: 그래, 쿠키. 나 괜찮아.
4: 오, 허수아비는 괜찮대요. 내 생각에 이 짚라인은 잘못된 것 같아. 이제 가서 좀 쉬어, 허수아비.
7: 그래, 오늘은 이만 쉬어야겠어.
3: 이 케이블은 너무 길어서 허수아비가 아래 절벽으로 못 가고 땅에 처박히고 말았어.
1: 그럼 좀 더 짧고 팽팽해야겠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얼마나 길고 짧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지?
0: 오, 자, 가만히 있어봐, 공원 관리원네.
1: 아?
5: 발 길이가 잘 맞는지 미리 재어보는 중이야.
3: 그래! 저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4: 오! 메카들도 스웨터 받는 거야?
3: 아니, 쿠키. 우리도 재어봐야겠다고. 이걸 봐! 잰다는 건 얼마나 긴지 아니면 얼마나 짧은지 보는 거야. 우리가 길이를 잴 때 쓰는 도구로는 자가 있어. 하지만 갖고 있는 길이면 무엇이든 될 수도 있지. 재고 싶은 길이에 그 물건을 놓아서 몇 개나 놓이는지 보는 거야. 예를 들면 신발 3개 길이라든지 또는 빗자루 하나 길이. 어떤 물건이든 다 반응해.
1: 아,
3: 그럼 우린 뭘로 제어할까?
1: 메카일보는 알고 있지. 통나무. 여기 통나무를 이용해서 시작 지점부터 절벽까지 재고 그 길이와 똑같이 케이블을 자르는 거야.
4: 우와, 여기 통나무가 이렇게 많은 게 다행이래.
3: 시험해보자. 늘어나는 바위.
1: 잘한다, 메카이디.
3: 자, 이제 여기부터 절벽까지 통나무 몇 개 길이인지 재자.
4: 좋아, 그럼 내가 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열! 관리처서부터 절벽까지는 통나무 10개 길이야.
3: 그러니까 통나무 10개 길이의 케이블이 필요하겠네.
1: 통나무 10개 길이? 알았어. 금방 할게. 하나, 둘, 셋, 넷.
5: 통나무로 길이를 재다니.
8: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1: 10개 길이 케이블 준비됐어.

0: 짚 라인 하나 완성됐고 두 개 더 남았어.
1: 그것들은 얼마나 길까요?
2: 그것도 재어봐야지.
0: 예! 메카빌더 다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크고 오래된 바위 지점까지의 길이를 정확하게 재고 그 길이만큼 케이블을 자릅니다. 이제 하나 남았네요.
1: 고 메카 자이언트! 이야! 하나, 둘, 18, 19, 20! 여기까지 통나무 20개 길이야!
2: 알았어! 자, 메카 쿠키 몬스터, 가봐!
1: 이제 내 차례! 시간 다 됐다!
0: 너희가 해냈어! 짚 라인을 다시 만들었다고!
3: 좋았어! 이제 짚 라인 쌍둥이의 활약을 볼 시간이야!
4: 수고 많았다, 메카빌더!
3: 저희도 즐거웠어요! 길이를 재서 짚 라인을 다시 만들었으니까 이제...
5: 짚 라인을 탈 시간!
0: 와, 짚 라인 쌍둥이 멋지게 내려옵니다! 와하!

0: 우리 다 치즈해.
1: 멋져요. 짚라인 쌍둥이가 메카빌더와 함께 어마어마한 모험에 성공했네요.
0: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갖고 있는 통나무를 이용해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쟀고 세 개의 짚라인을 만들어서 짚라인 쌍둥이에게 선물했죠.
1: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줄래요?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2: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3: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1: 마지막으로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 찍은 사진을 사진첩에 넣어드렸어요.
4: 정말 감동이야.
5: 고마워, 공원관리원네.
4: 그리고 메카필더도 정말 고맙다.
2: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출동할 시간이야.
1: 저는 공원 하이킹 TV의 공원관리원 넷이었고요. 이상 마칩니다.
4: 안녕.
5: 도망이.

0: 이어서 소맥커핀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0: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 비통통 세르린 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6: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7: 알고 싶지 않아.
8: 죽을 무서운 걸
9: 잊었어. 내가 한 시간에
10: 뇌를 바꿀
11: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있지만 어? 이건 랭기엄 파는 이, 갑자기 사라졌네. 그렇구나. 멕시코의 랭기온 오셀로트는 위장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번 게임은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랭기

정확히는 오셀로트리 소매기의 영혼을 빼낸 거지만 오셀로트를 캡처해야만 소매기가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이 게임은 탈락자들한테도 힌트를 받을 수 있거든. 그 방법은 바로 죽은 자를 기리는 재단 오프렌다 만들기. 오프렌다에 필요한 재료를 다 모으면 일시적으로 소매기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어. 그때 오셀로트의 위치를 물어보자. 참고로 너희가 들고 있는 건 재료가 아니니까 빨리 갖다 버려.

0: 맛있었다. 이제 마저 축제나 보러 가자. 뭔가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괜찮겠지?
1: 아디오스. 이번 게임은 내 승리겠군. 추억을 빼앗으면 아무리 소중한 가족이라도 기억조차 못하게 되니까 말이야. 너희 가족마저 너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순간 너는 영원히 소멸하게 될 것이다.

누나의 찰칵 세계여행 지난 이야기. 게임 속 몬스터 랭종이 현실 세계에 나타났어. 그렇게 누나와 가족들은 나채미와 함께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고 여러 게임들을 하며 훈련한 랭종들을 캡처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야. 누나의 찰칵 세계여행 기대해줘.

사람 이 몸을 잡겠다고 포기하시지. 어차피 넌 곧 소멸할 거거든. 망자이던 죽은 자를 추억하는 날. 하지만 그 추억이 없어진다면 존재도 흐려지기 마련이지.

0: 뭔가 잊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사진 속 저 빈칸에 누군가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아. 떠오를듯 말듯 하는데 그래도 해야 할 건 알겠어. 오프렌다를 마저 완성하자. 잊고 싶지 않은 사람, 잊어서는 안 될 사람. 누구야? 너의 이름은? 소맥이다!
1: No manches. 이럴 수가. 추억을 되살려내.
0: 아, 미안해. 나도 능력을 당해버렸지 뭐야.
1: 어쩔 수 없지.

당했어. 귀신이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네. 근데 귀신이는 어떻게 소매기를 볼 수 있었던 걸까? 어쩌면 귀신이만이 볼 수 있는 그들만의 세계.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EBS 뉴스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대학들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논의에서도 대학 지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10수년째 사실상 등록금이 묶인 대학들의 재정 상황은 어떤지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0: 네, 교부금 개편 논의 속에서 고등교육 재정의 해법은 무엇인지 전국 4년제 대학 교육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이끄는 이기정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고등교육계에서는 왜 지금 대학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이번 논의를 단순히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이자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학령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반영해 교육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한 뒤 세수 증가로 자동 확대된 추가 재원을 고등교육은 물론 영유아교육과 평생교육까지 국가교육 체계 전반에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학령 인구 감소, 지역 소멸, AI 중심의 기술 혁신이라는 세 가지 큰 변화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교육 재정과 대학 재정 구조도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AI 인재를 키우고 세계적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안정적인 재정이 필수입니다. 대학 재정의 문제는 더 이상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의 큰 틀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0: 네,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은 OECD 평균의 7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현재 대학들의 재정은 어느 정도로 어려운 상황일까요?
1: 현재 대학 재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더큰 성과와 성장을 요구받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지난 15년 이상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됐습니다. 그동안 물가와 인건비, 시설 유지비, 안전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에너지 비용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대학은 전기요금이 2009년 약 65억 원에서 최근에는 145억 원 수준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은 재정의 약 60%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어려움이 더욱 큽니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고 등록금은 묶여 있으며 고정비는 계속 증가하는 이른바 삼중의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정부도 지금까지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을 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대학 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지원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1: 네,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은 분명 대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지원 방식은 대부분 사업 중심의 한시적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에는 안정적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가 있지만, 고등교육은 여전히 개별 사업을 공모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과 연구 혁신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재정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재정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등록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사립대학에 대한 공공적 재정 지원 체계 마련, 지역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논의에서는 이런 초과 세수의 고등교육 활용 방안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고등교육 재정 체계에도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1: 네, AI 교육의 인프라, 첨단 연구시설,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의 대형 연구장비와 같은 미래 투자 분야는 시장 논리만으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0: 합니다. 고등교육은 개인의 교육을 넘어 국가의 혁신 역량과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한시적 제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학은 1, 2년 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런 취지에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과 같은 항구적인 재원 기반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학도 정부 지원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산학협력 확대, 평생교육과 글로벌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원을 다각화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도 함께 지속해야 합니다.
1: 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회장님께서는 등록금 규제와 관련해 이제는 대학을 믿을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록금 자율화가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0: 제가 말씀드린 이제는 대학을 믿을 때가 됐다는 것은 등록금 인상을 무조건 허용하자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대학의 등록금은 학생과 외부 회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비롯한 법적 절차를 거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이미 대학 내부에는 학생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대학이 학생과 사회에 책임을 지면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등록금 문제를 단순히 인상이냐 동결이냐 이분법으로 접근해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 부담은 합리적으로 줄이면서도 교육의 질과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 네, 학령 인구 감소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학 재정과 구조 개혁을 또 함께 풀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대기업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가실 계획인지요?
0: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 육성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성패는 일부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지역 전체의 고등교육 생태계로 얼마나 확산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는 지역의 다른 대학과 경쟁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 대학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연구기관, 그리고 수도권 연구중심대학까지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거점 국립대가 성장할수록 지역 대학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단순한 대학 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 전략 산업, AI 전환, 청년 일자리와 정주, 지역 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 대교협은 대학 간 경쟁을 넘어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대학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모든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1: 네, 대학 재정은 이제 더 이상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교부금 개편 논의가 초중등과 또 고등교육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우리 국가교육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해법과 또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수업 중 학생을 제지하거나 생활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일, 학교 현장에서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2023년 서울 서희초 사건 이후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들이 개정됐지만 아동학대의 정의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은 그대로

0: 교환단체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칫 아동보호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생존교양 시간에는 신수경 변호사와 함께 아동복지법 개정의 쟁점과 필요한 보완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자리 함께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1: 예, 그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에서 아동학대의 정의 자체가 보호자에 의한 학대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때의 보호자 개념에 친권자나 후견인뿐 아니라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교사도 포함됩니다. 이 정의 자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넓게 설계된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나온 언행, 이를테면 훈육 목적의 발언이나 수업 중 제지 행위 등이 그대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예전부터 교육 현장 안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보호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본격 확산됐습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되던 문제의식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의 사회적 의제로 응집된 것입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정당한 지도행위조차 학부모나 학생 측이 사실상 하나의 무기처럼 아동학대 신고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폭발적으로 확산됐고 국회 차원의 관련법 개정 논의도 그만큼 활발해졌습니다.
0: 네, 그런데 서희초 사건 이후에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동복지법까지 손봐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1: 예, 그 실제로 초등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교권보호 논의가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동학대의 정의를 직접 규정하는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는 여전히 이러한 예외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아무리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정작 그 개념의 뿌리가 되는 기본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원단체와 노조를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역시 같은 방향으로 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실제 법이 개정된다면 무엇이 정당한 교육활동이고 또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구분이 되어야 할 텐데요. 판단 기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그 서희초 사건 이후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마련된 정당한 교육활동의 근거 규정에 더해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을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안에서 학칙이나 학급 규칙 등도 기준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학생 학부모와 사전에 협의된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단이 까다로운 영역으로 남는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해석입니다. 학교 내 체벌금지 등으로 신체적인 접촉이나 유형력이 행사되는 지도는 거의 사라졌지만 지도 방식의 부적절함 등으로 인해 학생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신고가 남발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결국 정서적 학대 조항 자체의 모호함이 무분별한 신고의 근원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과 시점에 따라 같은 행위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교사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해온 셈입니다.
0: 네, 그런데 교육활동을 이렇게 폭넓게 보호할 경우에는 실제 학대까지도 생활지도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와 아동보호의 경계를 어디에 둬야 할까요?
1: 여론 중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해 교사를 아예 아동학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다소 거친 주장도 나오는데 이는 적절한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사가 아직은 학생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황이고 정당한 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을 가능성 자체를 원천 배제하는 것은 아동보호라는 법의 근본 취지와 충돌합니다. 특정 직역을 통째로 빼는 방식은 다른 보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학대 피해를 다툴 통로 자체를 막아버릴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교권보호와 아동보호는 본래 상충하는 것이 아님에도 두 법익이 충돌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해석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교사는 위축되고 동시에 진짜 학대 사안은 다른 민원과 분쟁에 묻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고시를 통해 통상적인 교육활동의 범위, 즉 교사가 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명확히 하는 방식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권보호와 아동인권보호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교사의 지도와 교육에는 상당한 자율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생활 지도고시 외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지도활동의 범위는 더 폭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도 과정에서 학생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부적절한 모멸감을 주는 방식이 수반되었다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상당한 지도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로 보입니다. 한편 교원과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이 대화나 조정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곧바로 신고 수사 재판이라는 사법 절차로 비화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갈등을 풀어낼 중간 단계가 마땅치 않다 보니 사소한 갈등도 형사사건화되고 그 과정에서 양측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곤 합니다. 결국 학생생활 지도고시 등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가릴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신고 수사를 직행하기 전에 학교나 교육청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둠으로써 교권과 아동보호를 동시에 지킬 수 있으리라 봅니다.
0: 네, 끝으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면서도 또 실제 학대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겠죠. 현행 신고와 조사 절차에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1: 정서적 학대의 현재 정의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명확히 해석해서 교원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교육부의 통계를 보면 최근 2년 5개월간 접수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1,870건 중에 72%에 해당하는 1,352건에 대한 관할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했을 정도로 애초에 정당한 지도임에도 신고 단계까지 가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는 결국 정서적 학대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무고성 신고에 대한 대응도 경우에 따라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일반 형사수사 절차로 직행하기보다는 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우선 사실관계와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토, 조정 절차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2024년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되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경우 상당수 사안이 무혐의로 종결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견서가 현재는 참고자료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이를 존중해 불필요한 수사 확대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에 좀 더 구속력과 실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국가가 직접 소송을 지원하는 교권 국가소송제 도입이나 무고성, 악의성 민원과 신고에 대한 제도적 차단장치 마련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참고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책들이 아동보호장치 자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과 실제 학대 정황이 있을 때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하는 체계는 별개로 계속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를 구분할 그런 예측 가능한 방법이 꼭 필요하겠지요. 신고와 수사로 곧바로 이어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갈등을 조정할 절차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월 3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860-9095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천혜의 자연을 갖춘 충청남도 서산. 소떼들이 누비는 푸른 초원을 볼 때면 눈이 시원해지고 갯벌을 마주할 때면 가슴 속이 시원해지는 곳이죠. 그 중에서도 하루림만은 천박이 물범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랍니다.
4: 자연, 환경, 그냥 셔터만 누르면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서산이라는 것이 고향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해요.
3: 서산은 넓은 자연만큼이나 먹거리도 풍부한데요.
5: 이렇게 보면 크잖아. 예쁘잖아.
6: 야, 서산 양파 사러 오세요. 쌉니다.
7: 가지 서산, 농각 서산, 상추 서산, 땅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서산 축복받는 땅이요.
3: 백제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마의열의 삼전상.
8: 이 서산은 역사와 문화의 보고라고 생각되는 곳이어서 통째로 박물관이라고 얘기합니다.
3: 가슴 아픈 천주교 역사를 간직한 국제 성지와 조선시대 세워진 해미읍성까지 천혜의 자연 속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서산으로 떠나봅니다. 서산시 남동쪽에는 이 지역 명산으로 손꼽히는 가야산과 해미가 있죠. 충청남도 서북부의 최고봉인 가야산은 유난히 절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산의 이름 또한 불교와 관련이 있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산 밑에 가야사라는 절을 짓고 가야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곳을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느낌을 주는 산일까요?
9: 제가 느껴보기에는 이 산이 누나 같은 산이거든요. 엄마는 모든 것을 받아주지만 누나는 투정을 다 받아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엄마처럼 험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쉽지도 않고 즐기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산이에요.
3: 험하진 않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가야산 산행. 그 끝에 마주한 정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10: 멋있다.
11: 우와, 날씨도 좋아.
12: 너무 선명한데?
3: 서산의 최고봉인 만큼 거칠 것 없는 조망을 자랑하는 가야산. 때마침 날이 맑아 더욱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이야.
13: 저희는 전라도에서 와가지고 좀 오는 길이 좀 멀기는 했는데 이 풍경을 보니까 잘 왔다 싶어요.
14: 일단은 구름 너무 예쁘고 산 예쁘고 바다 보여서 너무 예쁘고 최고인 것 같아요.
15: 아, 저기 다 바다네 이렇게.
14: 그러니까 이렇게 다
15: 바다네. 바다요.
14: 산에 와도 바다가 안 보이는 산들이 있거든요. 높지 않은데 좋은 뷰를 볼 수 있다는 거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3: 한여름 더욱 짙어진 녹음을 가슴 깊이 담은 뒤 가야산을 내려왔는데요.

0: 하게 원형으로 자리한 이곳은 조선시대에 축조된 해미읍성입니다. 해미는 서해안 방어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병영성을 쌓은 것인데요. 진남문을 통해 읍성 안으로 들어가면 조선시대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부분 훼손됐던 건물들을 70년대 들어 복원한 것이죠. 자, 그중 먼저 동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동원은 고을의 수령이 정무를 보던 공간으로 해미읍성은 병영성이었던 만큼 충청 병마절도사가 머물며 해미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행정 업무와 재판을 다루었던 곳입니다. 해미읍성 내부에는 관아와 민속가옥 등 조선시대 건물들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1: 내 뒤를 내가 알렸다.
2: 아우들 냉면도 안 사주고 마누라 냉면도 안 사주고 틀이야.
3: 젊었을 때는 하셨어요. 근데 이제 늙으니까 안 사주고 못 씻는다고 그러나.
4: 전라북도 익산에서 왔습니다.
5: 아, 익산에서 익산이요.
2: 예. 서산에서는 제일 유명한데 해미읍성.
6: 서산의 관광지 아니요.
7: 그런 게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네. 정돈도 잘 돼 있고 나무도 나무 숲이 너무 예쁘네요. 오. 그리고 밑에 잔디도 그렇고.
8: 마음이 넓어지니까 착한 사람 된 것 같아요.
7: 원래 착한데.
0: 관광객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안겨주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해미읍성.
9: 와,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 웅장하다.
0: 많은 이들이 와와와 감탄하며 사진을 찍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늘이었는데요. 푸른 하늘을 수놓은 연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와. 아니 그나저나 이 연은 과연 누가 날리고 있는 건지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10: 와, 안녕하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10: 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1: 이거 한 250m 정도.
10: 250m요?
11: 네.
12: 그리고 간격이 2m 50 정도 되니까 100개면 250m.
13: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연입니다.
0: 해미읍성 보존회에서 활동하며 관광객들을 위해 면 날리기 시연을 펼치는 김호정 씨.
10: 근육이 장난 아닌데요?
12: 아, 면 날리기 하면 생계 어려서 많이 날렸죠.
13: 아빠가 만들어주면은 막 논에서 수확철 끝나면 벼농사 수확철 끝나면 막 달렸죠. 술 붙잡고. 네, 그게 추억이에요.
14: 아이, 반장님.
13: 네, 아유, 회장님 나오셨어요.
14: 아이고, 네. 오늘 또 수고 많네요.
10: 누구세요, 옆에 계신?
13: 해미읍성 역사 보존의 초대 회장님이십니다.
14: 순찰차. 네, 그렇게 가끔 둘러봅니다.
10: 아, 순찰차. 네,
14: 해미읍성에 이 연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10: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14: 연관이 있죠. 읍성이 이전에 병영성이었거든. 병영성일 때는 하나의 정부 수단으로다가 연을 띄워갖고 위기를 날린다든지 급한 뭐가 있으면 연으로다가 어떤 해미읍성과의 연은 불가분히 관계를 가지고 있지.
0: 예부터 외구의 침입을 막고 서해를 지키는 든든한 보루 역할을 해왔던 해미읍성. 청년 시절에 이순신 장군 또한 군관으로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죠. 이곳에는 또 어떤 추억과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14: 자, 여기 운동장 안에서 여기서 뭐 김마전도 하고 뭐 씨름도 네. 하고 면도 날리고 그죠? 네.
13: 지금 성 밖으로 나가서 그렇지 지금 110회 정도 돼요. 졸업생
14: 그 당시에는 학생 수가 한 3,000명 됐으니까 진짜 그 저 운동장이 꽉 차다시피 했죠.
13: 그랬죠. 네.
0: 70년대 복원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곳엔 수많은 주민들이 머물며 마을을 이뤄 살아왔는데요. 바로 그 마을에서 살았던 송상원 씨에게는 곳곳에 어린 시절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0: 큰 더위 무더울 때 그때는 우리가 저기서 물들어 여기까지 와 물다 갖고 왔었다. 그러면 이 물이 여기서 뜰 때는 시원한데 집이까지 갖고 가면 이제 그놈이 데워졌지. 데워졌지. 지금도
1: 물이 있네.
0: 있지. 관에서 판 오므리 때문에 깊이 팠더라고. 와갖고 마시는 물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 매력은 지울 수가 없지.
2: 조선시대 무예를 익히던 병사들의 휴식 공간이었던 청허정 또한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추억의 장소라는데요.
0: 옛날에는 여기 올라오면은 이 앞에 이 서해 바다가 다 보이고 바다가 가까웠었다고. 그렇죠. 뻘도 있고 백사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족 자원이 진짜 풍부하게 서식했는데 포구들이 있었어. 포구들이 물물주 가는 애지. 어선들이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곡식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3: 지금 풍경이 많이 바뀌었네요. 옛날 풍경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0: 옛날이 좋지. 그거는
3: 옛날이 좋죠.
2: 깨끗하고 편리해진 세상. 그래도 옛날이 좋은 이유를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시절 소중한 기록을 간직하고 있다는 송상원 씨를 따라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0: 본대기 이전에 함이 읍성의 전경 이것을 내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가랍성 가면은 이 초가들이 성 옆으로 그대로 있지. 여기도 성 밑으로 이 집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2: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시대를 막론하고 참 많은 주민들이 살았던 곳이랍니다.
0: 답사할 때 걸어가던 데가 이 교정이에요. 교정. 여기다 보면 1, 2, 3 교사가 있었고 뒤에 가교사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게 면사무소 자리. 그 저 동원.
3: 아, 면사무소였어요?
0: 그러니까 동원이 면사무소. 그리고 아까 이 중국 사람들이 왕씨, 유씨, 장씨, 조씨들이 여기 이러면서 살았어. 그 산동성 사람들인데.
3: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0: 직접 만들었어요.
3: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0: 자기가 사는 고향을 사랑하게 마련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애착이 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나라도 이 기록을 좀 기록해보자. 과거 속에 살아도 안 되지만도 과거를 망각해서도 안 돼. 아니 80평생을 함께 한 곳인데 나하고는 떼놓을 수 없는 인연이지. 나왔어요.
4: 안녕하세요.
0: 네, 나왔어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4: 네, 고맙습니다.
3: 와, 어머님이세요?
0: 네. 네.
3: 와, 이거, 안녕하세요, 어머님.
4: 고맙습니다. 이렇게 늙은이를 보고 가셨다니 너무 감사하고 와. 고맙습니다.
3: 어머님, 네. 손이 너무 따뜻해요.
4: 따뜻해요?
3: 예. 네. 네. 아이고.
0: 함해에서 107년을 살면서 보고 느끼고 몸소 살아온 것이니까 산 증인이지.
4: 19살 실봐가지고서 그냥 여태 살았으니.
3: 어머님은 여기 햄이 좋으세요?
4: 아, 햄이 좋으니까 여태 살았죠.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아주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해서 다 가고 나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오래 살고 있어요. 저기 저 계산의 물 좋은 물 먹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좋고 건강한 게 아마.
2: 여든의 아들이 107살 어머니에게 전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0: 여지껏 그랬듯이 앞으로 어머니하고 잘 지내자고요.
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저희도 참 감사합니다. 자, 햄이 읍성과는 뗄 수 없는 관계의 또 다른 역사적 장소, 국제 성지입니다. 과거 햄이 읍성에서는 쇄국 정책에 의해 천주교 신자들의 고문과 처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곳은 그 순교자들을 기리고자 만들어진 공간이죠.
5: 둥그런 모양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 바로 근처에 읍성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성 모양으로 둥근 성당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읍성과 아주 깊은 어떻게 보면 또 아픈 사연이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0: 이 PD님, 이 커다란 돌이 있는데, PD님은 어떤 거로 보이셔요?
1: 뭐 건너는 다리 같기도 하고
0: 예.
1: 옛날에 고인돌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0: 비슷하게 보셨는데요. 그 읍성의 서문 앞에 있던 디딤돌인데, 디딤돌 위에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방아를 찌듯이 하면 머리를 부딪힌다든지 여러 가지 피를 흘린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면 물에 빠뜨리고 그런 자리개집이라는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참한 모습이 되면 이 피가 자연스럽게 이 물, 개울물을 흘러서 이 동네에 골고루 피가 이제 쌓이게 되고 이제 현감은 여기서 피를 안 흘리고 죽이는 방법을 또 생각하게 됐겠죠.
2: 국제 성지 안에는 진둠벙이라는 작은 연못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에 어떤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을까요?
0: 피를 안 흘리고 죽이는 방법이 이 연못에 사람들을 빠뜨려가지고 묻어버리는 수장이라고 하는 방법이 이루어졌던 아픔의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못을 이쪽 말로 둔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죄인 둔벙 부르다가 진둔벙이라고 지금은 불리는 곳입니다. 이 지역으로 잡혀온 신자분들은 대부분 신분이 낮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자체를 받을 수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없고 민초들의 그런 아픔이 서려 있고 또 그런 많은 민초들이 순교한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이름 모를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해미 국제성지. 2020년 교황청으로부터 국제성지로 정식 승인을 받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국제성지이자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라고 합니다.
0: 우리 성지 주위에서 발굴된 순교자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뭔가 더 좋은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서산이 정말 자랑스러운 선조들을 가진 그런 자랑스러운 지역이라고 자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가야산 중턱, 오랜 불교 역사를 간직한 장소를 찾아와 봤습니다. 창대했던 절은 사라지고 이제는 터만 남아 과거의 영화를 보여주는 보원사지. 그간 백제금동 열의 입상과 더불어 수많은 문화재가 출토되기도 했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1: 절 입구에 이 세워놓고 여기다가 깃발을 높이 올리거든요. 이게 지금 돌 기둥이 3m거든요. 여기에 장대를 높이 세워서 한 4배 정도로 올라갔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보원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언제 폐사가 되었는지는 기록에 없어요. 유일한 남아있는 기록은 우리 탄문스님의 비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비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0: 보원사제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많은데 법인국사 보성탑도 그중 하나입니다.
1: 이게 이제 법인국사 탄문스님의 보승탑이에요. 고려시대의 4대 임금이 광종이거든요. 탄문스님이 유일한

0: 하여튼 왕사이면서 살아있을 때 국사의 칭호를 받으신 분이래요. 말년에 이제 광종께 이제 요청을 하세요. 고산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보은사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들어오실 때가 천여 명의 스님이 영접했다.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은사에 오셔서 입적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깨알같이 한자로 막 쓰여진 게 탑비의 비문인 거예요. 그러니 보은사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과히 짐작하고도 남게 되겠죠.
1: 보원사지 한가운데 위치한 5층 석탑에서는 다양한 시대적 양식을 엿볼 수 있죠.
0: 돌로 이렇게 넓게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저기를 석좌계라고 해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예요. 근데 또 어디에 가 계시냐면 국립중앙박물관의 3층에 불교 조각실에 지금 가 계세요.
1: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철불. 철조열의 좌상 또한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2: 옛날엔 그게 컸을 것 같은 궁당인데 서만 있는 거 보니까 좀 씁쓸하네요.
0: 네, 그럴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성주괴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거는 변한다, 항상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뭐 그럴 일이 아니다. 부처님의 사상을 고스란히 남겨주는 게 어찌 보면 절터예요.
1: 마치 불교 박물관처럼 다양한 보물을 간직한 보원사지였습니다. 보원사지에서 약 1.5km가량 떨어진 곳. 암벽에 새겨진 백제의 미술을 만날 수 있는데요. 국보 84호인 마애열의 삼전상입니다.
0: 포라고 하거든요. 대포는 안내자에다가 포구포자예요. 해로가 발달되었을 때는 배를 타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물의 유입이 굉장히 빨랐던 곳이죠. 언제 조성이 되었는가? 600년대예요. 백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어떻게? 신라와 고구려의 침공을 받았을 때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 들어줄게라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백제인들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1: 시간대에 따라 그 미소가 달라지는 것으로 유명한 마애열의 삼전상. 그 온화한 미소가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0: 위를 보시면 천화가 있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80도
2: 기울었네요.
0: 기울어져 있어요. 비를 최대한 덜 맞게 하고, 원래는 이렇게 계곡이었어요. 비가 피해지고 사람들이 건접할 수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이 보존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죠.
1: 백제인의 뛰어난 지혜와 마음이 담긴 마의 삼전 불상의 미소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0: 이 서산은 역사와 문화의 보고라고 생각되는 곳이어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공간으로 서산이 고마운 곳이죠.
1: 가야산 아래 오랜 역사와 문화가 그 맥을 이어가는 곳. 이곳은 어느 여름날의 서산입니다.

0: 손수만에는 간척된 농경지가 있어서 먹이들이 풍부하다는 것을 새들이 알고 이곳을 많이 찾아온답니다.
1: 자연, 환경, 그냥 처참한 놀라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서산이라는 것이 고향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해요.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옛날에 허든 솜씨가 있었는데 허든.
3: 여기서 60년 했어요.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담글 수 있는
4: 저희가 뿌듯이 하고 있으니까
5: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호주 북동부 해안을 따라 펼쳐진 바닷속 보석.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죠. 맹그로브와 수많은 섬, 산호초가 미로처럼 얽혀있는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해양생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이곳의 생명체들은 저마다 생태계를 굴러가게 하는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데요. 상어와 바다악어, 바다뱀과 해파리 같은 포식자들이 매서운 눈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그만큼 깨지기 쉬운 자연의 균형을 지키는 침묵의 수호자들인 셈이죠. 먹이사슬의 정점에서 생태계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져가는 세상에선 이들의 힘도 소용없죠. 기후변화라는 위협이 닥쳐왔으니까요. 야생의 터전은 인간의 끊임없는 간섭에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두 세계가 충돌하고 때론 위험한 마찰을 빚기도 하죠. 이 혼란 속에서 생존의 법칙마저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포식자가 사라진 생태계는 불안정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바다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품은 바다에는 전설적인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잔잔하던 수면에 물결이 일더니 날카로운 지느러미 하나가 수면을 가르고 지나가죠. 물결 사이로 번뜩이는 날렵한 모습. 상어입니다. 아득히 먼 옛날부터 이어져 온 녀석들의 왕좌는 오늘날까지도 굳건히 이어지고 있죠. 사냥에 최적화된 유선형 몸체는 압도적인 힘 그 자체입니다. 폭발적인 속도와 야생의 본능,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성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죠. 거친 비늘로 덮인 피부는 뚫을 수 없는 갑옷과 같습니다. 녀석이 나타나면 바닷속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이죠. 얕은 해안부터 깊은 심해까지 바다를 지배하는 제왕답게 짙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묵묵히 생태계를 감시합니다. 하지만 녀석들의 진화의 발자취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죠. 상어는 지구를 덮친 다섯 번의 대멸종을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장장 4억 5천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화를 거듭하며 그야말로 생존의 제왕으로 거듭난 거죠. 녀석들의 존재 자체가 끈질긴 생명력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매서운 사냥꾼도 있지만 온순하게 해조류를 섭취하는 잡식성 상어도 있죠. 더군다나 감각 능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 킬로미터 밖에 다른 동물이 내뿜는 미세한 전기 신호까지 감지할 수 있죠. 로렌티니 기관이라 불리는 감각 기관 덕분입니다. 후각 또한 경이롭죠. 100만 리터의 물에 희석된 단 한 방울의 피냄새만으로도 사냥 본능이 깨어나니까요.

마치 바다 전체와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모두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침묵의 수호자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녀석들은 초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해 먹이사슬의 균형을 맞춥니다. 산후초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상어는 이 연약한 세계를 지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죠. 하지만 우리가 녀석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도 전에 지난

0: 그래서 두 명의 과학자가 이 해양 보호구역의 중심에서 상어 연구에 매진하고 있죠. 생물학자 리처드 피츠패트릭과 상어 전문가 애덤 바넷입니다. 이들은 지난 30년 동안 상어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녀석들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죠. 특히 상어와 인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합니다. 이 경이로운 생명체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임무죠.
1: 호주는 전 세계에서 상어 개체군 관리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 중 하나입니다. 수백 종의 상어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획물 가로채기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10여 종에 불과하죠. 가장 흔한 건 흉상어과에 속하는 황소상어나 피그아이 상어, 회색암초 상어, 그리고 가끔 보이는 화이트팁 상어 정도입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종들도 있긴 한데 큰 귀상어나 뱀상어가 대표적이죠.
2: 저마다 성격이 제각각입니다. 소심한 녀석도 있고 공격적인 녀석도 있죠.
0: 종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해양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고유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죠. 고래상어가 좋은 예입니다. 녀석은 깊은 바다를 평화롭게 누비며 플랑크톤을 걸러먹죠. 반면 인간과 악연으로 얽힌 녀석도 있습니다. 영화 조스 이후로 끔찍한 비극의 아이콘이 된 악명 높은 녀석, 백상아리죠. 파도를 가르는 녀석의 지느러미는 여전히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강어기나 탁한 물속을 배회하는 황소상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녀석들은 가끔 사람을 먹이로 착각해 공격하는데 치명적인 실수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수많은 데이터 속 유독 눈에 띄는 우리의 모든 공포를 집약해놓은 듯한 포식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뱀상어죠.
1: 먹이를 구하는 전략만 놓고 보면 모든 상어종을 통틀어 가장 다양할 겁니다. 그만큼 전략적이라는 뜻이죠. 게다가 다른 상어들과 달리 아주 많은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해져 열대 해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대형 포식자 중 하나로 꼽힙니다.
0: 한 번에 30마리 가까운 새끼를 낳는 뱀상어는 그 수가 워낙 많아 가장 두려운 집단을 형성하죠. 3~4미터에 달하는 근육질 몸집과 500kg의 압도적인 체중을 자랑하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왕성한 식욕을 채워줄 만한 것이라면 뭐든 이끌리며 끊임없이 사냥터를 배회하죠. 녀석들의 이동 경로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워서 전혀 예측할 수 없죠. 그 사이 인간은 영역을 넓혀 바다까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관광과 무분별한 도시화, 그리고 남획을 통해서 말이죠. 인간은 점차 뱀상어와 다른 상어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서식지를 파괴하며 바다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호주에서는 여러 차례 상어의 끔찍한 공격 사건이 발생했죠. 이러한 위협에 맞서 퀸즐랜드주는

0: 퀸즐랜드 주에서는 1960년대부터 상어 통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변을 따라 상어 그물을 설치했죠. 그 당시엔 단순히 상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1: 이 장치들은 상어의 접근을 막는 거대한 장벽이 됐습니다. 매년 수백 마리의 뱀상어가 이 그물에 걸려 기진맥진한 채 목숨을 잃었죠. 게다가 이 그물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북이나 가오리, 돌고래까지 무고하게 희생됐죠.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결국 더 효율적이면서도 상어만 골라낼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해졌습니다.
0: 80년대 들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지역의 그물은 우리가 드럼 라인이라고 부르는 대형 부표 도치로 교체됐습니다. 미끼를 매단 커다란 낚싯바늘을 바다에 띄워두는 거죠. 위험한 대형 상어들이 미끼를 물면 그대로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원리였습니다. 요즘에는 상어를 죽이지 않고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죠. 대중의 시선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은 상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상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반반 정도 될 겁니다.
1: 장비도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획기적인 기술을 통해 상어를 죽이지 않고 생포할 수 있게 됐죠. 상어가 미끼를 무는 순간 GPS 신호기가 작동해 관리원들에게 즉시 알림을 보냅니다. 실시간으로 연락을 받은 관리원들은 상어를 안전하게 떼어내어 해수욕객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다에 풀어주죠.
0: 신호가 뜨면 15분에서 20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덕분에 상어는 물론 다른 어종의 혼획 폐사율도 크게 줄어들었죠.
1: 덫에 걸린 해양생물 대부분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지만 포획 행위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게다가 이 장치는 아직 완벽하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죠. 과학자들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남았습니다. 상어를 잡지 않고 해변에서 쫓아낼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상어의 공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리차드와 애덤은 팀을 꾸려 새로운 퇴치법을 실험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합니다.
0: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50분 정도 걸리니까 현장에서 4시간 정도 작업할 수 있겠네요. 일단 이 구역에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1: 이들의 목표는 상어의 예민한 감각기관을 교란시키는 퇴치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 실험을 위해 연구팀의 해상연구소, 아르고호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먼 바다로 항해를 나섭니다.
0: 드론 띄우겠습니다. 고도는 50을 넘지 않게요.
1: 실험에는 상어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세계적인 해양생물학자 찰리 후베니어스도 참여했죠. 그는 포식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간과의 우발적인 충돌을 줄이는 연구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찰리는 이 퇴치기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임무를 맡았죠. 그는 조수와 함께 실험을 준비합니다.
2: 우리가 사용할 퇴...

0: 물리치기 장비입니다. 꽤 간단하죠? 이 보드를 수면에 띄워놓는 겁니다. 이 안엔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전자 회로가 들어있고요. 두 개의 전극 사이에서 전기장을 발생시키는데 첫 번째 전극은 여기 있고 두 번째 전극은 물속으로 길게 늘어뜨린 이 안테나 끝에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기장으로 상어의 감각기관을 압도해버리는 게 이 장치의 핵심 원리죠.
1: 뱀상어는 냄새와 움직임,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며 자신만의 감각세계를 진화시켜 왔습니다. 물고기의 미세한 움직임조차 놓치지 않죠. 따라서 퇴치기의 전기장은 녀석을 쫓아낼 만큼 강력한 충격파를 줘야 합니다. 과연 상어들을 미끼에서 쫓아낼 만큼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0: 보통 한 번 실험하는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 시간 안에 녀석들이 반응을 보여준다면 아주 좋겠네요.
1: 퇴치기가 장착된 보드가 꼬리에 미끼를 단 채 조류를 타고 흘러갑니다. 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곧 모습을 드러냈죠. 호기심에 이끌려 접근하더니 금방이라도 공격할 기세였지만 멈칫하더니 이내 물러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녀석들을 밀어내는 것 같았죠. 미끼가 코앞에 있는데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2: 2번 상어, 1m 접근.
1: 단 한 번의 공격도, 입질도 없습니다.
2: 3번 상어, 3m 접근.
1: 여러 마리가 다가왔지만 아무도 미끼를 물지 않았죠. 퇴치기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0: 퇴치기가 없으면 상어들이 미끼에 바짝 다가와서 건드린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퇴치기를 켜면 상어들을 2, 3미터, 멀게는 4미터 밖으로 쫓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상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전기장은 상어를 잘 쫓아내지만 주파수나 전압이 다른 전기장은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제품마다 상어를 쫓아내는 방식과 효과가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1: 상어들은 저마다 자극을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실험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야 하죠.

0: 이번 실험 결과 연구팀이 관찰한 뱀상어의 공격 위험이 무려 70%나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성과죠. 물론 위험한 상어종, 특히 뱀상어에게 가장 효과적인 주파수를 찾아내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서퍼들 중에는 이미 이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1: 상어의 공격을 막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전기장 퇴치기를 쓸 것인가, 아니면 드론을 띄워 상어를 직접 감시할 것인가. 물이 맑은 곳에선 드론이 아주 효과적이죠. 드론으로 보면 서퍼들 뒤에 상어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쳐갈 뿐이죠.
0: 기술이 해결책을 제시해주긴 하지만 왜 뱀상어가 인간을 공격하는 상어 중 하나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녀석들의 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뱀상어는 닥치는 대로 사냥하는 걸까요?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걸까요? 녀석들의 식습관을 들여다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뱀상어들은 보통 다양한 먹이를 먹는데, 그렇다면 이곳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바다에서는 어떨까요?
2: 흥미롭게도 현재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남부 지역의 뱀상어들을 연구해본 결과 식단의 50%가 바다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이 보기 드문 현상은 8,000km나 떨어진 레이산 섬에서도 관찰된 적이 있죠. 거대한 알바트로스 무리가 매년 번식을 위해 찾아오는 곳으로 새끼들은 이곳에서 난생 처음 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날갯짓이 서툴러 파도 위로 제대로 날아오르지 못할 때가 많죠. 뱀상어에게는 아주 쉬운 먹잇감인 셈입니다.

0: 뱀 상어는 거대한 우주선처럼 생겼습니다. 그렇게 덩치가 큰 녀석이 빠르게 움직이거나 방향을 획틀 거라곤 상상하기 힘들죠. 녀석들은 덩치가 커질수록 바닷새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덩치가 커졌다고 해서 작은 먹잇감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쉽게 잡을 수 있어서인지 아니면 지방이 풍부해서 영양가가 높기 때문인진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1: 몸집이 커질수록 식단도 훨씬 다양해집니다. 주변 환경에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기회주의적인 포식자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기가 막힌 후각이 다음 만찬으로 이끕니다. 다른 동족들처럼 고래 사체 냄새에 이끌려온 건데요. 한 번에 수십 킬로그램의 고기를 집어삼키고 나면 다음 먹잇감을 찾을 때까지 거뜬히 버틸 수 있죠.

0: 상어들이 물고기를 주식으로 삼고 백상아리 같은 경우는 해양 포유류만 사냥하는 반면 뱀상어는 말 그대로 아무거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전략이 필요하죠.
1: 이런 끝없는 식욕을 보면 뱀상어가 왜 가끔 인간을 공격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와 애덤도 녀석들의 본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죠. 하지만 상어의 이동 패턴만 파악할 수 있다면 인간과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뱀상어들의 보이지 않는 이동 경로와 휴식처를 지도로 만들기로 계획하죠. 그러려면 먼저 이 최상위 포식자들에게 수중 음파 발신기를 부착해야 하는데 아주 위험한 작업입니다. 미끼 냄새를 맡고 400kg에 달하는 거대한 수컷이 나타났죠.
2: 미끼를 물었어요?

0: 달리! 뒤쪽에 두 마리 있어요! 뒤에 두 마리요!
1: 상어가 낚싯바늘에 걸리자 찰리가 나섭니다. 조심스럽게 상어를 보트 쪽으로 유도하죠.

0: 있습니다.
1: 모두 당겨요. 꽉 잡고. 꼬리 잘 묶어요. 상어의 머리와 꼬리가 완전히 제압되면 녀석들은 이내 저항을 포기하고 중들어집니다. 그때 상어를 뒤집으면 강직성 부동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일종의 최면 상태인 건데 그때 발신기 부착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2: 보통은 체내 발신기를 삽입하죠. 수술하듯 절개해서 넣고 꿰매는 건데 배터리 수명은 10년입니다.
1: 뱀상어의 피부는 아주 두껍고 질긴 데다 상처도 금방 아물죠. 그래서 백상아리 같은 종보다 다루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대기, 잠깐! 좋아, 지금이야. 코끝에 맞췄어.
0: 3m 30!
3: 네.
4: 상어의 길이를 잰 후 혈액과 DNA 샘플을 채취합니다. 이 귀중한 정보들은 산호초 해역에 사는 다양한 뱀상어 무리 사이에 유전적 연관성을 밝혀줄 수 있죠. 이제 이 녀석은 신원 확인과 신체 측정을 마치고 일정한 간격으로 음파를 보내는 발신기까지 달았습니다. 상어가 반경 500m 안으로 접근할 때마다 해안가 근처에 설치된 음파 수신기 네트워크가 이 신호를 포착하죠. 데이터가 저장된 이 수신기들을 과학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건져 올려야 하니 연구는 더욱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0: 퀸즐랜드 주 끝에서 뉴사우스웨일스 주 경계까지 350개의 음파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꽤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죠. 지난 3년 동안 1,000개 정도의 발신기도 부착했고요.
1: 해안선이 7,000km에 달한다는 걸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멀죠.
0: 안경 좀 쓸게요. 아, 135번이나 감지됐네요.
1: 일부 개체들이 특정 장소에 이끌리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이 자료에서 뚜렷한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휘트선데이 제도의 아름다운 해변은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수많은 유람선이 정박하는 장소죠. 그런데 몇 년 전 상어 공격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평화롭던 섬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곧바로 뱀상어가 원인으로 지목됐고 리처드와 애덤이 긴급 호출됐죠. 두 과학자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말이죠.
2: 바다 밑바닥에 미끼 상자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수백 번이나 투하했죠. 상어를 낚아서 발신기를 다는 작업도 시작했고요.
1: 하지만 수백 시간의 관찰 끝에도 상어들에게서 이렇다 할 특이 행동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그곳이 특이했던 건 보트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인기 장소였다는 거죠. 무려 180척이나 정박해 있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1: 그래서 과학자들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상어 대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기로 한 거죠.

0: 결과적으로 그게 신의 한수였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사람들의 행동에 있었거든요. 보트가 많이 정박해 있다 보니 식사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훌쩍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옆 보트에서는 아이들이 수영을 하겠다고 물에 뛰어들죠. 상어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식사 시간에 맞춰 나타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결국 인간 때문에 상어의 행동이 변하게 된 거죠.
1: 보트 탑승객들이 상어의 먹이 활동을 교란하고 있었던 겁니다. 버려진 음식물로 수많은 물고기떼가 몰려들었죠. 미세한 움직임에도 예민한 상어들은 이 상황에 과도한 자극을 받았고 결국 예측 불가능한 먹이 광란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물속에 사람이 있다면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이 사건들은 우리가 뱀상어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도 녀석들의 수명이나 번식,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죠. 짝짓기 습성 또한 미스터리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추측할 뿐이죠.

암컷의 옆구리에 남은 흉터들로 미루어 보아 짝짓기는 짧고 거칠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암컷들은 대체 어디서 새끼를 낳는 걸까요? 알이 어미의 몸속에서 부화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13개월에서 16개월의 임신기간을 거치면 사냥할 준비를 마친 새끼들이 태어나죠. 이러한 생물학적 특징 덕분에 새끼들은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새끼들이 늘 그렇듯 녀석들은 몹시 배가 고픈 상태죠. 풍부한 먹잇감에 이끌린 새끼들은 해안선을 따라 길게 뻗은 맹그로브 숲으로 다가갑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의 식료품 창고죠. 하지만 뱀상어는 생리적 특성상 민물을 견디지 못합니다. 식물들이 미로처럼 얽힌 숲 안쪽까지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맹그로브는 아주 중요합니다. 산호초에 사는 어린 생명체들의 훌륭한 은신처가 되어주니까요. 다양한 어류의 치어들, 심지어 뱀상어보다 작은 상어종의 새끼들까지 모여들죠.

어린 뱀상어들은 가장자리에서 기다리며 경계를 넘어오는 작은 먹잇감들을 노립니다. 먼 바다로 나가기 전 생애 첫 몇 년 동안 이곳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지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수천 종의 생물이 살아가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무대로 당당히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생물 중에는 상어의 충직한 동반자, 빨판 상어도 있죠.

녀석은 상어 몸에 붙은 기생충을 꼼꼼하게 떼어내고 상처를 치료하며 피부를 관리해줍니다. 그 대가로 빨판 상어는 포식자가 남긴 먹이를 얻어먹고 안전을 보장받죠.

0: 리처드와 애덤이 연구를 이어가던 중 발신기를 단 몇몇 개체들이 레이더망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녀석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다른 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내세운 한 가지 가설은 이렇습니다. 상어는 몸집이 커질수록 산호초에 사는 재빠른 물고기들을 사냥하기가 버거워진다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니까요. 만약 이 다 자란 상어들이 해안가나 산호초에 없다면 음파 발신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광활한 대양으로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일부 뱀상어에게 인공위성과 연결된 GPS 발신기를 달기로 결정했죠.
1: 주변 선박 통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0: 성능이 좋지만 부피도 큰 이 발신기는 상어의 몸에 아주 단단히 고정해야 하죠.
2: 상어가 수면 위로 올라와 안테나가 물 밖으로 노출될 때마다 위성으로 신호를 보내고 우린 상어가 어디쯤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아주 복잡한 행동 양식입니다. 보통 다른 종들은 뚜렷한 계절적 이동 패턴을 보이거든요. 이맘때쯤이면 다 같이 떠나서 한 곳으로 모인다거나 절반은 남고 절반은 떠난다거나 아니면 성체들만 떠나고 새끼들은 남는 식이죠. 그런데 뱀상어에게선 그런 패턴이 전혀 안 보입니다. 마치 방랑자나 유목민처럼 그냥 훌쩍 떠나서 각자 제갈 길을 가버리거든요.
0: 발신기는 또 다른 뜻밖의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뱀상어들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이동을 동시에 시작하더니 특정한 장소로 모여든 거죠. 바로 레인 섬입니다. 아르고호 연구팀이 녀석들의 뒤를 쫓기로 했죠.
1: 케언스에서 북쪽으로 640km 떨어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최북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거북 산란지 두 곳과 가까운 곳이죠.
0: 그중 한 곳이 바로 레인 섬입니다. 수천 마리의 푸른 바다거북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긴 여정 끝에 이곳으로 돌아오죠.

이 거북들은 30년 전 이 섬에서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이곳에 돌아온 적이 없죠. 하지만 알을 낳기 위해 본능적으로 자신의 고향을 찾아온 겁니다.

0: 레인섬을 비롯한 몇몇 섬들은 바다 거북에게 일종의 성지 같은 곳이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바다 거북 산란지니까요.
1: 에덤과 리처드는 섬 주변을 맴도는 뱀상어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녀석들은 대체 왜 이곳에 모인 걸까요?
0: 푸른 바다 거북 입장에서는 물 밖으로 나와 모래사장을 기어 올라가 알을 낳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적도와 가까워서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기도 하죠. 그래서 아침 해가 뜰 때까지 해변에 남아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살기 위해 바다로 돌아가는 치열한 시간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거북이 탈진과 탈수로 목숨을 잃습니다. 사체는 며칠 동안 해변에 방치되어 있다가 밀물이 들어오면 서서히 바다로 휩쓸려 들어가죠. 바로 이 순간이 뱀상어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냉혹한 자연의 순환 속에서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만찬이죠.

뱀상어는 부드러운 지느러미부터 먹어치웁니다. 그 다음엔 단단한 머리를 노리죠. 날카로운 이빨로 무장한 강력한 턱은 딱딱한 등껍데기도 단숨에 부숴버립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남은 껍데기가 바닥으로 가라앉아도 상어들은 안쪽까지 아주 깔끔하게 발라먹을 수 있죠.

0: 원래 뱀상어는 무리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이 앞에서는 기꺼이 만찬을 나누죠. 이 행동은 녀석들의 기회주의적인 본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산호초에서 힘들게 사냥하는 것보다 죽은 사체를 먹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안타깝게도 푸른 바다 거북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폭풍이 잦아지면서 해변이 깎여나가고 모래 속에 낳아둔 알들이 물에 잠겨버리기 때문이죠.
1: 이곳 레인 섬에서는 거북 개체 수가 완전히 붕괴되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천 마리가 알을 낳았지만 지금은 100마리도 채 안 되거든요. 기후 변화는 거북뿐만 아니라 포식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어들이 죽은 사체 대신 살아있는 거북을 사냥하도록 내몰리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죠.
0: 이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의 종이 무너지면 생태계 전체에 파장이 일고 먹이사슬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굶주림에 지쳐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상어들은 점점 더 먼 곳까지 떠돌게 됩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은 녀석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먹잇감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하게 하죠.
1: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지면 동물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뱀상어의 위성 추적 데이터를 보면 호주 남부 해역까지 믿기 힘들 정도로 멀리 이동한 걸 알 수 있죠. 어떤 녀석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출발해 빅토리아주까지 남하하더니 해협을 건너 뉴질랜드로 갔다가 다시 북상해서 뉴칼레도니아까지 이동했습니다. 그의 바닷물이 유독 따뜻했기 때문이죠.
0: 뱀상어의 행동은 바다를 휩쓸고 있는 거대한 격변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녀석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해양 보호구역의 경계를 지칠 줄 모르고 맴돌고 있죠. 녀석들의 기나긴 방랑은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심상치 않은 변화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른 대형 포식자들과 마찬가지로 뱀상어 역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이 파수꾼들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퀸즐랜드주는 최근 상어 보호 조치를 축소했죠. 우리가 외면한다 해도 끝없이 바다를 떠도는 이 방랑자들은 영원히 바다를 지키는 진정한 수호자로 남을 것입니다.

0: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2: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3: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점자와 남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저기 은평아, 나 좋아.
4: 내가 정하지. 아니, 내가 정하지.
5: 근데 너무 야해.
6: 대박이다.
5: 너무 야해.
6: 어머.
7: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온 건데 1박 2일.
4: 무슨 소리야 그게? 남자친구 뭔 소리야?
8: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이메 진짜 제일 위험하잖아요.
9: 모른 척하는 건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10: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1: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1: 080-860-9095.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2: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13: 어쩌라고?
12: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13: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2: 야! 야!
11: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13: 덕분에 살았다, 야.
12: 밥 한 번 사.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반이야?
1: 오이, 아이, 오이.
2: He really enjoys playing with his friends football, and then he's also doing taekwondo.
0: 잠자리, 여치, 무당벌레.
1: 야.
0: 엄마 해미, 아빠 안토니오.
2: I'm currently working for the game called The Sims. Working on the user interface.
3: 저는 현재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이 와서 웹이나 앱을 통해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그 전반적인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4: 공항에 왔어요. 아이만 볼 수 있어.
5: 그럼. 그댄가 한번 이만들어.
4: 스페인으로 출발합니다. 이밤 코포자. 아이반 어디 갔어? 오 이보.
0: 어?
4: 아이반! 아이반! 아이반!
5: 잘 잊혔어? 잘 잊혔어?
4: 아이고 엄청 컸네 우리 아이반.
5: 먼지나는데 길에서 이렇게 먹어. 왜 이렇게 길에서 먹냐고.
6: 여기 이렇게 서서 먹을 수 있는 거.
5: 아, 서서 먹는 거 좀.
6: 어.
4: 맛이 어때? 맛이 어때?
5: 별로네. 저기 까리꽃 좀 먹는 게 낫겠네.
4: 아리랑
5: 체질. 오!

0: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지. 더 줘야지. 뭐 큰 거 하나 줘. 된장에도 넣고. 한편으로 매운 거 먹어? 된장에 조금 넣는 거.
1: 조금은 괜찮아.
0: 혜미가 내가 해주는 집밥 먹고 싶다는 얘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번에 가서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오래 지대야. 생각보다 이게 의외로 쉬운 것 같더라고.
2: 우리 집은 요리 담당은 이제 애들 아빠 가고.
0: 지금 밥 해준 지가 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네. 내가 없을 때는 내가 아침 다 해줘버려요. 배추가 한국 것처럼 깔끔하진 않아. 이렇게 쪄보면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 시간을 맞춰야 되고 재료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당근이라든가 뭐 양배추 이런 건 좀 오래 쪄야 되고 시금치 같은 거는 그냥 김 나자마자 바로 빼야 되는 거거든요. 이 그런 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고. 시골에서 자랐고 그래서 느낌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3: 좋은 아침이에요. 냄새 좋아요.
2: 냄새

0: 알바, 잘 잤어? 할머니 안아줘야지. 일어나세요. 할머니 얼굴 보여줘. 알바, 옷 갈아입어. 밥 먹게.
1: 잘 자죠?
0: 안녕히 주무셨어요.
2: 알바, 밥 먹자.
3: 뭐야, Iván, el desayuno tiene pintaza.
1: Ya, 고기.
0: 아니요, 고기, 고기, 고기. 아이고, 그저
4: 쌀쌀해.
5: 맛이 잘.
4: 근데 소스 안 봐. 맛있어. 소스 맛있어요.
6: 소스 매운 거 못 먹어갖고 내가 이걸로 한 거예요.
3: 맛있다. 비넛 버터?
6: 된장. 된장 소스야.
3: 아, 된장 소스.
6: 된장 소스.
3: 아, 된장 소스. 아.

0: 아이고 뭐해. 빨리 먹어야지.
1: 얼른 부지런히 먹고 학교 갑시다.
0: 아이봐. 할머니가 김밥 하나 싸줄까? 아이봐. 김밥 하나 싸줄게. 좋았어. 좋았어. 아이바니 원하는 대로 샀지. 고기 넣고 입으로 슝. 슝. 하나 잘 먹어. 한 번만 더. 많이 먹어야지. 한 입만 더. 너무 조금 먹어서 살이 안 찌잖아. 국물 한번 먹으세요. 미역국물.
2: 아니야, 오늘 선크림 발라.
3: 자, 오늘 또 가보자. 자, 가자. 내가 저만큼 데려다 줄게. 가자. 자, 가자. 가자.
0: 어이차.
3: 오늘은 할아버지가 바래다 줄게요.
4: 네. 조금 더 빨리 가자.
0: 조금 더 빨리 가자.
3: 그래. 늦어. 학교 늦었어, 그지?
4: 학교를 빨리 가야 돼.
3: 학교를
4: 늦었어.
3: 9시.
4: 30분까지. 25분에 가야 돼.
3: 25분에. 9시 25시 뭐야, 임마. 9시 25분.
0: 하나, 둘, 셋.
3: 야. 천천히 가. 학교 다 왔네, 뭐. 리소 솔루자.
0: 리소 솔루자.
3: 학교 다 왔어요. 뭐가 저렇게 궁금하냐?
5: Bueno, ¿qué tal, Iván?
6: Bien.
5: A ver, de este y nos vamos, ¿vale? Pa, ch, ti, ti, ta, te toca, ta. Otra vez, ta, ch, ti, ti, ta. Siguiente.
1: 아이반이 지금 다니는 학교는 지금 뮤직, 음악 이론이랑 드럼이랑 뭐 여러 가지 이제 특별활동 같은 거 그런 옵션이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그런 커리큘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0: Me he equivocado un poco.
1: Sí, sí, sí, ya sé, ya sé. Vale, bien, bien, muy bien, muy bien. Ahí van.
2: Oh, oh, ya
1: está fuerte, ¿eh?
2: 잘했어.
3: 너무 잘해서 와 저렇게 집중력이 강하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려고 할 때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4: 음악에 대한 리듬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아야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잘 치는 것 같더라고.
3: 친구 데리러 갔어?
2: 여자친구 주는구나.
4: 아이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할아버지한테 소개 좀 해줘. 그럼 내가 선물 사갈 건데.
3: 여자친구 아니야, 그치?
5: 아이반 뭐 할 거예요?
6: 맛이 한 선물 줄 거야.
7: 올라.
4: 올라.

0: 아이고, 더운데 이걸 한다고.
1: Vale, como ya dije, el viernes en la gala de la tierra.
2: ¡Ay!
1: ¡Balones! ¡Venimos! Toma, Oli. Jaime.
3: Sergio, voy con Jaime.
0: No, no, no, no. 안 입는 편이지. 이제 반대.
2: 아멘.
4: 집에서는 완전히 아기잖아요. 아기 같은데 축구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달리기도 잘하고 공 가지고 노는 것도 너무 잘하고.
2: 허이.
1: 아, Naranjas a la izquierda, sin peto derecha.
2: Mientras defendemos, yo me la quieto. ¿Qué voy a hacer con el equipo yo soy?
4: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0: ¡Adanda! ¡Tarezo! ¡Viste, yo mío!
2: ¡Vamos,
0: vamos, vamos! ¡Vamos, vamos,
4: vamos! ¡Vamos, vamos, vamos!
0: ¡Vamos,
4: vamos, vamos! ¡Vamos, vamos, vamos! 어. 어. 어, 코트 봐, 조심해. 코트 봐, 조심해. 어. 오, 야! 어. 오, 야!
0: 잡았다. 잡았다. 아, 얘네들은 전문가같이 잘하더라고, 프로 선수들처럼. 애들이 아니요. 뛰는 거 보니까, 아, 그 더운 날씨에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그 아이바리 또 몸도 연약하고 그래서 잘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너무 잘 뛰고 그래서 좀 뿌듯했어. 꼬리냐, 꼬리. 아주, 아주 넣어놓고.
1: 자, 가보, 페토스.
0: 2대0. 2대0, 잘했어.
4: 잘했어.
3: 아이반.
4: 아이반?
3: Very good.
4: Very good.
3: Yes, he plays very
4: good. 아이반.
0: 아이반.
4: 치킨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봐.
0: 먹어봐, 맛있나 먹어봐.
4: 먹어봐.
0: 좋아. 자기랑 만들게.
4: 다 된 거니?
0: 뛰고 뭐 그러다 나오면은 땀 나고 그래서 시원한 음료 같은 거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은 우리나라의 고유 음식 해갖고 가면은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식혜를 해갖고 가기로 했었거든요.
5: 이거 뭐 해도 뭐
4: 족하지는 않겠지.
0: 아이번 기살내기 힘드네.
4: 선생님, 왜 제가
1: 안녕하세요.

0: Então ele não chama, não?
1: Até.
0: Como você...
2: Héctor!
3: Héctor! No, no, they can't. No, but no, we can't. No, impossible. No, no.
4: 처음엔 당황했어요.
3: The school has to tell them to. No, but we can't. No, impossible. No, no. Because of the allergies, we don't know if they can have it or not.
4: 더운데 주면 좋은데 코치하고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알레르기 때문에 안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5: 선생님 안 된다고?
4: 선생님이 알러지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런다고.
5: 애들한테 얘기해줘.
4: 걱정돼서.
0: Que por las alergias, pues no.
2: Sí, por las alergias. Es que yo no soy alérgico a nada de la comida.
0: Yo no.
2: Mateo tampoco a nada de la comida.
0: Yo no sé.
2: ¿Tú lo cuidas entonces?
0: Yo en realidad no soy aquí, ¿no?
3: Venga, chicos, vamos.
6: Ay, ¿sí? 아니 힘들게 해왔는데
5: 이렇게 요즘 음식을 환불로 오면 안 돼.
7: 그래.
5: 애들 요즘은 알레르기 막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사갖고 오는 게 나아.
4: 된 걸 사와야지.
8: 올라나타리. It's so hot. Can we come in?

0: hot. Close this because it's so hot.
1: Hola.
2: Hello.
0: Hello. So you were riding a bike here?
3: Yes.
0: I see.
1: Ivan. 친구들이 그날 오후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 저희와 같이 비슷하게 다문화 가정인 친구들이거든요. 한 친구는 이제 아빠가 스페인 아빠고 엄마가 일본 분이시고 다른 친구는 아빠가 이탈리안 분이시고 엄마는 우크라이나에서 만난 그 커플이에요.
4: 노래가 이 꼬치가 꼬치.
5: 꼬치.
4: 꼬치?
1: 네가 얼굴 발라줄래?
5: 엄마가 백 발라줄게.
6: 엄마, 저도 들러 tienes de quitar.
7: 너 이렇게 또?

0: But I think if the weather is warm, they'll stay longer. They're so funny.
1: Inside the European Union, your license is worth like 1 year or something like that, or like?
2: No, usually it's 10 years.
1: Okay. So then. So you mean you can drive 10 years with your Italian license, or?
2: Yeah. Then now they'll give me Spanish one.
3: 저희도 이제 스페인에서 이민자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고민들도 있고 또 같은 나이의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서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끼리도 잘 놀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Oh, that's my father. 아빠. 나오고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일본에서 오셨어요. 네,
0: 아. Nice to meet you. I'm Natalie.
3: Nice to meet you.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4: 두 분 다 예쁘시네.
3: Okay, so we'll see. Maybe we can taste them. Yeah. 지금 밖에서 놀고 있어요. 우리 저 있네요.
0: So nice. Your father looks so young.
5: Does your father do sports? What does he do?
6: He has this crazy posture and everything.
5: Like your routine, like what is your routine of the skin?
3: I mean, I use a lot of like those Korean

0: 얘를 뭐 할 거냐면 짜란
1: 공교조네
0: 우리 반에 누리집을 만들 거예요.
2: 쇼
3: 케
4: 주
0: 우리 여기 그림 그릴 때 우리 반 친구들 그려줄까?

0: 아이반을 한글 학교에 보내는 목적은 지금 현재 저 혼자만 한국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반 조부모님도 한국말밖에 못하시고 저희가 한국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목적은 그냥 아이반이 이제 한국말로 편하게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이반 오늘 무슨 색깔 사인펜 갖고 왔어요?
1: 어?
0: 무슨 색깔 사인펜 갖고 왔어요? 어떤 색깔 있어요? 아이반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
1: 따다.
0: 그걸로 우리 색칠 한번 해볼까?
2: 이거 하나도.
3: 나
2: 이거
3: 하나도.
2: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거 하나도. 나 이

0: 여기는 길에서 많이 먹더라.
1: 맞아.
0: 차고.
1: 아 근데 사람들이 진짜 밖에서 나와 있는 걸 좋아해요.
0: 아.
1: 그래서 그때 집을 살 때도 그래서 그
2: 도로 옆에?
1: 아니 발코니가 나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0: 아니 먼지 나는 데서 음식을 먹어 그래.
1: 여기 사람들은 그 햇빛 보는 걸 진짜 좋아해.
0: 아니 안 그래도 햇빛이 많이 나는데 왜 햇빛을 그렇게 보려고 하지? 와, 저기가 이쁘요.
1: 어디가 이쁜지 잘 모르겠어요.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부모님이랑 많은 시간을 같이 딱 보낸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같이 얘기하는 시간, 예쁜 데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가네.
1: 응, 가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좀 큰 엘 라스토로라는 시장에 갔어요.
2: 사람들 많이 오네.
0: 사람 사는 건 똑같아.
1: 털코트도 판다, 털코트. 지금 입는 거 생각만 하면
0: 날씨가
1: 진짜.
0: 더운데. 이게 외국 나가면 절대로 옷은 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거든.
1: 아, 그럼 옷은 보기 금지야?
0: 아니, 한국 원단이 좋고 디자인도 한국 게 제일
2: 그래,
0: 좋아.
2: 그래, 우리 한국이 제일 좋아.
0: 네. 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네.
2: 예쁘다. 원피스 하나 사야 되겠네.
1: 원피스 눈에 보이면 딱 찍어. 어, 어때?
3: 올라.
1: 에, quanto costa? 35. 아, 38?
2: 아, 35?
1: 35 유로?
2: 위에만 하는 거.
1: 어, 위에만 하는 거.
0: 야, 그 굉장히 비싼 거야. 비싸.
2: 헤메, 이게 수영복 아니야?
1: 맞아. 아, 모르겠어. 아, 수영복 위에 있는 것 같아요.
2: 아, 그래?
1: 어.
2: 수영복은 한국에서 안 가지고 와가지고.
1: 아, 모자 봐, 모자.
0: 이런 건 우아하고 좋네.
1: 어, 예쁜데?
2: 너무 크지 않나?
1: 어,
2: 한번 써봐도 돼?
1: Hola, can I try this one?
4: Yes.
1: Gracias.
0: 우와, 이거 우아하네.
1: 우와, 너무 우아하네. 어때? 괜찮은데, 근데 어디 놀러 가야겠다. 너무 커서.
0: 아이스가.
1: 어떤 거? 이렇게 같은데? 이렇게. 어? 나쁘지 않은데?
2: 오, 오.
1: Gracias. 아, muchas gracias. 어, 근데 다른 색깔, 색깔만 다른 거.
2: 이거, 이거는.
0: 화려한 게 좋지.
1: 예쁘다.
0: 어, 괜찮다.
1: 어. 그래요.
2: 알았어.
1: 그래요. 이거 할까?
0: 아, 진짜. 그래. 어. 물어봐.
1: Hola. How much is this?
4: 25.
1: Yeah, I will take it.
4: Okay.
1: 예.
0: 되게 비싸네.
1: 아우, 됐어요, 됐어요.
0: 디스카운트는 안 되는 거야?
1: 아, 여기는 안 될 걸.
0: 먼저
1: 봅시다.
0: 갑시다.
1: 우와, 예쁘네.
2: 예뻐?
0: 예뻐요. 아이, 진작 사지 그랬어.
1: 어. 잘 샀어.
0: 고급스러워.
1: 아, 이제 할머니 찾기가 편하네. 할머니!
0: 불란서 여자 같아.
1: 것도 마음에 들어오는 게 없나요?
0: 우와. 우리 가방 아, 하니까 어. 여기 명가방에.
1: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파는 거야.
0: 그러니까.
1: 우리, 어, 예쁜
0: 우리,
1: 프린트를
0: 해가지고. 우리 프린트 해서 나가.
4: 어.
2: 이쪽으로 와요.
0: 저는 가방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2: 가방 제조하는데 같이 하고 있어요.
0: 그래도 보이기는 이 정도면 잘 보이는 건 됐어. 이렇게 하면 되죠.
2: 네, 알겠어요.

0: 원단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요거는 이쁘게 생긴 디자인.
1: 화려하긴 하다.
0: 이건 배낭이.
1: 여행 가방 같은 건가 봐.
0: 가방처럼 생긴 게 배낭이네. 우리가 가방 하니까 가방에만.
1: 가방만 필까요?
0: 직업은 못 속여.
1: 그니까, 관심 가는 게.
0: 아, 물건은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 특이한 것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가면 되게 좋아할 것 같더라고.
1: 이런 치마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어.
2: 이거 카키 할까?
1: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 좀 다른 색깔로.
2: 어때? 뭐가 나?
1: 아,
2: 이쪽도 되네.
1: 이게 더 나?
0: 어, 그래. 아,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거, 이 문이 있는 거, 이건 없네. 이건 얼마래?
1: 후에는 이거는 20.
2: 20?
1: 이거는? 이거? 이거 take this one.
2: 오케이.
1: 아?
3: 주는 사람이네. 렌트.
1: 아, 엄마, 두 개면은 30이래.
0: 에이, 그렇다고. 거기에 속지 마라. 하나만 사.
2: 이거 할까?
1: 20. 이거는 20.
0: 그럼 좀 더 주면 될 거 아니야?
2: 두 개 달라 그래.
0: 30에 달라 그래. 30에 달라 그래.
2: 30에.
1: 30. Can you do 30? And this and this one?
0: 그 안 되면 가는 거요.
1: Or 30? Okay, okay, 30.
0: Russia.
1: Buen dia. Buen dia.
2: 우리 딸 덕분에 이런 거 사.
1: 재밌었어요. 아,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했는데 불러주신 가격보다 더 싸게 구매를 하게 돼서 아, 이런 게 삶의 지혜인가 싶기도 했어요.
2: 어디로 가?
1: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0: 맨 음식을 이런 데서 먹어.
2: 예쁘잖아. 여기 사람들 다
0: 길이 아니, 먼지 나는 데서 이렇게 먹나.
1: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10시, 11시쯤에 나와서 이제 커피 마시고 음료 마시고 그러는 거야.
2: 어, 아, 저기 있다. 식당에 왔어요. 가자. 올라. 올라. 바이 밤.
1: 쭈꾸미.
4: Did you find something?
1: Yeah, look, 할머니, 할아버지.
4: 아, 됐어. 아, you got the
2: 모자.
4: 아, 모자.
2: 모자 어때?
0: 어때, 모자?
4: 아, 고.
0: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인 나는.
1: 네.
0: 보틴.
1: 보틴.
2: 보틴. 굉장히 오래된 식당인데.
0: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이라고 하더라고. 1700몇 년도 식당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어.
1: Let's go.
0: Let's go. 가자.
1: Vamos.
0: 최고 오래된 식당 가자.
2: 우와.

0: I sent an email with all the details of what we needed and everything. And then basically I got back contact from, I guess, from the CEO of Botín.
1: 요청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고 해서 제가 유튜브 링크를 보여드리긴 했거든요. 그걸 보시고 그냥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2: Sí, sí.
0: This oven has never been turned off.
3: Wow, wow.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이래.
0: And this is the main diner in the restaurant.
4: Hemingway cuando comía solo, pues, entonces, él siempre comía en esta planta, pero aquella era su mesa habitual.
1: 원래 헤밍웨이라고 그 노벨상 받은 진짜 유명한 작가가 있거든. 그 작가가 식사를 하던 테이블이 저기.
5: 헤밍웨이.
1: 바다와
5: 노인.
1: 맞아, 맞아, 바다와 노인 맞아요. 그 작가예요.
0: We're going now to the underground diner that is from 1590.
3: 아유, 우리 너무 자세하게 잘 보여주시네.
1: 그러게.
3: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 야, 1519년대에 있던 지하래. 아, 와, 와,
6: 와, 와.
5: 아, 이번 조심해서 내가.
1: 응. 아, 땡큐.
4: La bodega es de 1590.
0: From 1590, this case.

0: 이게 빈 전부 와인이 들어있네 보니까.
1: 아 진짜?
0: 나는 빈병인 줄 알았더니 빈병이 아니에요. 이거 다 채워져 있어.
2: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3: 신기해?
4: 되게 신기해.
3: 되게 신기해.

0: 자,
1: 아이반도 아이반도
0: 아이반대로
1: 안돼.
2: 칭칭
0: 가족을 위하여.
1: 칭칭. 맛있다.
3: 맛있어, 맛있어.
1: 음식 나온다. 드디어 음식 나와요. 음식 나와요. 하몽. 하몽.
3: 아, 이거는 마늘 수프예요. 빵이랑 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마늘 수프에는. 마드리드에서 되게 전통적인.
4: 아미노 회분과 히몬.
0: 오징어.
3: 오징어 튀김이에요. 아이만은 자기 계속 레몬 안 넣는다고.
5: 오, 이게 대전다.
0: 우와. 우와.
1: 와.
4: La hemos matado para hacer papita.
6: They're gonna bring warm plates for the.
3: 따뜻한 접시를 갖다 주신데 이제 따뜻하게 고기를 계속 먹으라고.
0: 대단하네. 잘 나왔다.
4: 야, 맥에서 la pata.
0: 와, 아이바는 더 좋은 거 좋네. 남자도 내 빵 큰 걸로 주고.
1: 아이바. 맛있게 먹어요. 잘 먹겠어요. 아이바 잘라줄까요? 아이바 자를 거예요. 이거 포크 있었고.
3: 껍질 맛있어. 부드러워.
0: 고기는 부드럽네.
3: 껍질이 바삭바삭해서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자. 한번 어때?
1: 맛있어요.
3: 아니야, 오징어 튀김도 많이 먹어요. 너 먹고 싶어 했잖아. 응. 예! 예!
0: 알죠, 아이 밥 먹어봐. 응? 먹어봐, 이거.
1: 저거 먹어, 먹자. 천천히 꼭꼭 씹어.
0: 꼭꼭 씹어.
1: 이따가 공원 가서 막 놀으려면 많이 먹어야 돼. 연 날리게 하고.
0: 레고보다 쉬워. 연 만들어야 돼.
1: 하라죠. 같이 연 만들자.
3: 그 날리는 거. 다리
0: 스파이팅. 아. 만들 수 있어.
3: 만들어야 돼.
1: 만들 수 있어? 엄마 스페인어 많이 하는데? 아이반이 많이 가르쳐줬어, 엄마?
3: 아이반이 엄마 선생님이잖아. 스페인 말 선생님.
1: 그랬어?
3: 응. 오. 엄청 차근차근 잘 가르쳐줘.
0: 아이반 선생님.
3: 아이반은 마음만 먹으면 다 잘할 수 있어.
1: 아이반. 맛있어. 그 말은 스페인어로 어떻게 해요?
4: Está muy rico.
1: Está muy rico.
4: Está muy rico.
1: Rico. 맞아?
3: 네. Está muy rico.
1: 알반 더 군대.
0: 알반 군대 아니야?
1: Está muy rico. Está muy rico.
0: Muchas gracias.
3: 그날은 조금 더 특별했던 게 보티는 보통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굉장히 시끄럽고 음식을 느낄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아무도 없고 저희 테이블만 있어가지고 더 음식에 집중할 수도 있었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0: 우리한테 특별히 오늘 잘해준 거 아니야?
3: 안토니오가 이메일에서 다 한 거야. You arrange everything. So, thank you.
6: 네?
1: 고마워.
6: 네. 전만해요.
1: 전만해.
6: Very happy. 행복해요.
0: 얼마예요?
3: 393.
0: 안녕. 올라.
3: 네.
6: 여보, 제가 이번
4: 할아버지!
0: 아, 동네 구경 좀 하자. 이게 궁전이요?
3: 여기가 성.

0: 뷰티이셔. 오.
1: 돈을 갖고 와야지.
2: 에서 옵션.
3: 눈결색 그 신분 보여라. 감사합니다.
4: 아이방 가자. 맨날리로 가자. 샥샥샥.
3: 할머니 이제
5: 끈을 사야지.
0: 그렇지 그렇지.
6: 아, 됐어, 줘. 아, 설다 꺼라, 설다.
1: 안 터냐?
5: 한 분 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주네.
7: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8: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9: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 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0: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9: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1: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9: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2: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9: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큰병 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8: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9: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0: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9: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1: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9: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2: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9: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큰병 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8: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9: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8: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9: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7: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0: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9: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11: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9: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12: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9: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3: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9: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큰병 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4: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5: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0: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옛날에 하던 솜씨가 있던데 하대.
2: 여기서 60년 했어요.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단골 손님.
1: 저희가 뿌듯이 하고 있으니까
3: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4: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5: 저기 은평아, 나 너 좋아.
6: 내가 정하지. 아니 내가 정하냐.
7: 근데 너무 야해.
8: 대박이다.
7: 너무 야해.
8: 어머.
9: 그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
8: 무슨 소리야 그게. 남자친구 뭔 소리야.
10: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이메일 진짜 제일 위험하잖아요.
11: 모른 척하는 건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싶고.

0: 떠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잇몸 튼튼 이가탄.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우와, 이게 진짜 금이네요.
5: 어마어마합니다. 그 크기가.

0: 일명 황새 가위라고 해서 부리가 가위 역할을 하는데요. 우와.
1: 아, 온 동네 소들이 지금 다 나오고.
0: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첫 여정은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로 갑니다. 1000년 넘게 살아온 도시는 하루하루가 그대로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2: 아, 너무 이뻐요. 와.
0: 사막을 건너온 낙타와 상인들의 이야기가 흐르고 매일 저녁 흥겨운 음악이 흐르는 곳 부아라입니다. 저는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 37년 전부터 배낭여행을 시작했습니다. 60여 개국을 여행한 지금 자꾸만 마음이 가고 발길이 가는 곳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수도 타시켄트에서 국내선으로 1시간 남짓 부아라에 왔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지방도시지만 한때 여러 왕조가 도읍으로 삼았던 곳. 2000년이 넘는 역사의 부아라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중세 도시 중 하나로 불리며 구시가 대부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긴긴 도시의 역사가 시작된 지점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의 궁전이자 요새가 있습니다. 1500년 넘게 부아라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건축물입니다. 바로 이곳이 아르크 요새인데요. 아르크는 성체를 뜻하고요. 예전에는 이 안에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왕궁과 모스크, 목욕탕, 감옥 등 많은 시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 성체의 대부분은 이렇게 폐허가 된 채로 아직 복원이 안 된 상태인데요. 현재 계속 복원 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곳에는 많을 때는 3,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았다고 하고요. 몽골 침략 당시에는 밖에 있던 주민들이 모두 이 안으로 들어와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성벽 위에 오르면 시간이 쌓여 만든 풍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곳 부아라에는 높은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면 정말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체의 맞은편으로 도시의 또 다른 상징들이 서 있습니다. 세 개의 이슬람 건축물이 모여 있는 포이칼란입니다. 미로 같은 부아라의 골목에서도 포이칼란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부아라의 상징과 같은 포이칼란이라는 곳인데요. 포이는 발 아래, 칼란은 위대한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위대한이라는 것은요, 바로 저 앞에 있는 칼란 미나렛을 뜻한답니다. 높이 약 46m, 900년 가까이 부아라의 하늘을 지켜온 도시의 이정표입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이 이곳에 왔을 때 저 높은 꼭대기를 보려고 머리를 올렸다가 그만 투구를 떨어뜨렸다고.

0: 해요. 그래서 투구를 집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머리를 숙이게 한저 건물은 파괴하지 말아라. 저게 12세기에 건설된 건데요. 그래서 파괴되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부활해서 몇안 되는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미나렛은 이슬람 사회의 거대한 알람입니다. 확성기가 없던 시절엔 사람이 이 탑에 올라 기도 시간을 알렸습니다. 미나렛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신자들은 모스크로 향하는데요. 모스크에 갈 때는 단정한 옷차림이 기본. 남성의 경우 적어도 배꼽에서 무릎까지는 가리는 게 원칙입니다. 한 번에 1만 명 정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중앙아시아의 대형 모스크 중 하나, 칼란 모스크. 500년이 넘는 긴 역사에는 소련 시절 창고로 쓰였던 아픈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립 이후 70년 가까이 끊어졌던 기도 소리는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예배가 이어지는 신성한 공간이자 부아라를 대표하는 역사 유산입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모스크가 영원히 쉬어가는 곳이라면 하우즈, 즉 연못은 일상의 쉼터입니다. 모스크와 연못이 마주한 부아라의 명소, 볼로 하우스. 모스크 입구, 개방된 예배 공간을 아이반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반에 서 있는 20개의 기둥이 이곳의 상징입니다. 아름다운 처마와 그 아래 목조 기둥들은 마치 작은 숲처럼 무더운 도시에 그늘을 드리워줍니다.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누가 부르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심심찮게 생기는 일이죠.
1: 갑자기 여기 지나가는데 와서 수박을 먹으라고.
2: 수백
0: 년된 건물이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보하라에는 오랜 내공을 지닌 장인도 참 많습니다.
1: 지금 장식품 같은 건데요. 직접 아마 손으로 다 이거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우즈베키스탄의 유명한 전통 공예 중 하나가 금속 공예인데요. 그 중에서도 구리나 황동판에 무늬를 새기는 기술을 칸다 쿠를릭이라고 합니다.
1: 너무 이뻐요. 와.
0: 투박해 보였던 장인의 손끝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넝쿨이 피어났습니다. 나무 기둥이 만든 그늘에서 잘 쉬고 좋은 구경도 하고 갑니다. 부아라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라 메마른 풍경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걸어보면 여행자도 상점도 많아서 도시 전체가 큰 시장처럼 느껴집니다.
1: 이 앞쪽에 보시면 성문처럼 이렇게 입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옛날 그 실크로드 시대에 카라반들이 이곳에 와서 물건을 사고 팔던 그런 시장 건축물입니다.
0: 부아라는 한때 실크로드의 주요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교역돔, 토키가 있었습니다.
1: 이곳은 각각 특별한 물건을 파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은 지금 제일 작은 규모고요. 화폐를 교환하던 그런 환전 토키입니다.
0: 16세기 부아라가 크게 번영했던 시절 사람과 물자가 몰리는 길목이로
2: 커다란 벽돌 돔이

0: 쉬워졌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을 피해 언제든 거래할 수 있었던 지붕 덮인 시장이죠. 환전시장인데요. 화폐가 없던 시절에 예전에는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저런 뭐 카펫이나 모자 다른 어떤 물품들과 아마 여기서 교환을 했던 것 같아요. 실크로드 상인들은 돔 아래 모여 물건뿐 아니라 문화와 정보, 또 새로운 인연을 나눴습니다. 16세기 부하라에는 여러 개의 교육돔이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네 곳이 남아 있습니다.
1: 이게 바로 그 터키 건물 중에 가장 큰 금시장입니다. 자르갈론이라고 금세공 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안에 수십 개가 넘는 그 보석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돔 형태의 지붕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 그 큰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0: 교육돔은 단순히 지붕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주요 교차로에 세워져 사람들이 어느 방향에서나 드나들 수 있었고요. 안정적인 실내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1: 저기 보시면 이 중앙에 큰 형태의 돔 형태로 지금 지어져 있어요. 저기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저 구멍을 통해서 여기에 열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안에 시원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0: 교육돔은 실크로드 상인들의 지혜가 만든 그 시절 최고의 쇼핑센터였습니다.
1: 들어오실 때 보면 입구가 그냥 굉장히 크잖아요. 그 당시에 대상들이, 캐러반들이 뭘 타고 다녔죠? 낙타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낙타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네.
0: 낙타에 올라탄 대상들은 사라졌지만 돔 안에서는 오늘도 흥정이 이어집니다.
1: 저 모자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0: 다양한 우즈베키스탄 전통 제품들을 팔고 있는데요.
1: 뭐 깍깍 나즈바니니까 이게 이름이 뭐죠?
2: 추구르마. 추구르마.
1: 추구르마.
2: Sheep skin. Sheep. In Bukhara, Karakul is like this.
1: 카라칼리. 카라칼리다.
2: This is style in Shiva.
1: 히바 스타일. 이런 건
0: 날은 덥지만 왠지 털머저에 눈이 가더라고요.
1: 야, 어디 이제? 근데 털이, 이 양털에 뭐라 그럴까, 곱슬곱슬함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되게 가볍습니다. 엄청 가벼워요. 스콜크 스테이드 얼마예요?
2: In sum, 450,000 sum. It's like $35.
1: 450,000, 45만 원이니까 한 5만 원 정도 하는 거네요. 5만 원이면 비싼 건가? 450, 1000이니까 45만. 이거 직접 만드시는군요. 평소에 사실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0: 이건 좀 무리일까요?
1: 깜빡이죠.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0: 옛날엔 최고급 추구르마 하나가 낙타값에 맞먹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 이거 조금 싸게 안 돼요?
2: 주는
3: 40만
2: 숨. 10만 숨
1: 깎아주셨어요. 10만 숨이나 깎아주셨어요. 20%나 깎아줬어요. 감사합니다.
0: 어디에 쓰고 갈지 모르겠지만 부하라의 추억으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라마.
0: 제가 쇼핑을 그리 즐기는 편은 아닌데요. 유독 부하라에 올 때면 저도 모르게 지갑이 열리곤 합니다. 특히 이런 소리가 나는 곳이면 일단 멈춰야죠.
1: 여기 그 부하라에서 가장

0: 인기 있는 그 기념품인 그 부하라 가이라고 있거든요. 바로 이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일명 황새 가위라고 해서.
1: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2: 상쾌
1: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가위인데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가위질을 할 때마다 부리가 가위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황새 모양의 그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일명 황새 가위라고도 합니다.
3: 모양만 예쁜 가위가 아닙니다.
0: 이곳에서 직접 만들고 계신가 봐요. 아살람 알라이쿰. 안녕하세요.
3: 마침 제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왔네요. 달궈진 쇠가 식기 전에 재빨리 모양을 잡는 단조 과정입니다. 16세기에 지어진 대장간. 옛 부하라 궁정의 대장장이들도 여기서 칼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0: 아, 지금 칼을 만들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저 밖에 가위도 있던데 여기서 가위도 만드시나요? 가위인가봐요.
4: 아스나와스 슈네보스나드 브루사크 밀리메트릭 칼린릭 카이지 슈남나 벨레드 부 아나 슈 포르마세 아나 익샤시 레일렉 익샤이드
3: 레일렉스. 500년 역사의 대장간에서는 모든 물건을 전통 방식으로 만듭니다.
4: 아부 커서스 카노티암 하마스 비트 부툰 비트 부툰단 벨레나데 파이반클라마이데 이샤르사 크마이드 Bu naqin qayçı özümüzdə bunu afterim babam bilərlə, babam yasaganlar. Bu naqin qayçını 32 xilini, hər xilini pridumit qılganlar. Ki ana şu kişi ota katta babamın otalar.
3: Bu arayının sondeyi직업을 물려받은 장인 가문이 많은데요. 그중 카말로프 가문은 무려 7대째 대장장이 기술을 잇고 있는 명문가입니다. 이 가문을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황새 가위. 그런데 많은 동물 중에서 왜 황새였을까요? 부하라에서 황새는 행운을 가져오는 길조로 여겨진답니다. 생김새도 가위 만들기에 안성맞춤이죠. 길게 뻗은 부리는 가윗날이 되고 둥근 몸은 손잡이, 작은 머리는 회전축, 머리에 아무것도 없으면 암컷이고 벼시 달린 건 수컷이라고 합니다. 황새 가위뿐 아니라 칼과 촛대 등 다양한 생활용품과 장식품도 전통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4: 그때 봐요, 그때.
0: 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데도 딱 이렇게 서 있어요.
4: 무슨에 돌아다니기 끌마야 돼.
3: 탐나는 게 참 많더라고요.
4: 브레이지 아스다 보시나시 피쇼 아카이치네 아름다 끔부가 아나 슈 라일락스포 누마춤 나쿤 포르마 자와토이 슈트 보르코 우즈베키스 게블로 아나 아나 슈 트라파레이트네 카이치라시 슈 파카트 슈 나쿤 카이치라 되어버리켈
3: 입체적인 금실 자수는 2000년이 넘었다고 전해지는 전통 공예입니다. 두꺼운 본을 정교한 문양으로 자르려면 특별한 가위가 필요했다고 하네요.
4: 아나 뭐 슝가 약으로그 뭔가 슝가 약으로그 이렇게 키슬리시는 프리메라 코스다마 누가 치즈라도요 우스단 아나데 올키드 뭔가 факат қоғоз айланады. 아나 슈네 뭐라 текс қайчи билан буни олиб бўлмайди. Факат мен шу қийшиқ қайчилар ўзи формаси специаллашу Өші үшін нұма бөлген. Кейінчәлік бұбым үшін әрхіл нұмасыны бірді бүткі келді.
3: И дежанканын 1992-нен

0: 박물관으로 지정되면서 부하라 금속공예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국가 훈장을 받은 5대 대장장이 쇼키르 카말로프 씨가 아들과 손자에게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1: 정말요? 제가 살게요. 제가 기념품으로 좀 사가려고 했는데 그냥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또 이름도 새겨준대요.
0: 가정의 화목과 행복, 풍요를 상징하는 부하라 황새가위. 그래서 대부분 암수 한 쌍을 사가는데 가격은 7만 원 정도 합니다.
1: 오, 이쁘게 됐네요. 아, 제 이름을 새겨달라고 했거든요.
0: 아내 것까지 저도 한 쌍 구입했습니다.
1: 가위집까지, 이렇게 예쁜 가위집까지 있네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라마, 라마.
2: 바이바이.
1: 라마.
2: 바이바이.
0: 망치 소리가 정겹던 대장간을 나와 이번에는 부하라의 특별한 얼굴들을 만나러 갑니다. 사실 여행하면서 몇 번 지나쳤던 곳인데요. 혼자 여행 중인 아저씨가 선뜻 들어가긴 좀 쑥스럽더라고요.
3: 와, 이야.
1: 부하라의 인형인가 봐요. 아.
0: 부하라 인형 박물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부하라의 인형 장인이 만든 작업장 겸 박물관.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눈동자들이 한꺼번에 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부하라는 수백 년 동안 우즈베키스탄 민속 인형극의 중심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4: 하나이디드 소셜 미디어리드 호스트라드 텔레비지니아 텔레비지니아 부근 텔레비지니아게 슈 나로드네 아이런 왁틀라 양이리클라 아이런 왁틀라 사티릭 아이런 왁틀라 누마 노로즈리클라 아이틀겐
1: 인형들 있어요.
4: 우와. 호로 아미레
1: 너무 멋있어요.
0: 인형극은 시장과 광장, 축제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열렸는데요. 볼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사랑받는 오락거리였습니다.
4: zanqo qurchoqlar nima uchun ko'p jalb qilinadi? Chunki zanqo qurchoqlar o'ynatishi oson. Bu klassikiy variant o'ynatish. Uch barmoq. Hozir bizda osonroq variant bu ikki barmoq va tayoqcha.
0: 화려한 옷을 벗으니 구조가 아주 단순하죠. 목과 양팔을 직접 조정해서 동작과 감정을 표현해야 한답니다.
4: 근데 어? 맨 옆 커스 다만 그 말타. 걘 이 키시 오이나타마. 아하. 하나. 하나. 아하. 뭐 콜 블란 타이옥차. 타이옥차 스톱. 뭐 스톱? 뭐 콜 블란. 이틱 대파파스.
1: 이게 걷는 모습이네요.
4: 애들 모습이 없나?
1: 그럴듯한가요?
0: 기본기만 살짝 배우고 인형극에 도전해봅니다. 처음엔 쉬워 보였는데

0: 저도 이렇게 리듬을 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 온몸이 땀범벅입니다. 부활아의 인형의 매력은 유연한 몸짓뿐 아니라 진짜 사람 같은 사실적인 얼굴입니다.
1: 2-ci moment bu köçədə yürgən vaxt sketch çizildi. Öşə vaxt yəki turistlərdən özdən olamız. Turistlərdən özdən olamız. Şunda.
0: Sumanın inyon gaunde, nega anın olgulga dalmın gol çazaboki, igose to darın jemiibnida.
2: Yogi boşimyan, yogi ibunun chalsuangjeul motivu samaso geul jo mandireotdago hanende, otteoge (웃음) 그래도 많이 비슷해요.
0: 오, 그럼 혹시 저와 닮은 인형도 있을까요?
1: 여기 뭐 역사인데? 여, 하나 보는 스케브라고 했어요.
2: 이 사람이 아마 많이 닮았나요? (웃음) 닮았어요?
1: 칼리카투르 네 버리안.
2: 아, 저 사람 볼게요. 오, 저보다 실물은 안 돼요.
0: 제 웃음과 닮았다는데 그런가요? 20세기 초까지도 부활아이는 여러 인형극단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탐관오리와 졸부를 풍자하고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던 인형극. 부활아이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나 기념품이 아니라 천년 고도의 가장 친근한 문화유산입니다.
2: как вам нравится?
3: Очень. Очень забавненько.
2: А какой кукольц?
3: Мы еще не рассмотрели. Мы еще не посмотрели. Надо еще посмотреть.
0: 사라진 줄 알았던 동심을 살짝 되찾은 저는 인형 박물관 인근의 마드라사로 향합니다. 마드라사는 종교와 법학을 가르쳤던 이슬람 세계의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오늘날에 대학과 비슷한 곳이죠. 이 마드라사는 17세기 초에 세워졌는데요. 지금은 학생들 대신 부활아의 여행자들이 매일 저녁 해질 무렵이면 모여듭니다. 마드라사의 넓은 앞마당에서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2: 아, 전통 의상을 입은 분들이 패션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0: 한 시간가량 펼쳐지는 공연은 우즈베키스탄 여러 지역의 민속음악과 춤으로 채워집니다. 낯설고 화려한 의상들과 이국적인 음악, 옛 실크로드 시절 번성했던 부활아의 한때를 만나는 기분입니다.

0: 수백 년 전 학생들이 경전을 읽던 마드라사의 앞마당. 지금은 부하라에서 가장 흥겨운 공간이 됐습니다. 전성기의 부하라에는 100곳이 넘는 마드라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소련 시기를 거치면서 종교 교육은 중단됐고 대부분의 마드라사도 본래 기능을 잃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독립 이후 방금 들렀던 공연장처럼 일부 마드라사는 여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 아, 이곳은 좀 특별한 호텔인데요. 아, 예전 그 이슬람 교육기관인 마드라사를 복원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0: 19세기에 지어진 마드라사 구조를 그대로 살린 호텔. 오래전 신학생들이 머물던 방이 손님들의 객실입니다. 부하라에 여러 번 왔지만 이렇게 특별한 잠자리는 처음입니다.
1: 아, beautiful.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인테리어가 아주 고풍스럽고요. 아늑하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뭐 여느 호텔 부럽지 않네요.

0: 부활하여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유적과 장인의 골목을 벗어나 도시의 요즘 일상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살람 알라이콤. 오, 여긴가 보다. 아, 이게 카틀라만 운인가요?
1: 카틀라만 운.
0: 아, 이거 하나 사고 싶은데 얼마예요?
1: 에노트.
0: 우즈베크어로 빵을 논이라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어디서나 논을 볼 수 있지만 제 입맛에 특히 잘 맞는 게 이 카틀라마 논입니다. 아, 처음에 입에 들어가는 순간 바삭한 소리가 나면서 씹을수록 고소한 맛도 나고요. 아, 안에 속살은 엄청 부드러운 것 같아요. 마치 크루아상을 먹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식감.
2: 아살람 알레이쿰.
0: 그 비밀은 조리법에 있답니다. 카틀라마는 다른 우즈베키스탄 논보다도 손이 정말 많이 가는 빵입니다. 아, 반죽을 해놓고 피자 도우를 이렇게 크게 만들듯이 아,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 오! 잡아당기는 거 보니까 이 탄성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오!
3: 오!
0: 얇게 민 반죽을 펼치고 이 집의 비법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 위에 얇은 반죽을 또 겹쳐주는데요. 카틀라마라는 이름이 접다, 겹치다 이런 뜻입니다. 반죽을 겹겹이 쌓아 층을 만드는 게 포인트.
2: 이제 이거를 똘똘똘똘 마시는 것 같은데.
0: 10겹 정도 반죽을 겹쳐 김밥처럼 말면 카틀라마 논의 식감을 완성하는 수십 겹의 결이 생깁니다.
2: 오, 완성됐어요. 아, 이제 하나하나씩 소분을 하실 것 같아요. 아.
0: 눈대중으로 대충 자르지 않고 750g씩 정확히 맞추더라고요. 모양과 두께까지 일정하게 다듬어야 모든 논이 고르게 익는답니다.
2: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누르셨는데도 아까 여러 개 그 겹을 쌓은 그 모습이 나이테처럼 나무 나이테처럼 오, 이렇게 보이네요.
0: 카틀라마는 우즈베키스탄뿐 아니라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 파키스탄, 또 튀르키예 등에서도 즐겨 먹습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제빵 과정은 지역마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2: 저게 이제 부풀어오는 것을 좀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0: 이제 굽기만 하면 되는데요. 우즈베키스탄 논 가게라면 기본으로 있는 화덕이 여긴 없습니다.
2: 아, 이 타클라마 논은 이 특징이 이 탕두리에다 굽지 않고요. 이런 오븐에다 굽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0: 화덕에 굽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뭐 하나 쉽게 대충 만드는 법이 없는 부하라 사람들. 부하라표 카틀라마논은 우즈베키스탄의 논 중에서도 별미로 꼽힙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은 갓 나온 빵이잖아요. 갓 구워낸 카틀라마 논은 바삭함의 차원이 다릅니다.
2: 우와, 여기서 들었는데도 그냥 바삭 소리가 그냥 크게 들리는데요. 감사합니다. 부서지는 소리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라마.
3: 라마. 라마.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부하라에서 저희 인생 빵을 맛보고 이제 도시의 외곽으로 달려갑니다. 오늘은 부하라 최대 규모의 가축시장이 열리는 날.
2: 아, 이곳은 몰바자르라고 하는 부하라에 있는 새벽 가축시장입니다. 안으로 들어왔는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0: 시장은 매주 일요일 동도 특이전인 새벽 3시 무렵부터 오전 9시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여기 오면 도시의 꾸밈 없는 진짜 일상을 만날 수 있죠.
2: 와, 저기 새끼 송아지도 있어요. 이 소는 우리나라 황소하고 많이 닮았어요.
4: 20밀리언 수레버들만 20만 사우더 별로 없대요.
5: 잘랐어요? 아.
0: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시간만 장이 서다 보니 부하라와 인근 지역의 목부들이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익숙한 가축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이 녀석들은 지방 꼬리양이라 불리는 독특한 품종의 양입니다. 이 종류의 양들은 마치 낙타의 홈처럼 꼬리와 꼬리 주변에 지방이 저장됩니다.
2: 지방이라든지 말랑말랑합니다.
0: 카라쿨 양은 대표적인 지방 꼬리양 품종입니다. 제가 교육점에서 샀던 털모자가 바로 이 양털로 만든 겁니다. 척박한 땅에서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을 지켜준 고마운 가축이죠. 천년 고도 부하라를 뒤로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빠르게 시간이 흐르는 도시로 향합니다. 타슈켄트, 인구 300만 명이 넘는 중앙아시아 최대 도시.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겉모습은 현대적인 대도시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오래된 삶의 방식과 전통이 일상 속에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날도 번화한 도로변에서 이색적인 풍경을 만났는데요.
2: 오, 여기 도로와 한복판인데 양이 이렇게 많네요.
0: 부하라에서 본 지방 꼬리양도 있고 번잡한 도심거리에 가축시장이라도 선 걸까요? 손님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2: 뭐 처음 나 올리셨죠? 프로데체 못 닦고.
6: это проданные. Мы их же будем это резать. Они сейчас будут резать их и жертвовать.

0: отношения будут делать. Ну, у нас такое обычае. Это в Коране так написано. Мы должны это делать. У кого хватает возможностей, они должны уже, ну, жертвоприношение делать. Каждый год обязательно, чтобы, ну, смотря у кого сколько деньги есть, ага, исходя из этого, надо резать барана. Один человек или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может, один, а некоторые вот такие делают, режут больших. Это где-то 7-8 человек деньги собирает, ага, и режет вот такие большие.
1: 알고 보니 무슬림들이 신을 위해 제물을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0: 돈은 тоже можно делать, если дома есть мужчина, может сделать, купить, домой отвезти, там порезать и все. Мы живем многоэтажный дом.
1: 쿠르반 하이트는 라마단이 끝난 뒤 두 달여 만에 찾아오는 이슬람의 명절입니다. 신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의미로 정성껏 준비한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2: 여기 여기 뭐 뒤에
1: 예전엔 집에서 가축을 잡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정육점에서 고기 사듯이 편하게 제물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 전체가 양고기 먹는 분위기니까 저도 따라 메뉴를 정했습니다.
3: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 지금 요리하는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라마.
1: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양고기는 대개 화덕에 굽거나 숯불에 구워 먹는데 찜은 저도 처음 봅니다.
4: 아, 아소사 고이고슈 먹으려면 그냥 헐로 피셔달라고요.
1: 카잔이라고 하는 대형 가마솥에 육수가 될 물과 고기, 향신료 등을 먼저 넣습니다.
4: 어머, 괜스레.
1: 그 위에 손질한 양고기를 수북하게 올려주는데요. 육수의 뜨거운 증기로 천천히 익히는 방식입니다.
4: 보통 고이고슈대 말고 샤를라스미드 고이고슈는 오즈 보통 고수척 볼라드 버클파이트 버클파이트 고이고슈 볼라드 15kg에서 17kg까지
1: 직접 물에 담가 삶지 않기 때문에 고기의 맛과 향, 육즙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4: 맛있지? 끝났고서 보는 하드는 고기 에팅 해도 귀신이
1: 우즈베키스탄 음식은 맛만큼이나 향과 색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향나무 가지와 맵지 않은 향신료로 고기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요리의 풍미를 살려줍니다. 이제 2시간 정도 뭉근하게 익혀주면 됩니다.
4: 아, 뭐야, 바스게 소개한 브랜치 볼에 불려오는 음식은 우셔 카이니드데 우셔 이치드 치카 마살아르블라 고슈카 부구베라
1: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미식 도시 사마르칸트에서 시작돼 500년 동안 전해 내려왔다는 전통의 레시피.
3: 아, 이게 물에 삶은 거는 아니고요. 아마 이게 아, 밑에서 물을 끓이고 찜 형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위에 보면 무슨 고춧가루나 무슨 양념이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는데요.
1: 우즈베키스탄을 여러 번 여행한 저도 처음 맛보는 귀한 요리입니다. 불향이 강한 양고기 구이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3: 와, 입안에 들어가면서 사르르 녹는 게 아, 기존에 이렇게 뜨거운 물에 구운 그런 그 고기 요리보다 훨씬 담백하고 식감이 엄청 부드럽거든요. 그냥 우리 수육이나 이런 거를 먹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1: 푹 우러난 육수도 그 자체로 보양식입니다.
3: 와, 야, 이 국물 맛, 이게 이 국물인 거죠.

0: 매력도 오래 머물수록 깊어집니다.
1: 여기 엄청 작은 호남인데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2: 너무 맛있어요.
1: 오, 엄청 아름다워요.
3: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4: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점자와 남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저기 은경아, 나 너 좋아.
5: 내가 너만이. 아니 내가 너만이야.
4: 근데 너무 야해.
6: 대박이다.
4: 너무 야해.
6: 어머.
7: 그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
1: 무슨 소리야 그게? 남자친구 뭔 소리야?
8: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이메일 또 제일 위험하잖아요.
9: 모른 척하는 건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을 그냥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10: 할아버지가 너 잘 살 수 있게 도와줄게.
11: 나는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10: 서울 여잔데 살 수 있을까?
11: 제가 다 하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함과 만족함이 진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12: 조상님만 22분이 계셔요.
13: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14: 인주시 27대 손 대종손.
13: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15: 지붕이요?
13: 네.
15: 우상들을 위해서 만든 지붕 같아요. 참 신기하네.
16: 하나 따줘볼까? 차에다 실어줄까? 오늘 싸줄 게 많네. 코다리도
17: 아니, 아니, 아니, 안 부족해요.
16: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 바빠주는 아줌마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 갑니다. 약재를 다려서 맛을 내요.
18: 여기는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
17: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18: 잔치 같습니다, 잔치.
17: 맛있죠?
16: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17: 사랑 접고 먹고 싶어요.
16: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 배고픔은 호가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
19: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1: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3: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0: 생각을 합니다.
1: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2: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호박이 잘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내가 봐야겠구먼.
2: 한여름 뚜약 볕에 노부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3: 꽃으로가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하얗게 된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하얗게 생겼잖아요. 호박 농사도 짓고 벼 농사도 짓고 다 해요. 시골 사는 것은.
1: 아이고 뭐니.
2: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는 삼복더위 속에서도 한평생 부지런함이 몸에 밴 노부부는 쉬어감이 없습니다.
4: 땅 호박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1: 예. 여기다 이제 또 이렇게 쌓아야 돼요.
3: 아, 힘이야 들지 안 들어요. 이 더울 때 따려면 엄청 힘들지.
2: 고생스러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죠. 수확하느라 흘린 구슬땀 시원하게 식혀주는 이 돗자리도 그러하답니다.
1: 여기는 더워도 여기 올라오면 시원해요. 우리가 짠 거예요. 안굴 해서.
2: 긴 세월 변함없이 한 올 한 올 정성껏 엮어온 부부의 가장 시원한 자리를 만나봅니다. 임금에게 진상되며 이에부터 왕골 돗자리 명산지로 알려진 함평군 월야면. 푹푹 찌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1: 이거 왕골 송골 자리요. 이걸 여기다 심어야 안 쓰러지지. 태풍이나 불면.
2: 무덥고 습할수록 왕골이 잘 자라고 품질도 좋아진다죠.
3: 왕골 뭐죠?
2: 노지에 왕골 풀씨를 뿌려 70일가량 키운 모종이랍니다.
5: 대위원이 왜 자르신 거예요?
1: 아, 왜 잘라야 안 부러지지. 부러지면 버려야죠.
3: 이렇게 꺾어진 것은요, 왕골 자체가 좋게 안 오른다고.
1: 살긴 된다. 살아도.
3: 살기는 살아. 근데 안 좋아, 품질이.
2: 왕골 돗자리 하나 만드는데 수천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죠. 모종 하나 다루는데도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6: 이렇게 해야 하나씩 또 숨기가 좋아. 지금 다 이렇게 갈라놔야 얼른 꽂고 막 그러지.
5: 어머니, 근데 예전부터 이렇게 모종 심는 거 하셨어요, 왕골?
6: 왕골로 늙었잖아. 여기가 왕골 고작인데. 옛날에는 다 누지부디 다 이걸로 벌어먹고 살았지.
1: 이 들판이 전부 안굴이지, 전부 다. 한 집이 보통 서마지기, 너마지기. 그러니까 7살 먹어서, 8살 먹어서 책가방 갖다 놓은, 책가방 던져놓고 안굴 해야 한다는 게 그때는. 그건 닭이 울죠, 닭이 울어. 그때까지 하더라고. 그 얘기들이, 아, 7, 8살 먹은 얘기들이 뭔 속이 있어. 그때까지 안 오면 또 혼나니까. 참말로 그랬다니까요.
2: 한때 전국 돗자리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왕골로 자식 농사 다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2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왕골을 심었죠.
5: 잘 심은 거야, 이거.
1: 이거 하나 심어야 새끼를 치고 두 개를 이렇게 많이 잡아 숨기면 새끼 안 쳐요.
5: 이게 진짜 돈이 같네요, 하시는 게.
1: 그하고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한 개씩만 심는 거하고, 이것은 이게 넘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없애야 돼. 또 심어야 돼요. 머리 묻으면 죽어요. 이게 흉물 못 쉬니까.
2: 기계로는 심을 수도 없답니다.
3: 그래, 아파도 참아야 돼.
4: 지금은 마을에 왕고라는 집이 몇 집이나 있어요?
6: 이 집 한 집 뺏겨라. 아, 여 집 한 집만 있어.
4: 아, 그래요?
6: 지금은 여 집 한 집이야. 다 안 해, 안골 안 해.
7: 여기까지 들어와보니까 안 해.
2: 세월에 밀려 점차 수요가 줄어들고 선뜻 이어받겠다는 사람도 없는 것이 현실이죠.
3: 그래서 올해는 안골도 많이 줄였어요. 우리가 1,300평씩을 심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건 700평인가? 반은 더 줄여버렸지, 지금. 근데 제 양반이, 우리 집 아저씨가 이것을 맥을 못 끊고 이렇게 하고 있어.
1: 옛날부터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쉽게 안 놔주더라고요.
8: 에휴, 이거 죽을 때까지 이것을 하고 있으니.
2: 집안 대대로 5대째 이어온 가업이자 자부심이기에 더 놓을 수가 없답니다.
3: 이게 금방 커요. 항상 한 며칠 있으면 이게 쫙 새끼가 또 속에서 새순이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버려. 어느새.
2: 보통 두 달 정도 키운 후에 수확을 하는데요. 밑동이 잘리지 않게 일일이 손으로 뽑아낸 후 왕골이 마르기 전 바로 껍질을 벗기고 가닥가닥 잘게 찢어 실처럼 만든답니다. 햇볕에 수시로 뒤집어가며 바짝 말린 후에야 비로소 돗자리 만드는 재료가 완성되죠. 사람의 정성스러운 손길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예나 지금이나 그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더위에 이루어지는 작업인 만큼 기력 보충도 신경 써야죠.
6: 놈이 진짜 왔네. 소고기 6일 갔다 왔어. 오늘 안골 물론에서 하니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드리려고.
1: 많이 먹어.
2: 왕골 작업할 때면 모든 일손 접고 거드는 이웃 간의 정도 그대로입니다.
6: 맛있지, 꼬숩꼬. 그리고 재밌고, 이렇게 사람 열흘이 못해서 먹은 게 재밌고, 일도 열흘이 한 게 재밌고.
2: 일이 힘을 보태는 이들이 있으니 쉬 놓을 수 있나요? 지난해 수확해 놓은 왕골을 챙깁니다.
1: 왕골 돗자리 자를 거예요. 그거 보관소예요, 보관소. 보관을 잘해야 돼요. 여름철에는 더군다나 습기가 있어가지고 보관 잘못하면 다 버려야 돼요.

0: 안경부터 빼야 하고.
1: 눈이 잘 안 보이는지 안경 써야지.
2: 안경 있었어. 갖다 줄까?
1: 갖고. 안경 없이 살았는데.
3: 눈 밝히고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게 있답니다.
4: 요 놈은 이렇게 까만 것이 막 있잖아. 안골이 자랄 때 자기 몸에서 이게 생겨나. 가늘고 굵고 한 것들을 다 골라내야 돼. 그래야 자리가 정확하게 좋게 나오지.
3: 무엇 하나도 허투루 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하나 불량품을 골라내고 나면 빗질도 해줘야 한답니다.
1: 이런데 미션 실이 들어있으면 실이라도 엄청 질겨요. 실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잘 자를 때 방해돼.
3: 까까머리 어린 소년이 아버지 곁에서 보고 익힌 선조들의 지혜가 삶이 된 지도 어느덧 70여 년.
4: 이나리가 아무 속에 떠버리고 이나리가 막 생겨.
1: 이게 딱 맞아. 이 뒤치수에 짜는 것 이렇게 맞아야 돼요.
4: 이게 이렇게 까다로운 걸 누가 흘러가겠어.
1: 내 안에 여기 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그만해야 하는데 하면은 또 재미있을 때도 있어요. 나보다 2조 시대 사람이라는 양반도 있고 지금도 이런 걸 하고 있냐고. 응? 옛날에 이거 이 돗자리 틀이에요.
3: 증조 할머니와 어머니가 쓰던 것으로 손이 부르트도록 돗자리를 짜셨답니다. 임금에게 진상될 만큼 최고로 손꼽히며 혼수품으로도 빼놓지 않고 챙겨보내던 함평의 명물이자 자랑이었죠.
1: 이걸 짜야 돈이 나오니까 장날 5일 장날 장에 가면 다 팔잖아요. 좋으나 좋든 나쁘든 그때는 다 팔았어요. 그 나 우리 한 17, 18살 먹을 때까지 이 장판이 안 나왔어요. 비닐 장판이.
3: 왕골 손질이 모두 끝나면 다음 차례는 입수.
1: 물에 치워야 물 안 치고 짜면 짜지도 않고 부러져요.
3: 준비 과정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왕골 돗자리를 짜볼까요?
1: 이것도 기계는 기계인데 수동식이에요. 자동식이 안 되고 사람이 앉아서 늘려야 돼요.
4: 한 45년간 짰는가? 이 기계로?
3: 고장나면 부품 구할 데도 없는 오래된 골동품이죠.
4: 옆에서 카메라를 대고 저기 헷갈려네. 두 개 내도 안 돼. 이거 한 개, 딱 하나씩.
3: 서너 시간 꼬박 앉아 한 올 한 올 3천 개 이상을 엮어야 돗자리 하나가 된답니다.
4: 처음에 엄청 힘들었죠. 나 친정이 서울이에요. 근데 그때는 할머니하고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밤이나 낮이나 그 돗자리만 짜. 어미 저걸 나보다 배우라고 못 짓까. 걱정을 하고 내가 그 자리 짜는 방에 안 들어가 버렸어. 이거 평생 나보다 해라고 어떡해. 그랬더니 결국은 내가 끝까지 이렇게 안 하고 있어. 내 복인가 봐 이게.
3: 변치 않고 명맥을 이어온 부부의 왕골 돗자리는 종묘와 경복궁에도 깔렸습니다. 왕골 돗자리는 부부의 자부심이죠.
1: 다 짰어요.
4: 이제 이렇게 짜는 건 내가 눈 감고도 짤 수 있어. 이제 많이 다는 못해도 한 40년 이상 짜니까 그렇게 안 보고도 짤 수가 있거든요.
3: 이제 마무리를 할 차례입니다.
1: 두 번 넣어야 돼, 두 번. 그래야 안 풀려.
5: 아버님, 근데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 누구세요?
1: 아니요, 광주서 오셨는데 원래 재봉틀 장인들이요. 옛날부터 또 우리 일을 많이 하셨, 많이 봐줬어요.
6: 어렸을 때부터 시골이

0: 돗자리 한 대여 가지고 이 형님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알아요. 아마도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우리 형님이 마지막인가도 모르겠습니다.
1: 심고 수확해 찢고 말린 후 엮어서 완성하기까지 지독히도 수작업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명감 없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2: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깔면 돼. 아, 시원하기도 해요. 하여튼 만져봐도 우선 촉감이 시원한 게 있죠.
1: 부드럽고 끈적임이 없어 여름철 침실 이부자리로도 손색이 없다죠.
2: 이거는 거실용. 얘는 이거 얘도 거실용인데 이런 이제 민짜만 이런 술을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는 베개. 베개를 이제 속을 껴가지고.
1: 명품이란 이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수고스럽더라도 정석대로 긴 세월 지켜온 장인의 자리입니다.
3: 다들 남들은 안 짜도 되는데 뭐하러 짜냐고 했었는데 그래도 나이가 조금만 젊다면은 하고 싶어 앞으로도 더 판매가 안 돼도 맥을 안 끊고 싶은데 이제 모르지 앞으로 얼마나 더 할란가.
4: 왜 맥을 안 끊고 싶으세요?
3: 이게 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막 좋아했었고 나보다 늙지 말고 평생 그대로만 있으라고 해. 그리고 또 절의 스님들이 이걸 많이 쓰더만.
1: 시간과 정성을 더한 손기술이 주는 깊이는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니 말입니다.
2: 에이, 장어 사왔어, 장어. 이거 받아, 이거.
3: 뭔 장을 사왔어? 잘 사와요? 장어 안 사온다네, 또 사왔네.
1: 한여름 장어는 시원하게 왕골 돗자리 펴놓고 먹어야 제맛. 장어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랍니다.
2: 땀도 고생했으니까 많이 먹어.
3: 많이 먹을라요. 맛있게.
1: 묵묵히 함께 길을 걸어와준 아내에게 남편이 전하는 나름의 애정 표현이죠. 왕골 돗자리 위라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2: 여기는 더워도 여기 올라오면 시원해요.
3: 이제 30년 된 안굴이에요. 30년 된 자리에요.
2: 안굴은 누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돗자리만 더 좋은 것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1: 오래오래 지켜내고 싶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0: 옛날에 제사법 이름만은 맛있었으면 제사 안 지내고 이렇게 헛제사법 만들어 먹겠어요.
1: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4: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6: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암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기실?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 중입자 치료비도?
8: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7: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8: 1년이면 뭐, 금방이네.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0: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9: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1: 계약일로부터 91일?
9: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4: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3: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9: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4: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9: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4: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5: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6: 멀리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을 바라보며 동해의 뱃길을 달린다. 오래전 우리 땅에서 사라진 백두대간의 주인공을 찾아가는 길. 중국, 북한, 러시아의 접경지대 나르바강 유역에 도착했다. 북한과 5, 6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한반도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 이 강물이 녹으면 바로 동해바다로 흘러간다. 이곳에 한반도 생태계 꼭대기에 있었던 호랑이가 살고 있다. 햇볕 잘 드는 산비탈. 동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이곳을 주요 촬영 장소로 정했다. 이름하여 범의 언덕. 우리 땅에 살던 그 표범이다. 그리고 나타난 거대한 몸집의 호랑이. 그에게 최근 매우 심상치 않은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17: Ну, пограничники докладывают, да, что неоднократно наблюдали переходы, причем именно с котятами даже.

바위 위에 잔점박이 물범들이 올라와 숨을 고른다. 이곳은 나르바강에서 북쪽으로 500km 이상 올라온 타르네이 만이다. 그 옆으로 시옷에 알린 산맥이 뻗어 있다. 남북으로 1200km 정도 이어지는 시옷에 알린 산맥. 중국에서는 숲의 바다라고 부르는 지역이다. 이곳에서부터 한반도의 백두대간이 시작된다. 1930년대 지구상에 시베리아 호랑이가 20~30마리밖에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까지 그들의 서식지였던 곳이다. 이 원시림 속에 사람이 찾아온 적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0: 발길은 더 깊은 숲으로 향했다. 야생의 모습은 우리나라 자연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분명 이곳엔 다른 존재가 있다. 강력한 최상위 포식자, 호랑이다. 멧돼지는 호랑이의 가장 주된 먹잇감. 멧돼지를 비롯해 모든 동물들의 개체수가 먹이 사슬에 의해 자연적으로 조절된다. 숲속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최상위 대형 포식자가 살고 있는 숲. 그는 먹이사슬 전체를 조율하는 조종자 역할을 한다. 존재만으로 그 지역 자연의 대명사가 되는 동물. 100여 년 전, 백두대간 역시 호랑이의 땅으로 불렸다.
1: 여기 тоже тигры символ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Поэтому это тоже символ. Поэтому всё красиво.
0: 하지만 숲에서 호랑이가 절대적인 강자는 아니다. 불곰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가끔 호랑이를 잡아먹기도 하는 숲속의 또 다른 강자. 하지만 불곰도 호랑이에겐 먹잇감이다.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인 셈이다. 다만 덩치만 보면 불곰이 두 배 정도 더 큰 거구다. 이곳에서 호랑이는 더 이상 전설 속의 동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호랑이가 사는 땅이었던 만주 러시아를 비롯한 극동 지역. 하지만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1924년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호랑이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후 1930년에서 40년대에도 이곳 시오테알린 산맥에서만 겨우 30마리 정도가 생존했다. 원인은 한 가지, 인간의 밀렵 때문이었다. 개체수가 조금씩 늘어난 것은 1947년 러시아에서 호랑이 사냥을 금지시킨 이후부터였다. 인간의 간섭이 줄어들자 호랑이의 개체수가 회복되었던 것이다. 시오테알린 산맥에서 내려와 다시 나르바강 유역, 한반도에 가장 인접한 러시아 지역으로, 식생이 러시아보다 한반도와 더 비슷한 곳이다. 2000년대 이후 이곳에서도 예전에는 없었던 호랑이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말 호랑이를 만날 수 있을까? 숲에서 먼저 보인 것. 웬일인지 껍질이 벗겨져 있는 나무들. 범인은 사슴이었다. 먹을 것이 부족한 혹한기를 버티느라 나무 껍질을 뜯어먹고 있었다. 겁이 많은 사슴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전략.

비구름은 일제히 이 지역으로 몰려온다. 짙은 안개와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지는 여름의 숲. 온대우림 지역이라 불리기도 한다.

여름에 다시 만난 사슴들. 몸에 예쁜 흰색 반점이 생긴 모습이다. 그래서 생긴 이름. 우리나라에선 꽃사슴이라 했고 중국에선 매화록이라 불렀다. 흰 무늬는 가을이 되면 사라진다. 이 무렵 수컷에게만 나는 뿔. 우리나라에서 노경으로 알려진 이 뿔은 유독 사람들이 욕심을 냈다. 욕심은 남획으로 이어졌고 결국 호랑이와 비슷한 시기에 사슴도 멸종되는 비극을 맞이했다. 한바탕 비가 지당하고 나면 숲속 어디나 물이 흘러넘친다. 숲길을 가려면 이런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 깊은 숲에 들어서자 습도와 그늘을 좋아하는 양치 식물들이 바닥을 온통 뒤덮고 있다. 그 사이에서 발견한 흔적. 이름 봄에 만났던 수컷 호랑이다. 이 구역은 여전히 그가 지배하고 있다. 여름이라 털이 짧아지고 색이 선명해진 모습.

영역 표시를 하고 가는 포식자의 걸음엔 여유가 넘친다. 독한 냄새를 풍기는 호랑이 오줌은 다른 동물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될까? 냄새만 맡아도 무서워 도망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관심을 가지긴 해도 단순히 호랑이가 왔다 갔다는 걸 알아채는 정도일 뿐이다.

비는 숲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곳곳에 쓰러진 나무들. 그런데 절묘하게도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강을 건너게 해주는 다리가 되었다.

숲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이 다리에 이용해. 밤에도 다리를 건너려는 이용객들로 분주하다.

여름의 절정에 범의 언덕을 다시 찾았다. 표범이 좋아하는 언덕 위엔 오소리들이 와 차지하고 있다. 천적의 안식처를 놀이터 삼아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으니 겁없는 오소리들이라 해야 할까. 한편 표범은 뜻밖에도 호랑이의 영역을 거닐고 있다. 둘은 먹이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 힘에서 밀리는 표범은 호랑이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사는데 잠시 호랑이의 출현이 뜸해진 틈을 타 그의 영역까지 내려온 것이다.

이 숲에서 호랑이와 표범이 공존할 수 있는 건 표범의 적절한 처세술 덕분일지도 모른다. 그 후에도 어쩐 일인지 한동안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동물들이 여유 있게 범의 언덕을 오가며 여름을 즐겼다.

0: 여름 햇빛이 사그라들자 숲은 단풍으로 짙게 물들었다. 10월에 나르바강 유역엔 가을이 한창이다. 여전히 이 근처에선 호랑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다시 호랑이가 나타난 건 겨울이 시작될 무렵. 암컷 호랑이다. 이 지역은 호랑이가 번식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호랑이는 번식기가 따로 없고 수시로 짝짓기를 하는 동물. 새끼들을 독립시킨 암컷의 경우 또 다른 수컷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암수가 만나면 5-6일 정도 함께 있으면서 짝짓기를 한다. 한 번에 2마리에서 4마리의 새끼를 낳는 호랑이. 암컷은 새끼들이 다 자랄 때까지 2-3년 정도 데리고 다니며 키운다. 호랑이 개체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다른 사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이전엔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바로 호랑이의 습격이다. 가축의 피해가 잇따라 일어났다. 개체수가 늘어난 호랑이들이 더 넓은 영역으로 퍼져나가며 생겨난 일들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호랑이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호랑이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숲에 살면서도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중엔 호랑이 연구자 다르만 유리 박사도 있다. 그 역시 호랑이가 사람을 해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 Потому что для тигра собака это как, ну, как тортик, лакомство, пирожок. Но это он не может устоять и собаку может съесть. Но опять же, я вот здесь хожу со своей маленькой собачкой, уже хожу здесь почти 8 лет.
0: 그렇다면 사람과 호랑이는 정말 한 공간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풀기 위해 찾아온 곳. 벵골 호랑이가 사는 네팔 히말라야 저지대. 또 다른 야생을 찾아왔다.

0: 지구상의 호랑이 종 중에 개체수가 가장 많은 벵골 호랑이가 살고 있다. 방금 남겨놓은 발톱 자국. 벵골 호랑이다. 인도, 네팔 등지에 주요 서식지가 있다. 문제는 호랑이 서식지와 사람 사는 마을이 거의 붙어 있을 때다. 이 마을에선 옛날부터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사람을 직접 해치는 일까지 종종 일어난다. 끔찍한 일은 얼마 전에도 있었다. 그는 소에게 줄 풀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다.
1: 아와 얘네로 아무로 아미 가스칸 타운이 아니라 예 가스칸 타운 때 아니로 아미 10 12 잔 जति 만지 템 예 가스카다 데 때 가스카다 헤리 아니 अचानक 바글레 누 우거리고 아무라 이게 뵙니 타운 아니로
0: 마을 사람들은 늘 풀을 구하러 강 건너 숲에 간다. 숲은 호랑이의 서식지란 걸 알면서도 가축을 키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기까지 가는 것이다. 그러다 아찔한 순간을 맞기도 한다.
1: 근데 막가라가 순이다 돼. 아니 물이 우다 아이비겐데 아니 뭐지 막래 उगर्छ म त गैडा गैडा भन्ने थिएँ घाटाङ बाघ पुरै चाहिँ के अनि म यसो गर्नु बित्तिकै म थाहा भइहाल्नु त म नि सँगसँगै उफ्रिँ त थिएँ अनि म चाहिँ हल्लिएर यत्तिकै चले गरेँ कि अनि मुख ल्याउनु लाग्थेँ त्यसले म चाहिँ यो उसको मुखले यहाँ घाँटीसम्म पाएन कि मैले दिएन यत्तिकै गरेँ चले गरेँ अनि लट्ठी कि के थियो कि हातमा ए काट्ने कुरो थियो चलाइरहेको थिएँ त्यतातिर सामान पाएन कि त्यसले
0: खिजिरे भारिए मुखसुमुल इल्छिन नाच्छिमान 호랑이의 공격은 실로 무시무시했다. 사람을 해친 호랑이는 바로 포획해 가둔다. 먹이 근처에 머무르는 습성이 있어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포획이 가능하다. 호랑이 서식지와 인구가 밀집된 마을이 붙어 있을 경우 접촉의 기회도 충돌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는 한 여성. 얼마 전 함께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호랑이에게 당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변을 당한 곳이 바로 집 앞이었다. 평소처럼 풀을 베다 마을까지 내려온 호랑이에게 공격당한 것이다.
2: 대박 물어줘요. 막내 다 전화를 하러 아픈 배 빨리면 다 와니 전화를 받는다. 마치 파티 또 괜찮아 어떻게 한잔다. 또 낫죠.
0: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인구 밀도가 낮고 추위 때문에 바깥 활동이 많지 않은 지역. 덕분에 호랑이와의 충돌이 덜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더 날렵한 표범의 경우는 어떨까?
3: Пока леопард он не такой у нас конфликтный как тигр. И за все эти годы, в принципе, был только один случай вот и то пока ещё не подтверждено нападение. Ни одного смертного случая нет. Естественно, леопарды едят собак вокруг деревень, собирают их, бродячих собак, которые бесхозны. Есть случаи, конечно, когда задавили козу, задавили там теленка.
0: 날쌘 몸에 나무를 잘 타는 맹수 표범. 하지만 치명적인 공격은 일어나지 않는다. 범의 언덕에 온 표범. 새끼를 뵌 듯한 모습의 암컷이다. 3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안전한 곳을 찾아 새끼를 낳는다. 점점 거세진 눈발이 온 숲을 뒤덮는다. 10년 만에 온 엄청난 폭설이다.

눈 속에 갇혀있던 동물이 구조됐다. 태어난 지 한 달 반 정도 된 새끼 표범들. 맹수의 공격성이 살아있다. 눈 속에서 어미도 없이 고립된 상태로 발견됐던 새끼 표범. 건강검진과 야생화 훈련을 거친 후에 숲으로 보내게 된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고양이과 동물. 한 마리 한 마리.

0: 마리의 생존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폭설이 그쳤다. 하지만 두텁게 쌓인 눈은 여전히 숲을 덮고 있다. 이런 눈밭에선 동물들도 걸음을 옮기기가 힘들다. 날렵했던 삭. 발이 푹푹 빠지면서 걸음은 한없이 둔해졌다. 이래서는 먹이 사냥을 할 수 없다. 여기보다 눈이 더 많이, 더 오래 내리는 북쪽으로 가면 삭은 생존 자체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곳이 북방 한계선이다. 표범도 마찬가지. 더 이상 북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까지만 자신의 서식지로 삼는다. 호랑이의 경우 조금 다르다. 적설량은 생존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우테알린에서부터 호랑이 개체수가 서서히 복원되었고 이 지역은 어느 순간 일정한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호랑이는 다른 개체와 자기 영역을 공유하지 않는 숲의 지배자다. 그러다 보니 새로 독립한 개체들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 최근 들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호랑이가 발견된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한다.
1: Ну, на самом деле, зимы стали теплее. Здесь-то не так пока сильно это выражено,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так было неплохо. А вот на севере ареала тигра, это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тигр стал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на север. Климат-то меняется, стало теплее, меньше снега. И в позапрошлом году уже дошел до Якутии. То есть это самая северная республика России, наверное, да? До 52-й параллели. А раньше был до 46-й. То есть это серьезное расширение ареала.
0: 하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한계가 생겼다.
1: Девочки не пришли за ним, поэтому новая популяция не появилась.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постепенно будет, наверное, еще меняться и растительный мир. Вот тогда появится. Главное кабан, чтобы пошел. Кабан пошел на север. Но вот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была эпизоотия, африканская чума свиней, и численность кабана снизилась везде, и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тоже. Поэтому, естественно, тигр отступает назад. Для тигра очень важен кабан, особенно для самок.
0: 가장 중요한 먹잇감인 멧돼지로 인해 호랑이의 북상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있다.

0: 한때 30여 마리에 불과했던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는 최근 들어 600여 마리로 늘어났다. 이제 남은 조건은 이들이 살아갈 더 넓은 영역. 현재 호랑이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서쪽의 중국, 남쪽의 한반도가 있다.
1: Ну, я думаю, что в принципе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это и происходит. Так как численность тигров на земле леопарда очень сильно выросла и достигла почти

0: возможно, предельной отметки. Поэтому мы, в принципе, являемся родильным домом таким. И наши тигры уходят как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так и в Китай.
1: 호랑이는 정말 한반도로 내려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을 보여준 뜻밖의 동물은 고라니였다.
2: Тоже водяной олень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ришел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 нам, расселился к нам и в Китай, и сейчас численность его растет повсеместно. А это хорошая еда для леопардов и тигров.
1: 고라니는 이전까지 러시아에선 볼수 없었던 동물. 그런데 얼마 전부터 두만강을 건너서 북상하는 고라니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 질문. 고라니가 올라갈 수 있다면 호랑이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수컷 호랑이의 경우 1,000제곱킬로미터나 되는 자기 영역을 매일 쉬지 않고 돌아다닌다. 엄청난 하루 이동 거리를 생각하면 국경을 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반도로 넘어왔을 때 대형 포식자인 호랑이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아마도 백두산일 것이다. 다양한 생태계와 먹이 자원이 있는 백두산.
2: Смотри, где Пиктусан, очень красивая земля, очень богатая земля, и там до сих пор очень много копытных животных. 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еплохо идет охрана.
1: 백두산은 한반도 전역에 뻗은 모든 산줄기의 시작점. 남도의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이 힘차게 이어진다. 한국 호랑이의 주요 서식지였던 백두대간. 오랜 세월 이 숲을 지배했던 호랑이는 전설 속 이름으로만 남아있다. 그 전설의 주인공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미 시작된 야생에서의 변화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한다.
0: Ну, в принципе, наши фотоловушки прямо на границе показывают, что тигры приходят и уходят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Поэтому, в принципе, ну, это практически подтвержденный факт.
2: Я уверен до сих пор, что и тигры, и леопарды живут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о только в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ямо на границе до реки Туманган. Есть следы тигров, есть следы леопардов.
1: 동해 바다와 두만강이 만나는 접경 지역. 북한에서 온 폐어선 한 척이 이곳이 국경 근처임을 말해준다. 언젠가 이 경계를 넘은 어떤 호랑이가 백두대간을 타고 한반도의 남쪽까지 올 수도 있다.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른다.

0: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1: 할아버지가 너 잘 살 수 있게 도와줄게.
2: 나는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1: 서울 여잔데 살 수 있을까?
2: 제가 다 하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함과 만족함이 진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3: 조상님만 품을 두 분이 계셔요.
4: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5: 진주시 27대 손 대종손.
4: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6: 어, 지붕이요?
4: 네.
6: 어? 우상들을 위해서 만든 지붕 같아요. 뭐 참 신기하네.
7: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8: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9: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책 성격.
0: 자, 오늘은 좀 시작부터 강하게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 앞에 폭탄이 놓여져 있어요. 나를 당황시킨 아이의 성교육 질문을 1분에 이 폭탄을 들고 계신 분이 지는 겁니다.
1: 걸린 사람 벌칙 있습니까?
0: 당연히 있죠. 네, 벌칙은 녹화가 다 끝나고 혼자 이곳에서 30분 동안 있다가는. 쌤들이 다 철수를 해도 깜깜한 이곳에서 본인 스스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력 후보 보입니다. 유력 후보 보여요. 그럼 쌤 씨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2: 알겠습니다. 네. 화장실 들어갈 때 가끔 들어와서 보는데 네. 아빠가 고추가 왜 이렇게 커요?
1: 잠깐만.
0: 아, 이거는 그냥.
1: 아니, 이거 뭐야.
0: 검증 안 된다고 막.
1: 아니, 이거.
2: 검증 있어야 돼요?
0: 아, 알았어. 알았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 아니,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0: 아, 지금 시간이 흘러. 엄마, 아빠는 왜 문을 잠궈? 엄마, 첫사랑이 언제야?
3: 아빠, 성관계가 뭐야?
0: 야, 세다. 세다.
2: 세다.
0: 오케이. 여긴 어떻게 생기는 거야?
1: 우리 상황할 수 있지.
0: 엄마.

0: 너는 엄마 좋아했던 사람 얘기해줘.
1: 아빠 여자 친구 누구야?
0: 엄마 아빠? 어떡해? 나!
2: 30분간 보낸 시간.
0: 네. 전 더 좋아요. 집에 안 가고 네. 혼자 있는 시간도 저는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만났지? 입니다.
3: 그럼 애기는 어떻게 생겨?
4: 어른이 그것도 몰라요?
5: 어른도 모르는 거 많아.
6: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 학교에서 안 배웠어.
0: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2: 은순의 이 은경이 어?
7: 저기 은경아, 나 너 좋아.
8: 나도야.
7: 나도.
8: 내가 더 많이.
7: 나도.
8: 아니, 내가 더 많이야.
2: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친구들이 정말 좋은 성교육 선생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9: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 아,
10: 근데 질문하지 않았어도 알려줄 때가 되면 알려줘야 된다.
2: 뭐야?
1: 아니.
2: 인도요?
10: 카마스트라.
1: 네, 카마스트라에서 봤던.
2: 오!
0: 완전 너무 야해.
11: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로.
1: 어? 이제 일단 집으로 와. 집으로 와서 다른 것도 챙겨줄게.
12: 아우, 막 머리가 너무 아파. 아, 생각하기 싫어.
0: 아, 오늘 강력하네요.
1: 이거 솔직히 음경 세 번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른이는 것 같아요. 음경.
0: 그래.
2: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저희도 저인데 선혜 씨가 이렇게 오시자마자 너무 센 걸 맞이하셔가지고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13: 네. 근데 중요해요. 네. 실제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요즘 받고 있기 때문에.
2: 어, 그래요?
0: 그래요?
13: 너무 궁금했어요.
0: 네. 의외로 또 담담하시네. 엄마 아이가 어떻게 생겨?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13: 그냥 엄마의 씨앗 난자와 아빠의 씨앗 정자가 만나면 아기가 생기는 거야? 정도까지만 얘기해주세요.
1: 그럼 어떻게 만나요?
13: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갔죠.
0: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이 만난다 정도는 되는데 아, 참 조금 더 이제 크면 사실은 질문들이 더 이어지잖아요. 아니 그래서 엄마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막 이러면서 막나가는 거잖아요.
1: 아, 근데 네. 화내는 일이 아니잖아요.
0: 아니, 이거 엄청 좁아지는 게 나도 당황했거든. 아, 진짜 요즘에 난이도 있게 저희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싹 피했어요. 근데 자신 있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다면?
2: 아니 사실 저는 네. 정말 소름 돋는 게 이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 그래가지고 진짜 성관계가 뭐야?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은경이랑
13: 얘기했어?
2: 은순의 이 은경이 어?
1: 거기까지?
2: 아니 근데 중요한 게
0: 내가 미치겠다.
2: 중요한 아니
1: 저는 솔직히 이럴 때 조금 이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섹시란 단어만 해도 다들 너무 막 경계하는 거잖아요.
0: 맞아, 몸을 움찔한.
1: 아니 뭐 솔직히 우리는 다 얘기 다 끝났어요. 윌리엄하고 벤틀리.
0: 얘기 다 나눴어.
1: 아니, 그거 얼마나 전에 매체에 보다가 이 약간 관계 관련된 내용 나왔어요. 뭔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이제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세한 은경하고 웅순 이렇게 발기 뭐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0: 오, 알려주셨구나. 네. 야, 역시 우리 쌤씨는.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잠깐 OX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딥한 스킨십까지 부모가 직접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O,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X. 그래서 이제
2: 어렵다.
0: 자, 솔직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2: 아,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0: 반반이죠. 사실 진짜, 저도 반반이에요.
2: 네. 지금은 또 너무 어리고 이러니까 굳이 이런 거를 알려줘야 하나? 근데 언젠가 때가 되면은
0: 네,
2: 부모가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0: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굳이 성관계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빨리 오히려 눈을 뜨면 어떡하지? 엄마가 뭔가 가르쳐줬으니까 허락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좀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거든요.
9: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서는 선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의 아기 씨앗이

0: 만났어. 뭐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인지가 자라게 되면 거기서 이제 질문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 얘기 자체가 아이가 생각이 많이 컸다는 거죠. 부모가 안 알려준다고 해서 밖에서 그런 소스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더 많이 정보를 얻는 게 부모가 아니라 친구나 혹은 뭐 SNS 음란물 이제 안 좋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정보는 너무너무나 부정확한 정보죠.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건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부모가 직접 하는 거일수록 더 좋다고 봐야 되죠.
1: 그렇군요. 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정말 흔한 상황입니다. 만약 아이랑 TV를 보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짝짓기 장면이 나왔다. 자, 여러분 채널을 돌리실 건가요? 코끼리가 물속에서
2: 시청률 올라간 소리 들리네요.
1: 짝짓기를. 세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3: 처음 봤다.
1: 세 마리인 줄 알았어.
3: 세 마리 같아.
2: 엄마는 일단 당황 먼저 하시고.
4: 짝짓기. 저거 짝짓기야?
1: 짝짓기인 걸 바로 알죠, 아이들이. 아버지 좋아하시는데? 아버지는 좋아하세요.
5: 아니, 무슨 짝짓기 중인 것 같은데.
6: 아. 드라마 같은 거에서 사귀면은 발 막 저러지 않아요?
1: 애정 표현.
7: 도대체 뭘 본 거야?
1: 도대체 그러게 드라마에서 뭘 본 거야?
6: 엄마 보는 거 따라봤어요.
0: 결국 엄마가 보는 거 본 거예요. 다.
6: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
8: 그럼 애기는 어떻게 생겨?
7: 아기는?
8: 뭐 하는 건지 자신이 잘 모르겠어.
9: 어른이 그것도 몰라요?
8: 어른도 모르는 거 많아.
9: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
8: 학교에서 안 배웠어.
1: 엄마랑
2: 그렇지.
1: 아,
2: 우리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0: 요즘 아이들이 오히려 더 배워서 잘할지도 몰라요.
10: 월경을 했을 때 엄마가 화를 냈었어요. 창피하니까 말 조심하라고. 더더 성에 관련돼서는 조금 숨기고 자세한 걸 잘 모르고 학창시절을 보냈었거든요.
7: 저도 좀 고민이긴 해요. 미리 이렇게 알려줘야 할까.
11: 어떻게 짝짓기라는 건데?
8: 암컷이 밑에, 암컷이 위에. 이렇게 짝짓기.
11: 와, 그래? 그럼 근처만 있으면 그냥 짝짓기가 되는 거야?
8: 근처만 있는 건 아니고 제대로 붙어 있어야죠.
2: 제대로 붙어 있어야지.
1: 아이들이 더 잘하는 거야.
8: 근데 아빠, 아기 낳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
11: 일단 사랑해야 돼.
0: 아, 정말 중요한.
2: 아버지 로맨티스트죠.
11: 뽀뽀도 하고. 안아줘야 돼.
2: 단계별로 들어가네요.
11: 아빠도 엄마도 그런 성기라는 게 있어요. 동물들 표현하면 교미라고 하잖아요. 교미. 그렇게 해서 짝짓기가 끝나고 나면 여담이가 생기는 거야.
12: 저도 좀 자연스러웠어가지고 저희 항상 일상이 강아지 고양이 붕가붕가 하는 것만 맨날 보고 살아가지고 오히려 뭐 더 물어봐, 더 자세히 물어봐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13: 남자 애기 생식기랑 여자 생식기랑 만나서
1: 영상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담담해요. 오히려 어른들이 굉장히 민망해합니다.
3: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만이야.
1: 맞아요. 빨리 이렇게 뭔가 딱 2차 성징이 올 때쯤에는 좀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더 미뤄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사고를 칠까봐 조금 얘기를 했을 때 좀 빠르게 뭔가 시작이 될까봐 그게 조금 두렵습니다. 정규 씨 솔직히 안 그래요?
2: 그건 이제 누나 이야기인 거잖아.
1: 경험상 DNA가 혹시 있을까봐.
2: 그러니까
1: 걱정돼요.
2: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컸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1: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늦게.
2: 네. 네.
14: 성관계 같은 거는 특히 사춘기, 2차 성징이 시작되면 남자아이들은 사정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월경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임신하고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성교육을 잘 받으면 오히려 첫 성

0: 성경험이 뒤로 미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교육을 제대로 잘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전하고 정말 행복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오히려 몰라갖고 너무 실수하거나 당황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좋은 성교육을 받는 게 인생의 좋은 지도를 손에 쥐어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성관계가 결국 이제 임신이 가능한 몸의 접촉이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게 임신만 엄청 강조하면 사고 치지 마, 너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성 자체를 굉장히 무겁거나 책임감으로서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그 어떤 죄책감,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너무 거기에 공포스럽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2: 야, 근데 정규 씨는 네. 부모님 말고 네. 내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걸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3: 와. 질문이 쑥 들어왔네요.
2: 네. 궁금해서.
3: 깜짝아. 네, 실제로 이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정말 좋은 성교육 선생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2: 아, 그래요?
3: 예, 예, 예.
2: 좀 앞서 나간 친구들.
3: 아, 네. 많이 앞서 나간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영상물들이 또 그런 그 교육 자료로서 그런 네. 안 좋은 영상물들을 보면 사실 그때 당시 우리가 그렇게 생긴 거야? 하면서 뭔가 그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제 눈빛이 뭔가 좀 불편했어요.
2: 그럴 수
3: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0: 이제는 알고 있지만 네. 결혼할 때까지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죠.
2: 실제로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언니도 저희 네. 실제 저희 언니도 고등학교 때 알았다 그랬나?
3: 사실 이제 쌤 형은 왠지 알게 된 것도 좀 우리랑은 조금 다를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4: 성관계 조금 알게 된 게 우리 집에 이렇게 책자 다 있었거든요. 근데 늘 눈이 들어왔던 제목 하나 있더라고요. 섹스의 출구.
2: 오, 제목이 안 볼 수가 없겠다.
4: 아, 그거 정말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 번 봤어요.
2: 듣자마자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 제목이 너무 임팩트가 있네요.
4: 많이 봤죠.
0: 외국 책은 그런 그 성에 대한 책들이 굿섹스 뭐 이런 게 많은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면 신성한 성 뭐 이렇게 나오겠죠.
3: 아, 그렇죠, 그렇죠.
0: 아름다운 성 뭐 이렇게 나오겠죠.
2: 그 엄마가 약간 자연스럽게 거기다 두신 건가 보라고?
4: 어머니 책인지 모르겠지만
2: 어머니 책일 수도 있고
4: 약간 네.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엄마 저를 보라고 그렇게 냅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거 배웠어요.
3: 형 땀 흘리는 것 같아요 지금.
4: 아니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5: 안녕, 내 이름은 은부. 이 은부야.
3: 어머 어머.
5: 지금 은경이 만나러 가는 길이야.
3: 은경이가
5: 신난다.
0: 생김새도 비슷해.
1: 그러네요. 비슷하게 만들어놨네.
6: 내 이름은 은경. 김은경이야. 편하게 은경이라고 불러.
3: 자신감이 있는데요.
5: 날씨도 너무 좋다.
7: This stop is Gwanghwamun.
5: 아, 벌써 다 왔네. 은경아, 기다려. 룰라라라. 은경이잖아.
6: 은부야, 여기야, 여기.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데? 저기, 은부야, 손 잡아도 될까?
3: 긴장감이 있네.
5: 오늘 영화 진짜 재밌었다.
6: 맞아. 너랑 같이 봐도 더 재밌었어.
5: 저기, 은경아, 나, 너 좋아.
6: 나도야.
5: 정말? 나도.
6: 내가 더 많이.
5: 나도.
6: 아니, 나도. 내가 더 많이야.
3: 아, 왜 이렇게
6: 뭐야? 오늘 은경이 지금 최고인데? 곧 문이 열리겠어.
3: 문이 열린다. 어머. 문이 열려버렸어.
2: 남자가 나가버렸다.
6: 우와, 새로운 세상이다. 끝은 뭐가 있는지 가보자.
3: 와, 되게 집중하게 되네요. 아,
1: 대서사시네요, 이거 완전.
2: 이야, 우주를 만나는 거예요.
1: 우주를 헤엄쳐.
2: 너무 신비롭다는데. 그러니까 더 신비로워요.
6: 아, 난 여기까지야.
0: 너무 힘드나.
6: 운동 좀 할 걸.
3: 힘 없는.

0: 남자들은 또
1: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지?
2: 제일 강력한 아이가
1: 나도 너무 힘든데. 올라가자.
2: 도착했어요.
0: 그러네.
1: 한 시간을 쉬지 않고 헤엄쳤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2: 남남.
0: 굳은 의지가. 어? 드디어?
2: 저기에 있어.
1: 아름답다. 널 만나고 싶어. 제발 나 좀 드디어 보내줘.
0: 다 안 받아줘요.
2: 그래, 너로 정했어. 어서 들어와.
1: 나도.
3: 나도.

0: 오, 감동이다.
1: 예술이네요, 예술. 와.
0: 네. 진짜 너무 감동이고. 그렇죠. 이렇게 또 영상으로 보니까. 네. 그냥 관계라는 말이 자극적이라서 조심스럽긴 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신비롭고.
2: 맞아요.
0: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3: 그, 제가 재밌는 거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2: 어, 그게 뭐예요?
4: 옷?
5: 옛날 역전물.
4: 오!
2: 뭐야?
4: 어. 아니.
3: 카마수트라.
4: 네, 카마수트라에서 봤던 약간 느낌인데.
0: 이게 말이 돼요?
2: 오! 오!
0: 완전 너무 야해.
1: 방탄사 말고 말씀드릴게요.
0: 아니, 다 반말해가지고.
2: 야, 이거 계속 보게 되네?
0: 이게 뭐예요?
3: 저게 춘화전이라는 조선시대 동전이에요. 네. 동전에 보면 네 가지 그 성관계 체위가 나오잖아요.
2: 맞아요, 네 가지가 있어요.
3: 체위가 나오는데, 이 동전 가지고 뭐를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 정조 이후에 이 춘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저것들을 만들어서 왕족이나 양반과 결혼하기 직전에 아마 그때쯤 보여준 것 같고, 그 왕가나 양반가에서는 이 종족보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일찍 결혼하고. 네. 근데 그 결혼 나이가 지금 한 13살, 4살, 5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차 성징 거치면서 적당한 나이에 보여준 거죠. 저걸 모르면 그때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때도 이미 성교육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0: 우리도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다들 생각은 하지만 막상
3: 네, 입 밖으로 좀 나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일단 시작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내용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성관계는 남자의 음경이 여자의 질환으로 들어가서 움직이고 사정을 하는 것, 이렇게 그냥 과학적인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물론 성관계라는 게 그것만은 아니에요.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바깥에 소프트한 얘기도 해주면서 이게 정말 사랑이 들어가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거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죠.
1: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면,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거나 TV를 보거나 할 때 다른 이제 서로 같은 곳을 보고 있을 때 마주치지 않아도 그럴 때라도 얘기를 좀 던져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도 너무 부끄럽거나 민망하다면, 아빠가 이 책을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은 것 같아, 너도 한번 읽어봐 라고 책을 건네주면서 추천을 해줄 것 같고,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0: 선생님 많이 지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어렵습니다. 많이 것 저희 딸이 저도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이게 참 그렇습니다.
2: 맞아요. 네,
0: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2: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막 호들갑을 떨고 어머 뭐 그런 거 봐봐 어쩌면 좋아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5: 안 되지.
2: 거
5: 안 되죠. 네. 동공지진 하지 말고 그냥 네. 쿨하게 담백하게 내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좀 그런 화법으로 풀어가면
0: 네. 오히려 선혜 씨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2: 진짜 그런 거지.
0: 약간 교장 선생님처럼 톤이 쿠나 말씀처럼 높낮이가 없이 계속 한 톤으로 쭉 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네. 어떤 상황에서도 뭐 담담하게
2: 네. 확실히 딱 셋이라서 그런지 클래스가 달라요.
0: 근데 사실 뭐 처음에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아,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마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저도 점점 이렇게 설득을 좀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쌤 씨가 유일하게 어머니랑 좀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얘기를
4: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솔직히 여자친구 언제나 집 데리고 와서 같이 관계해도 된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0: 아 진짜
4: 차라리 자기 집 자기 지붕 밑에 하는 게 안전하지. 자기도 안전하니까 네.

0: 다른 데 나가서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 할 정도로 뭐 이렇게 핀맥도 얘기 또 같이 하고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어렸을 때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오히려.
2: 근데 저는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도 사실 조금 충격이긴 했는데 그렇게 하고 좀 어떤 도움이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0: 일단 책임감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성관계 아주 가벼운 거 아니라 이런 느낌 들었어요. 오. 왜 이렇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그 어머니 입장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알게 되고.
3: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잘 안 하는 교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이랑 돈에 관한 교육이에요. 경제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정말 입 밖에 잘 올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사실 피해가 더 크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부모 자녀 간의 이런 성에 대한 대화 자체가 덜 위험한 방식으로 성 경험을 하게 되고 피임도 더 높아지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이 머릿속에서 미리 생각도 좀 해보고 혹은 동의나 거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들은 그 상황이 왔을 때 아이가 자기가 미리 준비해본 대본대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성에 대한 대화 교육은 성적으로 빨리 깨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교육이라는 얘기입니다.
1: 선혜 씨 아이들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4: 남자친구는 없고 뭐 이제 좋아하는 사람 뭐 생기는 정도?
1: 좋아하는 마음, 네. 좋아하는 뭐.
5: 근데 뭐 이미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1: 그치.
4: 그럴까?
1: 원래 부모만 몰라요. 원래 부모만 모를 수 있어요.
4: 부모만 모르나?
1: 네. 우리 때도 아름아름 좀 이렇게 다 사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비밀이었지. 그렇죠. 우리끼리만 아는. 근데 옛날에 사실 결혼 전에는 동거도 대놓고 못했습니다. 요새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정규 씨 딸 동거 허용합니까?
5: 와. 아니.
1: 허용해요? 요즘에 대부분 다 살아보고 결혼하는 추세예요.
5: 와, 근데. 아니, 저희 딸이 안 하지 않을까요?
1: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4: 아빠의 희망이다.
5: 아니, 그래도 안 하지 않을까.
1: 아이, 그건 희망이지. 예. 네.
4: 저도 이제 아이가 사춘기 정도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엄마들끼리 같이 얘기하면 남자친구랑 뭐 여행을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 막 주고받고 하면. 이제 또 막 생각만으로도 난리가 나죠. 예. 네.
1: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실험 카메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막 성이 된 자녀가 이성 친구랑 1박 2일 여행을 간다. 자, 요즘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0: 여보세요?
1: 아, 아빠.
2: 어, 왜?
1: 그,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로.
2: 어?
1: 우리 첫 기념일인데.
2: 첫 기념일? 야. 아니, 근데 너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첫 기념일이랑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야, 좀 당황스러운데?
1: 아, 그래도 나 이제 성인이잖아. 남자친구도.
3: 아, 말도 안 돼.
1: 나랑 많이 사랑하고 이런.
0: 아, 신경.
1: 나랑 많이 사랑하고 이런.
0: 아, 신경.
2: 야, 아직은 애. 아직은, 야, 나. 아직은 애. 너 생일 안 지났잖아.
1: 그럼 당일치기면 허락해줄 거야?
2: 아, 당일치기?
0: 어머, 어머.
2: 그러면은 당일치기, 일단. 당일치기는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는데 아빠한테 스케줄표 가져와야 돼. 아니 근데 1박 2일은 야 좋아. 새벽에 오는 것까지 돼.
4: 당일치기는 뭐 다른가? 다른가?
0: 당일치기 괜찮은데 자고 오는 건 안 된다.
2: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을 막 이렇게 해서 안 돼라고 어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감정이 먼저 이렇게 안 된다라는 느낌 먼저 딱 들고 배신가?
0: 이미 지금 정신 혼미 생각할수록 화가 나.
2: 다음 날 보면 되고 그 다음 날 또 보면 되고 계속 보면 되잖아요. 뭐 어떤 경험이든 해결해야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됐나?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5: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하고 1박 2일 놀러 가도 돼?
0: 걔가 가지.

0: 그러니까 잘 다녀오고
1: 엄마 그래도
0: 시간 잘 챙기고 가서 즐거운 거 좋은 거 많이 보고 재밌게 놀다 와. 갔다 빨리 와라.
1: 그러니까 지금 자아가 지금 두 가지가 그러니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보내고 싶은 마음과 너무 싫은 마음.
2: 사실 엄마한테는 말 안 했었는데 아, 이번에 여자친구랑 300일 돼서
3: 300일? 좀 1년이 다 됐다고?
2: 여행 가려고 해.
4: 300일이나 됐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야? 와, 이게 더 충격이다. 네가 여행 간다는 것보다 300일이나 됐다는 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로 가. 막아도 안 된다.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솔직히 제가 또 냉정한 데가 있어가지고 남의 자식이면 안 이러죠. 아 그래 뭐 이러고 뭐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러고 뭐 아 그래 뭐 어쨌든 또 잘 알아서 해 똑똑하게 해 막 이런 정도 마치겠지. 근데 내 새끼니까 죽을장차.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얘기해준 것만은 고맙다. 그 얘기라기보다 통보해준 것만도 고맙다라고 그래야 되겠나? 뭐 젊었을 때 연애해보고 이랬던 것들이 다 잊어진 줄 알았는데 안 잊어져요. 나이가 들어도 다 생각나더라고요. 나중에 후회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들어요.
5: 엄마한테 허락은 받았니?
6: 아니요. 아버지한테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거죠.
5: 나한테? 야,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 괜찮아. 아빠는 적극 권장이다.
6: 근데 엄마한테 들키면 어쩌죠?
5: 엄마한테 왜 들키니? 알아서 할게, 아빠가.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건. 응. Don't worry, be happy다.
7: 이야!
1: 아빠 방송 약간 의식하신 거 아니죠?
8: 그치, 카메라 의식하신 것 같았다.
5: 그럼요, 좋죠.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 네 마음을 줄 수 있고 그 여자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길 권장합니다. 성인 시간 지나면 사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학교 한 12살쯤 됐을 때 제가 해줬던 것 같아요. 만약 여자친구가 생겨서 잠자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콘돔은 필수다. 아마 일단은 남자를 만나봐야 되겠고.
1: 아, 남자를 만나봐야
5: 남자의 집안도 봐야 되겠고.
1: 집안도 보시라고. 달라지셨어요. 아버님, 아까랑 달라요.
9: 달라.
5: 딸 키운 입장에서는 반대하지 않았을까. 좀 이기적입니다, 그런 쪽에서. 네.
1: 솔직하시다.
7: 아. 확실히 온도차가 좀 있어요.
1: 많이 있어요. 네. 아, 근데 진짜 남녀 같지가 않아요. 아. 지금 몰입하게 되는데 네. 많은 생각이 들죠?
8: 네. 다들 좀 이렇게 쿨한 척 하시지만 막상 이제 예, 들여다보시면은 너무 밤새도록 걱정하고 좀 잠 못 주무시지 않을까.
1: 그러니까
8: 걱정돼서.
7: 네. 저는 영상을 보는데 질문이 나오자마자 머리가 아픈 거야.
10: 아우, 막 머리가 너무 아파. 생각도 하기 싫어.
11: 아이, 다들 왜 그러세요? 네.
1: 자, 그럼 여기서 상황극을 한번 몰입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유 씨가 딸을 하고 정규 씨가 아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 네.
1: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오, 사랑하는 우리 딸, 진리야. 무슨 일이야?
12: 아빠, 나 할 말 있는데. 나 남자친구 생긴 거 알지?
1: 말 안 한다.
7: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끊은 거야?
11: 웃겼어?
7: 여보세요?
12: 아니.
7: 잠깐만. 아빠 잠깐만. 그래. 뭐.
12: 배낭여행 간다고 돈 모아놓은 거
7: 그래,
12: 있잖아.
7: 그래도 열심히 모았지.
12: 사실 나 남자친구랑 가거든?
7: 걔랑 여보세요?
1: 듣기 싫어 지금. 아빠는 듣기 싫어요.
7: 여보세요? 네.
12: 걔랑 가는 게 제일 편해.
1: 어머. 아빠 친구다. 아빠 친구이다.
7: 아빠랑 엄마가 너 혼자 가기 외로울까봐 같이 끊었어. 그 똑같은 변명으로 해가지고. 아 그러면 뭐 이참에 그냥 같이 우리 한번 즐겁게 지내보고 오자.
12: 날짜 바꿨어.
7: 여보세요?
1: 아빠가 엄청 집요해요. 이 집은 아빠가 어우 큰일입니다. 여행을 따라온대. 어머 어떡하면 좋아요. 예. 네. 큰일 났네요.
7: 아, 머리 아파. 네.
13: 그 여행 갔다 오면 고혈압 돼 갖고 그럴까?
1: 응급실
11: 있어. 쓰러질 수도 있죠. 네.
1: 자, 이번엔 그러면 샘 씨가 아빠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샘 씨한테 윌리엄이 돼볼게요.
7: 네. 네.
1: 아빠! 아빠 지금 돈 좀 붙일 수 있어요?
11: 어?
1: 아빠 돈 좀.
11: 잠깐만. 야, 윌리엄. 먼저 네.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1: 아빠. 하이. 헬로.
11: 하이.
1: I need the money. Right now.
11: Money?
1: Yeah, right now.
11: 아니, 너는 뭘 필요해?
1: 아이, 아빠, 나 실은 다음 주에 제주도 가거든. 나 여자친구랑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빠 진짜 쿨하잖아. 방송에서 아빠 다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우리 다 이해해준다고 하니까
9: 알았어. 아.

0: 일단 집으로 와. 집으로 와서 네. 내가 현금 줄 테니까 다른 것도 챙겨줄게.
1: 그럼 돈이랑 뭐 카드도 주려고요?
0: 아 카드는 아니고 컨돔.
1: 아 아빠 지금 갈게요. 네, 바로 가게 되지.
2: 콘돔에
1: 돈도 주고 콘돔도 주고.
2: 사실 그 뭐 여행은 사실 누나 이제 소시적에는 지금 이제 형님이랑만 다니셨잖아요.
1: 저는 유일하게 여행 간 남자 우리 남편.
3: 역시. 예.
1: 결혼 이후로. 정기 씨는 어때요? 여행 좀 많이 다니셨어요?
2: 저는 뭐 네. 여행을 안 다녀봤죠. 네, 제
1: 유일하게 아내분하고만.
2: 네? 그럼요. 아내가 제 삶의 전부죠.
1: 그러니까 결혼 이후로 합시다.
2: 사랑해.
1: 우리 두 선생님 답변도 되게 궁금합니다.
4: 그럼요. 양가 감정 많이 들죠. 그리고 근데 뭐 저도 제 아이의 성격을 알지만 뭐 말린다고 뭐 말릴 수 있는가?
1: 맞아요.
4: 그거 참 불가능한 얘기고 뭐. 외박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랑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의 용기가 있다면 차라리 다행 아닌가 싶어요. 아예 맞아요.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벼락처럼 맞는 것보단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를 그래도 잘 귀담아 들어줄 것 같긴 합니다.
1: 아니 그게 고마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오늘의 포인트는 아이가 나한테 얘기해준다는 맞아요. 게 너무 고마울 네. 것 같아요. 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것도 그렇죠. 예방할 수가 없으니까.
5: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 이제 학생들의 첫 경험이 뭐 이런 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몇 살부터가 될까?
1: 몇 살인지
5: 이런 통계가 좀 있나요?
6: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 첫 성경험 나이는 한 19세에서 20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요즘 아이들이 다 너무 빠른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일반 청년들의 첫 경험은 좀 늦게 나타나고요. 요즘 오히려 더 문제는 아이들이 성관계를 실제로 하는 나이보다 성에 대한 어떤 왜곡된 정보나 포르노를 받아들이는 나이가 너무 빨라졌다는 거죠. 성교육을 미리 해주면 이제 성에 대한 그런 노출이나 왜곡된 생각을 막을 수 있죠. 예.
1: 부모님과는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실제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알고 있고 뭐가 궁금한지 물어봤습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립성북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부모의 첫 성교육 자문을 맡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1: 아, 우리 프로그램 자문위원이시군요.
8: 오늘 주제가 성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괜찮을까요?
9: 예.
8: 네. 대답하기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저는 그 대답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혹시 실제로 연애를 해본 적이 있어요?
10: 네. 이번 달까지 하나요?
9: 마지막 연애가 한 달 전?
8: 한 달 전쯤?
9: 네. 네. 원래 초등학교 때도 연애를 하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는 안 치기 때문에
1: 애기들이다.
2: 선 그네, 선 그어.
10: 중학교 1학년 때 딱 한 번 있어요. 중학교 가면 애들이 막 손도 잡고 막 뽀뽀도 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많아서
9: 중학교 때부터
4: 네, 맞아요. 스킨십도 하고
11: 사실은 어른들은요 학생들이 성관계를 굉장히 모를 거라고 많이 생각해요.
10: 너무 틀린 것 같아요.
8: 너무 틀린 것 같아요?
9: 네. 10명 중에 한 명? 한명 정도가 그냥 모를 거예요. 나머지는 9명은 다 알아요.
10: 성교육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받았었는데 그 전에도 애들은 이미 거의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 그러면 혹시 성관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 있나요?
9: 남자의 정자가 그 여자의 몸속에 좀 들어가는
10: 서로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의 신체를 공유하고 사랑?
8: 베스트미
1: 운명처럼
9: 일단은 아무래도 옷을 일단은 벗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네, 정말 좀 부끄럽긴 해요.
10: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6: 실제 질문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12: 그러네요, 진짜. 비인과

0: 아이신 가능성.
1: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알고 싶어 하고. 결국에는 가정에서 얼마만큼 자녀와 소통하느냐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면 아이들도 그 감정은 그대로 읽거든요. 성과 관련돼서도 일상을 이야기하듯이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2: 야, 아이들이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좀 놀랐어요.
3: 네. 진짜.
4: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알고 있구나, 이제는. 네. 부모가 성교육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는 한 다른 외부적인 것들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거를.
2: 저렇게 하지.
5: 부모님들은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자극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뭐 중학생으로 치면 성관계 하는 비율이 한 5% 정도?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10%가 넘어가요. 내 아이는 설마 내 아이는 아니겠지.
3: 그렇죠.
5: 그 생각 때문에 아이의 몸의 변화나 혹은 아이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그게 선택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무조건 얘기를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6: 네, 애들끼리 공유하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임신하면 뭐 배를 차면 된다든지 물구나무를 서면 된다든지 까만 물을 먹으면 된다든지 이런 속설들이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보면 유튜브나 멀쩡한 뉴스를 검색해도 옆에는 이상한 짤들이 붙고 이러면서 이제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부모가 성교육을 받아야만 내가 그 책도 읽고 이렇게 좀 정보를 알아야만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해 주시고 좀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방금 영상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연애에 대해서 보셨잖아요. 학생 때의 스킨십 나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다. 자, 솔직하게 써주시죠.
7: 아, 진짜 솔직하게요?
2: 네. 아, 진짜 오늘 너무 몰입하는데 지금. 아, 생각하시오. 자, 공개해 주시죠. 하나, 둘, 셋.
7: 왜요? 무슨 일 있나요?
2: 정기 씨, 네. 뭐예요? 30cm 네. 거리 그게 뭐예요?
7: 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2: 계속.
7: 예. 네.
2: 계속 아무리 이성 친구라도 30cm 정도는 떨어져 있어요.
7: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제가 선혜 씨랑 네. 있는 거리가 한 50cm 50, 정도 되니까 네. 이 정도? 이 정도는 괜찮다.
2: 큰일 났네, 큰일 났네.
7: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아, 이게 다 해봤기 때문에.
2: 근데 네. 물리상 30cm면 네. 손은 잡아야 되는 지금 거리가 아니에요?
7: 안 돼요, 안 돼요.
2: 손 안 돼요?
7: 손을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진도가 있어요.
2: 멈출 수가 없어요.
7: 그 다음 진도가 나오면 또 그 다음 진도가 있어요.
2: 그게 사실이에요. 쌤 씨는 지금 알아서 하게. 안전하게.
8: 그러니까 솔직히 내 몸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야, 뽀뽀만 해. 근데 자기 키스하고 싶으면 키스하는 건데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아빠는 여자친구랑 키스했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거예요. 차라리 그냥 네가 알아서 하고 이게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와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2: 아, 근데 또 아들 엄마, 아들 아빠와 다르죠. 좀 그런 포지션이 네. 조금 다른 네.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6: 네, 저는 아들도 딸도 다 있지만 쌤 씨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손까지, 뭐 뽀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두면 혹시 넘어갔을 때 죄책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제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5: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비현실적인 지시나 혹은 이제 딸하고 아들에게 약간은 이제 비대칭적인 어떤 맞아요. 사고들이 있잖아요. 뭐 아들한테는 그냥 아주 짧게만 야 너 사고치지 마 이러고 별 말 안 하고 딸한테는 너 뭔가 좀 잘해 이러면서 막 엄청 쫓아다니면서 하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런 비대칭적인 게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아들한테도 동의를 구하는 거 거절 받아들이는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딸한테도 딸이 착하고 말 잘 듣는 딸이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거절할 줄도 알고
2: 맞아요.
5: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6: 스킨십이라는 게 어디까지만 이렇게 규칙을 세운다고 그게 상황에 휩쓸리면 금방 쉽게 무너지잖아요.
2: 맞아요. 어른도 근데, 힘든데.
6: 그렇죠. 네. 어른도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 성적 자극 받으면 막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막 폭발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청소년기는 그 왜 브레이크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가속도가 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침대가 있는 방, 밀폐된 공간, 이렇게 좀 안 보이는 곳,

0: 위험해.
1: 그리고 왜 나가기 어려운 곳,
0: 응.
1: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 어두운 야외 이런 데는 가능하면 둘이 가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좀 스킨십의 스킬을 알려주는 거죠,
0: 네.
1: 아이들한테.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 시선이 있는 곳에서 친밀감을 나누는 게 네가 브레이크 잡기가 쉬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죠.
0: 일단은 아무도 없는 집.
1: 네.
0: 절대 가면 안 됩니다.
2: 그러니까.
0: 절대 안 됩니다.
2: 그러니까.
3: 네.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이메 진짜 제일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4: 아니, 근데 네. 진짜 배가 고파서 한 끼
1: 네.
4: 그냥 라면만 먹으려는 걸 수도 있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네. 부모가 안 계신 집에 그냥 놀러 갔다가 숙제하러 갔다가 과제하러 갔다가 TV 보다가 뭐 노래 듣다가 이렇게 갑자기 스킨십이 진행돼 갖고 생각지 않았던 성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둘만 있는 공간은 좀 안 가는 게 좋다. 같이 만나라.
0: 맞습니다.
1: 이렇게 주는 게 좋죠. 우리 아까 뭐 라면 먹고 갈래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말의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0: 네.
1: 그래서 사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성적 각본 이론에 따르면 남자하고 여자가 성장 과정에서 다른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태면 이런 거죠. 남자들의 각본이 키스가 시작일 때가 많아요. 초록불. 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럴 때가 많은데 여자들은 그에 반해서 경계 관리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키스를 하면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0: 그렇구나.
1: 그러니까 남자들은 초록불인데 여자는 노랑이나 빨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심각한 소통의 오류나 오해 같은 게 이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이 가지 않으면 멈춰라는 것과 그리고 네 마음, 감정을 믿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내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어? 여기 더 해도 될까? 요게 되면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5: 부모님 입장에선 굉장히 이런 얘기를 내가 해도 되나? 어색하기도 하고 할 텐데 이 대화 하나가 어느 시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이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 자, 오늘 정말 가장 어렵지만 꼭 필요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숙제 하나 안고 돌아가는 느낌인데 오늘은 특별히 아이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3: 윌벤, 제가 나나 집에 아빠 어렸을 때 봤던 책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있다면 나나한테 여기로 보내달라고 할게.
4: 다 읽고 저도 한번.
3: 아, 알겠어요. 이게 다 읽고 넘겨줄게요.
0: 죄송한데 전 PDF 파일로 좀.
3: 아, 파일로.
4: 딱 궁금해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방송을 아이랑 같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6: 상쾌해요.
7: .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둘만 또 게임을 하려 그런 건가?
8: 이제 채팅창
4: 위험하다.
8: 보니까 안 맞는데 마음에 든다. 연락이 더 와가지고
4: 너무 위험한 거죠.
8: 무서웠어요.
1: 그루밍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4: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3: 안돼.
4: 네, 해가지고. 완벽한 범죄다라고.
7: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9: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0: . 차에다 실어줄까? 오늘 싸줄 게 많네. 코다리도
11: 아니, 아니, 아니, 안 부족해요.
10: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 바꿔주는 아줌마 이경의 약손유리 연구갑니다. 약재를 다려서 맛을 내요.
12: 여기는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
11: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12: 잔치 같습니다, 잔치.
11: 맛있죠?
10: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11: 사랑 접고 먹고 싶어요.
10: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 배고픔은 호밥 온 사람만이 알아요. 그 심정이를 말할 수 없어.
13: 갑자기 어디서

0: 뭔가 깡깡하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1: 아,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들키지 마라.
0: 마음이 너무 소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1: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봤는데
0: 제가 두고 왔던 과거의 시간들
1: 세상이라는 곰 앞에서
0: 내가 귀여운 탓인가. 왼쪽 깁순이고요, 오른쪽 깁철입니다.
1: 그래 내가 악당이야.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서 막 시원한

0: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1: 건강검진 때 발견을 했거든요.
2: 폐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기변 폐암 환자 수가 그만큼 더 늘고 있다.
3: 폐암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여성 환자가 더 많아요. 폐 속에 드리운 그림자, 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4: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5: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6: 아,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4: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인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7: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 라고
4: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7: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초파리 연구를.
4: 갑자기 초파리가 나오고 뇌가 나와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에 앉으셨어요?
7: 초파리가 뇌를 연구하기에,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4: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6: 진짜요? 몰랐어요, 이것도.
7: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4: 뇌가요?
7: 네.
4: 편집을 해냅니다. 한다고요?
7: 네. 실제 행동 실험을 해보면은 그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5: 많이 움직여요?
4: 움직여요.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7: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4: 딱 사라졌다가 깜빡깜빡거려요.
6: 안 보여요. 사라졌어.
4: 깜빡깜빡거려요.

0: 곡을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The quiet of the railway station.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7: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6: 집중호우가 발생했

0: 쓸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너 로밍은 했냐?
1: 당연하지. 봐.
2: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3: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3: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 버스인가?
5: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1: 어?
3: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입니다. 앙드레 지드는 젊은 시절 북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유럽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한 감각과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충격 이후에 쓴 책이 바로 지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여행기라기보다는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에 대한 예찬처럼 느껴지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면서 읽으면 오래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시대에 들어 더 좋아하게 된 문장이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가 부드럽다는 것을 책에서 읽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나의 맨발이 그것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먼저 감각이 앞서지 않은 지식은 일체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 요즘은 굳이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쉽게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우리가 뭐 핸드폰만 켜도 이 바다를 볼 수가 있고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낭을 메고 실제로 떠나는 여행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떠나볼 곳은요. 카리브해 구석의 외딴 섬 코나일랜드이고요. 여기서 나눠볼 이야기는 불편함이 남기는 것들입니다. 자, 우선 코나일랜드가 어디에 있는 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코나일랜드는 중앙아메리카의 나라 니카라과의 가장 동쪽 카리브해에 있는 섬입니다. 빅콘이라는 메인섬과 리틀콘이라는 작은 섬, 이렇게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구는 빅콘이 6, 7천 명, 리틀콘이 7, 800여 명쯤 되니까 사실 합쳐도 작은 섬마을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나일랜드는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중앙아메리카 분위기랑은 조금 다른데요. 여기에는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니카라과 동쪽 지역은 대부분 정글과 늪지대로 이렇게 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도시는 전부 서쪽에 몰려 있습니다. 때문에 저 멀리 정글 너머 바다 너머에 있는 코나일랜드는 니카라과의 주요 도시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니카라과 본토 사람들은 대부분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언어도 스페인어를 씁니다. 인종적으로는 유럽계 백인과 원주민 혈통이 섞인 메스티소 사람들이 많고요. 반면 코나일랜드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카리브해 문화권에 더 가깝고요. 언어도 영어를 기반으로 한 크리올 영어를 씁니다. 인종도 아프리카계 흑인 혈통이 많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카리브해 휴양섬 하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랑은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니카라과는 오랫동안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코나일랜드는 니카라과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는 소외된 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 다른 카리브해 섬들처럼 완성형 휴양지로 발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외딴 섬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사실 저의 오랜 취미자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세계지도를 막

확대해가지고 여기저기 굴려보는 걸 하거든요. 그러다가 가끔 아 여기에도 마을이 있네. 아 여기는 어떻게 가는 거지? 하고 호기심을 막 끄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코나일랜드도 그렇게 발견한 섬이고요. 아, 이런 걸 또 보게 되면은 여행가로서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직접 가보기로 한 겁니다. 저는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메인 섬인 비콘으로 들어가는 경비행기가 있었는데요. 워낙 낮게 날아가는 비행기여서 가는 내내 중미의 정글들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고 섬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와 이게 얼마나 작은 섬인지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제 비콘에 딱 착륙하게 되는데 공항도 되게 작습니다. 문 열고 탁 이렇게 나오면요. 벌써부터 놀라게 되는 게 이게 비콘인데도 섬이 워낙 작다 보니까 섬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택시비가 고정입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때도 이 택시비가 얼마였냐면요. 미국 달러로 1달러였습니다. 그만큼 섬 끝에서 끝까지도 한 10여 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아예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이렇게 섬을 구경하고 다녔어요. 항상 이렇게 멋진 섬에 오게 되면은 이 바람 맞으면서 해안가를 달리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마주한 비콘은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길가에는 야자수가 빼곡하게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쨍한 색감의 카리브해 바다가 이렇게 눈부시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또 하늘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새파랗고요. 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이제 슬슬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생기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불편함이라고 하지 않았나 하면서요. 사실 제가 코나일랜드 이야기를 가져온 거는요. 이 비콘 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리틀콘에서 겪었던 흔치 않은 경험 때문입니다. 리틀콘은 비콘에서 대략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리틀콘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도 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보트 그거 타고 이제 섬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진짜 얼마 안 되는데 바다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동하는 거죠. 리틀콘은 어떤 섬이냐면요. 우선 섬의 90% 가까이가 정글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선착장 근처에 모여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적인 도시랑 비교하면은 섬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은 자동차가 없습니다. 애초에 자동차가 다닐 도로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전부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녀요. 또 큰 짐이 있으면은 수레를 이용해서 옮기고요. 또 가로등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섬의 전기가 발전기를 통해서 공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 한 서너 시간 동안만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터넷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식당에서 시원한 음료를 시키려고 해도 낮 시간 동안에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희미한 섬이죠. 그만큼 시간도 굉장히 느리게 흘러가는 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나마 조용한 휴가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소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섬에서 보낸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느낀 이유는요. 사실 마을 자체보다는 지냈던 숙소에 있습니다. 저는 선착장이 있는 이 마을 안이 아니라 그 반대편 해안가에 있는 정글 속에서 지냈거든요. 마을에서 숙소로 가기 위해서는 걸어서 한 4,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말이 숙소지 정글 속에 나무로 지은 오두막 몇 채가 전부거든요. 저는 거기서도 나무 위에 있는 집에 올라가서 지냈습니다. 한 두 평 남짓한 작은 통나무 집이었는데요. 안에는 뭐 모기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창문도 없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나무에 걸려있는 이 커다란 나무 상자 같은 곳에서 지내는 거죠. 그래도 다행이라면 이 정글 안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전부 있습니다. 뭐 비록 지붕도 없이 울타리만 쳐놓았을 뿐이지만 샤워실이랑 화장실도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데 음식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작은 아궁이가 이렇게 있었고 성냥도 있었거든요. 물론 장작은 이제 직접 마체테로 쪼개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정글 속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준비를 해서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코나일랜드에 오기 전에 도시에서 한국 라면을 잔뜩 사다가 배낭에 꽉꽉 채워왔거든요. 지구 어떤 오지를 가게 돼도요. 이 라면만큼 든든한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 카리브해 바닷속에는 캐리비안 스파이니 랍스터라고 해가지고 집게발이 없는 작은 랍스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라면에 이 랍스터를 3마리씩 넣고 끓여 먹었습니다. 이 정글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사치겠죠. 그렇게 일주일 넘게 정글 속에서 지냈는데요. 물론 자연 한복판에서 생활하는 거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은 많이 생깁니다. 한 번은 나무에 올라가서 방문을 딱 열었는데 거대한 털복숭이 거미가 이렇게 마중을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 5일 차부터는 밤마다 비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쳐서 밤새 나무 위에 집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이게 자연이라는 게 원래 그냥 뭐 근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생활이 불편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활이 너무나도 즐거웠다는 겁니다. 물론 정글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불편한 점들이야 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덥고 습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마을에 다녀오려면 왕복 2시간씩 정글을 걸어 다녀야 되고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근데 왜 그렇게 즐거웠냐면요. 이 많은 불편함 중에서 제가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없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렇게 불편함이 불쾌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결국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처럼 적정 수준의 불편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불편함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일상에서 모든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불편함은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 대한 감사함, 평범하고 익숙한 삶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감사함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적당한 불편함이 오히려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걸 확실히 몸으로 느끼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사실 호주 바나나 농장에서 시작했어요. 세계 일주를 할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농장에서 일하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는 이제 호주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영국인 친구가 숙소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바나나 농장에 있다 왔는데 거긴 진짜 지옥이었어.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지금의 저는 전혀 그렇진 않은데 8년 전에 저는 훨씬 더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지옥 정도는 가봐야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바로 짐을 싸가지고 그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된 거죠. 도착하자마자 바로 숙소부터 구했는데요. 돈이 부족해서 뭐 마을에서 지내지는 못했고요. 마을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산속에 있는 캠핑장 컨테이너 박스를 빌려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트 전단지를 잔뜩 깔아놓고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은 어떻게 구했냐면요. 새벽 5시쯤 마을에 오면은 트럭들이 마을 바깥에서 줄줄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바나나 농장에서 인력들 태우러 보내는 인력 트럭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여기 가가지고 이 문 똑똑 두드린 다음에 아저씨들한테 영어로 물어보는 거죠. 아저씨, 혹시 바나나 농장에 남는 일자리 없어요? 하면서요. 이분들 반응이 어떠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시큰둥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들은 그냥 드라이버 분들일 뿐이지 저를 고용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이 마을 도서관에 가서 제 인생 첫 이력서를 잔뜩 만들게 됩니다. 이름 쓰고 나이 쓰고 그리고 영어 할 줄 알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침마다 나가서 매일 뿌리고 다니니까 결국 전화가 걸려왔어요. 성호, 너 바나나 농장에서 일해볼 생각 있어? 이 전화를 받는데 야, 이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저는 여기서 제 인생 첫 취업을 하게 된 거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바나나 농장과 산속 컨테이너 박스를 오가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서 힘쓰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 180cm에 76kg 정도 나가는데요. 그때는 한 달 만에 한 살이 67kg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소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세계 일주를 하려면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니까 규칙을 딱 정했습니다. 하루의 요리를 딱 한 번만 하는 거죠. 커다란 후라이팬 가지고 와가지고요. 파스타 면을 잔뜩 부어넣었습니다. 파스타 면은 싸거든요. 근데 이제 소스는 비싸니까 케찹이랑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100일 넘게 파스타만 먹고 살아가는 거죠. 이 파스타만 100일 넘게 먹고 살면요. 어떤 기분이 드냐면은 단군 신화 아시죠? 거기 나오는 음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역시 그때도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일이 끝나고 산속에 돌아오면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와이파이, TV 뭐 그런 것도 아예 없다 보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이 시간만 보내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라면은 별은 뭐 굉장히 잘 보였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별이 잘 보여도 24살 청년이 일 끝나고 산속에서 두세 시간씩 별만 쳐다보고 살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만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점점 미쳐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저는 그 시절도 굉장히 행복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편한 게 많아도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떠나와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예, 너무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저는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아,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꼭 불행한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는요, 굉장히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훨씬 더 쉽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코나일랜드 정글 말고 제가 좋아하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바나나 농장에서 목표로 했던 여행 경비를 모은 날, 그러니까 세계 일주 떠나기 전날 밤, 마을 강아지랑 같이 산에 올라가서 이 농장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이죠. 어떻게 보면 제 여행 인생의 전야제 같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스스로 불평하는 일이 많아질 때마다 이 사진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만큼 저한테 크게 불평하지 않고 웃어넘기면서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지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이처럼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느끼는 경험들은요, 분명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느껴야 평소 작은 불편함에도 훨씬 덜 예민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방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역시 간접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간접 경험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요, 바로 고통의 부재입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삶에 오랜 영향을 남기는 경험들은 대부분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자극 혹은 고통을 통해서 찾아오니까요. 그러나 핵심은 고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느껴봐야 한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의 시작에서 지상의 양식의 한 문장을 읽어드렸죠. 이번 강연의 마지막도 이 책 서문에 나오는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는 이 책을 던져버려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라. 방금 읽어드린 문장처럼 세상에 어떠한 이야기보다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스스로 직접 부딪히며 만들어 나가는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호였습니다.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 갑자기 어디선가 깡깡하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2: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들키지 마라.
1: 마음이 너무 소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2: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봤는데
1: 제가 두고 왔던 과거의 시간들,
2: 세상이라는 곰 앞에서
1: 내가 귀여운 탓인가. 왼쪽 깁순이고요, 오른쪽 깁철입니다.
2: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서 막 시원한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준입니다. 미국의 공식 이름은 미합중국이죠. 원래는 13개 식민지들이 모여서 연방을 꾸린 것인데 이 연방이 쭉쭉 늘어나더니 지금은 무려 50개 주가 포함된 엄청난 덩치의 연방이 된 것이죠. 근데 연방이 커질수록 문제도 커지는 법이죠. 각 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연방정부와 티격태격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예제도 문제는 북부랑 남부 간에 완전 뜨거운 감자였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피 튀기는 내전, 바로 남북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미국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지금도 학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만큼 복잡하고 깊은 문제라는 것이죠. 미국 문명사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남북전쟁의 이야기에서 에이브라함 링컨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링컨은 말 그대로 미국 역사의 영웅 포수 제대로 풍긴 분이라서 링컨 이야기는 꼭 들어봐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연방을 지켰는지, 그가 남북전쟁 후 어떤 방식으로 연방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은 미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전쟁은 그냥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 여기저기에 영향을 주는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사건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전쟁이 뭔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전쟁으로 몰고 갔던 남과 북 지역 갈등이 무엇이고 왜 지금까지 그 지역 주인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전쟁, 1861년부터 1865년까지 한 4년간 벌어진 이 동족상잔의 비극은 단순히 총싸움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노예제 문제였습니다. 이게 남북 사이의 틈을 벌리고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1860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됐는데 남쪽 사람들은 아, 이 사람 노예제 없을 거야 라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링컨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핵심 공약이 노예 해방이었으니까요. 링컨은 북쪽 자유주의 주들에선 환영받았지만 남쪽 15개 주 중 9곳에선 지지 제로. 노예제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남부주들은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사력을 다해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링컨의 당선이 확정되자 가장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나 연방 나갈래 선언하자 줄줄이 11개 주가 뒤따라 탈퇴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70여 년을 지탱해온 미국 연방이 깨지고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예제가 그렇게 핫한 문제였냐부터 살펴볼게요. 북쪽은 이미 산업화가 진행되었기에 미합중국이 출범한 직후부터 노예해방론이 슬슬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노예제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반면 남쪽 사람들은 면한 농장 돌리는데 노예 노동이 필수였잖아요. 말 그대로 노예 없으면 면화도 없다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서쪽으로 땅을 넓히면서 새 주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복잡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주들이 노예를 데려갈까 말까 하면서 고민하는데 북쪽 사람들은 노예는 금지 외치고 있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누구 마음대로 노예를 금지해? 노예 없인 면화 못 키워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연방의회에서는 1820년에 미주리 타협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노예제 찬반을 놓고 경계선을 긋는 거였어요. 우리 이 선, 36도 30분 위도선까지는 노예제 허용, 그 위쪽은 노예 금지,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죠.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 긋기가 마치 고무줄 같았습니다. 새로 생기는 주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선이 또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하고 남북 간 눈치 싸움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주리 타협은 마치 오래된 밴드처럼 어느 정도 기능은 했지만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한 30년 뒤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이 나오면서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1854년에 통과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은 노예 제도를 유지할지 말지 해당 주민들이 결정하자는 인민주권 원칙이었는데 이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노예제 찬성파와 반대파가 기존의 주들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세력 다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피를 흘리게 되었죠. 그래서 피의 캔사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남북전쟁이 이미 그곳에서 발발한 것이

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법이 그간 유지되던 남북 사이의 미묘한 힘의 균형을 산산히 부셔버렸고 정치판은 완전 양극화로 치달았습니다. 노예제 찬반으로 나뉜 남쪽과 북쪽은 대화 같은 건 이미 접어두고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차이도 한몫했죠. 북쪽은 공장과 제조업 중심이라 보호무역과 높은 관세를 선호했지만 남쪽은 면화 수출로 먹고 사는 농업 중심이라 자유무역, 낮은 관세를 원했거든요. 노예제가 폐지되면 우리 밥줄 끊긴다. 이런 절박함도 컸습니다. 이념적으로 보면 남쪽 백인들은 노예제를 그냥 사회 질서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인은 우월하고 노예는 그에 맞는 자리라는 게 기본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걸 지키는 건 단순히 돈 문제뿐 아니라 명예와 전통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종교마저도 갈라져서 교회가 남북으로 나뉘고 지역사회와 가족들에게까지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노예 찬성파, 당신네는 노예 반대파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같은 동네 교회가 남북으로 쪼개지기도 했죠. 원래 미국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교파들이 있었는데 노예 문제 때문에 그 교파들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장로교만 해도 남장로교랑 북장로교로 갈라지고 감리교도 우리 남쪽 교회는 노예 찬성, 북쪽 교회는 노예 반대하면서 갈라섰죠. 결국 종교가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 대신에 남북 갈등에 기름 붓는 역할까지 담당해버렸으니 지역사회와 가족 단위에서 균열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60년대 링컨인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내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여러분이 링컨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링컨은 대해방자로 추앙하며 노예해방을 단행한 영웅으로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숭상하죠.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방을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노예 문제는 헌법 안에서 조심조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링컨은 연방을 온전하게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탈퇴해버린 남쪽 주들은 완전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라고 작정했는데 그것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약속했던 노예 해방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한번 내뱉은 약속인데 다시 주워담기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노예제 폐지를 선언하지 않는 상태에서 링컨은 일단 연방부터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은 터지고 연방은 쪼개져서 치열한 동족 산잔의 비극 속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링컨은 1863년 초에 남쪽 반란 지역에 대해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링컨이 전쟁이 발발한 지 약 2년이 지난 후에야 노예 해방을 선언한 이유는 여러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링컨은 노골적으로 노예 폐지를 외치면 눈치를 보고 있던 중간주들이 연방 탈퇴에 가담할까 봐 조심했죠. 당장 적을 더 늘리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국제 외교적으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럽,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남쪽 편을 들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다 1863년 초가 되니까 전략적으로도 링컨은 노예 해방이 필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단행하면 이미 노예제를 없앤 영국이나 프랑스가 노예제를 지키려는 남부를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북부 군대 사기 차원에도 이게 필요했습니다.
노예해방 선언은 단순히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군사 전략이었죠. 남쪽 반란 지역에 사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약속함으로써 반란군의 노동력과 자원을 약화시키고 북부에선 전쟁 동기를 부여하는 일석이조 효과인 셈이죠. 그래서 1863년 1월 1일 링컨이 남쪽 반란 구역에 한해서 노예 해방을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1863년 7월 초에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라는 마을에서 연방군과 남군은 전쟁의 향방을 가리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사흘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연방군이 승리하고 남부군은 퇴각했습니다. 이후 남부군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반격을 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고 말죠. 몇 개월 후 링컨은 전투에서 사망한 북군 장병들을 기리는 기념관을 착공하는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그때 링컨이 했던 연설이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 이 부분인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링컨은 이 연설에 단 한 번도 미 합중국이나 연방 혹은 북부나 병사들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링컨이 해야 할 내용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연방 군인들을 추모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좀 의아하죠. 그러나 링컨은 연설 내내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에서 제시한 미국 건국의 가치, 즉 자유와 평등에 봉헌된 그 나라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이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링컨에게 미국의 남북전쟁은 단순한 미합중국이란 연방을 수호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연방이 수호하려는 가치를 지키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연설은 채 3분도 되지 않은 짧은 연설이었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을 되새기는 연설로서 미국 역사 최고의 연설로 꼽히게 되었죠. 그렇다면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 승기를 잡은 링컨은 전쟁 후 패배한 남부주들을 연방에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이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북부의 강경파들은 남부주들이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철저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다시 연방에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하지만 링컨은 전쟁이 끝나면 가능한 빨리 남부를 연방으로 복속하자는 온건한 정책을 선호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링컨은 10% 계획이라는 온건 정책으로 남부가 빨리 복귀하게 함으로써 연방의 통합을 이루고자 했죠. 쉽게 설명하면 남부주 유권자의 10%만이라도 노예해방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연방에 받아들인다는 정책이죠. 안타깝게도 링컨은 전쟁이 끝난 직후 암살당해 그가 내세운 재건 정책을 실행하지 못했지만 후대 대통령들이 그의 관용적인 리더십을 이어받은 덕에 미국은 분열의 늪에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컨도 완전 무결한 인물은 아니었죠. 흑인 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였고 노예해방 선언은 결국 전쟁 전략의 일부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내전 중엔 언론 통제, 인신보호 영장 정지 같은 권한 남용 비판도 있고 남부주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사실 누구도 쉽게 선택 못할 만큼 무거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연방의 존속이었고 노예 해방은 그 목표를 위한 도덕적 명분과 정치적 전략의 절묘한 결합이었죠. 링컨은 그 시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연방을 지켰고 그 덕분에 지금의 미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링컨은 히어로이면서 현실의 한계와 타협 속에서 묵묵히 연방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이 겪은 재건 이야기는 진짜 험난한 드라마 같았습니다. 패배한 남부주들이 진정으로 노예해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실상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건 문제는 골치 아픈 과제였습니다. 남북전쟁 말기부터 미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재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닥치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간 링컨은 미국의 신이 그렇게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 링컨이 생존해서 그 난해한 재건 문제를 다루었다면 미국 역사에서의 위인이나 영웅의 반열에 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재건에 두 가지 핵심 과제가 있는데 첫째, 산산조각난 남부를 다시 연방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 둘째, 오랫동안 노예로 억압받던 흑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인으로 선언하고 자유인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남부 백인들이 진정으로 흑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이죠. 예상했겠지만 남부는 불같이 반발했습니다. 쿠클럭스 클란, KKK 같은 단체들이 조용히 있지 않고 나와서 폭력과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수많은 해방 노예들이 이들의 만행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패배한 남부주들은 이를 방관했을 뿐 아니라 교묘한 지역법을 만들어서 사실상 이런 행동을 조장까지 했죠. 연방군이 1877년에 공식적으로 남부에서 철수하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짐 크로우법이라는 흑인은 백인과 분리되어 살되 평등하다는 교묘한 법을 만들어서 해방 흑인들이 사실상 노예 상태라 다름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죠. 그 결과 흑인들은 자유는 얻었지만 경제적 자립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 시대보다 오늘이 더 힘들다며 탄식했습니다. 물론 옛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너무 빡빡했다는 거죠. 북부 공화당의 노력으로 13, 14, 15차 수정 헌법이 통과되어서 해방 노예들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해방 흑인들이 시민권과 투표권 같은 중요한 권리를 획득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남부 주정부들이 우리는 주정부의 권한 지키겠다 하면서 흑인 권리 보장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경제 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흑인들은 대부분 소장농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가난 탈출은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또한 남부는 전쟁 후 산업화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전통적인 농업사회인 남부가 산업화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게다가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해져서 전쟁 전 경제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안정이 남부 정치가 다시 옛날 그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남부는 계속해서 미국 보수의 원상이 되었습니다. 재건 정책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죠. 그렇지만 완전 실패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연방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법치주의가 다시 살아났으며 헌법까지 고쳐서 자유와 평등을 명확히 했으니까요. 그리고 훗날 1960년대 중반에 가서야 늦게 현실화되었지만 민권운동과 시민권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북전쟁은 건국 후부터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던 남과 북의 지역주의가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이후

남부지역주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보수주의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변화했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변했고 변화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지역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남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부는 더욱 단단하게 결집되었습니다. 이러한 남부 정치의 현상을 Solid South라고 표현하죠. 남부 백인들은 민주당을 한결같이 지지하며 대부분의 주에서 민주당이 독점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독점 체제는 남북전쟁과 재건 시기에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배경으로 구축되었는데 흑인의 정치 참여를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백인 보수 세력 간 연대를 강화하는 체제가 형성된 것입니다. Solid South는 단순한 정당 지지를 넘어 백인 사회가 민주당을 통해 인종차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선거법과 투표 제한 조치로 흑인은 투표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백인 민주당 세력이 지방 정치권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 주정부들은 인종 분리 법령을 강화하며 흑인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배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백인 농민들과 중산층이 똘똘 뭉쳐서 전쟁에서 패했지만 진정한 남부는 죽지 않았다. 이런 남부의 기백이 충만했죠. 그들은 남북전쟁 이전처럼 헌법에서 보장한 주권을 지키고 행사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지역의 문제에 연방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이들은 인종차별 정책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남부 지역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흑인들 투표권 제한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역의 질서는 지킨다. 이런 정신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 덕분에 민주당은 남부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굳게 자리 잡았고 선거 때마다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이 민주당 체제는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부주들은 경쟁 상대 없이 민주당이 독점했으니까요. 그래서 백인 농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보수적 사회 질서가 굳어졌고 연방정부가 끼어드는 걸 경계하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회를 굴렸죠. 하지만 이러한 솔리드 사우스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남부 농업의 보조금 지급, 공공사업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경제에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종차별적 정치 구조와 사회 관행이 굳건했기 때문에 뉴딜의 혜택은 인종 간에 고르게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백인들이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뉴딜 정책이 흑인 포용 정책을 폈다는 데 있습니다. 뉴딜은 남부 백인과 흑인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유들의 흑인 포용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부 백인들 사이에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남부가 민주당의 성지로 불렸던 역사에 변화가 싹튼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루스벨트가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뉴딜 정책을 편 것은 좋았지만 그것이 흑인들까지 배려했기 때문에 남부 백인들이 기존의 민주당의 불편한 감정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1960년대 민권운동은 솔리드 사우스라는 남부 민주당의 철옹성을 정조준한 결정적 한 방이었습니다. 케네디에서 전순으로 이어진 민주당 정부가 민권법을 강력히 밀어붙이며 법적 인종차별을 깨부수고

게다가 새롭게 등장한 지역 주인은 인종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 세금 정책,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레드사우스는 보수적 가치만을 내세워 지방자치와 전통사회 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남부가 미국 정치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남부 지역주의는 과거처럼 명백한 인종분리보다는 훨씬 미묘하고 다채로운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전형적인 남부주죠. 그런데 듀크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웨이크포스 대학교 이런 대학타운이 형성된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적 지역에서 벗어나 진보적 색채가 강한 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깊은 보수 전통과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는 한편 젊은 세대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성과 포용성도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배경, 교육 수준, 인종적 다양성이 뒤엉키면서 지역 내부에서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당 구조로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 된 것이죠. 남부 지역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음주의 기독교 문화가 이 지역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초부터 남부는 농업 중심 경제와 복음주의 신앙이 공고한 결합을 이루어 왔습니다. 교회는 단지 종교기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지주로서 가족과 개인의 가치관, 정치 성향, 인종관계를 규정하는 강력한 문화적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주의적 세계관은 전통적 사회 질서와 인종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와 맞물려 남부지역주의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1910년부터 1970년까지 많은 흑인들이 남부에서 북부와 중서부로 이주했죠.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남부의 가난한 흑인들이 북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이 흑인 대이동은 남부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할 사람들을 많이 잃으면서 남부는 농사 중심 경제에서 산업과 서비스업으로 방향을 바꾸려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경제가 고르게 성장하지 못하면서 남부 지역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그 사이의 차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게다가 남부에서는 지역을 우선하는 정책들이 많아서 외부에서 투자나 돈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북부나 서부에 비해 남부가 산업화가 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주의적 가치관과 정치적 보수주의는 경제 정책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부 지역주의가 단순한 정치적 색채나 경제적 이익을 넘어 문화적 신념과 밀접히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부에 글로벌 바람이 만만치 않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랑 기아자동차 공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남부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에 첨단 기술 기업이 속속 들어오고 교통 인프라도 확장 중이라 남부 경제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덕에 남부 경제가 예전이랑 다르다 이런 소리가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 미국 건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남부의 산업화는 요원한 얘기였는데 최근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남부에 터를 잡으면서 남부의 산업체계에 큰 변화가 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부가 산업화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뿌리 깊은 보수주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애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남부가 바깥 세상 구경 좀 하다가 글로벌화라는 큰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면서 전통적인 남부 지역주의도 살짝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남부의 철옹성 지역주의가 세계를 알게 되고 세계화의 흐름에 합류하면서 그들의 지역주의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다음.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하,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Hey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Tuesday에는 우리 일상 영어, 정말 생활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쌤은 왠지 슬기 씨는 네. 사진 되게 잘 찍을 것 같아요.
1: 저요?
0: 네, 솔직히.
1: 아, 저는 사진을 찍히는 걸 좋아하지 잘 찍는 거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
0: 그러면 남편분이 사진을 좀 잘 찍는 센스가 있어요?
1: 네. 오, 오케이.
0: 아, 이게 보니까 진짜 센스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아예 맡기지 않아요. 왜냐면, 나 있잖아. 평균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
1: 원래도 하면서. 짧은데 더 짧게 찍으시더라고요.
0: 저는 굉장히
1: 그걸 제가 잘합니다. 경험을 또 해봤기 때문에.
0: 아래서 찍거든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상황이고요. 제목 자체는 사진 센스 제로인 내 친구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은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대단해. 이러면서.
1: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0: 아하.
1: 단도직입적으로 얘기가 가능한 게또 다행이네요.
0: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 다리가

0: 달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아니,
1: 아이고.
0: 도대체 사진을 어떻게 찍었길래?
1: 남약 특집 수준으로 팔다리를 다
0: 그렇군요.
1: 없애버렸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꼭그 발목 부분에서 사라지는 사진들이 가끔 있어요.
1: 있어요. 애매하게.
0: 그 친구입니다.
1: 차라리 이렇게 상반신을 하든지.
0: 그러니까요.
1: 아,
0: 차라리. 네, 요거
1: 맞습니다.
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여러분. 자, 과연 사진을 얼마나 잘 찍는지 한번 염탐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2: What's the problem?
1: 어? 아니, 와, you can't take picture. So poor.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You.
1: Me?
2: Yeah.
1: Horse in the picture?
2: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The.
1: Horse?
2: 네!
1: 딱딱딱딱?
2: 네! You wanted that in the picture with you. It's your fault.
1: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2: The horse! You wanted it in the picture.
1: Picture.
2: Yeah, that's
1: I'm in
2: your
1: the picture.
2: problem. Yeah.
1: Yeah? Why?
2: 'You and the horse.'
1: 뭐라고?
2: It's your
1: 아니,
2: fault.
1: 내 다리가 잘렸잖아.
2: Huh?
1: 그리고 내 팔은 어디 갔어, 지금?
2: What's wrong?
1: 아니, 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한 거야?
2: What's the problem?
1: Where is my arm? Where is my leg? Only 얼굴만 동동동.
2: At least you look slimmer.
1: 어?
2: At least you look slimmer.
1: 슬리머?
2: Yeah, slim. Thank you, you should say.
1: 지금 나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야? 뭐라고? 헤어지자. 안 되겠다.
0: 네.
1: 아우, 많이 창피하네요.
0: 아니, 괜찮아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정말 사진 찍는 거 관련돼서 표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들,
1: 네.
0: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위주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라.
0: Of course, of course.
1: 예.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4: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4: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요. 사진 딱 나왔는데,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친하니까.
1: 그냥 바로 얘기해야 돼요.
0: Yes.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사진.
0: 어디서 나누고 싶나요?
1: 여기서 한번 나눠볼까요?
0: Okay.
1: 너 정말 끔찍하다.
0: You're terrible.
1: 예. 뭐가 끔찍하냐면 사진 찍는 것이.
0: Okay.
1: 그러면은 여기에
0: 사진이 들어가야겠네요.
1: 그쵸. photo 할게요.
0: Okay.
1: photo 한장 아니니까 여러 장 할까요?
0: 여러 장 찍는 거.
1: Taking
0: okay.
1: photos.
0: 알겠습니다. 한장 아니라 photos. Alright. 자, 스펠링 한번 볼게요. Alright. 맞는지? 보자면 지금 혹시 그 포테이토스 같은 거 생각하셨나요? 순간 감자칩 먹고
1: 먹고
0: 싶었죠?
1: 예, 감자칩 맛있잖아요.
0: 네. Photo 복수한다고 해서 이 넣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아마 최근에 mosquitoes가 나오면서 헷갈렸던 것 같은데 그냥 photo에다가 s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사진. 그리고 참고로 ph는 f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음할 때 포토가 아니고요. photo 이렇게 부드럽게 해 주셔야 돼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photo, photo,
1: photo, photo.
0: There you go. 자,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네, 사실 photo는 photograph
1: yes.
0: 줄임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photograph, photo 둘 다 같은 뜻이지만 사진이란 뜻이지만 너무 길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대부분 그냥 photo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photography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1: 들어봤죠.
0: 오케이. 이건 뭐예요, 그러면?
1: 이거는 사진 찍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0: 아닙니다. 그 photographer고요.
1: 뭐예요?
0: 자, 이거 둘 다 사진이긴 사진인데 얘는 셀 수 있는 정말 한 장 나온 사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네.
0: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 세 장을 찍었다. 뭐 그러면 three photos가 실제로 될 수 있어요. 정말 사진 하나하나. 근데 photography는 사진술이라고 하는 뭔가 하나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photography 쪽을 나는 전공을 했다. 이렇게 쓰거나 할 때나 쓸수 있는 거예요. One
1: 얘는,
0: photography, 뭐, two photographies,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1: S가 붙을 수가 없군요.
0: 안 돼요. 네, 이건 그냥 개념, 사진 혹은 사진술이라는 것입니다.
1: 네.
0: 오케이? Alright. 자, 그래서 여기서는

0: 진짜 사진 하나하나 찍는 것들을 너 정말 못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photography가 아니라 photo를 쓰게 된 거고요. 자, 우리 뭔가 잘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보통 쓰잖아요.
1: 네.
0: 근데 못한다라고 할 때 원어민들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1: 오, 그래서, 저는 부시니까 네. You are bad at 이럴 줄 알았는데.
0: 아, bad도 써요.
1: 아, 쓰긴 써요.
0: 쓰는데 보통 상대방한테 조금 민망하게 친구니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좀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errible 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1: terrible.
0: 뭐, 특히나 본인 스스로 나 진짜 뭐 못해요 라고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그랬을 때 very bad나 무슨 뭐 not good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을 특히나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1: terrible 하면은 너 진짜 못하는구나 인지가 딱 되겠네요.
0: That's right. 네. So terrible, I'm terrible, she's terrible, they're terrible 쓰고 나서 도대체 뭘 못하냐 라고 하면 at doing something. 이것을 못한다라고 할 때 at 쓰고 뒤에 ing 형태 써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 노래 진짜 못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이 들면서 한계가 와버려서
1: 맞아요.
0: 네, 나 정말 노래하는 거 못한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1: I am terrible at singing.
0: 그렇죠. At singing. 거기만 잘 조율해 주시면 돼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Janet 이란 친구가 있어요.
1: Janet.
0: 근데 Janet은 딴 거 잘하는데 그리는 걸 정말 못해.
1: 아하.
0: 이걸 어떡할까요?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그렇죠. Right? So draw 쓰는 게 아니라 drawing. ing를 꼭 넣어줘야 그 행동을 정말 못한다. So
1: yes.
0: 이것도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1: 오, 여기 at 전에 끊을까요? 이렇게.
0: That's right. 못한다, 못한다. 도대체 뭘 못한다? at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1: 네.
0: I am terrible at singing.
1: I'm terrible at singing.
0: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There you go.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오히려 더 조금 익숙할 만한 거 잘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못 쓰면 돼요?
1: Be good at.
0: Be good at. 아마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자 그걸로 조금 바꿔서 너 사진 잘 찍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1: You were good at taking photos.
0: 그렇죠. Hey, you're good at taking photo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둘 다 가능하죠, 그렇죠?
1: Mm-hmm.
0: Okay,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1: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아니 뭐 사진에 말을 넣어달라며 그 말 그 동물원에
1: 말 보이게 찍어야 돼.
0: 네. 그래서 나 그냥 그렇게 한 건데 뭐 뭘 잘못했어
1: 그쵸.
0: 이런 느낌.
1: 그러니까 말을 넣으려면은 내가 짧아지거나 내가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0: 그 밸런스를 잘 못 맞췄네요.
1: 아니 그게 어려워요.
0: 아.
1: 다 같이 예쁘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What you wanted? 너 원했잖아. The in the picture. 사진 안에 얘가 나오는 걸 원했잖아.
0: Right.
1: 그죠? 근데 그러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넣어달라 이런 거는 그냥 안 쓰나 봐요. 이게 in에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나 보죠. 그러면 여기 horse 할게요.
0: 오케이. 말을 넣은 거예요?
1: The horse.
0: 그러면 직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What? 뭐 you wanted the horse.
0: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1: 말을 원했잖아.
0: 어디에 원했어요?
1: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0: 어느 정도 말 되죠, 그렇죠?
1: 아, 그러네.
0: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할 때 무슨 넣어달라 이거는 의역일 뿐인 겁니다.
1: 난 put in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0: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냥 원한다. 오케이. So 얘 예, 이런 거 민망하니까 what 이런 거예요.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이런 느낌이죠. Horse, there you go. 뭐 기본적으로 yes. 동물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뭔가 사진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0: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저 있잖아요. 저기 있는 의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같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쓴다든가.
1: 네.
0: 의자는 좀 이상했나?
1: 아니요, 아무튼 괜찮아요.
0: 뭐, you know, 거울도 좀 이상한가요?
1: 아니요, 저는 저는 이제 이 정도 요구하는 거면 괜찮죠. 네. 아, 여기 다리 끝에서 잘라주시고요. 여기 머리 위에 공간 한 이 정도 띄워주시고요. 이 옆에 이거 식물 나오게 해주세요.
0: 맙소사.
1: 초록색 나와야 되고 여기 뒷배경에 그림 요거 같이 걸리게 해주세요.
0: 여기 스튜디오 아니거든요.
1: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들어서 찍어주세요.
0: 맙소사.
1: 이렇게까지 요구한 적이 있어요. 너무 죄송하죠.
0: 아, 네. 근데도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성공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1: 되게 잘 찍어주세요.
0: 저요.
1: 요즘에는 다들 있어요. 사진을 잘 찍어요.
0: Right, right. So, 여기서는 간단해요. 그죠? I want something. 어디에?
1: In the picture.
0: There you go. 이렇게 쓰게 되면 뭔가를 사진에 넣고 싶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tatue. 그렇죠?
1: 조각상.
0: 맞아요. 오. 그러면은 저는요. 저 조각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진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진에 저 조각상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나는 그 조각상을 원한다.
1: I wanted the statue.
0: 현재형으로.
1: I want that statue.
0: 자, 그 사진 안에
1: in the picture.
0: 그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1: Yes.
0: Yes. How about this? 당신은 그 뭐지? 기린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Giraffe.
0: Giraffe. 당신은 저 그 기린을 원하나요? 사진 안에 한마디로 사진에 어떻게 기린도 넣어드려요? 이런 느낌.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1: Do you want that giraffe in the picture?
0: 오,
1: wow,
0: 오,
1: 나
0: like
1: 지금
0: that.
1: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면서도 놀랐어요.
0: 이거 이제
1: 솔직히 말해서
0: 외국 가서 그대로 남 찍어줄 때.
1: 그러네요.
0: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1: In the photo?
0: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쓸 수가 있겠습니다. So I want the statue in the picture. 한번 뭐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1: 네.
0: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1: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0: All right. 질문형은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1: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0: 네. 자, 그리고 사실 사진에 들어가는 거 원해요. 저 사진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할 때 picture 쓰는 거 전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배경에 이거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의미는 뭐 거의 차이가 없지만 만약에 배경에 배경으로 넣어달라 그러면 in the 어디에?
1: 아 이거는 우리가 배경 음악부터 해가지고
0: yes.
1: 배경이란 말을 우리가 태초부터 잘 알아요. So background, 예, 예, background music 뭐 이래가지고 거의 뭐 한국말처럼 너무
0: 거의
1: 잘 background. 쓰고 있어요. 예.
0: 오케이 정답. 맞습니다. One word로 써서 아 background에 그걸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배경에 그게 들어가면 좋겠다.
1: 네.
0: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메인 사진의 메인은 아니겠죠. 근데 같이 들어가는 거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0: 네, 자 그러면서 아니 내 다리가 잘렸잖아.
1: 아이고.
0: 그리고 내 팔은 어디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사진을 너무 못 찍어.
1: 어떻게 찍었을까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0: 네.
1: 예. You cut off my 다리겠네요. My
0: 다리.
1: leg.
0: Okay.
1: And where's my arm? 그리고 내 팔은 어디 있어?
0: 어디 있어? 두 문장을 그냥 놔둔 거네요.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그렇죠.
1: 아니 내가 일부러 안 쓴 게 뭐냐면
0: 왜요?
1: arm도 두 짝인데 두 개인데.
0: 자 보세요. 사진을 딱 찍잖아요.
1: 예.
0: 그럼 보통 아래가 잘리면 양쪽이 다 잘리죠, 보통은.
1: 아, 그렇죠.
0: 다리 길이가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1: 그럼 이거는 그냥 하나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0: 이거는 한쪽만 이렇게 잘린 거죠. 제가 다 계산을 해서 쓴 겁니다.
1: 와,
0: 그렇죠?
1: 진짜.
0: 근데 제 말은 만약에 한쪽만 잘렸어요. 어떻게 보니까 사진이. 그러면은 뭐 레이 가능해요. 틀린 거 아니면.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 잘리게 나왔어. 그러면 arms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쪽이 잘리니까 한쪽 팔 오케이. 그리고 아래쪽
1: 네
0: 어떻게
1: 마유쌤 입맛 맞추기 어려워요. 예.
0: 아, 좀 이렇게 합의해 주세요. 이렇게.
1: 아이, 그럼요.
0: 네. 네. So legs라는 단어를 다리를 썼고요. 요 다리 생각난 김에 종아리 허벅지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써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body parts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1: 전혀 모르는데요.
0: 둘 다 아예 모르시나요?
1: 아예.
0: 오케이.
1: 아 이거 알아요.
0: 이거 알아요?
1: N으로 시작하죠.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그거 무릎 얘기하려고 뭔가.
1: 아니에요.
0: 그거는 K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1: 아니, 니잖아요.
0: 네.
1: 뭐, 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이요.
1: 예.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0: 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 뭐 있는데 이런 거? 그죠?
0: 네이는 아니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예. 아, 뭐 다르네.
0: thigh. 맞습니다.
1: 아, 맞아요.
0: 오케이. 자, 그래서 cal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아리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복수는 calves입니다. 사실 calves.

0: VES예요. So calf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와서 허벅지는 thigh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가 아니라 우리말로 사실 종아리 허벅지 뭔지 모르나요?
1: 아우,
0: We all
1: 절대
0: know
1: 아니죠.
0: right?
1: 우리 7살 애도 알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어린아이가 아는 거는 사실 우리도 그런
1: 그렇죠.
0: target language를 배울 때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1: 그러네요.
0: Okay?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잘라냈다라는 표현으로다가 뭘 썼을까요?
1: Cut off.
0: 자, cut off something 하게 되면요. 뭔가를 잘라내다예요. 직역을 하면. 근데 의역으로 하게 되면 사진 같은 데서 잘리게 찍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cut off라고 하는 거가 정말 실제로 뭔가를 잘라내다, 끝부분을 잘라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컨텍스트 상으로, 문맥으로 봤을 때 당연히 어디 끝부분을 잘라서 사진이 나왔다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1: 네.
0: Make sense? Alright, so cut off something. 앞으로 여러분 사진 잘렸다라고 할때 이거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다리 자르지 마. 예전에 잘라서 찍은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너내 다리 자르지 마. 어떻게 할까요?
1: Don't cut off my legs.
0: 그렇죠. Hey, don't cut off my legs. You did that last time. 이러면서. 자, how about this? 너내팔 잘랐잖아. 어떻게 할까요? 과거형으로.
1: You did cut off my arm.
0: Hold on. cut off가 동사인데
1: Sorry.
0: you did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또 너무 복잡해지긴 하는데
1: 네.
0: 강조형으로 쓸 수는 있어요.
1: 어,
0: 하지만
1: 말이 안 되진 않는군요.
0: 안 되진 않는데 cut을 과거형으로 써서 cut의 과거는
1: Cut.
0: 또 cut입니다.
1: 네.
0: So you cut off my arm. It's like this. You cut off my legs.
1: 아, you cut off
0: 똑같은
1: my
0: 거죠.
1: arm.
0: 자, 이렇게 해서 cut off를 하나의 동사처럼 써서 뭔가를 잘라내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Don't cut off my legs.
1: Don't cut off my legs.
0: You cut off my arm.
1: You cut off my arm.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알고 갈게요. 저는 이거 기억이 나는데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이게, 이 표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요. cut을 쓰는 거는 자르는 거죠.
1: 네.
0: 기본이에요, 일단은. 근데 cut off를 쓰면 끝부분을 잘라낸다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뭐 종이 오리는 거할 때도 cut off. 근데 cut ou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오려내는 겁니다. 평 하고 cut해서 걔를 쫑 빼는 거예요.
1: 떼내는
0: 네,
1: 개념.
0: 그래서 보통 cut off는 끝부분, cut out은 끝부분을 잘르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를 이렇게 오려서 뭐 동그라미를 잘라낸다든가 어떤 느낌인지
1: 네.
0: 아시겠죠? Right?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1: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네, 자, 이랬을 때 뻔뻔한 친구 says what?
1: 뭐라 그럴까요?
0: 적어도 더 날씬해 보이지 않아? 정말 정말 적용해야겠다.
1: 그러게요. 이게 무슨 말이죠?
0: 네.
1: At least, 적어도, you look 날씬해 보여.
0: Yes.
1: 그럼 날씬이 여기 들어가야
0: 실제로
1: 되거든요.
0: 날씬한 건 아니지만 그래 보인다.
1: You look thin. 예, 너 말라 보여.
0: 오, okay. I like that. 자, you look thin. 이라고 했는데 정답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거는 안 썼어요.
1: 네.
0: 근데 좀 이따 다시 그걸로 갈게요. 텐으로.
1: 예. A slimmer.
0: slimmer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slim 자체가 되게 슬림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1: 네.
0: 이게 날씬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 더 날씬해
1: 아, slimmer이구나.
0: 보이잖니. 네, 그래서 더 slimmer 비교급
1: 네네네.
0: 형용사를 이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slim 아시는 김에 슬림이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정말 몸매가 좋다, 날씬하다라고 할 긍정적인 단어인데요.
1: glamour?
0: S로 시작해요.
1: 아니에요?
0: glamorous?
1: 예.
0: 그거는
1: 다른
0: 아예
1: 개념이죠?
0: 몸매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
1: 아,
0: 잘못 오해된 뜻이에요. 그거는
1: 오.
0: 화려한이란 뜻이에요.
1: 아, 슬림이랑 비슷한데 S로 시작해요?
0: Yes. 슬래.
1: 슬래시.
0: 자, 눈빛을 보면 몰라요. 네,
1: 전혀 몰라요.
0: 몰라요, 지금.
1: 전혀.
0: 몰라요. 자. slander
1: 오?
0: 들어보셨어요?
1: 슬렌더는 이건 저거 음료수 저거 슬렌더 하는 거 아니에요?
0: slander
1: 예.
0: 음료수
1: 음료수 가는 기계 슬렌더 아닌가요?
0: 블렌더를 혹시 말씀하시는?
1: 블렌더구나.
0: 알겠습니다. 온갖 단어를 다 붙이고 있는데 아무튼 slim slander
1: 예.
0: 이왕이면 이거 두 개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다,
1: 아,
0: 날씬한이라는
1: 네네.
0: 뜻이고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느낌. 자, 아까 thin이라는 거 썼죠?
1: 네.
0: Slim slender는 굉장히, 몸매가 굉장히 좋구나, 날씬하구나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1: 보기 좋은 느낌의.
0: That's right.
1: 네.
0: Thin도 나쁘진 않아요. 이 thin이라고 하는 것도 날씬인데 되게 호리호리한 느낌 있잖아요.
1: 너무 마른 쪽인가요?
0: 조금 마른 쪽에 속하는
1: 마른 체형.
0: 느낌? 그렇죠. 그래서, 슬기 씨는 약간 thin

0: 여기 지금 앞부분에 뭐라고 했죠?
1: At least.
0: At least가 뭐예요?
1: 적어도.
0: 적어도. 그러니까 you look slimmer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아니 물론 잘리긴 했지만 적어도 이건 살아있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강조를 또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So at least는 앞부분에 넣어도 되고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 앞에 넣으면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앞에 놓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그녀는 괜찮잖아. 그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적어도 일단은
1: At least.
0: 그녀는 괜찮다.
1: She's
0: 다행이다.
1: okay.
0: She's okay. At least she's okay. 자, 적어도 너 B는 받았잖아.
1: At
0: 그러면서
1: least you got B.
0: A B.
1: You got a
0: 예.
1: B.
0: 오케이. 그래서 letter grade는 앞에 셀수 있게 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1: 하하.
0: Okay? Like this. Well, at least she's okay, you
1: Yes.
0: know? Well, at least you got a B. 이렇게 친구가 막 A 못 받았다고 속상해할 때 이런 거쓸수 있죠.
1: No.
0: That's right.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At least you look slimmer.
1: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At least you look slimmer.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미션 정리해 볼게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Alright, 두 번째는요.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1: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0: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2: At least you look slimmer.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you guys,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I am terrible at doing something. You are terrible at doing something. 자, 이 부분 가볼게요. 나 노래 진짜 못해. 나 노래하는 거 정말 못해.
1: I am terrible at singing.
0: 그렇죠. I am terrible at singing. Janet은 그림을 정말 못 그려.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There you go. At drawing. 세 번째. 와, 이것도 넣어주세요. 와, 하면서,
1: 와우.
0: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한마디로 너 사진들 찍는 거너 정말 못하는구나.
1: 와우,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I am terrible at singing.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자, 다음 가볼게요. Cut off something. 내 다리가 잘렸잖아. 한마디로, 넌 나의 다리들을 잘랐어.
1: You cut off my legs.
0: 그렇죠? 내 팔이 잘렸잖아. 넌내 팔을 잘랐어.
1: You cut off my arm.
0: 하나 더요. 내 다리 자르지 마. 한마디로 내 다리 잘리게 찍지 마.
1: Don't cut off my legs.
0: 그렇죠. 읽어볼게요. You cut off my legs. You cut off my arm. Don't cut off my legs.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1: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0: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1: At least you look slimmer.
2: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와우, 와우.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5: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4: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5: At least you look slimmer.
4: Huh?
5: You look slim. Say thank you.
2: Great job, you guys.
3: Wow.
2: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나 또 실수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made a mistake again.
2: There you go. Make a mistake 이라는 표현도 써야겠지만 again 넣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3: 네.
2: Be 동사 쓰고 그 다음에 terrible, be terrible at doing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운전 정말 못해. 나 운전하는 거 정말 못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어?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특히 좋아하던 이야기들의 유형이 있나요? 뭐 가령 추리소설을 좋아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릴 때부터 삼각관계 이런 이야기만 좋아했다든지 저도 좋아하던 이야기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다 건너 낯선 세계로 떠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디세이아, 걸리버 여행기, 모비딕, 보물섬 뭐 많잖아요. 저는 그런 모험담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행가라는 직업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사실 여행가보다는 모험가나 탐험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여행도 그런 여행이고요. 그래서 살면서 흥미를 가졌던

계절들 중에 모험가나 탐험가가 유독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의 로알 아문센.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밟은 인물이죠. 어렸을 때 이 아문센이랑 영국의 해군 장교 로버트 스콧이 누가 먼저 남극점에 도달하는지 이렇게 경쟁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 외에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모험가 탐험가들은 굉장히 많죠. 뭐 마젤란, 허드슨, 제임스 쿡, 리빙스턴.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여섯 탐험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미지의 영역을 개척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공통점은 이겁니다. 전사, 실종, 피살, 병사, 동사 전부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비극적인 결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역시 집이 최고야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근데 여행가로 살고 있는 저는 어떠냐면요. 아, 나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거든요. 물론 제가 이들처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 그런 여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모험에는 다른 뜻도 있잖아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하는 여행도 이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는 게 겁이 나거든요. 불안하고요. 걱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제가 가진 이 직업에서 조금의 희망을 찾자면요. 저는 제가 사람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저만의 모험담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이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성체라는 책에서 쓴 문장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를 만든다는 것은 돛을 짜거나 못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다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게 사회에서 여행가로 살아가고 있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요. 어떻게 해야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각자가 품고 있는 낭만과 호기심에 살짝 불을 지펴주는 거죠. 저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인생에서 설렘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야 주변에 충분히 많이 계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여행 이야기는요. 저의 모험담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요. 북대서양의 페로제도이고요. 여기서 나눌 이야기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호기심입니다. 페로제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먼저 위치부터 보면요. 아주 낯선 곳은 아닙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영국 사이에 이 북대서양 한가운데 있거든요. 제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8개 작은 섬들의 모임입니다. 국가로 보면 덴마크령이긴 한데요. 이 자치령이기 때문에 정부, 화폐, 국기, 축구팀 전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대략 5만 명쯤 되고요. 모든 섬의 면적을 전부 합쳐도 제주도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유럽 대도시의 풍경도 페로제도에선 전혀 볼 수 없는데요. 단적인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이 페로제도엔 에스컬레이터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럽이라고 해도 이 현대 문명의 중심부랑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아, 저는 진짜 이 비행기에서 내려다봤을 때부터요. 완전히 저를 위한 세상처럼 이렇게 느꼈어요. 이 두꺼운 구름 속을 딱 비행기 타고 뚫고 내려가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 저와 페로제도의 첫 만남이었는데요. 어쩐지 북유럽 신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엘프가 사는 섬에 착륙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페로제도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은 그냥 계속 산책만 하면서 이 멍하니 풍경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섬 풍경이 정말로 현실처럼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거대한 절벽들이 바다 위로 솟아있고요. 언덕 사이엔 작은 마을들이 띄엄띄엄 놓여 있습니다. 또 집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페로제도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인데요. 나무 벽에는 이 방수를 위해 가지고 검은색 타레를 이렇게 칠해놨고요. 지붕에는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두껍게 잔디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럽냐면요. 갑자기 안개가 끼고 돌연 햇빛이 나왔다가 또 금세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페로제도에선 하루에 사계절을 다 만날 수가 있다. 아, 근데 저는 그 변덕스러운 날씨조차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장소에 오면요. 내가 원래 살던 세계의 감각이 금방 희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정말로 동화 속 세계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풍경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예, 트레라니파 절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절벽 끝머리까지 올라가면은 바다 위에 있는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는 검푸른 바다가 거칠게 파도치고 있고요. 그 위에는 잔잔한 호수가 마치 거인의 찻잔처럼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죠. 저는 저녁 8시쯤 이곳에 방문해가지고 운이 좋게도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해는 이 9시 넘어 늦게 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일몰도 봤고요. 그때 이제 잔디에 이렇게 드러누워가지고 해지는 모습을 천천히 구경했는데요. 이 바람도 워낙 시원하고 파도 소리도 좋고 정말 너무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페루 제도를 찾은 진짜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사실 이 풍경을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먼 북대서양 끝에 섬까지 오게 된 이유는요, 단 하나였어요. 바로 퍼핀이라는 새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이 퍼핀은 북대서양 절벽에 사는 바다새인데요. 이게 좀 펭귄이랑 닮긴 했는데 펭귄은 아니고 오히려 오리랑 이제 가까운 동물입니다. 근데 이 퍼핀이 굉장히 독특한 게 부리가 알록달록한 데다가 막 아이라인까지 그려져 있어가지고 약간 만화 캐릭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별명도 바다의 광대라고 불리고요. 제가 처음 이 새의 존재를 알게 된 건요, 전에 아이슬란드 여행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퍼핀을 직접 본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기념품샵 이런 데 가니까 막 열쇠고리, 침대, 베개 막 이런 게 다 퍼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직접 보지 못한 아쉬움만 남겨두고 있다가 이번 여행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이렇게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퍼핀이 아문센의 남극점이었던 거죠. 미리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페루 제도에서도 서쪽 끝에 붙어있는 미키네스 섬이 퍼핀의 주요 출몰지더라고요. 미키네스는 인구가 1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인데요. 저는 일부러 이 미키네스로 들어가는 마지막 배를 탔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배가 떠나고 나면은 이 당일치기 여행객들은 당연히 전부 섬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여기는 뭐 숙소 같은 게 뭐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퍼핀과 저만의 시간을 방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저도 뭐 밤을 이렇게 꼬딱 샌 건 아니고요. 다행히 미리 신청을 해놓으면은 섬에서 캠핑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뒤편 언덕에 텐트를 이렇게 딱 쳐놓고 천천히 해가 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때 텐트 안에 누워서 퍼핀을 기다리고 있던 제 기분을 서술하시오. 설렘? 두근거림?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한 20점짜리고요. 가장 큰 기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던 감정은요,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만약이라도 퍼핀이 없으면 어떡하지? 생각해보면은 저는 지금 이 새 한 마리 보겠다고 이 북대서양 외딴 섬까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도 이 여행을 위해 가지고 많은 돈을 썼습니다. 엄청난 시간도 썼고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던 에너지도 소비했죠.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퍼핀이 안 나타난다? 아, 이게 헛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사진 한 장이라도 못 건져가면은 그 손해가 너무 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는 게 벌써부터 민망하기도 하고요. 웃긴 일이죠. 저는 직업 여행가로 살고 있는데도요, 여전히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 내가 이런 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좀 돈이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 특히나 한국에 있는 시간에는 더해요. 왜냐면은 사실 좀 부끄러울 때도 있거든요. 나이 35 먹어서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직업이 여행가라는 게요. 그런데 고백하자면요, 이거는 저의 오래된 불안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여행 이야기로 돈을 번 게 대학교 4학년 때부터니까 이제 이 여행가라는 직업으로 살아온 지도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여행가로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학생 때 하던 공부를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난히 잘 졸업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죠. 주변에서 이제 여행도 다녀왔고 졸업도 했으니까 뭐 할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주변에 이런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볼 곳이 없어서 막막하고요. 우선은 책을 내기 위해서 글을 쓰기는 하는데 사실 책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우연히도 이 대학교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상 받고 졸업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여행가,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요. 어느 날 그 인터뷰 기사가 여기저기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뜨게 되면서 사람들 반응을 수백 개씩 막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봤던 반응들이 저한테 힘을 준,

문제는 뭐였냐면요. 제가 제 주변에서 듣게 되는 조언들도 사실 이거보다 훨씬 다정하고 상냥했을 뿐이지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조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긴 해도 아무래도 현실적인 방향 위주로 이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제일 격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굴까요? 당연히 부모님이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항상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안정적이 못한 삶을 살게 될까봐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온 거죠.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그래도 이거 하나는 알게 됐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확신 속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을 낯설게 느끼지는 않고요. 굳이 없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그냥 이 여행가의 삶을 선택한 그때부터 불안이랑 계속해서 손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퍼피는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봤으면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겠죠. 오후 9시 드디어 저는 카메라를 들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서 마침내 마주하게 된 거죠.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마리도 아니었고요. 그냥 온 천지가 퍼핀인 거죠. 대충 세도 수천 마리가 넘는 퍼핀떼가 머리 위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서 퍼핀을 보기 위해서 엎드려서 절벽으로 기어갔어요. 바람 때문에 날아갈까 무섭기도 했고요. 그냥 다가가면은 뭐 도망칠 것 같기도 했고요. 풀이 축축해가지고 옷이 다 젖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이때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든 이 근사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야겠다 이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기분이 무척이나 특별하고 신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온전히 몰입하고 있는 순간인 거죠.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던 현실적인 고민들이 그때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감동으로 충만했고요. 세상에 저 하나뿐인 것 같았어요. 움직이는 생물이라고는 퍼핀밖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절벽 너머 바다는 그냥 끝없이 북극으로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아마 저는 이런 순간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내가 하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요. 진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여행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자유로운 순간들이거든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요. 아무런 고민도 없고 그냥 세상에 대한 애정, 삶에 대한 애정으로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죠. 언젠가 인생이 마칠 때가 돼도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이야기를 끝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 저는 여행이 끝이 났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여행을 반복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역시 많은 여행들을 했는데요. 뭐 이스터섬에 가서 모아이 석상도 봤고요. 갈라파고스에 가서 바다사자랑 수영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이렇게 현실적인 고민으로 가득한 지금의 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해서 고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두 살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많아지는 게 고민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점점 더 겁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불안이라는 거를 꼭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고요. 오히려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딱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호기심이고요.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사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험을 많이 하게 될수록 호기심이랑 자신감은 잃어가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결국 불안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이 있어야 계속해서 다음 장면을 궁금해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그 장면에 다시 서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호기심과 자신감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여행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호였습니다.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바다의 빛을 품은 조개 껍데기 자개. 천년을 이어온 나전칠기의 시작입니다. 바다가 품어낸 빛은 장인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1: 뭐 이런 데 뭐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데 저는 조각을 계속 내는 거는 그 조각 조각에 그 문양이 다르잖아요. 조각이 고기의 빛이 다 달라.
0: 신비의 도료로 불려온 황칠. 오색 자개 위로 황금빛이 내려앉습니다.
1: 이거 몸에도 진짜 좋은 거예요. 황제만 쓰는 거예요, 이거.
0: 바다와 숲이 내어준 선물로 천년의 빛을 빚어내는 고수를 만납니다. 강원도 원주 치악산자락. 굽이굽이 초록 융단 일렁이는 깊은 숲. 계곡물과 산새 소리만이 고요한 산 중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2: 그냥 보는 거하고 물이 너무 빛이 이쁘지 않아요?
0: 전복 껍데기 아닌가요?
2: 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뻐. 작업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기의 빛깔을 보는 거예요. 어느 빛이 어디 부분에 들어가야 될까? 그걸 이제 고민하는 거죠. 예.
0: 나전칠기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김영준 작가의 공방입니다.
3: 씻어온 전복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1: 이제 전복 이 자체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가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벗기거든요. 벗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벗겨서 이거를 문양대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제 가공하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만이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아주 좀 잘 안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요 결대로가 아니고 이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 그대로 저희가 하나 이 하나를 전체로 해서 자개를 만드는 거죠.
0: 바다에서 건져 올린 전복 껍데기가 장인의 손을 거치면 오묘하고 화려한 빛으로 살아납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은 20종이 넘는 전복. 서로 다른 바다가 키운 빛을 한 작품 안에 담았습니다.
1: 이건 저희 어머님이 쓰시던 장롱인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너무 아까워서 제가 창문을 만들어가지고 두 개는 옆에

0: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머니가 장롱을 보고 너무 이뻐하시는 걸 보고 제가 증권사 다녔다가 그만두고 아무도 하지 않는 나전시기 길을 가게 된 동기가 저 어머님의 자기장인데 그걸 지금도 제가 이렇게 걸어놓고 창문으로 쓰고 있어요.
1: 잘 나가던 증권맨으로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38살에 사표를 던지고 나전칠기의 길을 선택했답니다. 그렇게 걸어온 외길 33년. 장롱 속에 머물던 나전칠기는 그의 손에서 그림이 되고 조형이 되고 생활 속 예술이 됐습니다. 빛이 스치면 또 다른 색이 피어나는 자개. 전통은 지키되 표현은 오늘의 감각으로 그 새로운 시도는 세계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0: 2014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을 오셨어요. 명동 성당에서 마지막 미사를 하셨거든요. 그때 교황님께서 앉아서 미사를 본 의자가 이 의자입니다. 여기 하나씩 있고 그냥 여기 교황님 마크예요. 교황님 방 안에 있었던 마크가 뭐 일어나 비추어라 여기 두 개 딱 있고 57이죠. 57을 33번 한 거예요. 방부, 방습 이런 게 돼가지고 벌레 같은 것도 없고 습기 같은 것도 강하고 2014니까 거의 몇 년 됐어요? 2, 3년 됐잖아요. 10년 됐는데도 뭐 그대로 있잖아요. 초충도라는 작품인데요. 2007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초청해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빌게츠와 우연히 그 호텔에서 투숙했다가 제 작품을 보고 이 두 점을 구입하고 계기로 해서 빌게츠가 그 이 엑스박스 있잖아요.
2: 엑스박스? 네. 게임기요?
0: 게임기요. 거기에다 저한테 자기를 붙여달라고 해서 그게 게임기가 이겁니다. 한국 대통령한테 준 선물이. 이겁니다. 그때 플라스틱에 제가 최초로 붙인 거죠.
1: 빌 게이츠가 당시 한국 대통령에게 선물하기 위해 의뢰했던 게임기 가격이 무려 1억 원. 이후 스티브 잡스도 작업을 의뢰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죠. 이번에는 어떤 작품을 빚고 있을까요? 저마다 품은 빛이 다르기에 작품에 어울리는 전복 패를 고르는 일부터 나전칠기는 시작된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이어지는 손길.
0: 이전에 뭐 이런 데 뭐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데 저는 조각을 계속 내는 거는 하나 자르면 이 빛인데 조각을 내면 그 조각에 문양이 다르잖아요. 조각이 거기에 빛이 다 달라. 큰 거 하나면 한 사람한테는 못 가지만 쪼개면 많은 사람한테 가니까 더 다양한 빛, 더 많은 빛 그걸 주고 싶은 거죠. 이게 30년 된 거거든요. 크게 봐봐요. 이렇게 갈아들었어. 중요한 작품 할 땐 이걸 써요. 제 나전칠기 인생이 얘랑 같이 갑니다.
1: 묵묵히 쌓아온 손끝에서 시간의 빛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나전칠기에 숨결을 불어줄 황칠.
0: 여기에 황칠 원액이거든요. 황칠하는 데는 진짜 좋은 날씨예요. 오칠은 온도하고 습도가 있지만 이 황칠은 햇빛이 있어야 이게 칠을 하거든요.
1: 오칠은 칠하면 검은색으로 변하지만 황칠은 황금빛을 냅니다. 김영준 작가는 10여 년 전부터 나전칠기에 오칠 대신 황칠을 해오고 있답니다.
0: 몸에도 진짜 좋은 거예요. 황제만 쓰던 거예요, 이거.
1: 만년을 버틴다는 신비의 황칠. 바다가 길러내고 숲이 키워낸 두 자연이 만나 신비로운 색을 피워냅니다. 바다와 숲이 연근은 여름이면 나전칠기 재료의 산지인 보길도를 찾습니다. 남해안 전복은 자개의 빛이 깊고 고와 땅끝까지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답니다.
3: 선생님, 안녕하세요.

0: 하시라고.
1: 감사합니다. 예, 예.
2: 네. 그 전복을 아주 양식을 참 잘하셔요, 선장님이. 그래서 좋은 전복은 저한테 줘서 제 작업에 쓰고 있죠. 네.
3: 푸른 바다를 가득 채운 부표와 초록 그물들. 청정 바다를 품은 보길도 앞바다는 남해안 전복의 주요 산지.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4: 이 자체에서 크죠. 이 자체에서.
5: 지금 이게 집이에요. 이게
2: 네. 전복집.
5: 전복집 아파트. 네.
3: 자연산 전복이 자개의 빛으로는 최고지만 이제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 양식장에서 좋은 전복을 골라 쓴답니다.
2: 많으십니다.
4: 가두리 한 칸 안에 1,000마리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인형 크기. 이 다시마 먹이를 주면 일주일이면은 이 1,000마리가 다 먹어버려요.
6: 다시마는 몇 킬로 정도 넣으시는 거예요?
4: 200킬로.
6: 200킬로를 넣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4: 네.
6: 와, 엄청 먹는구나.
3: 전복 먹이인 다시마를 직접 길러 먹여서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깊다는데요. 하지만 김영준 작가에게 더 중요한 건 맛보다 빛.
6: 전복 보실 때 어떤 걸 위주로 좀 보세요?
4: 일단 커야 돼. 커면 요 빛이 깊이가 더 있어. 요게 1년치. 요게 2년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주로 먹는 건 저 이 1년치만한 거 먹는 거지. 아, 빛깔 좋다. 빛 보이죠? 빛 좋죠? 이거는 이제 작업에 쓰는 거죠.
3: 영롱하고 단단한 빛을 품은 전복. 자연의 산물이 인간의 손을 거쳐 하나의 작품이 될 날을 기다립니다. 좋은 자개를 얻었으니 이번엔 보길도의 숲으로 향합니다.
4: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황실나무 있잖아요. 최고 오래된 황실나무. 400년 된 나무거든요. 또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서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여기 올 때는 꼭 이 나무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일을 합니다, 제가.
3: 기나긴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황칠나무. 황칠은 순금을 닮은 황금빛과 비바람에도 쉽게 광채를 잃지 않는 강인함으로 예부터 왕실은 물론 최고급 교역품으로 귀하게 여겨졌답니다.
4: 가장 오래된 황실나무인데 이게 제가 지난해도 왔을 때 이게 안 쓰러졌거든요. 뭐 낙뢰에 맞아서 쓰러졌다 그러는데 참 안타깝네요. 한쪽이 이게 그 왔을 때는 다 위에 있었는데
3: 400여 년의 세월을 지키며 모든 걸 내어주었던 황칠나무.
4: 400년 된 나무인데 황칠나무 가슴이 아프네요.
3: 장인에게 영감을 주었던 나무였기에 고마움과 안타까움이 더 깊게 느껴지나 봅니다. 천년의 숨결은 또 다른 인연을 통해 장인의 손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4: 얘는 아주 황칠이 많이 나는 마이네.
7: 많이 나왔는데. 네.
6: 작가님 옆에 분은 누구세요?
4: 아,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황칠문화연구원을 만드셔서 황칠나무를 20년간 키우고 이 재배해서 이 황칠 애기 있잖아요. 진짜 귀한 건데 그걸 저한테 줘서 저는 그걸로 나전 황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7: 보길도가 황칠나무 본고장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 빈탕이다 여기서 나오는 그 묘목을 심어서 이렇게 이제 재배를 했죠.
3: 공납과 수탈로 사라진 나무라 칭했던 황칠나무. 김종훈 씨는 숲을 조성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 이 황칠 채취하는 도구에 이 내면은 이제 잎이 나오잖아요. 황칠 내놔두면 3, 4일 있으면 여기서 이제 찌지나요. 아,

0: 로 치유하기 위해 흘려보낸 하얀 진액은 굳어지면서 황금빛으로 변한답니다.
1: 이 나무 한 30년 되는데 많이 나오면 10g, 그다음 5g,
2: 10g 더.
3: 10g이요? 아니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 그래서 5,7천년 황칠 만년인데 황씨 가격이 워낙 비싸요.
1: 고려 때는 이것이 곡물로 해가지고 징기스칸이 이제 한국에서 공출로 해 가져왔어요. 그래서 황실 아니면 일반인은 못 쓰게 했었죠.
0: 아름드리 황칠나무 한 그루에서 1년에 얻는 황칠은 작은 종지 하나 남짓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겠지요.
4: 이게 다 이게 황칠 자국이야 이게.
3: 이게 그게 다 흘러내리는
4: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거는.
1: 처음에는 이제 유백색으로 하려고 이제 이것이 산화되면서 굳어지는 거예요. 이런 갈변에 갈색으로 되는 거예요.
0: 숲이 1년 동안 품어낸 귀한 황금빛 선물.
4: 아, 이게 원액이구나. 아유, 혹시 원액을 가져오셨네.
1: 1년 생산량이.
4: 1년. 내놓은 1년에 그 농장 전체 몇백 그루에서 요만큼 나온 거예요.
1: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저는 이 안식향이 아주 좋아 상쾌해요.
4: 아, 마음이 안정돼. 이 대병 큰 거 패드병이지? 그게 1억이야.
3: 이야.
1: 각종찰제가 아니에요.
4: 가격이 없어 이거.
1: 예. 쓰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하니까 하는 예술적인 문화의 가치로 보면은 됐죠.
0: 황칠이 나전칠기를 만나는 순간 자개는 비로소 영원한 빛을 얻게 될 테죠. 바르고 말리고 또 바르기를 반복. 황칠은 칠할수록 자개의 신비로운 빛깔을 온전히 품어냅니다.
4: 몸을 하면 이게 이상해져. 손을 하면 손에 힘이 되잖아요. 힘이 들어도 어디는 많이 들어가고 어디는 작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몸을 하면 이게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0: 붓질 하나하나에 온몸의 감각을 실어봅니다.
4: 아, 빛나는 거 봐라, 이거 자게. 이게 영상에 잡히나? 야, 이게 지금 묘하다.
0: 세월이 흐르며 많은 것이 사라지기도 하죠. 하지만 오래 묵힐수록 깊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4: 자게 황칠은 오랜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이 주는 빛과 사랑은 그 시간보다 더 무궁할 것이다. 더 영원할 것이다.
0: 바다가 담기고 세월이 스민 천년의 빛이 장인의 손끝에서 이어집니다.
5: 저게 그냥 한 거면 잘 맞아야 될 건데.
6: 어느 것도 와,
5: 완성, 완성.
7: 그 수행인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지요.
8: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그 도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9: 삼가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딥이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1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이게
1: 뭐가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산나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4: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5: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6: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5: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멕시코의 진짜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Vamos a México!
3: 어디 어디가 나라?
2: 어디가 나라? 어디가 나라? 어. 저 앞에 엄청난 돌고래가 있어요. 아 너무 멋있네. 도파민이 팡팡 터집니다. 땅 위에 멕시코를 상징하는 선생들까지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는데요. 멕시코에서도 흔치 않은 정말 멋진 풍경이에요.
4: 보는 것 이상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5: 와.
6: Escrudo.
5: Medio ácido.
4: 야생의 선인장 맛을 아시나요?
5: ¿Ya viste cuánto tiene?
2: ¡Wow!
4: 알수록 놀라운 마게이의 기적. 그 매력의 끝이 궁금합니다.
7: Todo lo que hay aquí es parte de nuestra vida. Nos hace fuertes, nos hace.
4: 황량한 대지를 풍요롭게 물들인 마게이의 매력에 빠져봅니다. 척박한 고산의 돌산지대와 끝없는 사막이 국토의 뼈대를 이루는 나라 멕시코. 기적의 식물 마게이의 화려한 변신을 만나러 갑니다. 여정의 시작은 산루이스 포토시 주입니다.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멕시코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거대한 산맥이 줄을 반으로 가르며 사막과 정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상상 속에서 나올 법한 풍경이 있다고 해 먼저 찾아왔습니다.
2: 우와. 먼저 이

0: 바위가 엄청 많네. 바위산이다, 바위산. 선인장도 있고. 풍경이 독특하네, 여기. 산 루이스 포토시는 황량한 선인장 사막부터 협곡, 열대우림, 수많은 폭포와 계곡들까지 정말 다양한 자연 환경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 멕시코에서는 그래서 천의 얼굴로 불리는 지역인데요. 그만큼 아주 독특한 자연 경관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심지어는 하늘에 떠 있는 바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저기 사람들 있어요, 사람들. 저기다 물어보면 되겠다. 올라! 올라! 올라, amigos! 올라! Buenas tardes! Buenas tardes! Es que estoy buscando las piedras que se flota en este pueblo.
1: Ah, ok, perfecto. Está por acá, por este lado.
0: Ajá.
1: No sé, un taco. Un taquito de lo mexicano. Carnita asada, chilitos.
0: Ah.
1: Un tequila.
2: Tequila.
0: Oh, tequila.
1: Una cerveza.
0: 아, 여기가 바로 멕시코예요. 지나가다가 길만 물어봤을 뿐인데 갑자기 파티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지금 고기도 있고요. 여기 술도 있고 데킬라도 있어요.
3: 멕시코 사람들은 손님을 배고픈 상태로 보내지 않습니다. 손님을 귀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환대하죠.
4: 아, con tortilla.
5: Tortilla.
4: Sí. Ah, sí, es México.
5: En México.
4: Sí, sí.
5: Okay.
1: 야, 고기.
5: Okay.
1: 와, 이건 소세지.
3: 야, 배가 고픈 건 아니었는데 보니까 군침이 돕니다.
0: 양파까지. 아, 이거 갑자기 길 가다 만난 완벽한 멕시코 환상인데요. 트로티아, 고기, 소세지, 고추, 양파까지. 특히 이거 보이세요? 이 고추. 아니, 이렇게 큰 고추가 있었나? 우리나라도 고추 많이 먹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멕시코도 고추를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이 이 고추의 원산지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먹고 맛있습니다. 아시?
3: 멕시코 사람들이 맵부심이 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먹어서 이렇게 매운 줄 몰랐어요.
0: 빨리 빨리.
3: 제가 매운 걸 못 먹는 편이 아닌데 상상 그 이상입니다.
1: 아우, 말을 못하겠어.
3: 이분들 신난 거 맞죠?
0: 근데 되게 맛있게 매워요. 그리고 소금을 살짝 뿌려놔가지고 짭짤하면서도 매콤하고 요 그 고추의 과육이 맛있네요. 아, 근데 매워요.
3: 한바탕 웃음 덕분에 금방 편해졌습니다.
0: Entonces, ustedes son familia.
1: Familia. Hermanos.
0: Hermanos.
1: Cuñados, cuñadas. Hijos.
0: ¿Viven aquí? ¿Algún día especial?
1: El día del padre.
0: ¿El día del padre?
1: El día del
0: padre. Ah, hoy es el día del padre. ¿Dónde está el padre?
1: Todos, todos,
3: todos. 가족과 함께 더 빛나는 멕시코인들의 흔한 일상입니다.
4: Entonces, ¿hay alguna persona que pueda guiarme hasta las piedras frotadas?
1: ¿Tú? ¿Puedes acompañar? Él los acompaña.
0: ¿Usted?
1: Sí.
0: Ah.
1: Él los acompaña. Él los lleva a las piedras flotantes, al elefante, a la tortuga.
0: ¿Realmente se flota las piedras?
6: Sí.
0: ¿En serio?
6: Sí.
1: Ahorita
6: sí.
1: La van a ver.
6: Ahorita la van a
0: contar. Ah, okay, okay, okay.
4: 진짜로 돌이 떠 있다는데요?
3: 석회암이 풍부한 산이라는데 이름이 글쎄 유령들의 계곡이랍니다. 이름부터 오싹하죠.
0: 여기 바위가 엄청 많은데. Por allá, está allá. Más. 야, 이게 꽁꽁 숨겨져 있구나.
3: 솔직히 의혹이 더 큽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0: 어? 아, esta piedra. 아, 이거 진짜네. 우와, 어떻게? 오,

0: 어떻게, 오! 야, 돌이 진짜 하늘에 떠 있어요. 아, 이게 말이 되나?
1: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0: 와, 근데 진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돌이, 아,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진짜 떠 있는 것 같아요. 그 SF영화 그런데 돌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뚝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저기 떠 있는 거지? 매달려 있는 건가? 너무 신기한데?
1: 기암괴석이 묘기라도 부린 걸까요? 어떻게 바위가 안 떨어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죠?
2: 우와! 저거. 엑셀렌테! 와! Se ve como una película. Una escena de película.
1: 사람이 올라타도 끄떡 없습니다. 꼭 하늘을 나는 것 같은데요.
0: 안녕하세요. 아, 이래서 이게
1: 그 비밀은 뒤에 있습니다.
0: 근데 이렇게 봐서는
1: 긴 바위의 가운데 부분이 풍화됐는데요. 보이는 각도에 따라 뒷부분이 안 보여 일어나는 착시 효과입니다.
0: 뒤에서 보니까 돌이 붙어 있네요. 이렇게 아까 앞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마술사가 마술에서 보여준 돌의 모습이었고 지금 뒤에서 보니까 그 뒷무대 백스테이지에서 그 마술의 비법을 본 느낌이에요.
1: 그런데 왜 이곳을 유령들의 계곡이라 부르는 걸까요? 설마 진짜 유령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3: Y llegas a ver en la parte de la piedra tiene lo que te comentaba el hongo blanco.
0: Ah, sí.
3: Pues cuando sale la luna llena, eso es lo que refleja, o sea, lo que ilumina.
0: Esto.
1: 떠 있는 바위뿐 아니라 이 계곡에 두루 있답니다.
0: 아니, 바위 위에 지금 잘 보시면 이게 버섯이에요.
1: 정확하게는 곰팡이와 녹조류가 만나 공생하는 균류입니다. 멕시코 고원 사막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흰색이나 밝은 회색 계열의 색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밤에 보면 계곡이 빛난답니다.
0: 아시? 오, 마사야?
1: 재미있고 믿기 힘든 광경에 사진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멕시코에 간다면 한번 찾아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줄을 가로지르는 산맥을 넘어 반대편으로 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숲이 울창했는데 고개를 넘자 건조한 산악지형이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고도의 협곡과 가파른 산맥 등 복잡한 지형이 고루 나타나는 시에라 고르다입니다.
0: 이곳이 유명한 관광지처럼 예쁘게 정돈되는 곳은 아닌데요. 이 산새들이 약간 그 날것의 그 생명의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와, 진짜 멋있다, 여기. 돌산 병풍이네.
1: 가슴이 뻥 뚫리듯 시원합니다.
0: 야! 우! 멋있다. 이 시에라 고르다 뜻은 풍요로운 산맥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1: 메마른 환경에서도 풍요로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0: Hola, mucho gusto, señor.
1: Mucho gusto.
0: Mucho gusto, señor.
1: Mucho gusto.
0: ¿Qué está haciendo aquí?
1: Ah, estoy recolectando fruta, comida, nopales, pues, cactus, tunas, para el almuerzo o para la tarde. ¿Y de dónde vienes?
0: Ah, soy de Corea del Sur.
1: Okay.
0: Mucho gusto.
1: No, mucho
0: Y
1: gusto.
0: aquí, en este lugar, hay varios tipos de cactus.
1: Muchos,
0: Tengo
1: muchos.
0: mucha curiosidad sobre los tipos de cactus.
1: Sí, hay
0: ¿Me
1: muchos.
0: podría
1: Si te
0: presentar?
1: quieres, vamos,
0: Sí,
1: vamos,
0: sí,
1: sí.
0: sí.
1: Vamos,
0: Me
1: te acompaño.
0: gustaría,
1: Sí,
0: sí, muchas
1: órale.
0: gracias.
1: Ok.
2: 멕시코를 다니다 보면 쉽게 볼수 있는 풍경 중 하나가 사막과 선인장인데요. 특히 선인장은 멕시코 국기 한가운데에도 그려져 있을 만큼 멕시코인의 삶과 뗄 수가 없습니다.
0: ¿Qué está?
1: Tuna, cortando tunas. Sí.
0: Ah.
1: Estas. Estas. Y le quitas esto. Y ya para comer. Para comer, sí.
0: ¿Eso se come?
1: Sí.
2: 주걱처럼 납작하고 평평한 줄기의 노팔은 오랫동안 경작하며 개량돼 그 종류가 무려 100가지가 넘는데요. 이곳에 있는 노팔 종류는 거의 다 먹을 수 있답니다.
0: Usted no podría usar el guante, guante.
1: No, no es natural así, siempre, no, casi siempre así.
0: No le pica, no es
1: Un
0: doloroso.
1: poquito, poquito, sí, pero ya estamos impuestos.
0: 아, 이거를 잘 집어야겠네요. 지금 보면은 가시들이 세세하게 엄청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잘못 집으면 찔릴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멕시코 와서 이거 가시 없다고 생각하고 만졌다가 큰 고생했거든요. 가시가 한번 박히면 잘 보이지도 않아서 빼기도 힘듭니다. 여기 지금 미세하게 지금 가시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제 손가락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2: Y voy a comer esta. 이 지역 토박이인 이사 이아스 씨는 선인장 전문가.
1: 아구메.
2: 색깔부터 먹음직스럽습니다.
0: 와, 쏙 나오는구나, 이렇게.
2: 과일처럼 먹는 노파리 열매입니다.
0: 이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백렬초입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시장에서 사 먹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산에 와서 직접 따자마자 먹는 것도 처음입니다. 아마 더 맛있겠죠?
1: 세 핀타 mucho las manos.
0: 엄청 달아요.
1: O este o ese que está ahí están tan tiernos. Sí.
2: 이러다 오늘 선인장으로 배를 채우는 건 아니겠죠? 어딜 잡아야 되는 거야?
1: Pruébalo. Pruébalo de aquí, de aquí, de aquí, esta parte de aquí. Ajá. Sí, aquí. No comas la espina. Sí, un pedacito. Aquí también, pruébalo.
0: 저도 멕시코에 오래 지냈지만 이게 생 선인장을 먹는 건 처음입니다. 무슨 맛일까?
1: Mucha agua. Es agua, agua tiene.
0: 맛있는데요?
1: Sí,
0: 나쁘지 않은데?
1: está bien, está bien. Este, cuidado, cuidado. Este es el maguey.
2: 마게이는 데킬라나 메스칼 같은 주류를 만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술 말고 천연 섬유실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입 안에 질긴 섬유질이 있대요.
0: 아니 이게 무슨 마른 오징어 찢듯이 찢고 계시는데요. 그 사이로 약간 얇은 실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같은 선인장이라고 하지만 또 안에 찢어보니까 다르게 생겼네요.
1: Este es de Ixcles, ese.
0: Ah, 진짜?
1: Es este.
0: Ah, en serio?
1: Sí, decirlo de este.
0: 야, 이게 말씀 안 하셨으면은 선인장실로 만들었다고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1: Sí, yo hago estas bolsas. Las dejo ahí en la casa. Yo hago todo este trabajo con mi familia. Si gusta usted, vamos allá.
0: Ah, ¿en
1: Para que
0: serio?
1: se lo muestre
0: Oh,
1: cómo
0: me
1: era. Ah,
0: gustaría.
1: pues vamos.
2: Sashir Isaias Shinen, Magei Shir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0: 아, 여기가 작업장이구나.

0: 운 좋게 작업하는 걸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앞치마가 필수.
1: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0: 마개 잎을 때릴 때 집이 튀기 때문이죠.
2: Quitarle la carne esto, el gabazo esto, para que se tumbe.
0: 다른 걸 다 제거하고 안에 순수한 섬유질만 남기는 과정이랍니다.
1: 실처럼 이렇게 섬유화가 되는 거구나. 아씨?
0: 이렇게 두드리는 작업을 3번 정도 반복하고 2차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아. 안에 금속 조각이 든 전용 긁개로 강하게 긁어냅니다. 칼날이 없어서 실이 끊어지진 않는데 장인에겐 가장 고된 과정이라네요.
2: ¿Ya viste cuánto tiene?
1: 와, 놀랍다, 놀라워. 머리카락 같아, 머리카락.
2: 400 años más o menos.
1: Más o menos 400 años. 400 와.
2: Este, yo soy la cuarta generación.
1: 오.
2: Sí, mi papá, mi abuelo y mi bisabuelo. Son cuatro. Se ponen en una cuerda como esta. Esto. A secarse al sol.
1: Después de secar.
2: Una sí. o dos horas al sol.
0: 실이 바짝 마르면 엉켜있는 걸 곧게 펴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머리카락을 빗는 것과 같죠.
1: 절대 선인장에서 만들었다고 상상하기 힘들어요. 이거 마치 그냥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탱탱한 어떤 특수 섬유 같기도 하고요.
0: 이제 이 실로 밧줄을 만든다는데요. 곧게 편 실을 앞주머니에 넣고 뭘 하시려는 걸까요?
2: Fibra, mira. Y me atoro aquí.
0: 실을 양쪽 고리에 걸고 오래된 물레를 돌리면 실이 새끼줄을 꼬듯 꼬아집니다. 실이 단단해지는 거죠. 주머니에 실을 양손으로 꺼내면서 바로 꼬는 기술이 대단합니다. 양쪽에 꼬아진 실을 다시 하나로 합쳐 손을 몇 번 꼬았더니 순식간에 밧줄이 완성됐습니다.
1: 마술쇼를 한편 본 것 같아요. 앞에 실 이렇게 배에 품으시더니 쓱쓱쓱쓱 갔는데 아니 마술처럼 이렇게 끈이 생겼습니다. 틈이 없어요. 우와. 이게 다 뭐예요?
0: 부부는 마개의 실로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오다 이제 공예품으로 넓혔다는데요.
1: 선인장에서 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그 실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고 작품을 만드시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2: Creamos cosas diferentes y cosas innovadoras, cosas que le gusta al cliente. 아.
0: 공예를 전혀 배운 적 없는 아내의 손끝에서 탄생한 거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집에 온 손님을 그냥 못 보낸다는 부부. 이 지역 전통 요리를 해주신다는데요. 선인장을 구우면 가시가 제거되고 맛도 더 깊어진답니다.
1: 제가 멕시코에서 살면서 이 선인장을 몇 번 먹어는 봤지만 이렇게 큰 선인장을 불에 태워서 이렇게 요리하는 건 처음 봐요.
0: 들에서 일하다 바로 선인장 잎을 따서 해먹던 요리랍니다.
2: Muy viejo, muy ancestral esto, muy, muy. Es una comida muy tradicional.
0: 안을 비워낸 이 큰 선인장 잎이 일종의 냄비가 되는데요. 어린 선인장 잎을 잘게 잘라 향신료인 오레가노와 소금을 넣고 간을 해준 다음 구워낸 큰 선인장 잎에 넣습니다. 잎구를 선인장 실로 꿰맨 다음 40분 동안 불에 천천히 구워주면 끝! 수천 년 전 익혀 먹을 그릇조차 흔치 않던 시절에 작은 선인장을 큰 선인장에 수분과 열로 익혀 먹던 찜 요리입니다.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1: 자, está lista la mesa.
2: Está listo. Sí.
1: 와.
2: Sí, aquí es.
1: ¿Quién es?
2: Un amigo.
1: ¿Es un amigo?
2: Que toca la música y es
1: muy. Ah, ¿en serio? Ah. Hola, señor. Mucho gusto.
0: 먹음직스러운 향이 담장을 넘었나 봅니다.
1: 아미? 프리미어? Muchas gracias.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지금
0: 선인장을 선인장 잎에 가둬 만든 선인장 요리. 과연 맛이 어떨까요?
1: 와! Excelente. 와, 이거는 살짝 우리나라 가지 볶음? 약간 그런 가지 무침. 그거랑 비슷하고요. 질감은 약간 물컹하면서도 탱글한 느낌인데 우리나라 그 마 갈면 약간 끈적끈적한 점액질 있잖아요. 그 맛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불쾌하지 않고 진짜 맛있습니다.
0: 다 먹고 나면 그릇 역할을 한 선인장 잎 역시 먹거나 사료 또는 퇴비로 쓰기 때문에 쓰레기도 남지 않는 친환경 음식입니다.
1: Vivi en México por varios años, uh-huh. pero nunca he visto esta comida en México, todo México. Uh-huh. Aquí solo se come uh-huh. en este pueblo.
2: En este pueblo.
1: Sí, así.
2: Oh, sí, o aquí cerca, pero no. Es como, pues más bien es parte de nuestra vida diaria, es decir, o de nuestra alimentación. Es como que si no comemos un cactus en el día, algo nos falta, porque los cactus es, pues todo lo que hay aquí es parte de nuestra vida, es, nos hace fuertes, nos hace...
0: 맛있게 먹으면 흥이 나죠? 건조한 사막의 땅이지만 선인장이 있어 이들의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척박한 대지에서 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물 아닐까요? 반건조 지형이지만 축복을 받은 마을이 있습니다.
1: 우와, 신기해.
0: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이용한다는 마을 공용 빨래터입니다. 집에 세탁기가 있어도 물 부족이 잦아 여전히 빨래터를 많이 이용한다네요.
1: 빨래판처럼 오돌오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이 바로 빠질 수 있게 되어 있고 물이 이렇게 바로 구멍이 있어서 바로 물이 리필이 돼요. 이렇게. 가장 좋은 점은 다 무료라는 거. Ustedes son familia. Familia.
3: 아. Mamá,
1: hijas. ¿Cuántas veces vienen acá por semana?
3: A veces nada más una.
1: ¿Una vez
3: sí.
1: por semana?
3: No, pues estamos bien contentos con este manantial porque ya tiene muchos años, como 100 años. Desde nosotros, mis abuelos, mis tatarabuelos, ya nos contaban de este manantial. Entonces, así que...
0: 이 지역은 비가 잘 안 내리는 데다 석회암 집안이라 빗물이 고이지 않고 지하로 스며듭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지하수가 솟아나는 천연샘물이 옆에 있어 이 빨래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4: 봐라, 우산이 있어.
1: ¿Cómo se usa esta agua?
4: Para lavar los trastes, la ropa, el piso.
0: 왠지 분위기가 정감 있어서 빨래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데요.
1: 여행하다가 이렇게 빨래터를 만나면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이게 공짜로 빨래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아, 이런 게 많으면 좋겠다.
0: 수도 시설이 없었던

0: 어떤 시절부터 빨래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이 빨래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꾀레따로를 떠나 마계의 산지로 유명한 곳 중 하나인 이달고주 파추카로 갑니다. 걷는 곳마다 거대한 마계의 밭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 와, 마계가 엄청 많네요. 지금 저보다 키가 한 두 배 돼 보이는 것 같고. 멕시코 하면 선인장이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 지금 보이는 마계이가 가장 대표적인 선인장입니다.
0: 마계이는 증류주를 만드는 원료로 유명하지만 발효주도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술이라 찾아왔습니다.
2: 올라, 올라 señor. Hola, mucho gusto. Me llamo Lucho.
3: Enrique, para
2: servirle. Enrique, mucho gusto.
3: Qué gusto igualmente.
0: 사막 지역에선 여전히 당나귀가 짐을 나른답니다.
3: Voy a echar las castañas a la burra para para llevárnosla para el campo, no para que vaya yo a raspar.
2: ¿Qué es esto?
3: Castaña.
2: Castaña.
3: Sí.
2: Ah, oh.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묵직한데.
3: Y la cocote.
2: Es, se llama cocote.
3: Cocote. Es para levantar, hacer la absorción del aguamiel.
2: Aguamiel. Para sacar aguamiel.
3: Para sacar el aguamiel.
2: 이거 딱 봐서는 어떻게 추출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큰 빨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0: 가스타냐와 아코코테만 있으면 준비 끝. 아코코테는 조롱박을 말려서 만들었습니다.
2: 뚫개가 멕시코의 전통 발효주인데요. 우리나라의 막걸리 같은 술이에요. 제가 멕시코에 살면서 워낙 좋아해서 많이 마셔봤는데 이렇게 직접 만드는 과정이 와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당나귀랑 함께 가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0: 몸집이 작고 가벼운 당나귀는 선인장 밭의 거친 지형의 제격인데요.
2: 일어나 가자.
0: 가파르고 험한 지형도 거뜬히 오갑니다.
2: Señor, ¿cuántos años tienen estos magueyes? 10 años,
3: creo que desde el principio de que se siembra como ese pequeño. A esta altura tienen 10 años.
2: Ah, son pequeños, tendría uno, dos años.
0: 약 1만 그루의 마계이가 자라는 농장. 엘리케 씨는 뿔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온 장인입니다. 10년 정도 자라 성숙한 마계이로 뿔개를 만들 수 있는데요. 마계이는 단 한 번 꽃대를 올리고 말라 죽습니다.
2: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와, 이게 지금 이 마계이가 엄청나게 큰데, este maguey tiene 10 años.
3: Más o menos.
2: Más o menos.
3: Le faltan como, o sea, tiene como 9, porque después de a los 10 años ya tiene que estar como este.
2: 아, 이 두 마계이를 보면 큰 차이가 있는데요. 둘 다 지금 9년, 10년 된 마계이인데, 이 친구는 지금 잎이 좀 단단하고, 바짝 서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보면은, 살짝 구부러지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10살이 넘어가면 살짝 구부러진다고 해요. 이게 지금 이파리가, 이파리가 아니에요. 거의 나무 가지 같아요.
3: Es capar, se llama capar.
2: Capar.
3: Sí, para que ya no se le venga el quiote, que se llama un tronco, que se le sale si lo dejamos.
0: 마계이가 성숙하면 긴 꽃대가 나오는데, 꽃대가 자라기 전 잘라내고 가운데 홈을 만들어 수액을 모읍니다.
2: 이 마계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여기서 물이 나온다고요? Con esto.
3: Con esto saco el agua miel.
2: 이걸로 어떻게 물을 뽑지?
0: 수액이 모이는 데는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3: La piedra. Luego la penca. Y ya. Ya lo voy a levantar, ya lo raspo y ya lo vuelvo a hacer lo mismo.
2: 와, 뭐지? 약간 코코넛 그 통처럼 돼 있고요. 그 안에 물이 지금 가득하거든요.
0: 수액이 얼마나 달콤한지 입구를 꽉 막았는데도 벌레가 많습니다.
2: 이 아구아 미엘이 뜻이 아구아는 물이고요. 미엘은 꿀이에요. 그래서 번역하면 꿀물이거든요. 아마 이 물에서 약간 단맛이 날 것 같은데 사베 운 포키토 둘세?

0: Así que se llama agua miel.
1: Exacto. 아구아미엘은 어떻게 채취하는 걸까요?
0: 아, 그냥 입으로 빼시는구나. 정말 큰 빨대네요, 이게.
1: 아구아미엘을 압력 차이로 빨아올리고 안쪽을 다시 긁어내야 채취가 마무리됩니다.
0: ¿Por qué lo hace usted?
2: Porque tiene que, es como si nos cortáramos una vena. Ahorita tenemos la sangre ahí y si nos la cortamos, mana.
0: Ah, entonces sale
2: Entonces,
0: otra vez a
2: ahorita
0: agua
2: le voy a
0: miel.
2: cortar para que vuelva a dar el agua miel.
0: Son agua miel.
1: 마개이 하나에서 6개월 정도만 채취할 수 있답니다. 맛은 어떨까요?
0: Salud.
2: Salud.
0: 맛있다. Qué rico.
2: Sí.
0: 야, 이게 어떻게 수리되는 거지? 너무 맛있는데. Una vez más. 너무 맛있어. 이게 예전에 제가 사탕수수 이렇게 즙짠 걸 마셔봤거든요. 그 맛이랑 상당히 흡사하고 그 풀냄새가 상당히 특이하면서도 요 아구아미엘의 그 특이함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풀냄새가 참 좋습니다.
3: 당도는 어때요?
0: 당도는 너무 달지 않고요. 딱 좋은, 딱 기분 좋은 단맛이에요.
1: 채취하고 약 2시간 후부터 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단맛은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0: 아, me gustaría intentarlo sacar agua miel. ¿Es posible?
2: Sí, lo puedo hacer.
0: 아, 이거 제가 지금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쭤봤는데 저 한번 해봐도 된대요. 이거 너무 해보고 싶어. 궁금해. 이게 entonces cómo saco?
2: Hay que meter el dedo y absorber hacia arriba de ahí en eso
0: Meter
2: ahí.
0: el dedo.
2: Hey.
1: 빨대를 생각하면 쉽잖아요. 엔리케 씨가 두번 빨아들이니까 끝났거든요.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2: Más fuerte, ya, yo creo que más fuerte.
0: Intento otra vez, intento otra vez.
2: Más fuerte,
0: Okay,
2: chúpele
0: okay,
2: para
0: okay.
2: que y métale el dedo para que no se le salga.
0: Okay. Más fuerte.
2: Sí.
0: Uno, dos, tres. 안 죽고 다 죽고 Lo siento mucho. Lo siento mucho. 야, 이게 쉬워 보였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촬영이 얼마나 좋으신 거야? 한번 봐야겠어. 이걸 한 번에 하신다고? 우와! 자? 자세 아까 뭐? 괜찮이요? 야, 이제 아니, 말도 안 돼. 딱두 번에 끝내셨어, 두 번에. Tiene muy gran pulmón. Más que yo.
2: Sí. Tengo yo como 30 años. 30 veces, o sea, 30 años haciendo esta labor.
0: 야, 역시 이 경력은 무시 못합니다. 30년 동안 여기서 일하시니까 이걸 한 번에 팍 해버리잖아.
1: 마개이 하나에서 나오는 수액의 양은 하루 평균 1에서 1.5리터 정도.
0: 야, 딱한 번, 두 번, 끝. 보셨죠? 딱두 번에 끝냅니다.
1: 엘리케시 속도로 1시간 정도면 수액통 두 개를 가득 채운답니다.
0: 풀향기가 나요, 풀.
1: 채취한 아구아미엘은 발효가 빠르게 진행돼 금세 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뿔깨는 보통 마개이반 옆에 소규모 양조장에서 전통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0: 묵직한데요. 이 Como 10 litros,
2: menos.
0: más o menos.
1: 뿔깨를 정말 많이 마셔봤는데 만드는 양조장을 와보긴 처음입니다.
0: 비나깔. Entonces, ¿cuántos kilogramos esto?
2: Son 13.
0: 13
2: Pesa 5 kilos. La
0: canasta.
2: castaña sola.
0: Ah, entonces
2: ¿quién dice?
0: 7 kilogramos, 8 kilogramos.
2: 8.
0: 8
2: Sí.
0: kilogramos. Aquí se ve una catedral.
3: Sí, donde cada en la tarde que ya terminamos de hacer el tinacal, se hace antes se hacía una reverencia.
0: 멕시코의 전통 건축 양식이 띠나깔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기 앞에 십자가도 있고 성모님도 계셔가지고 성당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만들어주는 성스러운 것 같은 느낌입니다.
1: 고대부터 마개인은 신성한 식물로 여겨졌는데요. 그 수액으로 만드는 뿔개 역시 아무나 마실 수 없는 신들의 음료라 했습니다. 약효가 뛰어난 만병통치약으로도 통했죠. 그래서 뿔개는 과거 멕시코 전역에서 사랑받았는데요. 하지만 맥주와 와인이 보급되면서 점차 쇠퇴했습니다.
0: Pero estos hombres tomaban pulque.
3: Exactamente. Este ya no aguantó, ya todo están diciendo salud. Como en 1920.
0: Sí. 멕시코의 뿔개가 막걸리처럼 전통 발효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막걸리도 마시다 보면은 훅 가잖아요. 이 뿔개도 이게 꿀떡꿀떡 넘어가거든요. 뿔개를 맛있다고 많이 드시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초스.
1: 아무것도 안 넣고 그대로 두면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 아구아미엘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한 장인들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0: Es pulque, ¿verdad?
3: Sí, es pulque, pero esa es la fermentación que se que alza cuando está empezando a fermentar. Este es, le llamamos nosotros la espuma, la que lo hace fermentar el aguamiel.
0: 와, 여기 지금 알코올 냄새가 엄청나요. 원래 알코올. 우리나라 약간 시간장처럼 이미 뿔개의 씨가 여기 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뽑아온 8리터의 아구아메일을 여기에 부으면 이 같이 발효 과정이 더해지면서 뿔개가 되는 겁니다. 와, 계속 나오네.
1: 발효 중인 씨를 이어서 쓰지만 자연이 빚는 술인 만큼 그날그날의 풍미는 조금씩 달라진답니다. 발효가 될수록 단맛이 줄고 시큼한 맛이 강해집니다.
0: 야, 이게 색깔이 거의 투명할 정도로 하얘요. 보통 우리나라 막걸리는 약간 누르스름한 느낌인데 뿔개는 거의 투명하다는 느낌의 하얀색입니다.
1: 발효가 완료되면 뽀얗고 걸쭉한 우유빛이 됩니다. 들에서 일할 땐 물 대신 마시기도 했다네요.
0: 이 양조장에서 방금 이제 수확한 뿔개거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살룻!
3: 살룻!
1: 알코올 도수는 일반적인 생막걸리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
0: 기분. 기분이 있으면.
3: Vamos este.
0: No, no, no. Sabor diferente. 아. 한 잔 더. 한 잔 더 마시겠습니다. 요거는 또 맛이 약간 다르대요. Muchas gracias. 냄새가 살짝 조금 더 센 느낌이거든요.
3: Esto se llama suave.
0: 아, 수아베.
3: 수아베.
0: 아, 그래서 뿔개 수아베. 해석하면 부드러운 뿔개예요. 요거는 뿔개 오리지날. 뿔개 수아베.
3: 네.
0: 좀 부드러운 맛이라고 합니다. 시 tiene razón. Más suave, un poco más dulce. 진짜 말씀하신 대로 더 부드럽고요. 아까 아구아메일이 좀 달달했잖아요. 단맛이 더 있어요. 이것도 맛있다. 이 뿔개는 아무 술집에서나 팔질 않아요. 이 뿔개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뿔개리아라는 술집에 가야 되는데요. 뿔개라는 게 유통기간이 되게 짧아서 한 일주일 정도 후면 이게 시큼해지고 팔 수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 바로 만들어낸 걸 갓 먹으니까 확실히 달라요.
3: Las mamás se les daban para que bajaran

0: la leche para que tuvieran para darles a amamantar a las criaturas. Les daban pulque cuando no tenían, pues tomaban un vaso de pulque y ya criaban.
1: Es una broma.
0: No, no,
1: ¿En
0: no, es
1: serio?
0: verdad, es verdad.
1: No puedo
0: No, sí,
1: creer.
0: es en verdad. Sí, de verdad. A veces que cuando no, pues, no tenía uno dinero para comprarle la leche, les daban un vasito de pulque al niño y ya lo dormían.
1: El pulque가 그만큼 이 멕시코에 이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런 술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불교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Me lleno con pulque y mucha felicidad.
0: No, igualmente, muchas
1: Muchas
0: gracias a
1: gracias.
0: ustedes.
1: Hoy,
0: Y estamos, cuando gusten, estamos para servirles
1: gracias
0: aquí.
1: a usted, tenía una gran experiencia en
0: Claro,
1: México.
0: sí.
1: Muchísimas
0: No,
1: gracias.
0: no, y de aquí estamos, le digo, estamos para servirles.
1: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Adiós. Nos vemos pronto. Muchas gracias. 어떻게 보면 사막은 누군가 말하듯 자연이 내린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메마른 곳에서 묵묵히 마개이가 피어낸 풍요로움은 멕시코를 또 오고 싶게 만드는 매력으로 충분합니다. Mexico 사람들에게 가장 멕시코스러운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오아카카를 1등으로 꼽습니다. ¡Húrele, húrele! ¡Está llena! ¡Mucho! ¡Ay, ay, ay, ay! ¡Yeah!
2: Si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3: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4: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3: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4: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5: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4: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3: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4: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6: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4: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3: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4: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 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3: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4: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3: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4: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2: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5: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4: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3: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4: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0: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1: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2: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이어서 뽀롱뽀롱 뽀로로가 방송됩니다.
4: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5: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카피의 특별한 사진.
1: 화창한 아침이에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2: 그럼 표정 좀 봐.
3: 다른 사진도 보자.
4: 낚시하러 갔을 때네.
5: 로디 멋지다.
6: 잘 나왔네. 이날은 모두가 물고기를 잡았잖아.
3: 맞아.
5: 눈사람 크다. 하루 종일 만들었지.
6: 우와, 소풍 갔을 때다. 진짜 재밌었는데.
3: 또 가고 싶다.
4: 잘 가.
6: 보비, 카메라 좀 빌려줄래?
4: 카메라?
6: 응, 나도 사진 찍고 싶어.
4: 그래, 잠시만. 자, 여기.
6: 고마워.
3: 무슨 사진 찍으려고?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 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6: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7: 알고 싶지 않아.
8: 무서운 걸
9: 잊었어. 한 시간
10: 뇌를 바꿀
11: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선택해라.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다이어 로버가 된 유리.
1: 갑작스럽겠지만 유리, 네가 낮에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이 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2: 네? 제 어떤 모습이 이 안을...
3: 아이, 그러게요.
4: 아, 그게... 모두가 나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이 특별해 보였거든.
1: 그래, 그래서 너에게 제안을 하나
2: 할게요. 다이어 로보.
4: 어?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고민도 없이 바로?
2: 그럼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노력한 보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3: 으아, 유리야, 잘 생각했어.
2: 저의 피닉스님이 이안이란 건 좀 충격이지만요.
5: 그래, 그래, 엄청난 충격일 거야.
4: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 같이 훈련하자. 알겠지?
2: 네, 팀장님. 나도 오늘부터 파이어 로봇 대원이 된 거야. 어머, 무슨 일이지? 이런... 버리잖아? 큰일이야! 괜찮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호흡이 부족하고 입안도 부었어. 혈압부터 재야겠어. 혈압이 너무 낮은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바로 주사를 놔드릴 테니 잠시만 견디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한데.
6: 꽉 막혔다니까.

0: 유리야, 잘 오고 있니? 뭐?
1: 이번엔 무슨 사고죠?
0: 수변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벌에 쏘였는데 쇼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다시피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타이탄은 진입할 수가 없어.
2: 그러니 우선 기동력이 좋은 피닉스와 이카루스가 출동해서 유리를 돕도록 해라.
1: 네!
0: 그리고 유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낼 테니 잘 이끌어줘.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도로가 꽉 막혔어. 우와, 대단한데?
1: 그러게 말이야. 이 정도면 우린 필요 없겠어?

0: 정말 멋진데? 저런 것도 있었어?
1: 마리 팀장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래.
2: 그래, 이제부터 저건 네가 조종하면 돼.
0: 내가? 나는 훈련도 아직 안 했고 운전도 못하는데?
1: 걱정 마. 웬만한 건 레스큐 제트가 알아서 할 거야.
2: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0: 아이스 아머의 테스트 현장에 온 걸 환영해.
1: 네? 아이스 아머라니?
0: 묵직한 게 좋은걸?
2: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 너희들은 빠져나가!
3: 알았어!
0: 뭐야?
2: 이카루스, 액션! 뭐야? 전혀 소용이 없잖아!
0: 그런 물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하? 어디 가려고?
2: 하! 이런... 가!
0: 태호야!
2: 나 괜찮아. 너희들을 어서 빠져나가!
4: 하지만...
1: 피닉스 액션! 차! 유리야! 걱정 말고 넌 빠져나가. 이 피닉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4: 알겠어.
0: 설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1: 어딜? 으라차차! 내가 말했지? 유리 넌 내가 지킨다고!
4: 이안아!
0: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동료애가 넘치시나?
4: 이안!
0: 아직 거기밖에 못 갔니?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그럼 안녕.
4: 어?
1: 어디?
4: 정말 고마워 얘들아.
1: 고맙긴.
0: 재밌군. 이번엔 진짜 안녕이다.
4: 날 위해 희생한 친구들과 위급한 환자가 있어. 꼭 따돌려야 해. 레스큐 제트, 날 좀 도와줘.

그걸 피해서? 아니, 레스큐 슈커!

0: 자, 환자도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니까 모두 유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를 축하해주자.
1: 축하해!
2: 아직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3: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4: 늦어서 죄송해요. 어? 새로운 멤버가 왔다면서요?
5: 오늘의 안전 교육.
0: 오늘 파이어 로봇은 벌에 쏘여서 쇼크 상태에 빠진 시민을 구했지. 그렇다면 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무섭다고 팔을 휘두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벌이 흥분하면 침으로 쏠 수 있거든요. 후. 그러니까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요.
6: 실수로라도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빨리 뛰어서 10m 이상 멀리 도망쳐야 해요.
3: 혹시나 벌에 쏘인 후 숨을 쉬기가 힘들거나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거나 몸이 빨개지면서 가렵고 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쇼크가 오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0: 그래. 그러니 작은 곤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1: 안전!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0: 슈퍼곤충 구조대!
1: 얘들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친구잖아, 안 그래? 곤충들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0: 이 근처 어딘가에 버키가 있을 거야.
2: 맥스, 버키가 보여?
3: 아직 잘 안 보이는데. 잠깐, 나무가 왜 이렇게 부러져 있는 거지? 이런, 길이 막혔어.
0: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꼭 폭풍이라도 지나간 것 같은데?
3: 내 데이터에 따르면 숲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건 곤충들이야.
4: 뭐? 곤충들?
0: 어? 사막이잖아? 뭐야? 사슴벌레 잠자리까지?
3: 무슨 일이지?
4: 어서 피해!
3: 받아라! 곤충 퇴치 스프레이 발사! 전부 따돌린 거 맞지?
4: 근데 버키랑도 거리가 멀어졌어. 어떡하지?
3: 버키의 위치를 알아볼게.
4: 잡았다.
5: 세상에.
4: 엄마, 잡았어요.
5: 조심해야지.
4: 괜찮아요. 잘 잡았어요.
3: 휴, 고마워. 나 진짜 무서웠거든.
4: 곤충이 뭐가 무서워. 이렇게 귀여운데.
1: 얘들아, 나야, 나. 구해줘.
4: 버키? 미안해. 네가 이상해진 곤충인 줄 알았어. 이상해진 곤충?
3: 눈이 녹색으로 변하더니 몸 색깔도 변하고 엄청 사나워졌어.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4: 맞아. 나도 곤충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 빨리 원래대로 돌아오면 좋겠다.
6: 그럼 당장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네. 나도 같이 갈래. 그래도 돼요, 엄마?
5: 그럼. 대신 조심하렴. 슈퍼윙스랑 꼭 같이 다녀야 해.
3: 잘됐다. 자, 받아. 이걸로 몸을 줄이면 곤충들 가까이 갈 수 있어. 라야, 곤충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래?
4: 알았어. 나한테 맡겨. 다녀올게요.
5: 그래, 이따 보자.
7: 좋았어. 슈퍼윙스 몸이 작아졌다 이거지. 점점 재밌어지는데.
4: 이 근처에 있을 텐데.
0: 곤충들이 왜 저러는 거지?
3: 우주 폭풍 때문에 곤충들이 거칠고 사납게 변했나 봐.
8: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곤충들도 위험하고 숲도 완전히 망가질 거야.
6: 그럼 서둘러서 곤충들을 안전하게 잡자.
3: 알았어?
4: 이쪽이야. 여기 너. 어서 들어와. 너도 들어가.
0: 거기! 섀도우 스피드!
4: 야호!
0: 정말 네 덕분에 곤충들을 금방 잡았어. 라야, 이번 일에 대한 보답으로 널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할게.
4: 나를? 정말이야?

0: 이건 너만의 특별한 슈퍼익스 볼이야. 우와.
1: 어? 우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2: 모두 잘 가.
0: 오늘은 일이 아주 쉽게 해결됐네. 얘들아, 이제 원래 크기로 다시 돌아가자.
2: 어떻게 된 거지?
3: 슈퍼윙스를 이렇게 쉽게 잡을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0: 골든보이, 지금 뭐 하는 거야?
4: 안 돼!
2: 당장 슈퍼윙스를 풀어줘.
3: 안 됐지만 슈퍼윙스는 이제 끝이야.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이 골든보이를 불러.
2: 안 돼! 기다려!
3: 어디 보자.
5: 안돼! 도와줘!
3: 여기서 특별한 물건이 나오는 것 같던데. 나와! 어서 나오라고! 가만히 있어.
2: 이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 도움이 필요해.
1: 방법이 있어?

0: 작아진 몸으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골든 주먹 발사!
1: 조심해! 이쪽으로! 날 잡아봐라!
0: 너무 느리잖아! 왜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거지?
1: 거기! 섀도우 스피드!
2: 잡았다.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자.
3: 라야, 너무 늦었잖아. 걱정 많이 했어. 괜찮니?
2: 그럼요. 그치만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는 건 진짜 힘들었어요. 저게 뭐죠?
3: 세상에.
4: 여긴 어디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0: 여긴 어떻게 온 거고?
1: 난 이집트의 왕자야.
0: 왕자? 네가 진짜 왕자라고?
2: 내 분석에 따르면 진짜로 고대 이집트에서 온 왕자가 맞아. 우와.
1: 그럼 여긴 미래인 거야? 어쨌든 누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3: 혹시 이집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1: 맞아. 갑자기 이상한 구멍들이 생기더니 날아다니는 주먹 6개가 나타났어.
0: 설마 또 골든보이?
4: 어차피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려면 골든보이한테서 배지를 되찾아야 해. 우리가 도와줄게.
1: 고마워. 그럼 모두들 날 따라와.
0: 조심해 얘들아.
4: 걱정 마라야. 안전하게 다녀올게.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한 기가 막힌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막힌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막힌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지구 영웅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인어공주 미니.
2: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 속에 들어가면
3: 머리색이 변해.
2: 와, 꼬리색도 핑크.
3: 인어공주 미니.
2: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3: 인어공주 미니.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오늘은 홍지 레빗 퀴즈 펜션 가는 날.
6: 나도 탈래.
7: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8: 차례 차례. 배가 있는 홍지 레빗 퀴즈 펜션.
9: 아비트 먹자.
8: 홍지 레빗 퀴즈 캠핑.
10: 와, 재밌었다.
11: 홍지 레빗 행복한 오리지 원앤원.
12: 새콤 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3: 모두
1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5: 얼리면 더 맛있어.
16: 아우, 아, 모기가 왜 나만 보는 거야? 아우, 간지러.
17: 그러니까 잘 씻어. 모기는 땀 냄새를 좋아한대.
16: 나 잘 씻거든. 아, 진짜.
13: 어딜 도망가려고!

0: 무슨 일이에요? 왜 목이랑 팔을 괴롭혀요?
1: 아니, 괴롭히긴 누가 누굴 괴롭힌다고 그러세요? 괴롭힘은 제가 당했거든요.
0: 네?
1: 목이! 팔이! 이 녀석들 중 하나가 제 피를 쪽쪽 빨아먹었다고요!
0: 피를 빨아먹어요?
1: 그 뒤로 너무 어지럽고 자꾸 졸리고 날 이렇게 만든 게 누군지 꼭 밝혔네.
0: 손님!
2: 오늘의 관자 소. 누군가 소의 피를 빨았어요. 범인은 오기 대 파리. 과연 누구일까?
3: 모기? 혹은 파리에게 물렸다가?
4: 무는 건 모기 아니야?
5: 아이, 저 아니라니까요!
3: 손님,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1: 그게...
6: 평소처럼 풀밭에서 풀 뜯어먹고 있는데 모기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 있다가... 아, 뜨거워! 아, 정말! 누구야?
7: 나?
4: 용의자 1, 모기. 용의자 2, 파리.
1: 이 녀석들! 날 물고 도망 못 가지? 누구야? 누가 날 물었어?
5: 나 아니야!
0: 난 결백해!
1: 진짜... 어지러워. 내가 왜 이러지? 어디? 날 물어놓고 도망가려고 절대로 안 놔준다! 어지러워. 피를 빨린 뒤로 계속 어지럽고 자꾸 졸리고 거기에 있던 파리랑 모기를 끌고 여기 병원까지 간신히
3: 잘하셨어요. 누가 본지 알아야 치료가 빠릅니다. 잠드셨나?
4: 어? 모기랑 파리가 물까봐 잠을 못 주무셨나? 왜 잠들었지?
3: 아까 들어올 때 어지럽다고 하지 않았어?
4: 맞아!
3: 빨리 범인을 찾아서 어지러운 원인도 찾아내야겠어.
0: 아니, 사람이랑 동물을 무는 거 모기잖아요. 파리한테 물린 적 있어요?
3: 파리한테? 물린 적이 없죠.
4: 그치, 없지.
5: 아, 진짜 나 아니라니까요. 파리라고요, 파리.
0: 파리가 무슨 피를 빨아먹는다고.
4: 맞아, 나도 피해자야. 모기에 물리면 긁어도 긁어도 또 가렵고, 자려고 누우면 여기서 저기서 잠을 못 자. 지긋지긋한 모기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거야?
5: 진짜 우리 모기는요,
8: 물만 조금 고여있으면 어디든 한 번에 약 2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거든요.
3: 200개나?
8: 이틀만 지나면 모기의 애벌레 장구벌레가 깨어나죠.
4: 장구벌레 너무 많아.
8: 그래도 애기라 귀엽죠?
3: 별로 안 귀엽거든요.
8: 너무 그러지 마세요. 송사리가 먹고 잠자리 유충이 먹고 장구벌레도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4: 저게 다 살아났으면 어쩔 뻔했어.
8: 살아난 장구벌레는 번데기가 되었다가 모기가 되죠.
3: 우와, 침
7: 정말 뾰족하다.
4: 침으로 쪽쪽 빨아먹는 것 좀 봐. 저 뾰족한 침으로 나도 쪽쪽, 손님도 쪽쪽 다 빨아먹었을 거 아니야.
5: 아니라고요. 나 그냥 지나가는 중이었다고요.
0: 거짓말. 그걸 어떻게 믿어?
5: 날 자꾸 범인으로 몰면.
4: 더우면 쏜다.
5: 우리가 대신하는 모기약을 화난다.
3: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는군.
9: 본성?
3: 여기서 문제입니다. 다음 동물 중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동물은 무엇일까요? 상어, 사자, 파리, 모기, 코끼리, 악어?
4: 치명적인 건 무서운 사자 아니야?
0: 저기 내가 왜 있지? 어쨌든 난 아닐걸?
5: 설마 저라는 거예요?
3: 1년 동안 상어의 목숨을 잃은 사람 수는 약 10명, 사자와 코끼리는 100명, 악어 1000명, 파리도 10000명. 그런데 모기는 무려 72만 5000명에서 100만 명에 달한다고.
9: 100만 명?
3: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며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을 옮겨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그러니까 손님을 아프게 만든 건
9: 모기 당신이야.
5: 우리 모기가
4: 무서워.
0: 그러니까
5: 모기 너. 진짜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니라는 증거는 문제로 내죠.
9: 문제?
8: 피를 빨아먹는 모기는 암컷일까 수컷일까?
4: 암컷이든 수컷이든 다 빨아먹는 거 아니야?
8: 아니라고요. 정답은 1번 암컷. 암컷은 뱃속의 알을 키우기 위해 몸에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동물의 피를 빨아먹으며 단백질을 보충하는 거라고요. 수컷은 피는 안 먹고 이슬이나 꽃꿀을 먹는다고요.
9: 아,
5: 맞아요. 저 수컷이라고요. 저 피 절대 안 빨아먹는다고요.
4: 수컷 맞죠?
5: 아이, 맞다니까. 맞다니까요.
3: 그럼 설마 범인이
9: 파리?
10: 치. 모기한테 덮어씌우고 가려고 했는데, 아이 들켰네. 맞아. 내가 소의 피를 빨아먹었어. 쭉쭉. 맛있던데?
1: 파리노!
3: 근데 파리가 어떻게 피를 빨아먹지?
4: 그냥 파리가 아닌가?
10: 보통 파리가 아닌 걸 들키고 말았군. 난 채채파리. 피를 빨아먹어서 흡혈파리라고도 부르지.
9: 흡혈파리?
10: 우린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를 하면 약 17일 후 암컷이 애벌레를 낳지.
3: 흥? 알을 안 낳고?
10: 알이 뱃속에서 부화해 애벌레를 낳는 거야. 우린 보통 파리 아니고 특별한 파리니까. 우린 살아있는 두 달 동안 딱 네 마리의 아기를 낳아. 번데기로 땅속에 약 3주 동안 있다가 땅 밖으로 나와서 피를 찾아 헤매지. 아, 피냄새가 난다. 우리는 모기와 달리 수컷이든 암컷이든 모두 피를 빨아먹지. 우리의 법.

0: 오직 피. 그게 사람의 피든 소의 피든. 아, 참고로 채채파리는 소를 죽이는 파리란 뜻이야.
1: 네.
2: 신선한 소의 피 빨아먹어볼까?

0: 아하, 목이 오히려 잘 됐어.
1: 아, 뜨거!
2: 누구야?
0: 쭉쭉쭉쭉. 아, 맛있다, 맛있어. 쭉쭉쭉.
2: 아, 뜨거! 아, 진짜 누구야?
1: 나?
2: 누구야?
1: 그것도 모르고 소원님은 날 의심하고.
3: 아, 피가 채채파리의 먹이라니.
2: 파리 너 내 피를 쭉쭉. 아, 졸려.
0: 아니, 그냥 피만 빨아먹은 건데 손님이 왜 이러는 거죠? 어지럽고 졸리고. 그건 문제로 내죠.
4: 채채파리가 피를 빨아먹을 때 인간이나 소의 몸에 무엇이 들어가 할까? 1번 영양분, 2번 기생충.
0: 영양분이 들어가면 더 건강해져야 하는다.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3: 그럼 기생충?
0: 채, 맞죠.
4: 맞아! 내 몸에는 트리파노소마라는 기생충이 있지. 그래서 내가 피를 빨아먹을 때 소나 사람의 몸속으로. 기생충이 들어가지.
0: 달콤한 피맛. 힘이 난다. 복제!
4: 기생충은 피 속에서 분열되어 더 많아지지.
0: 이 소의 모든 장기 속으로 가서

0: 몸이 기생충들과 싸우며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어지러워져.
1: 뇌의 신경도 파괴하자! 파괴! 파괴! 파괴! 파괴! 파괴! 파괴!
0: 뇌신경도 파괴되어 자꾸 졸리게 되지. 사람도 내가 피를 빨면 무기력해지고 오랫동안 잠만 자는 병에 걸린다고.
2: 채채파리, 감히 날 기생충에 감염시키다니. 널 가만두지.
1: 너희들 피도 맛있을 것 같은데. 내가 물면 밤에 잠도 잘 올 거야. 오지마!
3: 안 울린다!
1: 하지마!
4: 공성마! 채채파리, 당신을 기생충 감염 위험 동물로 격리한다!
1: 아, 위험하다니요! 나 그 밥 먹은 건데!
4: 이리 와!
1: 어떻게 된 거야?
5: 위험한 것 같아서 내가 신고했어.
1: 잘했어!
4: 무기! 당신도 가!
1: 이쪽은 피 안 빠는 수컷 목인데?
4: 일단 가!
1: 아, 나도 수컷이야!
2: 채채파리, 가만두지!
1: 손님, 정신 차리세요! 이 녀석 기생충을 제거해야 돼!
6: 청동 간호사 뭐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3: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4: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5: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4: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조그마왕에게 암흑보석을 넘긴 사람. 뒤늦게 조그마왕의 속셈을 눈치채고 아웅다웅 쟁탈전을 벌였는데 맙소사, 암흑보석이 반쪽이 됐지 뭐야? 이대로 괜찮은 걸까? 구화, 사랑이를 사랑해.
1: 안 돼! 내 암흑보석! 잡았다!

0: 그런데
1: 번개쌤은 어딨지?
0: 근데 사랑아, 너 머리가 왜 그래? 또 누구랑 싸운 거야?
2: 또라니? 아, 됐고, 번개쌤, 한번개쌤 어딨어?
3: 어휴, 우리 사랑이 찾으러 나갔지. 너 사랑, 혼자서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0: 안돼.
3: 자자, 사랑이도 돌아왔으니까 우리 사랑이와 태평이의 생일 파티를 다시 시작해볼까요?
4: 네!
3: 좋았어! 뽀뽀뽀! 드디어 선물 주기 시간이에요. 만들기 시간에 완성한 선물들 다 가져왔죠?
4: 네!
1: 태평이 선물 안 가져갔다.
0: 봉기민한테 복수할 생각만 하느라 깜빡했네.
4: 여기 선물.
5: 나도 사랑이 선물.
3: 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0: 자, 할 수 없지. 한 번만 더 암흑보석이 힘을 빌리자. 태평이가 좋아하는 지렁이 모양 젤리. 그거 만들어줘.
6: 사람 어딨니?
2: 번개.
6: 네, 번개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7: 번개맨, 암흑보석의 움직임이 두 곳에서 감지됐다.
6: 예? 두 곳이요?
7: 하나는 지구로 이동했는데 다른 하나는 암흑 포털에 남아있는 것 같아. 아직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 일단 지구로 가라, 번개맨.
6: 네, 알겠습니다.

0: 우리 오빠.
1: 돌려요? 뭘?
2: 나 돌려놔! 돌려놔! 돌려놔! 돌려놔! 이렇게요?
0: 아까 찍은 영상을 돌려!
1: 네!
0: 멈춰! 스톱! 확대! 역시 내중머리는 믿을 게 못돼 불쌍히 여겨 거두어줬구만. 박사 데려와! 사실대로 말하라지! 아무꼬서 저 지구 꼬맹이에게 밀어준 거 맞지?
3: 맞지?
2: 아닙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0: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보라지.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그 벌을 줄 수밖에 없지.
2: 제발 그 벌만은. 설마 그 벌이라면.
1: 너무 무서워서 결국 울면서 진실을 말하게 되는. 보고 생각했자 앉아있길. 와, 너무 무시무시하지.
4: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한
5: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한
6: 무시무시무시무시한
7: 사랑이가 준비한 태평이 선물은 뭘까? 빨리 보여줘 사랑아.
8: 아하,
9: 태평아 생일 축하해.
10: 네가 좋아하는 거야. 어서 열어봐.
11: 오, 땡큐. 혹시 내가 좋아하는 지렁이 젤리? 그 아니라 진짜 지렁이잖아.
12: 우와!
13: 지렁이는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0: 자연의 친구야. 잘 봐. 귀엽지?
1: 귀여워. 야, 노사라. 그럼 너무하잖아. 지렁이가 선물이야?
2: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선물은 진짜 지렁이가 아니고. 암호 보석이 번호를 쪼개줘서 고장났나?
3: 아, 어떡해.
4: 사랑 친구.
3: 하몽개쌤.
5: 미안하다.
3: 뭐가요? 한봉개쌤한테
5: 거짓말쟁이라고 한가?
3: 네. 그리고 악당 배신자 라고 한 것도요.
5: 그래. 선생님도 미안해. 사랑인 마음보다 암흑보석을 더 챙겼네. 아, 근데 사랑아, 어디 갔었니?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3: 아니,
2: 모두의 사랑을 받게 해주는 보석을 주겠다고 해서 지하 본부 나는 데 갔는데요.
5: 잠깐, 어디? 지하 본부?
2: 네, 암호 포털 지하 본부?
5: 거기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뭘 보고 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2: 네네, 뭐였냐면요.

0: 했어요.
1: 뭐? 그러니까 조그마왕이란 녀석이 암흑보석검을 만들고 있었다고?
0: 네! 거기다 암흑보석만 끼우면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 우주 정복? 그래서 그 녀석들이 암흑보석을 그렇게 뺏으려 했구나.
0: 근데 하봉개쌤 머리가...
2: 사랑합니다, 조그마.
1: 머리? 왜 또 뭐? 왜?
0: 지하본부에서 본 어떤 아저씨랑 머리가 똑같네요.
1: 내 머리랑 똑같다고? 그래! 이 머리가 이게 되게 세련된 머리라니까! 충분히 따라할 수 있지.
0: 그 머리를요?
1: 아무튼 사랑 친구, 걱정 마. 조그마 왕 내가 꼭 찾아낼게. 알았지?
0: 네.
3: 위키폰만 있으면 지하본부 주소쯤이야.
1: 자, 암흑포털 지하... 아니, 지하본부. 검색.
3: 조그마왕 저 녀석, 옛날부터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다고. 알지 모르지라는 도둑이랑 갑자기 사라지더니 지하에 숨어있을 줄이야.
1: 드디어 찾았다! 너 최고의 친구야, 최고. 거기 대장님, 조그마왕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제가 가서 암흑보석과 암흑보석검을 회수해야겠습니다. 좋아! 응. 출동!
3: 이번에도 우리 같이 지구를, 아니 우주를 지키는 거야!
1: 저, 핑키? 응? 너에겐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
0: 봉개맨! 어디 가요?
1: 사랑 친구, 내가 어제 말했지?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지하본부로 가서 암흑보석을 가지고 올 거야.
0: 그러면 암흑보석검 왕상도 맞고 봉기유치원도 지킬 수 있는 거죠?
1: 그럼. 그리고 사랑이는 이 친구가 지켜줄 거야.
0: 핑키요?
3: 사랑아, 안녕.
0: 네가 지금 말한 거야?
3: 말하는 게 처음 봐?
0: 당연하지. 어디서 소리 나는 거야?
3: 야, 어딜 만져!
1: 핑키는 마법도 쓸 수 있다고.
0: 마법이요?
1: 응.
3: 그러니까 걱정 못 들어 매셔.
0: 우와. 저도 줄 게 있어요, 번개맨.
1: 이건 사랑이가 가지고 있어.
0: 제가요?
1: 응.
0: 그래도 어떡해. 저 때문에 다 엉망이 된걸요.
1: 아니, 용감하고 씩씩한 사랑이 덕분에 조그마왕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는걸. 이 암흑보석도 끝까지 잘 지킬 거라 난 믿어.
0: 네, 잘 지키고 있을게요. 그리고 저도 번개맨 믿어요.
1: 고맙다. 금방 다녀올게. 슥!
3: 행운을 빈다, 번개맨!
0: 번개맨, 암흑보석 반쪽 꼭 찾아서 돌아와야 해요.

0: 사랑 친구 안녕. 나도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1: 어?
0: 아 이거 가짜 아니야 진짜야. 사랑이 어떤 점이 제일 좋아?
1: 사랑이요? 운동 잘하는 거예요. 솔직한 거, 당당한 게 뭐 있어요?
2: 사랑이요? 안 이뻐진 거? 귀엽다고나 할까?
1: 이름이요.
0: 이름?
1: 네, 노사랑. 사랑이 이름이... 이름이 예뻐요!
0: 어? 사랑아, 잘 봤지? 친구들이 이렇게 널 좋아하네. 안녕.
1: 얘들아, 한봉개쌤, 나도 좋아해.

0: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1: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2: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두른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동안 쓰레기통을 한참 뒤지고 있었지.
1: 뭐야? 어? 생쥐잖아. 이 조그만해서 안 보였네.
2: 어머, 다 잡아먹힌 줄 알았는데.

0: 만지면 안 돼. 지지, 잠깐만. 지지.
1: 어생지 안녕.
2: 미안하단 말도 없이 가버리다니. 바로 그때. 이건 좀 뭐야?
3: 그건 박사 당신이었지. 지구에서 실수로 암흑 포털을 열어 이곳에 떨어진 박사. 이봐, 고소.

0: 드래곤하네지.
1: 그때 난 죽은 아내를 살리려고 시간을 되돌리는 장치를 만들었었어. 하지만 아내는 살리지 못하고 괴물들이 살고 있는 암흑 포털만 열어버렸지.
0: 그 암흑 포털에서 네 목숨을 구해준 게 나야, 이 저그마 왕. 근데 나를 배신해?
1: 이봐, 나를 먼저 배신한 건 조그마 왕 너야. 네가 나를 구하고 얼마 뒤 일이었지.
2: 조그마 왕, 뭘 그렇게 열심히 봐?
0: 암흑 포털 근처에서 암흑 에너지가 발견됐다는데? 근데 암흑 에너지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2: 암흑 에너지를 아주 많이 모아서 단단한 형태로 만들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지.
0: 강력한 무기?
2: 무기.
1: 넌 그 말을 듣자마자 찍찍 마법으로 날 좁은 방에 가두고 강제로 암흑 보석검을 만들게 했어. 그래야만 날 지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서.
0: 사둘러 박사!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암흑 보석검 다 만들기 전에는 거기서 꼼짝도 못하는 거지.
1: 난 정말 몰랐어. 이렇게 오랜 세월.
3: 아빠 어딨어?
1: 내 아들과 만나지 못하게 될 줄은.
0: 박사, 네가 빨리 만들었으면 됐잖아.
1: 암흑 보석검이 뚝딱하면 나오는 줄 알아.
0: 그래서 나한테 화가 나서 암흑 보석을 노사랑 그 꼬마한테 쓱 밀어줬다.
1: 맞아, 암흑 보석 너한테 줄 생각 처음부터 없었어.
0: 그래봐야 남은 반쪽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난 슈퍼 크드라마 왕이 되어 우주를 정복할 거라지.
1: 아니, 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번개맨이 그걸 가만두고 보진 않을 테니까.
0: 네, 뭔데? 지구 영웅 번개맨 아빠라도 되냐? 응? 나는 헛소리 못하기. 찍찍 마법!
4: 조그마 날 꺼내! 날 꺼내줘서!
0: 조그마
4: 꺼내줘!
0: 안들림? 나의 우주 정복을 방해한 자다.
5: 10화 지구로 온 조그마 왕.
6: 노사랑, 내 말 잘 들어. 번개맨이 쥐아본부로 갔지만 그 사이 악당들이 암흑 보석을 찾아 이곳에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린 이제부터 함께 오자.

0: 쌤이 여행 가면서 핑키를 왜 하필 너한테 맡기셨지?
1: 저기 내가 사랑이를 맡은 거거든.
2: 나를 어떻게 믿긴. 내가 핑키랑 얼마나 친한데. 그치 핑키야.
3: 핑키 언니랑 더 친하게 지내자.
2: 제 친하게 지내자.
0: 왜 저래? 동생한테 하면 되면.
3: 넌 나를 화나게. 핑키야.
0: 아, 만지지 마.
4: 핑키가 네 강아지야?
3: 그럼 언니 강아지야?
4: 너 좀 만지지 말라고.
3: 아, 싫다고. 아!
5: 사랑이 왜 아직 잠옷이야?
3: 이분도 잠옷인데요?
5: 언니 이따가 태권도 대회 있어서 오늘 학교 안 가거든. 사랑이 유치원 가야지. 얼른 준비하고 나와.
3: 아빠, 우리도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
0: 맞아. 강아지 아니면 아 다른 동물이라도.
3: 아빠!
5: 강아지! 나중에 엄마 오면 엄마랑 얘기하자. 어, 지금 아빠 좀 전화하고 있어. 잠깐만. 어, 사랑아 빨리 준비하고 나와.
3: 핑키도 안녕 밥 먹으러 가자.
5: 어?

0: 이거 왜 두고 갔어?
1: 엄마가 지금 머리핀. 이게 있어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그게 내 징크스라고.
0: 이거 오늘은 내가 필요해. 나 암흑보석을 지켜야 하니까.
2: 자, 모두 지구로 떠날 준비됐지?
3: 네, 조그만님.
2: 좋았어. 그럼
3: 가자.
2: 지구로.

0: 여기 뭐지? 어딘가에 암흑보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뭐야? 얘네들 내 팬이야? 참나.
1: 개미니? 우리 아들 말이 컸구나. 개미야.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개미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개미야. 개미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0: 지킬 수 있어. 동기민이 도달 때까지만 무사히.
1: 어머나, 저게 뭐야? 아이, 아이, 아이.
2: 왜 그래?
3: 사랑아, 저기.
2: 어떻게 된 거지? 동기민이 지하문 보러 갔는데? 못 걸렸나?
3: 저 사람들, 지난번에 왔던 그 악당들이야.
1: 너희들, 저 말할 줄 알아서 가버려! 어쭈, 안 가? 아구!
4: 아주머님 빠지시지. 우린 너 사랑. 저 녀석의 암흑보석만 가져가면 되지.
3: 사랑이도 암흑보석 가지고 있었어?
2: 어, 맞아.
4: 뭐해? 얼른 저거
5: 네,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0: 그 회장?
1: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다들 안으로 피해요.
0: 어, 얘들아, 어서 들어가서 숨어.
2: 너희들
1: 나 좀 나가. 약속들어.
3: 연구실이다. 누군가 여기 갇혀 무언가를 연구했어.

0: 나무 보석금을 만드는 사람이 아버지?
1: 근데 우리 여기 숨어있으면 안전한 거 맞아? 그러게.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악당들 때문에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2: 헐, 그럼 지구 망하기 전에 고백해야지. 지구야, 나 너 좋아해.
3: 뭐야, 갑자기?
4: 갑자기가 아니야. 너 예전부터 지구 좋아했잖아. 그치?
3: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러다가 악당 오면 어쩌려고 그래.
1: 미안해.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돼서.
4: 괜찮아. 우린 다 친구잖아. 암흑보석 우리가 같이 지켜줄게.
5: 그래, 우리가 지켜줄게.
1: 얘들아.
6: 푹 주무세요. 대장군 대장.
7: 아, 깨요.

0: 번개 유치원 원장실은 이 조그마왕이 접수했지. 이제 유치원에 남아있는건 뉴뷰?
1: 자꾸 힘없는 꼬맹이들 뿐이지요.
0: 그렇다면 너 사랑의 암흑보석을 뺏는건?
2: 쉬워도 너무 쉽겠지요.
3: 근데 밖에 왜 이렇게 조용하지? 팽원장님이 다 물리쳤나?
4: 너희들 여기 있어봐. 내가 다녀올게.
5: 괜찮겠어?
4: 응. 나한텐 이게 있잖아. 반쪽이긴 해도. 안녕.
5: 조심해, 사랑아.
6: 조심.
5: 뭐지? 악당들 정말 다 갔나?
7: 까꾸!
1: 알지는 다 알지. 이제 암흑보석은
2: 우리까지.
8: 사랑이가 이 암흑보석을 잘 지킬 거라고 나는 믿어.
9: 번개맨, 미안해요. 나 암흑보석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10: 이어서 메탈카드봇 W 강철의 포효가 방송됩니다.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그게 무슨 얘기지, 다키?
2: 사바나드가 엄마의 원수라니!
3: 사바나드가 저 녀석 이름인가?
4: 이거 하고 내 사바오다! 정말로 내가 쓰러뜨린다! 방해하지 마라!
1: 다키!
4: 손에 빠진 덩치가 내 속도를 따라올 리 없지!
3: 미스트 제이치, 지브라드!
5: 가공할 속도를 지니자 눈으로 따라가기도 꼽자.
4: 누가 공기에 달린다! 원코너! 여기다, 여기!
3: 다키라면 저 녀석을 막을 수 있을까?
6: 아니, 방심할 수 없어. 마르시아는 350도. 조금만 머리를 움직여도 사각지대는 사라지고 마야. 사바나드도 그렇다면...
3: 움직임이 강하다겠나?
6: 역시
2: 뭐라도 할 것처럼 나서더니!
3: 베스트 체인지 지라프드
5: 위험해! 나한테 맡기시게.
3: 전 작전상 후퇴는 어떤가?
2: 하지만
7: 그럼도 표류 끝내버리자.
6: 안 돼,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 순 없어.
5: 어서 가자.
6: 어? 레이언.
8: 어,
5: 이제 눈을 뜬 모양이고.
4: 어디고?
2: 너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 그렇게 움직이면
4: 네 내 앞에 먼지 되는데.
3: 아무리 빨라도 내 집은 별론가 보고.
9: 그냥 두고 올 수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애들 카센터로 데리고 온 거야.
4: 카센터? 뭐 알고 가는데? 누가 구해달라 그러나?
5: 잠깐, 자네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네.
4: 시끄럽다. 나는 엄마의 원수를 사바나드가 때를 눕히기 전까지는 분이 안 풀린다. 뭔데?
10: 바퀴 빼놨거든. 달아서 맨들맨들해졌더라고.
4: 바퀴를?
10: 얼마나 달린 거냐 너.
4: 다시 뛰어라 지금 당장. 무슨 말이 안 하나. 와 이러는데.
10: 가만히 좀 있어. 그렇게 작업대에서 하면 금방인데 자꾸 움직이니까. 야마 타이간 똑바로 들어와.
2: 다키, 사바나드가 엄마의 원수라고 했지?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
4: 너하고는 상관없다 카니까.
11: 그게 그렇지가 않으셔.
3: 그 녀석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 무엇보다 그 능력.
7: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바꿔가며 싸우는 와일드 카드봇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어.
12: 마카키! 우리랑 장난치는 것만 재미없을 줄 알아라이?
4: 내가 뭔다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우리 엄마는 라피드족의 자랑스러운 전사였다. 와일드 카드봇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셨지.
13: 엄마! 내 잡아봐라!
4: 이놈! 나 잘 들으래. 이 싸움도 곧 끝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모아의 대지에 씨앗을 뿌리자. 평화라는 이름의 꽃씨를.
13: 그럼 아무 때나 나가서 놀아도 되는디가?
4: 물론이지. 내한테 엄마는 동경의 대상이자 자랑이었다. 하지만 그 녀석이 모든 것을 망가뜨려놨다.

0: 여기 있으면 안 돼!
1: 슬픈 못하게!
0: 그래, 안 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어서 가!
1: 우리 엄마도 흔들지 마라!

0: 우리 엄마의 원수를 이 손으로 갚으리라. 그래 결심했다.
1: 그런 비극이.
2: 아무리 그래도 너무 잔인한데.
3: 그래서 그 녀석을 찾아서 모호타운에?
4: 그런 건 아니고, 모아의 돼지가 뽕! 하고 사라졌을 때 금마도 끝난 줄 알았지. 내 안무 이 종구석에서 새 인생 한번 시작해 놀랐고.
2: 가만히 있으라니까!
5: 이 지구에서 메탈 카드 버시고 와일드 카드 버시고 가리지 않고 사냥하기 시작했던 거고.
6: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다룰 수 있는 이유도 궁금하네만 와일드 카드 버스를 연구했던 나로선 아주 새로운 경우니.
5: 냄새도 뭔가 이상했어. 뭐랄까.
7: 그런 이상한 녀석이 있는지 여태 왜 몰랐지?
4: 내라고 다 알 수는 없지.
2: 자, 바퀴 교체 끝났다. 여기 받아라.
4: 이게 뭔데?
2: 바퀴 4개 값이랑 야간 정비 할증 포함한 카센터 이용료.
4: 돈 없다.
2: 그래? 알겠다. 그럼 너한테 달아둘게.
8: 이걸 왜 저한테 줘요?
2: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4: 잘 들어, 레이. 난 절대 용서 못한다. 방해하면 누구도 적이다. 똑똑히 기억해둬라.
1: 그게 네 어머니의 가르침이야?
4: 뭐?
1: 자랑스러운 라피드족 전선은 은혜를 원수로 갚거나 협조 요청을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배웠냔 얘기야.
4: 야, 네가 뭘 한다고 감히.
9: 네, 여기는 블루카.
10: 여기는 골든. 너희들이 말했던 카페리아를 발견했어.
11: 30톤 매립지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 같아. 먹을 걸 찾고 있는 모양인데.
10: 알겠습니다.
12: 올카리! 스스로 전장으로 들어가셨구만!
13: 먼저 풀어보실까?
5: 거긴 마음껏 날뛸 수 있던 건가?
12: 널찍하게 싸우면 적격인 장소지!
14: 힘과 수로 밀어붙인다고 될 녀석이 아니야. 이번엔 신중해야 해.
8: 다키! 우리랑 같이 가자!
9: 너의 힘을 빌려줬으면 해.
1: 사바나드의 공격 패턴은 파악됐어. 공략법은 많을수록 좋아.
14: 부탁한다. 와일드 카드 옷이 신뢰받기 위해선 녀석을 날뛰게 둘 순 없어.
1: 날이 밝기 전엔 해결해야 해. 너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4: 아니다. 아, 또 켜. 따라갈게.
8: 고마워.
11: 메리치로 들어갔어. 서둘러.
7: 거기 머리 새 사냥꾼 많이 배고프셨나 봐.
1: 그렇게 계속 비춰줘, 펜타몬에.
7: 맡겨봐!
12: 이번엔 네가 사냥당해보라고!
8: 좋아, 계속 정신없게 만들어버려! 위치는 잘 보이지, 나이트 그리폰?
15: 아주 잘 보이시는군.
8: 지금이야!
15: 기꺼이! 자, 이제 시간도 늦었는데 이만 커하셔야지. 뭐야?
8: 어떻게 된 거지? 예전에 분명 타이건이랑 텐토모녀씨 끌렸을 땐 못 움직였는데.
10: 미스트 바이러스를 와일드 카드 보석에 주입할 경우 감각 교란으로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 오지. 개체별 바이러스의 미묘한 속성 차이로 인한 것이다.
8: 하지만 블루카비 찔렸을 땐 멀쩡했는데.
9: 난 한 번 감염돼서 바이러스에 면역됐다고 메가인 블루가 그랬어.
10: 전 날 내보내주게. 내 처자를 진단해 봅시다.
15: 이거 이거 창솜씨가 보통이 아니셔. 짐승의 솜씨가 아니신데.
10: 좀 따끔할 걸 쓰고.
15: 창이란 모름지기 찌르는 맛인데 해장국 맛이라니.
4: 이런 건드릴 수가 없잖아.
1: 엄청난 회전 속도야. 접근이 쉽지 않겠어.
9: 이 차례가 된 것 같군. 다케!
4: 말 안 해도 간다 했거든요.